0: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고 코엔자임 Q10 15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산품으로 코엔자임 Q10 1곽을 추가로 증정해 드립니다. 네, 이번 우대 활동은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데요.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레이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대활동, 특히 특대우대활동으로서 이번 우대활동은 천원씩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활동은 오래 하지 않습니다. 며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대활동은 잘 이용하셔서 우리 잘 치료할 때는 많은 만성병을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만성병 중에서도 우리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치매하면은 정말 치매라는 이 소리만 들어도 듣기 싫을 정도죠. 이 젊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나이가 60대, 70대, 80대에 들어서면은 제발 치매만은 걸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누구나 노인에 들어서면은 다 바라는 바람이죠. 이 왜냐하면은 일단 치매가 걸리면 내성시야이라 말입니다. 그렇게 자식들 앞에서도 정말 옥히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치매만 걸리지 말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제 생각대로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치매라는 거는 발병률이 점점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금 우리 그 수명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따라서 치매 환자들도 많이 가파르게 발병률이 올라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은 이런 치매가 걸리지 않겠는가? 치매는 우리 예방이 위주입니다. 예방. 일단 치매가 걸려서 심한 다음에는 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치매 초기라든가 치매에 걸리기 전에 어쨌든 나이가 들면서 오는 한 개 퇴행성 질병이란 말입니다. 이 치매라는 것도. 이 치매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란 건 주로 바깥으로부터 뇌 조직이 변두리 바깥으로부터 뇌세포가 손상하고 뇌세포가 굳어지면서 오는 치매고 그 다음에 뇌 중간에서부터 중간에 있는 뇌세포부터 위축 오면서 오는 거는 주로 우리 파킨슨병으로 오는 치매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2: 예, 저도 이건 내갱생 후부터 혈압도 온전한데고 뒷골이 풋풋하면 어지럼증이 세게 나고 가슴이 후두두라면 특히 많이 고생했습니다. 네. 일단 성장한 강의를 듣고 그대로 보시면 죽고 먹고 있는데 좀 혈압도 그만큼 온전되고 어지럽지 않냐 남자 죽고.
1: 네.
2: 예, 그리고 떨림증도 저희 형보다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나 특히 이게 전례점에서 서면 보는 게 힘들고 차수도 많고 시원하지 못하고 한참씩 조금의 기도를 해야 조금씩 먹고 그러니까 허리 아프고 작동도 아프고 항상 몸이 영 피곤합니다 이러더니
1: 그렇지.
2: 네, 그대 보시하니까 뭐 후보 때 근데 서면 차수가 많이 줄어들고 서면 보는 게 이전보다 조금 영 시원히 잘 봅니다 지금.
1: 맞습니다. 이하고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이 서면 시원하게 나가고 여성분들 방광염, 요도염, 신염 이 병이 치료되고 남성분들 전립선 비대, 요도염, 방광염 이 방면에서 확실하게 나서지는 이야기입니다.
2: 예, 그러니까 여러 차수 그리 많던데 저니까 잠 잘 자는 사람이 맥이나 좀 들남다 죽고 예. 그러니까 이 효과가 좋을 때 약도 좀 없이 좀 확대

0: 타고야 또 다다박도 합니다.
1: 네. 천원씨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예.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이?
2: 네.
0: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런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치매 가운데서 50% 이상입니다.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주로 우리 그

0: 중증세포부터 죽어나가는 이런 치매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 우리 음주라든가 혈관성 치매라든가 유전적인 인소라든가 이외에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히 남성분들한테서 많이 생기는 질병은 파킨슨병으로 오는 치매입니다. 파킨슨병은 그냥 떨리고 몸이 굳어지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우리 대뇌 중간에 있는 이런 그 뇌세포가 손상이 오는 겁니다. 예. 특히 우리 대뇌에는 흑질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대뇌도 손에 대뇌 무슨 손과체 흑질 많습니다. 그 부위에 따라서 예, 부르는 것이 특히 중간에 와서 중뇌에 와서 흑질이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도파민이란 거 분비합니다. 현재 호르몬이죠. 예. 이런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우리 행복지수를 높여주고 이 행복하고 기뻐지고 그와 반면에 운동신경을 자극해서 운동세포가 이게 전달이 되면서 신경 전달이 되면서 대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돼서 일어나시오 서시오 이런 운동세포를 자극한단 말입니다. 예.
1: 네. 땅본 댕기랍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지금
1: 네, 잘 안 들리는데요.
2: 안 들립니까?
1: 네.
0: 네, 그거 창문께로 오십시오. 네.
2: 알았습니다.
0: 네. 네.
2: 네, 강사가 지금 동업분들이 색이 있어가지고.
0: 네.
2: 고리심하고 머리가 불만까 안개킨 것 같고 기운도 있고 그래서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그게 허도 못 봤습니다.
0: 네.
2: 그리고 이제 손도 나빠가지고 계속 소리도 보고 양이 좋고 그런 잘 쉽게 타가지고 미친신도 하고 그랬는데 이 근육이 반을 들켜서 좀 쉽습니다. 그런데 몸실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이런 문제를 좀 적합한 것 같습니다.
0: 네.
2: 해서 좀 시야이나 하더니 조금 좀 힘든 것 같고, 거기는 또 몸실수가 되는 것 같고, 뭐니까, 이렇게 좀 잘 사는 게 많이 마사졌단 말입니다.
0: 예.
2: 이 환자가 적합한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동안 닥쳤을까요?
0: 일단 독일어 정원을 먼저 쓰십시오. 그러면 알깁니다. 그 다음에, 예, 증상이, 예, 많이 나사지면서 장기적으로 복용한다 할 때 점점 더 잘 알겠습니다. 먼저 두 개를.
2: 괜찮겠어요?
1: 네. 네. 그래요?
0: 약국에 전화하십시오. 예.
1: 네.
2: 들어왔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일단 이런 뭐 파킨슨병으로 오는 치매든 아니면 알츠하이머성 노년성 치매든 여러 가지 이런 치매는 대부분 다 우리 뇌조직 뇌신경세포가 위축이고 이런 도파민이나 멜라토닌이나 이런 분비가 다 줄어드는 겁니다. 특히 또 멜라토닌도 그렇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잠을 오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잠을 이 멜라토닌은 또 대뇌에 있는 손과체라는 부분에서 분비.
1: 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3: 예, 저도 지금 근뇌 보상 쓴 지 어제는 한 열흘이 됩니다. 예, 지금 쓰는 과정을 보게 되면 지금,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흐리멍텅하던 게 이게 지금 왜 괜찮아요. 예, 뭐, 장암이라 지금 예, 좀,
0: 잠이 오는데 많이 났을 겁니다.
3: 예, 이 옛날엔 잠을 했는데 지금 이게 나사진이 하긴 남아 잠이.
0: 네.
3: 그 실 놓고도 잠이 길다 합니다 또.
0: 네.
3: 그리고 또 이 기억력도 지금 좋아지면 하나하나 지금 그 저 또 하나 특징 나는 이게 소변 차수가 좀 심한데 여기 약간 시 지금 하긴 남아.
0: 네.
3: 근데 이 보게 나면 이게 이 약자 이 근육 보시면 이게 새로운 약인데 이게 써보니까
0: 네.
3: 확실히 예 여름에는 상 저 자그마하게 이렇게 약인데 안주 약이 있으면 시간이 짧으니까네 그냥 이게 내게 합당한데 나는 이게 좀 이런 활동도 좋고 이럴 때 좀 있어서 공유하자.
0: 네 이번 우대 활동은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1,000원이나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0: 네.
1: 고맙습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2: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내라는 거는 우리 사령부입니다. 제일 최고 기관이란 말입니다. 령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뇌에서는 벨라벨라는 호르몬을 다 분비합니다. 특히 이 멜라토닌 같은 거는 우리 대뇌에 보면은 대뇌하고 소뇌 중간에 손과체란 부분이 있습니다. 설처럼 그렇게 생긴 거라 해서 손과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멜라토닌을 분비합니다.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 멜라토닌 이런 그 褪黑素라고 말하는데 약도 실면증 있는 사람들 많이 먹어봤을 겁니다. 멜라토닌은 제3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의학적으로는 第三只 엔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눈은 두 개 됐으니까. 근데 이 멜라토닌을 한 개의 세 번째 눈이라고 말한다. 왜 그러는가 보면은 밤인가 낮인가 이걸 알아내는 것이 멜라토닌입니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3: 저도 건네보신 하는 먹는 환자입니다. 어제 먹는가 하면 혈압도절이 안 돼가지고 머리가 휘잉하면서 거리 띵하면서 이렇습니다. 그리고 오지럼증도 나고 이래서 혈압약을 한 달에 두 번씩 먹어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이 온정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혈압약 한 달에 두 번씩 먹던 게 한 번씩 먹어도 괜찮겠습니까?
2: 아주 좋죠. 두 번 먹던 사람들 한 번씩 먹고 이 약을 한 1년씩 쓰고 보면 그 한 번씩 먹는 혈압약도 하루 건너 이틀 건너 이렇게 먹어도 됩니다. 혈압이 조절되는 걸 잘 관찰하면서 혈압약 줄이는 약입니다. 이 약은 대뇌가 맑아지자 하면 혈액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액을 보충할 수 있는가 하면 은 혈액을 정화해주고 성혈보혈하는 약입니다. 꾸준히 쓰십시오.
3: 예, 내가 그리고 이 소변이 다가 됐습니다. 하루 종일 두고서 몇 번씩 소변보다 나면 다시 못했는데 지금은 이 하루 종일 두고서 한번 기근해야 두 번 보고서 잠을 잘 잡니다. 잠을 잘 자니까 일어나면 정신하고 맥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효과 좋습니다. 그래 우리 언니도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잠이 자지 못하고 소변이 자다가도 이렇게 고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 먹는 거 보고 이렇게 넣어오니까 우리 언니도 이 약을 같이 쌀려고 합니다. 지금 이번
2: 같이 쌈 좋습니다. 이번에 15곽 쌓도 15곽 드리니까 30곽이 나가니까 충분하게 둘이 있어도 오래 쓰죠. 그리고 천원은 빼주지 않습니다.
3: 천원도 빼주지 이렇게 해서 할 때 그래 싸다고 그래 그런다. 그러기 혈액이 맥힌 것 같으던 게 그게 아무래 열린 것 같으려 합니다. 골이 대응하던 게 골이 맑아지고 정신합니다.
2: 그렇게 하십시오.
3: 그래서 쓰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2: 저희를 이 건네보신 환원을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은 이렇게 손과체라든가 이 흑질이라든가 이런 다 대뇌에 속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대뇌 세포가 자기 기능을 찾아가면서 멜라토닌 분비도 올라가고 세라토닌, 도파민 이런 많은 이런 호르몬 분비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잠이 안 오던 사람들 잠이 잘 오죠. 이 멜라토닌이가 바로 第三只 엔진이란 게 그겁니다. 지금은 낮이다. 우리 움직여야 된다. 활동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그러나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지면 어젠 밤이다. 자야 된다.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되죠. 이렇게 잠을 자야 됩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분비되는가? 대뇌란 말입니다. 이 대뇌 세포가 건전해야 이런 멜라토닌이든 도파민이든 분비가 잘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호르몬을 뭐 자꾸 바깥에서 먹어만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손과체라면 또 수축이 옵니다. 수축이 오죠. 내 분비하지 않아도 이렇게 바깥에서 자꾸 들어오는데 하니까 자기 기능을 잃어가게 됩니다. 무시개나 그렇습니다. 우리 그 내 몸에 있는 이런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더 그런 세포가 자기

0: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 바깥에서 보충해 주다 보면은 그런 세포들은 더 위축이 온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 대뇌에 있는 많은 이런 그 대뇌 세포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자기 기능을 완성할 수 있게끔 촉진할 수 있는 약이가 그 뇌포신안입니다. 그것도 치료가 된단 말입니다. 그냥 서약처럼 임시 오늘 보충하고 오늘 보충하지 않고 오늘 먹지 않으면 내일이 또 하고 이렇게 임시 구급하는 약이 아닌 많은 우리 대뇌 조직을 더 건강하게
1: 또
0: 공사 비율과 좋아져야 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0: 이런 약이기 때문에 우대 활동 잘 이용하십시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경만 작사 작곡의 생명에 대하여를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피는 그 이유를.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필 때 그 진통을. 그 여린 잎의 기나긴 밤. 무거운 잇을 품고 해 뜨는 아침 반짝이는 어여쁜 생명아. 이렇게 보며 느낍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조금씩 그리 배웁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생명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안옥수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첫 곡으로 린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소나무를 준비했습니다. 소나무처럼 단단한 이기와 끈기로 삶을 이끄는 사람들의 모습을 노래에 담았는데요. 김옥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리성비 작사 김미란 작곡의 장백인 수리개를 소개합니다. 장백산의 수리개처럼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꿈을 노래한 이 곡은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박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마찬걸 작사 장래남 작곡의 나의 인생은 우리 매개니 삶을 솔직하게 표현한 곡인데요. 자신의 이야기를 마주하며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노래를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종건 작사, 정기성 작곡의 새 시대 창가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열정과 희망을 노래한 곡으로서 듣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에너지를 전달해 줍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다음으로는 문춘산 작사 손오공 작곡의 행복의 아리랑을 소개합니다. 아리랑의 정겨운 멜로디에 행복의 이야기를 담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을 노래한 곡입니다. 방송일 가수의 노래로 함께 즐겨보십시오.

다음 노래는 박계만 작사, 김홍일 작곡의 희망찬 새연변입니다. 연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사람들의 희망과 꿈을 노래한 이 곡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사해 줍니다. 최소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옛날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평지과 진행의 안홍철, 저작의 방금이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황제내경에는 모든 질병의 치료는 12시진의 양생법칙을 떠날 수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통섭방은 오장육부 당령법칙에 의해 처음으로 처방에서 양혈연근효소를 추출해내 손상된 신경을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혈맥, 건락신경을 통하게 합니다. 풍사로 인해 나타나는 추위를 두려워하고 두통, 발열, 정신이 나지 않고 사지가 무력하며 파키슨, 뇌혈전, 반신불수, 구안화사를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이외에 한사로 인한 설사, 복부 팽창, 식욕부진, 각종 마비, 다리가 시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추위를 두려워하고 협심증, 부정맥, 온몸이 경직되고 마비되는 증상, 습사로 인한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 머리 어지럼증, 소변 혼탁, 습진, 피부 가려움, 치질, 졸음, 통풍에 뛰어난 효과를 봅니다. 또 열사로 인한 류머티즘 관절염, 계통성 홍반낭창, 변비, 입안이 마르고 혀가 건조한 등 질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판매 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네,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국약 풍습방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세트에 6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래서 이 12세트라는 것은 우리 약과학으로 따지게 되면 24과

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두 8달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8세트인 12세트를 더 드리면서 예, 오늘이 딱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 우리 풍습방 한 세트를 더 증정 받을 수 있습니다. 12세트에는 18세트를 더 드리면서 오늘 결정하는 분들 한 세트를 더 드리는 동시에 침구 12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침구는 우리 전신에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난 이런 현상에 따라서 제가 다 고루고루 놔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먹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지역 분들도 능히 다닐 수 있습니다. 예, 우리들 지금 왕청의 분들, 또 이런 도문의 분들이랑 댕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용정에서도 오고, 용정은 가깝죠. 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자기 이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또 저한테 직접 문의하고 싶다, 예, 병 보이기 싶다 하는 분들이 원래 기차역전 마승현의 우기병원 2층 중의과에 찾아오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전화번호 288-0018번 전화해서 미리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무턱 대고 와서는 뭐 이런 병 보겠다 하면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지금 그 풍습방어는 어떻게 돼서 이런 처방이 나왔는가? 기질은 우리 고대로부터 유명한 우리 책이 있습니다. 우리 중의학대학에서 다 이 책을 무조건 떼야 됩니다. 예. 상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진구의열이라는 게 또 있고, 예? 선농분초징이라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상한론이라는 거는 뭐인가? 중의에서 말하는 거는 일단 무슨 거 보충하고 뭐이고 이걸 먼저 떠나서 상한론에 절대 보충한 약이 없습니다. 예? 지금 뭐, 부선한다, 무슨 게 뭐 영양가 모자라 보충한다, 예, 이런 거는 지금 그, 약의 이런 구성 부분을 본다 할 때에 기본상 남방의 의사들이 보통 하는 이런 처방입니다. 남방의 의사들은 남방은 옛날에 놓고 말하게 되면 덥지 않습니까? 상한이란 게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북방의 이 상한이란 건 북방 의사 역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째서 상한, 남방에는 상한, 그러니까 1년 사시장철 계속 덥기 때문에 추운 게 없다 하는데, 기시로는 지금 현 시대에 놓고 말하게 되면, 예, 남방에는 계속 쿵터를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한 무조건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이 한이란 건 뭔가? 한기가 끼게 되면 모든 질병은 이 한기에서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혈액순환 잘 통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예, 병원에 가 검사하게 되면 기껏해 뭐 동맥경화 생겼다 이렇게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 첫감의 시작은 뭐인가? 저리 동맥경화 오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한기 끼면서 혈관을 우리 도랑물에 비교해라 말입니다. 도랑물이 겨울철이 되게 되면 다 얼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혈액 흐름이 안 된다고 뜻입니다. 그럼 동맥경화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풍습방어는 이런 한기, 깊은 곳에 한기, 풍한습 이런 것들을 내보내면서 여러 가지 120여 가지 질병들을 치료한다. 이런 각도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 이산대가 이런 병 보이는 게 그 집의 아들이 직접 이산대가 병 보였으면 그러니까 아들이 그 부친을 모시고 서리 갔는데 이 이사는 국내에서 아주 유명한 그 내과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북경의 뭐 병원에 이런 바이라이프라고 서리 예, 이 사람인데 병 보이러 왔는데 이 부친이가 사지가 마모교고 풍습을 인해서 당화현 이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검사한 뒤끝에 이 바이다이프가 직접 이로 있는데 체내에서 풍습 인자하고 B산 인자 이런 게 270위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다이프가 다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인이가 탄환하기 전 몇 달 전에는 벌써 팔다리가 마모교는 증상, 엄중한 이런 마모교는 증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 진단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시로는 로인이 이 탄환하기 전에 자꾸 중얼중얼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발을 하면 자꾸 마목이 오고 발을 하면 잘 들지 못하고 손가락을 이렇게 무슨 물체를 쥐기용 바빠하고

0: 우리 그 당화의 오기는 전조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특히 이 일상생활에서 우리 자꾸 처우질 게다가 조선말로 말하면 자꾸 쥐어 나온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뭐 자기 바람 낀다. 예. 그다음에 손가락이랑 딱 난막대기 같다. 예. 이런 감각이 온다 할 때 그다음에 또 아픔이 점점 심해진다 한다 할 때 그래서 이럴 때만 시 이로이니가 풍습방 이 조합 이것을 썼다 하게 되면 예, 당황까지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조사한데 이야기 되면 예, 북경에 그 허핑리스취라는 데 있습니다. 예. 여기 몇몇 이런 환자들이 옛날부터 그 수입산성이 깨끗한 뭐 해산물이라며 이런 물과 찬물을 계속 접촉한 이 리스프라는 사람이 손발이 마모기 와서 4, 5년 동안 마모기 왔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와서 손발이 계속 마모기 오는 차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한 두 달 지나서 당화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당화에 온다면 침대에서 이러도 못 납니다. 대소변도 발라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당화에 와서 이것이 우리 벌써 마모기 온다 이래가지고서 이런 문제를 거절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빨리 치료를 다 쳐야 됩니다.
1: 네, 먼저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저는 풍습방 한 오래 썼습니다.
0: 예예.
2: 예, 그 풍습방을 먹기 전에는 걸음도 잘 걸지 못하고. 예, 손발도 차고 무릎이 아파서 원래 근본상 순계로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0: 네.
2: 이 풍습방은 한 반년 먹고 나서 지금 예, 걸을 수도 있고
0: 네.
2: 지금 예, 걸을 수도 있고 지금 시장도 다닙니다.
0: 그럼
2: 이전에는 다니지 못했습니다.
0: 네.
2: 그런 게 지금 예, 풍습방 쓰고 나서의 손발도 따뜻해지고
0: 네.
2: 예, 무릎 관절만 좋은 게 아니라 허리 아픈 것도 나사졌습니다.
0: 네.
2: 예. 이전에는 허리 아파서 조금만 서고 있으면 허리 아파서 앉고 싶고 이랬는데 지금은 예, 아는새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0: 네.
2: 예. 이 풍습방약이 아마 저기 그런 풍한습은 몰아내니까 아마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0: 풍한습만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이쪽의 처방은 전문 골수를 보충해 주지
2: 예,
0: 않습니까?
2: 골수 보하고 한 예. 가지는 저기 풍한습은 몰아내고
0: 예예.
2: 예. 예, 골수를 부하는 약은 좀 이렇게 보통 있지만 풍한습을 몰아내는 약은 흔히 적습니다.
0: 예, 예.
2: 예.
0: 특히 깊은 곳에 풍한습 없애는 게 적습니다.
2: 예, 예 적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 약을 지금 계속 먹고 있는데
0: 예, 예.
2: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0: 예.
2: 예. 그리고 저기 이전에는 심화진이 있어가지고 이 비람 오면은 가려워서 꼼짝 못했는데 지금은 그게 어째 언제 간데 없어졌습니다.
0: 네. 심마서이라는 게 다 이게 바람을 인해서 오는 질병입니다. 예. 예, 그래서 깊은 곳에 이런 바람이란 없애주게 되면 그냥 심마서는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겁니다. 예.
2: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0: 네.
2: 예. 이 약이 참 좋습니다.
0: 좋죠.
2: 저는 예. 계속 먹겠습니다, 이 약을.
0: 네.
2: 예.
0: 그렇게 하세요. 네.
2: 예,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0: 네.
2: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그래서 당황된 사람들이 뭐 이런 무엇을 말해도 이 아들이 가서 먹여줘야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조 증상 이것을 꼭 중시해야 됩니다. 현대의학에서 말하게 되면 우리 손발이 마모기 온 이런 증상 이거는 몽땅 비수한 그러니까 쇠란 건 혈전이란 쇠이죠. 쇠쇠도 쇠. 비란 건 막혔다는 거죠. 이 막히게 하는 혈전. 예, 이런 것들이 우리 혈액 속에 270위크까지 올라간다 할 때는 그 다음에는 당화 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0: 네.
2: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네, 말씀 예. 주세요. 예.
2: 저도 이 풍습방 선생님이 방송을 얻은 들은 지 1년도 넘습니다.
0: 네.
2: 예, 난 들을 때마다

0: 그만 한 가지 한 가지 더 기억해보자고 소리 영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1: 네.
0: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내 몸에 있는 병과 내 마음 연결해서 생각해봤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이거 아무래도 내 한번 써봐야 되겠다고 결심 내리고 소리 요즘 이거 먹은 지 석 달이나 먹습니다.
1: 네.
0: 석 달 동안 지금 먹고 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1: 네.
0: 원래 정말 팔다리가 저래서 경상적으로 주물려야 했고 그 다음에 견조염이 심해서 무슨 물건 들기도 바쁘고 옷 입기도 바쁘고 그리고 그저 뒷담들이 항상 쪼여들며 파묻게 하는가 두고 가슴이 끙끙 막힌 소리 입이 마르고 이랬던 게 그 증상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1: 네.
0: 정말 우연한 기회에 선생님이 방송 듣기 시작해서부터 모든 가지 이런 풍수빵이라든가 무슨 혈배방이라든가 이런 약 뭐 소개를 들으면서 한 가지 한 가지 기억해가지고서 이래 정말 내 치료를 시작했는데 이 우리 활동에 참가하면서부터 경제적으로 돈도 절약하게 되고 약도 양 많이 받아서 많이 먹게 되니까 하나하나 이게 병이 나사진단 말입니다.
1: 네.
0: 그래, 내 정말, 팔도 들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다리 저래서, 그러던 게 이게 많이 나사졌단 말입니다.
1: 네.
0: 난, 이러고 또 심률이 어떤 때는 빨랐다, 안 나섰다 하던 게 지금은, 심률이 온정돼서, 68사치, 네. 84시 이렇게 정상적으로 뛰게 되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영 어지럽고 하던 이게 많이 온전했단 말입니다.
1: 네.
0: 난 그래서 이 약을 그저 늘우리 달고 계속 먹으니까 확실히 좋다는 거 느끼면서 계속 네. 약을 써보겠습니다.
1: 좋죠. 예.
0: 예.
1: 예.
0: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1: 네. 건강하세요.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1: 네, 말씀 주세요.
0: 예, 풍수빵 말하겠습니다.
1: 예.
0: 예. 저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벌벌 개 다녔습니다.
1: 위생실 다니고도 개 다니고. 예.
0: 쓸 수도 없었댔습니다.
1: 예.
0: 근데 지금 이 풍수빵 먹고 소리, 눈이 일어설 수도 있고, 번이래 넣을 수도 있습니다.
1: 돌아놓기도 좋고, 예.
0: 예. 그리고 머리도 항상 흐릿하고 난 게 정세에 나던데
1: 네.
0: 그 머리도 좋아져서 저기 뭐니까 그런 혈압이 그 90만을 그냥 여가서 다녔는데
1: 네.
0: 그거 쓰지 않아도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예. 어머님은 그 황진수한테 혈배강하고 풍수빵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0: 예, 같이 있습니다.
1: 예.
0: 근데, 다른보다 본체도 못 넣던 허리를 꼼짝 못 했는데, 지금 눈이 번제 넣을 수도 있고,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머리도 90만에 그냥 이어 가도 다녔는데, 지금 그거 여치 않아도, 가슴 다니지 않아도, 예. 눈이, 산책은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그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풍수빵이, 앞으로도 계속 그 풍수빵이 나를 피해있겠습니다.
1: 네, 어머님 허리도 많이 펴졌지 않습니까?
0: 예. 많이 펴졌죠.
1: 네.
0: 이 풍수빵이 확실히 내게는 얼마다고 생각해요.
1: 맞습니다. 이만한 약이 네, 없죠.
0: 예. 또 풍수빵 또 싸겠습니다.
1: 네, 더 싸세요. 이번에 우대 활동이 좋습니다. 예, 12세트에 18세트를 더 드리고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 한 세트를 또 더 증성해 드리고 침 12번 놔드릴 수 있습니다.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세요. 예.
0: 예, 선생님 전화 하마라 압니다.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선생님께
1: 네.
0: 드립니다.
1: 네, 예, 건강하세요.
0: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풍수빵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3: 저는 허리 살짝

0: 있고 자고 숨기고 있어서 바로 걷지 못해서 잘한다는 인사를 찾아다니면서 친구도 많이 해보고 약도 많이 쓰였습니다.
1: 네.
0: 그래도 잘 낫지 않고 밤에는 우유 돌아먹고 있지 못했습니다.
1: 네.
0: 예, 이렇게 고생하다 우연히 방송 듣고서 후식방에 싸서 썼는데 여러 달을 쓰면서 선생님 친구를 기다렸는데 지금 완전히 나서서 마음대로 어디나 가다닌가.
1: 네.
0: 예, 선생님 친구가 효과를 무용히 빨리 봤습니다.
1: 그렇지.
0: 힘 맞고 약을 같이 기다려가니까 나 일찍 나섰습니다.
1: 네.
0: 지금 그마다 완전히 나선 게 있는 상황에서 더 쏘랍니까?
1: 네, 이건 장기적으로 써야 됩니다. 우리 노인분들은 연세가 많아질수록 골수가 점점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풍수빵처럼 이렇게 골수를 많이 보충해준 이런 약을 써줘야 되죠.
0: 네, 난 낫을까나 안 써도 되겠는가?
1: 아, 장기적으로 쓰면 쓸수록 좋습니다.
0: 네, 이번 우리 애 조사하겠습니다.
1: 예, 예. 2880018번 전화 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있잖아, 이 허리가 있잖아, 이 여자만 투수 있어가지고 수련 고생 뭐 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플 때는 잠깐 허리 대지 못하고 오긴 다면에 누워서 이러도 못 나고, 예, 이 걸른 것도 또 만약에 뭐 집구서리도 집구야 이렇게 걸고, 예, 그러고 난 또 이 다리 있잖아, 예. 좀, 이 다리 아픈지 좀 옳았단 말입니다. 나이 그렇게 아이 많은데, 그때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다리 아파가지고 쓰리네. 그, 저, 걸른 게, 아프게 특히, 이 집이 옛날 집이 된 나이에 사치인데, 거기 올라가자면 좀 안겨라가지고 한 걸음 올라가고 나면에, 내려올 때도 좀 안겨라에, 그래서 밑에서 하우스로 가서, 그러니까 후스로 집지 않고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1: 퇴행성 관절이 심합니다. 예.
3: 예, 걔 토끼는 올라갈 때는 제가 좀 쉬지, 한 서너 번씩 사치래도 그렇게 쉬면 쓰리고야 올라가고, 예. 그랬단 말입니다. 걔가 나 거기다 또 젠동이는 어째 그렇게 낫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어디서 그래다 낫겠는가 한데, 든든 낫고, 얘게 뒤져도 하고, 예. 뭐 여러 가지 이런 좀 뭔가 친구도 받고 하되 치료는 좀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때 불구 그렇게 아이소트라 말입니다. 근데 이 풍수방 먹고 선생님이 뭔가 친구지 맞고 예. 이런데 제가 지우면 예. 야, 좀 안개 거짓말처럼 이렇게 도와줄 수 없단 말입니다.
1: 지금 우리 그 여수간판 탈출이 예, 이 우린대와 치료한 분들이 어디가 진단이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잘못된 치료를 받아가지고서리 원래 네. 정상적으로 걸어댕긴데 마지막에 위생실 기회댕길 정도로 막 되고 이런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기실은 우리 황제 내경에서는 우리 여추간판 탈출 이것만 해도 다섯 가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경락에 따라서 예, 어떤 사람들은 가를 아픈 게 있고 어떤 사람은 뇌리 아픈데 척추 중간선으로 따라서 아픈 게 있고 양쪽을 따라서 내리 가면서 그거 우리 화토자지랍니다. 그 짝을 아픈 게 있고 그 다음에 방광경락을 따라서 아픈 것도 있고 담낭경락을 따라서 아픈 게 있고 다섯 가지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거 진단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침구도 그 침구라법도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 제대로 해서 침구 제대로 하게 되면 빨리 효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좋은 풍습방 또 같이 따라갈까나 효과 빨리 보는 게죠.
3: 그렇습니다. 이게 가야 정말 진단이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1: 대단히 중요합니다.
3: 예, 그리고 또 그다 또 쓰는 약도 거기에 따라서 다 들려고 하니까 예. 정말 예. 신기하게 이거 뭔가부터 원래 소화에 대해서 계속 그래서 토진하고 그다음 소화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게 소화에 또 이거
1: 잘 됩니다. 네. 우리는 수시 치료법에 따라서 나온 약이기 때문에, 우리 그, 네. 그래서 우리 그 이 약은 식전 식후 관계 없습니다. 식전에 잡사되고 식후에 잡사되고, 어떤 사람들은 위를 자극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식후에 막 어떤 이런 관절약이라면 잡사라는데, 우리 약은 그거 관계 없습니다.
3: 예, 예, 하여튼, 이렇게 좀, 뭔가, 예, 한동안 이렇게 먹은데, 좀 싹, 또, 뭔가, 싸싸우스리노.
1: 네, 예.
3: 됩니다.
1: 예, 이번에 우대 활동 참가하세요.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오.
3: 예, 알겠습니다. 예,
1: 예,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예, 그래서 우리 통한 습을 없앤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 예를 들어서 한기를 없앤다 하게 되면 예,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뭔가? 더운 약재로 콱 줘주면 되죠. 예. 그런데 왕왕 어떤 사람들이 바빠하는가? 상热下寒한 사람들은 그 더운 약재를 근본상 받아 못 드립니다. 예. 상热라는 게 뭔가? 우위는 막 열이 나죠. 예. 그래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목이 막 말라들고 예. 눈이랑 깔깔해나고 이런 현상이 다 나타나죠. 코에도 막 말라들고 예. 혈압도 쏙쏙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을 치료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신농본조증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쪽에 상한론도 그렇고 예. 황제내경에서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몸속 깊은 곳을 덮여주자면 예, 더운 약재를 쓰는 문제 아닙니다. 우리 그 농촌집에 불을 떼주는 것처럼 농촌집을 오래 비워두고 있게 되면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비워두고 있어서 가지고서 또 들어가 살자면 어떻습니까? 안에 한기, 습기 꽉 들어찼죠. 이럴 때 근근히 뭐 창문 열어서 통풍만 시키겠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뭔가 같은가 하면 거체 이런 풍한 습을 없애는 거 한 가지 도리입니다. 그런 약들은 많고도 많습니다. 뭐 이런 생강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깊은 곳에 풍한 습을 없애는 거는 일단 부스개에다 불을 떼줘야 됩니다. 그래야 깊은 곳에 이런 한기 습기 몽땅 증발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우리 명문 혈에다 불을 달아주는 거 마찬가지 도리입니다. 그런데 불을 달 때 석탄만 떼서 되는 문제 아닙니다. 내가 몸속에 뿌리가 센가 아이 센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 뭐 간주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간을 간이 간이란 게 남목재죠. 불에다 나무를 많이 넣게 되면 뿌리 활활 타오른다. 예, 도리는 맞습니다. 근데 뿌리가 너무 약한 데다 대고서 나무를 막 들이대게 되면 오히려 뿌리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주자면 불을 활활 타오를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죠. 이 불을 활활 타오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것이 감인가? 명문혈입니다. 명문혈은 요추 두 번째 마디 거기 아래에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마디하고 세 번째 마디 어간에 있죠. 그 명문혈로 들어가는 약재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토밖에 없습니다. 우토가 거기에 불을 달아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신 도와준 약이 대량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불이 더 활활 타오르면서 안을 덮여줍니다. 덮여주게 되면 거기에 안에 있던 한기들이 몽땅 끄집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처방이 뭡니까? 몽땅 간신만 도와주는 약재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숙지 간신 도와주죠. 다른 경락을 아예 들어갑니다. 간신. 그 다음에 우슬. 간신 들어가죠. 예, 우슬은 위의 열을 아래로 내려와보낸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슬 번신이가 무릎을 든든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소, 그니까 무릎처럼 든든하다 해서 우슬이란 이름이 달아진 겁니다. 그 다음에 지우루 총롱. 술에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로총롱 나왔기 때문에 술본신은 이래 파산한 작용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거칠로 막 폐져나가는 작용이 있죠. 그래가지고 로총롱 이 효과가 거칠로 팍 폐져나가서 한기라 몽땅 이렇게 산려 한다. 예, 흩어지게 한다 이 뜻이죠. 이거는 간신 경락으로 들어간 동시에 대장 경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다창징. 그리고 여전자 이것도 딱 간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인양호 간신 들어가죠. 그 다음에 거우지 이것도 간신 들어갑니다. 지쉐통 이것도 간신 들어가는데 지쉐통 본신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런 그 풍습인자 예, 그리고 또 그 비쇠인자 이런 것들을 몽땅 없애주면서 일단 피를 많이 보충해준 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수이부 네, 말 그대로 뼈가 부서진 거 보충해줘가지고 뼈를 원래 상태로 돌아가셔준다. 이래서 이름이 구수이부란 이름이 달아진 겁니다. 이것도 간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차오라이후즈 이거는 비위 경락으로 들어간 동시에 폐 경락으로도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약재들을 구성돼가지고서 처방이 엄청 잘 됐죠. 그래서 이 처방은 예, 우리 옛날에 그 비단의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비석이 있었습니다. 그 비석에다 쓴 腰椎 단수 고란 이 처방입니다. 그 처방이 기초상에서 추출 기술을 이용해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짝 처방은 双乌显灵方 두 가지 우토 들어간 显灵方 그래서 이 결합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골과 병들 비롯해서

0: 그래서 심혈관 질병도 같이 치료되는 겁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56번째 시간입니다.

0: 빈 배가 남쪽 기슭으로 돌아오면은 지휘원의 지시대로 한 줄로 서서 배에 올랐다. 한 번에 큰 배에 60명, 작은 배에는 40명씩 탔다. 많이 타거나 적게 타는 일도 없고 먼저 타겠다고 우기는 사람도 없었다. 침착하면서도 빨랐다. 노새를 태울 때도 마찬가지였다. 미리 안장을 벗겨둔 노새를 6필씩 배에 실은 다음 말 모는 사람이 말고삐를 쥐고 뱃머리에 앉았다. 좀비가 끝나면은 사공들은 뱃노래를 부르며 사나운 물결이 넘실거리는 강으로 배를 저어나갔다. 이렇듯 질서 정연하고 규를 잇는 부대를 난생 처음 보는 장보고는 그만 입을 벌린 채 담을 줄 몰랐다. 요백성은 선두부대의 간부를 불렀다.
1: 선두형들로 곧바로 40리를 더 걸어서 수경하라고 하세요. 참부정 동지 다들 꼬박 하루를 굶었습니다.
0: 그 간부가 말했다.
1: 안 됩니다. 40리를 더 가야 산꼭대기 이룰 수가 있어요. 만약 적들이 먼저 그 산꼭대기를 차지한다면 우리가 아주 위험해질 겁니다.
0: 그 간부가 또 뭐라 말하려고 하자 류백성이 우선을 휙 저으며 가로막았다. 그가 고개를 돌리자 장복에게 물었다.
2: 배를 더 얻었습니까? 두 척 다 가져왔습니다.
0: 그 말을 듣고 류백성이 환하게 웃었다.
2: 그럼 배서공이 36이나 되니 두 조로 나뉘어 번갈아 배를 몰아도 되겠습니다. 우리의 선장이 돼주시겠습니까?
3: 제가 어떻게...
0: 장복은 눈이 휘둥그레지었다.
2: 뭐 안 될 게 있습니까?
0: 류백성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또 물었다.
2: 큰 소틀 두 개쯤 빌릴 수가 있을까요?
3: 아, 그럼요. 마을 엿공장에 큰 소치 있을 겁니다.
2: 그 소틀 가지라 강가에 걸어놓으십시오. 부대가 와도 밥 먹을 새가 없을 때가 많거든요.
0: 강가 모래톱에 엄청나게 큰 소 두 개가 걸리었다. 그리고 그 곁에 키를 놓고 전사들마다 쌀을 한 줌씩 꺼내놓게 했다. 이렇게 하면은 뒤오는 전사들이 밥은 못 먹더라도 죽 한 사발은 먹을 수가 있었다. 금사강에는 그 이름처럼 사금이 흔하였다. 해가 잘 드는 점심 무렵이면은 모래톱 여기저기가 금빛으로 반짝거리었다. 전사들은 죽을 먹으면서 반짝거리는 모래톱을 구경을 했다. 밤이 되자 북쪽 강기슭에 밝은 등불을 걸었다. 남쪽 기슭에는 높다란 말뚝을 쪼개서 헝겊을 끼워놓은 다음 석유를 부어서 큰 횃불을 만들어 달았다. 이튿날 아침 장복이 모으는 배에 류백성과 여러 지휘자들이 함께 올랐다. 배에는 사창을 메고 허리띠를 찬 호위병들이 미리 타고 있었다. 지휘관들은 따뜻한 햇볕을 쬐며 흡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주덕이 말했다.
4: 이제 돼서요. 강을 건너기만 하면은 우리 홍군은 살아난 셈이라니까.
0: 모태똥이 웃으며 말을 받았다.
4: 며칠 전까지도 몇몇 동지들은 강을 건널 수 있을지 걱정을 하면서 도로 궁지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사천 사람들은 요백성을 보고 용이라고 한다던데 강물이 어찌 용이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0: 요백성은 쑥스러워서 장복과 배서공들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4: 제가 무슨 용입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용이죠.
0: 배는 거친 물살을 헤치며 북쪽 기슭으로 다가갔다. 류백성이 강 기슭에 있는 산골을 가리키며 말했다.
4: 건너쪽에는 집이 없어서 저기를 지휘소라고 삼았습니다.
3: 좋아요. 저기가 살펴보기 더 편하겠군요.
0: 조울대가 말했다.
4: 백성이 당신 짐이 더 버거워졌군요. 용가 나루터와 홍문 나루터에서 다리를 놓을 수 없으면은 모두 여기로 강을 건너라고 전군에 전부를 보냈거든.
0: 지휘관들은 배에서 내려 기슭에 오른 뒤에 뱃사공들 손을 맞잡고 여러 번씩이나 고맙다며 인사를 건넸다. 나무배 일곱 척으로 꾸박 아홉 낮 아홉 밤을 실어 날라서야 홍군 전체가 강을 건널 수가 있었다. 그동안 오군단은 석파나 일대에서 며칠 동안 힘들게 싸우면서 적들이 쫓아오는 것을 막고 있다가 전군이 강을 건넌 다음에야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마지막 날 배장과 몇몇 전사들이 장복과 배사공들을 남쪽 기슭으로 돌려보냈다. 앞으로 배사공들 형편이 더 어려워질지도 모르니 하루에 은전 한 입씩 준 것 말고도 은전 서른 입씩 더 쥐어주었다. 장복과 배사공들은 홍군을 바라며 아쉬워하였다. 몇 사람들은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었다. 조대장이 걱정스레 말했다.
5: 곧 적들이 들이닥칠 겁니다. 어서 산으로 몸을 숨기십시오.
0: 이튿날 적들이 덮쳐들었다. 장복, 장조만 부자, 향시를 비롯한 뱃사공들은 모두 산으로 올라갔다. 산 아래 남쪽 모래톱에는 천막이 빼곡하게 들어찼고 마을에서는 불길이 치솟았다. 당황한 사람들이 서둘러 피난을 가는 모습도 보이었다. 뱃사공들은 얼른 산굴에 들어가 숨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늙은 호라비는 니금국에서 가져온 저고리를 벗어버리고 다시 알몸이 되었다. 그는 장복을 바라보며 서글픈 얼굴로 물었다.
6: 홍군은 언제쯤 돌아올까? 나는 아무래도 땅을 나눠 받지 못할 것 같아.
0: 향씨가 호주문에서 돈을 꺼내 세워보니 아직 동전이 몇 입 남아있었다. 그는 세고 또 세다가 다시 호주문에 넣으며 말을 했다.
6: 이 돈을 안 뺏기고 지켜낼 수가 있을지 차라리 홍군을 따라가는 게 나을 뻔했어.
0: 장복과 장조만 부자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말문을 닫은 채 고개를 숙이

그의 욕망은 더욱 불타올라 홍구를 대도하여서 소멸하리라 결심을 한다. 하늘은 어두침침하고 흐리터분했다. 검은용 한 마리가 금세 비바람이라도 몰고 올 것처럼 공중에서 제멋대로 놀고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다. 이룡은 운남 대리에서 나온 천연석이었다. 누군가 땅속에 묻힌 그 돌을 발견하고는 멋들어진 대리석 병풍을 만들어 운남의 왕 용운에게 바치었다. 룡운은 그 룡을 보자마치 지하에 오랫동안 묻혀있던 보물을 찾은 듯 기뻐했다. 그는 이 커다란 병풍을 남북 분위기로 꾸며놓은 아늑한 화분에 들여놓았다. 그리고 산책할 때마다 병풍 앞에 서서 한참씩 용을 바라보곤 하였다. 오늘도 용우는 병풍 앞을 한걸음게 거닐고 있었다. 껑충하고 메마른 몸에 두루마기를 걸쳤는데 침대에 누워 실컷 앞편을 피운 뒤라 낮빛이 꽤 붉었다. 그래도 두 눈은 정기로 넘쳤고 요란해 보였다. 어제 장계석과 수행 참무진이 비행기를 타고 곤명에 왔다. 룡우는 직접 마중을 나가 오화산 별장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장계석이 이름이 몹시 지쳐 보여서 별장까지 길잡이 노릇만 하고 곧장 돌아왔다. 오늘은 정식으로 장계석과 만나는 날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먹고 담배까지 피웠는데도 시간이 남았다. 오룡무는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오룡무는 이제 아주 홀가분했다. 걱정과 조조, 당황과 불안을 몰고 온 폭풍우는 이미 지나가버렸기 때문이었다. 넉 달 전 홍군이 귀주 경내에 들어왔을 때가 그래했다. 겉으로는 냉정한 척 하였지만 속으로는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홍군이 운남으로 들어오는 것도 두려웠지만 장계석이 도랑 치고 가재 잡는 수를 쓸까봐 겁이 났다.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을 여러 모아놓고 의논해 보았지만 다들 주장만 그럴싸하게 내놓을 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결론을 내지는 못하였다. 첫 번째 의견은 오래전 석달계도 궁지에 빠질까 두려워 머물지 않았을 만큼 운남은 국경과 가까워 움직이기 쉽지 않으니 홍군도 올지 안 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지키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의견은 홍군은 기동력이 강하여 만약 여러 갈래는 아니요 넓게 들어온다면은 막기 힘들기 때문에 각 현에 방어 공사를 수축을 하고 물자 보급을 차단하자는 것이었다. 세 번째 의견을 낸 사람들은 대군이 뒤쫓고 있는 데다가 각성이 막혔으니 홍군은 절대 살아남을 도리가 없다고 하면서 태평천국 군대도 겨우 13밖에 못 버텼으니 떠돌이 도적인 홍군 역시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자신을 했다. 세 번째 의견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었다. 또 다른 의견도 있었다. 장계석은 확실히 일석이조를 노리고 있었기에 주왕군이 장계석을 따라 운남에 들어온다면 전국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니 홍군을 운남 안에서 막을 것이 아니라 밖에서 막아야 운남에도 이롭고 주왕의 마음도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룡무는 운남의 우두머리로 지내온 지 오래였다. 자기 나름대로 큰 뜻을 품고 있는 그로서는 네 번째 방법이 마음에 들었다. 룡무는 손도를 심노군 총지휘로 삼아 여섯 개 려를 귀주로 보내었다. 룡무는 손도와 려장들을 배웅하며 연애를 베풀었다.

많은 부하들에게 술잔을 구원하며 귀조에 들어가면은 기회를 보아 왕가렐의 부대를 잘 해결하라고 일렀다. 룡무는 진작부터 귀조를 먹어치우고 싶었지만은 기회가 없었다. 마침 하늘이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아쉽게도 룡문의 묘책은 주왕군이 귀양을 재빨리 점령하는 바람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왕가렐은 바라던 대로 끝장을 맞았지만 룡문은 토끼의 죽음을 요가 슬파는 격으로 가짜 눈물이라 흘려야 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위로가 되는 일이 있었다. 장계석이 귀양에 갇히자 손도가 철기를 달래가 도움으로써 운남군대 위험을 떨치는 것이다. 룡호는 그 일만 생각하면 어깨가 으쓱해서 자다가도 웃음이 나왔다. 그렇다고 불안한 마음을 싹 떨쳐버릴 수는 없었다. 지난번에는 홍군이 텅 빈 운남에 들어온다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설악의 군대가 곤명에 들어오겠다 하지 않는가. 룡우는 설악이 곤명으로 못 들어오게 단단히 못을 박았다. 확실히 왕가렐이 했던 것보다는 훨씬 잘한 선택이었다. 폭풍우는 이제 문 밖을 지나갔다. 홍군은 사천으로 가서 회리를 포위 공격하고 있고 설악의 군대도 금사강까지 홍군을 뒤쫓아갔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운남은 다시 용문의 세상으로 된다. 룡문은 장계석이 홍군을 뒤쫓을 병력을 재배치하기 위해 오는 것일 뿐 다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였다. 이참에 장계석의 비위를 잘 맞춰준다면 떡고물이 좀 떨어질 것 같기도 했다. 룡무는 벌써부터 대리석 병풍속 용처럼 기분이 동동 드는 것 같았다. 룡무는 곧 차를 타고 오화산 별장으로 떠났다. 호위대장은 용주석을 정중하게 맞으면서 위원장께서 지금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 조금 기다리면은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룡무는 그 참에 호위대장에게 장계석의 음식 습관 등 생활 방식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후에 일처리 편리를 위해서였다. 10분쯤 지난 후에 반공 동맹군이자 암투의 적수인 두 사람이 만났다. 둘은 얼른 본론을 꺼내지 않고 곤명의 날씨가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몇 분을 떠들었는데 기분이 참은 열렬했다. 룡무는 장계석에게 건강은 어떠냐며 살갑게 물었고 송미령의 안부도 잊지 않고 챙기었다. 장계석은 여빈 얼굴로 어색하게 웃으며 짧게 대답했다. 초조하고 불안한 흔적이 짙었다. 간신히 화를 누르고 있는 사람 같기도 했다. 저 늙은이가 귀조에서 공산당이랑 보름이나 싸우면서 속 좀 썩였겠네. 결국 왕가렐만 해치웠지 공산당은 털끝도 못 건드렸으니 정말 불쌍하군. 룡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계석이 룡문의 호를 부르며 사근사근하게 말을 걸어왔다. 지주, 지난번 귀주에 공산군을 도불할 때 운남이 군대가 명령을 잘 따라주더군. 자은 내가 손도도로 귀양으로 오라고 하니 손도가 밤낮 걸어서 제때 왔어. 이게 다 평소의 훈련이 잘 됐다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응?

정 5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경만 작사 작곡의 생명에 대하여를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피는 그 이유를.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필 때 그 진통을. 그 여린 잎에 기나긴 밤. 무거운 이슬 품고 해 뜨는 아침 반짝이는 어여쁜 생명아. 이렇게 보며 느낍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조금씩 그리 배웁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생명에 대하여.

0: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결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행입니다. 2026년 상반기 우리조 농촌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증가폭은 전성 2위를 차지해 괄목할 만한 부민 중수 답안지를 내놓았습니다.
3: 연변조 동심기업지원 복지로 발전소호 민영경제발전봉사전문활동이 일전 연길에서 가동됐습니다.
2: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 연선에 도문시 월청진 일생일세 월청만 문화관광 대상이 변경 연선의 특색문화관광 새 지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일내 우리 조에서는 산업으로 향촌진흥에 조력한 것을 견지하면서 부민 대상을 다양하게 배치해 증수 경로를 넓혔습니다. 2026년 상반기 전주 농촌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증가폭은 전성 2위를 차지했는 바 여러 특색 향촌들은 자원 우세에 입각해 치부 새 경로를 모색하면서 괄목할 만한 부민 증수 답안지를 내놓았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입니다. 마을에 들어서면 조선족 민가가 정연하게 늘어서 있고 뜰은 깨끗하며 논에는 벼바다가 넘실대고 소형기차가 그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촌역사관, 특색민박, 무형문화재 체험관, 커피숍 등 다원화된 업종이 지속적으로 완성되면서 뜨거운 향촌 관광 열기가 촌민들의 증수 지불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국 향촌 관광 중점촌인 광동촌은 논 풍경 관람 잔도, 휴식 정자, 조공 삭도 관람차 등 관광 시설을 구축해 관광객들이 논의 아름다운 경치를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조선족 전통 가무 공연과 민속 문체 활동 체험을 상시화해 향촌 관광 경력 모식을 풍부했으며 견학 문화 관광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체계화된 견학 과정을 맞춤형으로 마련했습니다. 지금의 광동촌은 생태관광, 민속체험, 견학실천, 휴양건강양생이 일체화된 향촌관광 목적지로 거듭났습니다. 전통산업면에서는 마을의 171헥타르의 논자원을 통합해 규모화, 과학기술화, 브랜드화 재배의 길을 걷고 있으며 맛있다, 해란강 어미 등 유기입살 브랜드를 육성해 입살 가격을 높이고 농민들의 증수를 촉진했습니다. 천진관광객 조혁단입니다. 여름방학에 친구와 함께 이 마을로 여행을 왔는데 매우 짙은 향토 정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논도 보았는데 공기 중에 벼의 향기가 극했습니다. 이곳의 주먹밥도 매우 맛있었습니다. 입살이 정말 향기롭고 건축물도 민족 특색이 짙으며 관광시설도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소형기차나 허수아비 같은 인증사진 촬영 명소도 많아서 기념사진을 남기기에 아주 좋습니다.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 촌민 왕뢰입니다. 저는 광동촌에서 11헥타르의 논을 다루고 있는데 해마다 10만원 안팎의 수입을 올립니다. 지금 광동촌의 관광업도 비교적 발전해 해마다 1,500원 안팎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광동촌의 벼 연구개발기지에서 잡겨 6종

0: 일도 하고 있어 해마다 일정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광동촌에서 사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4년간의 발전을 거쳐 광동촌의 집채 수입은 2015년에 10만 원에 불과하던 데서 지금은 연간 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허령시 동성진 당위 부석이고 광동촌 당지부 석이며 촌민위원회 주임인 김헌입니다. 광동촌에서는 1차, 2차, 3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힘써 들어주었습니다. 1차 산업 면에서 우리는 토지 료전, 합작사 경영, 입살 판매 및 보전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향촌 관광 관리 면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저공 삭도 관람차, 계락원, 논 관광을 중점적으로 건설했으며 촌민들이 현지에서 취업하도록 해서 수입을 늘렸습니다. 2025년 광동촌의 집채 경제 수입은 100만 원을 초과했고 촌민 1인당 수입은 2만 4천 원에 이르렀습니다. 마을마다 맞춤형 대책으로 다원화된 부민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조양천진 류신촌에서는 집채 자원을 활성화해 태양광 발전 수익, 온실 임대, 토지 료전, 방조 부축 대상을 통해 집채 경제를 장대시켰습니다. 2025년 류신촌의 집채 경제 수입은 33만 여원이었고 촌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1만 5천 원으로 동기 대비 9% 증가했습니다. 마을에서는 또 공익성 일자리, 드락경제, 전자상 거래 생방송, 온실 산업 대상 등 증수 조치를 내놓아 대중의 안정적인 증수를 1층 보장했습니다. 연결시 조양천진 류신촌 당지부 서기고 촌민위원회 주임인 강려평입니다. 우리는 촌민들이 집 앞뒤의 텃밭에 감자, 고추, 콩 등 경제 작물을 심도록 적극 경계하고 남은 부분은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안계는 촌민들이 촌내 기업에 가서 일하도록 도왔으며 촌민들의 유휴 가옥을 외지 촌민에게 임대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결시 조양천진 류신촌 촌민 손소화입니다. 농사를 짓기 전에 마을에서 종자와 화학비료 같은 것을 집중 구매하는데 한 포대당 2, 3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처럼 14헥타르를 다루면 한 해 4천여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농안계는 온실에 가서 일하면서 하루에 150원씩 받는데 한 달 남짓 때라면 5천여 원을 봅니다. 마을에서 배당금도 나누는데 우리 집 네 식구가 1,270여 원을 받아 살림에 보탬이 됩니다. 우리 전 농민들의 증수 경로는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증수 구조는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알곡 가격의 안정적인 상승과 온실 경제의 빠른 발전, 향촌 관광 열기 고조 등 긍정적 요인의 견인에 힘입어 올 상반기 전주 농민 경영성 수입은 6,182원으로 총 수입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토지 류전 수입과 유휴 택지 활성화를 통해 재산성 소득 경로를 효과적으로 넓히고 농촌 집채, 자금, 자산, 자원 정돈에 힘입어 장부 외 토지 유상 사용을 실시했으며 해농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정책적 혜택으로 대중의 이전성 수입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 농촌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동기 대비 636원 늘어난 8,831원이었고 증가폭은 7.8%로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주 농금 농촌국 농촌경제경영관리소 소장 한옥입니다. 연초 이래 우리는 농업적합 산업대상 발전, 집채경제 발전 장대, 신흥경영 주체 견인, 취업 일자리 개척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농민들의 소득을 전방위적 다원적으로 높였습니다. 소득 증가폭이 비교적 높아 농민들의 행복감과 만족도가 뚜렷하게 향상됐습니다.
1: 연변주 동심기업지원법치로 발전수호 민영경제발전봉사전문활동이 일전 연길에서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선전강연단 설립, 전문강연, 좌담, 질의응답 등 형식을 통해 민영기업 발전에 정밀봉사를 제공하고 우리주 민영경제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연변주 민영경제 동심선전강연단 초빙의식이 있었습니다. 관련 단위와 각 현시 추천을 거쳐 최종적으로 당정 업무골간, 법률사무 전문가, 우수 기업가 20명을 선전 강연단 성원으로 초빙하고 초빙장을 발급했습니다. 선전 강연단은 정부와 기업, 법률사무소, 기업의 우수

차원을 통합하고 동심 선전 강연, 상회 진입, 기업 진입 활동을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흥변 도민 정책과 법률 법규 해독, 경제 형세 분석, 기업 관리 경험 공유 등 일련의 선전 강연 봉사를 상시적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0: 연변 종비 생태농업발전위원회사 총경리 조균강입니다. 선전 강연원으로 된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의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 느낀 점을 더 많은 기업들과 나누고 광고만 민영경제 기업가들이 발전 신심을 견정히 하고 주동적으로 담당 자규하며 사회 책임을 적극 이행하도록 이끌어 지방경제 고품질 발전에 민영기업의 힘을 보태겠습니다. 조화담 교류 단계에서 기업가 대표들은 인력 채용 관리, 준법 경력, 정책 시달 등 문제를 둘러싸고 적극 질문하고 현장에서 자문했습니다. 각 직능 부문과 변호사 대표들은 하나하나 의문에 해답하고 정확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한 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해 사업일꾼들은 통일적으로 등록하고 대장 관리에 포함시켰으며 민영기업 요구사항 폐환형 처리 기재에 따라 전 과정을 추적하고 항목별로 시달함으로써 기업 봉사의 마지막 1km를 실질적으로 뚫게 됩니다. 조당위 통전부 2처처장 레민입니다. 조당위 통전부와 주공상업연합회에서는 전문적으로 연변주 민영경제 동심선전 강연단을 조직했습니다. 이는 주로 우리 주 민영경제 발전 실제를 각해 기업 발전의 난점, 운영의 통점, 조난의 막힌 점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상회와 기업이 진입하는 일련의 선전 강연 봉사를 상시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조치는 우리 주 민영경제 통전사업 경로를 효과적으로 넓혔으며 우리 주 민영기업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고 비공유제 기업의 분진 역량을 결집하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1: 2026년 해외 중국어 매체 길림성 취재팀이 23일 우리조를 찾아 취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20여 개 해외 중국어 매체의 대표들은 첫 역으로 연변 박물관을 찾아 문화 탐방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당일 오전 해설원의 인솔하에 해외 중국어 매체 대표들은 연변 박물관의 여러 전시청을 참관했습니다. 대표들은 역사 자료와 유물을 통해 연변의 깊은 문화 저력과 여러 민족 인민이 당의 영도 아래 단결 분투해온 빛나는 역정을 깊이 요해했습니다. 보르두갈 신보 사장 마려메입니다. 박물관은 참관하기 전에는 연변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그저 매우 특별한 곳이라는 것만 알았지 그 내포가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돌아간 후 제가 가장 보도하고 싶은 것은 이곳의 풍경과 음식이나 오락과 같은 풍부한 요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연변의 독특한 분위기입니다. 이번 활동의 우리조 일정은 이틀간으로 매체 대표들은 또 화룡시 광동촌, 훈촌 방천 애국주의 교양기지와 훈촌 동부가 다국전자상거래 산업단지를 탐방하며 연변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의 생생한 실천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연변행은 해외 중국어 매체 국제 전파력에 의탁해 우리조의 민족 단결, 변강 안정 공고, 개방 발전의 새로운 면모를 전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연변의 대외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해 좋은 여론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0: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 연선의 도문시 월청진 일생일세 월청만 문화관광 대상이 전면 운영에 들어가 변경 연선의 특색 문화관광 새 지표로 떠오르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도문시 월청진 마패촌에 위치한 일생일세 월청만 풍경구 낭만적인 혼인 연애 주제 경관을 도처에서 볼 수 있고 변경의 산수 풍경과 고풍스러운 요소가 어우러져 독특한 변경 정취를 자랑합니다. 수많은 자가용 관광객들이 이곳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 연변 문화 관광의 독특한 매력을 몰입감 있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천 관광객 양려 씨입니다. 자가운전으로 왔는데 연선의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고 이곳의 사람들도 아주 친절합니다. 이곳이 참 편안하고 마음에 듭니다. 331 국도 일생일세 월청만 풍경구는 도문시 월청진의 중점 투자 유치 변경 문화관광 대상으로 도합 5,380만 원이 투입됐으며 정부와 기업의 협동 건설 모식을 채택했습니다. 풍경구는 혼례식 공방, 사랑의 징표 거래소, 관광객, 집산 중심 등 특색 경영 모식을 구축하고 주제 경관, 문화관광 장소 및 기초시설을 건설했습니다. 331 국도 1314km 지점에 의탁해 일생일세 사랑 주제 IP를 구축한 풍경구는 연선의 문화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결해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의 새로운 인기 명소로 부상하는 바 도문 변경 관광 상품 공급을 일정 풍부히 하고 변경 향촌 지능과 흥변 부민의 강력한 문화관광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331 국도 일생일세 월청만 풍경구 리사장 진소과입니다.

0: 이풍경구는 부지 면적이 3만여 평방미터이며 발해 문화 여행 촬영과 연변주에서 유일한 와이어 비행 공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펼쳐지는 몰입형 공연이 대략 9개이며 와이어까지 더해져 다른 풍경구들과 차별화됩니다. 331 국도 일생일세 월청만 풍경구는 특색 IP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변경 생태와 민속 자원을 발전 우세로 전환시키면서 도문의 변경 관광 명함을 1층 빛내고 있습니다.
1: 환절기에 비가 많이 내리고 온도, 습도가 야생균류의 대량 생장 번식에 적합하면서 현재 독버섯 중독 다발기에 들어섰습니다. 최근 여러 지역에서 야생 독버섯을 잘못 먹어 중독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조질병예방통제중심, 조위생감독소에서는 안전제시를 발표해 야생 독버섯 중독을 경계할 것을 일깨웠습니다. 전문가의 소개에 따르면 야생 버섯은 종류가 많아 육안으로 독성이 있는 버섯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힘듭니다. 조질병예방통제중심, 조위생감독소, 식품감측과 사업일꾼 전하림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색깔이 화려한 버섯에만 독이 있다. 벌레가 먹은 버섯은 독이 없다. 고온으로 익히면 독성을 제거할 수 있다. 마늘로 독성이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등 관점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대중을 오도해 중독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일부 치명적인 독버섯은 외관이 평범하고 은폐성이 강해 적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심각한 신체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중독된 후에는 특효 해독약도 없습니다.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일부 독버섯 중독에는 잠복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잘못 식용한 초기에는 구역질, 구토, 설사 등 가벼운 위장 증상만 나타나고 증상이 잠시 완화되면서 호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독소가 계속 장기를 파괴하게 됩니다.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전하림입니다. 모르는 야생 버섯을 캐지 않고 사지 않고 먹지 않을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부주의로 독버섯을 잘못 먹어 중독됐을 경우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하며 절대 지체하면서 관찰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남은 독버섯 견본을 보관하거나 사진을 찍어 남겨 진찰을 받을 때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생명 안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0: 2026년 연변주 종로년 무술운동대회가 23일까지 이틀간 연계시 체육중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연변주체육청회, 연변주사회체육관리중심에서 주최하고 연변주무술협회에서 주관한 것으로 제2회 전국전민건강체육대회 동북구역 계열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전주 각 현시의 무술 애호가들은 중화전통무술을 매개로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며 종로년층의 건강하고 진취적인 정신풍모를 과시했습니다. 전주 각 현시에서 온 선수 258명이 대회에 참가했는데 이틀간의 치열한 경기를 거쳐 금메달 212매, 은메달 113매, 동메달 58매 등 총 410매의 메달이 나왔습니다.
1: 융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내 완제품 기름 가격 조정 주기 배치에 따라 8월 28일 24시에 제17라운드 가격 조정 창구가 열리게 됩니다. 최신 추산 결과에 의하면 휘발유와 디젤유의 예상 인상폭은 한 톤당 400원과 385원입니다. 소매 가격으로 환산하면 92호 휘발유는 1리터당 32전, 95호 휘발유는 1리터당 34전, 0호 디젤유는 1리터당 33전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북축구연맹전 경기 일정과 경기 제도 배치에 의하면 두 차례 준결승전은 홈장 원정 경기 2차전 대결 모식을 계속 실시하며 경기는 9월에 집중적으로 열립니다. 9월 5일에 연변 대표팀 대 대련 대표팀, 9월 11일에 심양 대표팀 대 장춘 대표팀, 9월 12일에 대련 대표팀 대 연변 대표팀, 9월 19일에 장춘 대표팀 대 심양 대표팀 경기가 펼쳐집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나 윤일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계.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계.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결에서 상상.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호박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육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 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고3 맞이 5대 활동할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8곽을 더 드리고 16곽을 사시면 20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로방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천희 박사 약품은 이번 우대 활동이 끝나면 100원 인상된 5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원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장수로방이라고 새로운 처방입니다. 여러분들을 흥분하게 하는 새로운 처방에 속하는데, 그리고 장수로방 더불어 천이박사,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 우대활동은 특선 우대활동입니다. 우리 자취주 건립 준해를 맞이하는 구삼 우대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점점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면서 여러모로서 불편한 점들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전 같으면 그저 그런 대로 참고 지나가고 나이가 들면 그러려니 하지만 해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에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서 우리 말로만 뭐 청춘으로 돌려 받는 이런 계기라고, 노인이 청춘으로 돌려받는 이런 계기라고 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말로만 아닙니다. 구체 조치가 여기에 다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제품 자체는 안전하면서 빠른 속도로 여러가지 각 방면의 문제들이 해결을 받는 우수한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들으시고 제때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름 그대로 장수의 비결이 바로 본 처방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28가지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방면이든지 문제가 생기는 걸 골고루 해결해주는 우수 성분 조합이 바로 장수로방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한 곽의 가격이 198원인데요. 6일 동안 복용할 수 있대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됩니다. 이게 황궁의 의의 처방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황제 한 분을 대상으로 한 특산 처방이었는데 오늘 이 처방이 공개되면서 우리 많은 논현에 계시는 분들이 이 제품 자체를 시도해보는 게 귀합니다. 여기 성분들이 특산 성분이니까 한각은 198원에 엿새를 복용할 수 있는데 40각을 싸면 40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리게 되어 있으면 1,000원은 빼줍니다. 그러니까 한각의 가격은 너무 낮은 가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 또 10각의 눈에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천명희 약박사가 연구에 성공해 낳은 현대 노인을 젊음으로 바꿔주는 이런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한각의 가격이 498원인데요. 15일간 복용할 수 있습니다. 16각을 싸면 20각을 드립니다.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과 더불어 1,000원 현금권을 또 빼줍니다. 1,000원의 총값에서 빼줍니다. 이때

0: 가격은 3분의 1 가격도 되나마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능팽치료 약품 명서방은 598원에 한각을 하고 있는데요. 30일 복용당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가게 15곡을 드리고 1,000원 빼주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가게 따라가게 되었으니까 이번 기회를 잘 파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건강상 수입 비결은 곧 내 몫이다 할 정도로서 우수한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501-7766번에 전화하세요. 네. 501-7766번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제 천이 박사 먹는 한가인데 이건 1년 반 넘어 먹었습니다.
0: 예.
2: 예, 이거 먹기 전에는 제 다른 사람보다 신경이 대라 예민하다 말입니다.
0: 예.
2: 어지간한 사람들과 예, 잘 어울리지 못한다.
0: 아,
2: 이게
0: 그렇죠.
2: 대화가 잘 안 되고 예. 이 자꾸 이러면 스트레스 받고 이래서 얘 가슴이 계속 짱가고 얘 더부룩하고 얘 심장이 후들후들거리지 혈압 조절이 잘 안 되지 그러면 밤잠이랑 잘 못 잤다 말입니다.
0: 예.
2: 예, 이래 여러 해로 고생했습니다.
0: 예.
2: 거기 잘 잔 또 꿈이란 게 온밤 꿈꾸고 나 뭐 얘 일어나면 그것도 뭐 내 정신인지 그것도 머리란 게 아프지 이렇게 여러 해를 고생했단 말입니다.
0: 대뇌 휴식이 근본상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꿈이 그렇게 예. 많다는 것은. 예, 예.
2: 여러 해를 고생하니 약 많이 먹었습니다. 첨약도 이사들 배워 첨약도 먹어보고 광고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효과를 못 봤단 말입니다. 이래 한 4, 5년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이라는 게 팍팍 쫄지. 밥만
0: 그렇죠.
2: 먹지 예. 가슴도 그러감이 밥 못 먹지 자지 못하자까 근이 그것도 팍팍 내리더라.
0: 아, 그럼요. 근이 내리려부터 예. 시작하면 억제하기 어렵습니다. 노년이 근이 너무 내리게 되면 면역력이 올 기회가 없습니다. 예.
2: 용신들게 고생했습니다.
0: 예.
2: 예. 그러다가 우연히 방송 듣고 이 천이 박사를 들어봤는데 이게 이렇게 러베산 두 번 받은 약이라지
0: 청춘미마의 발견이고 예.
2: 예, 신경이 이게 도움이 영된다지 하니까 네, 이거 선택해서 먹었는데 이거 먹고서 지금 이 손에서 말하던 이 증상들이 싹 해결받아가지고 머리랑 그리 아프던 게 아예 아픕니다. 잠을 잘 자고 밥을 잘 먹으니까
0: 그렇죠.
2: 혈압 조절도 잘 되지 그리고 제 원래 심혈이란 명약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2: 심혈이
0: 심장 공력이 약할 수밖에
2: 예. 오시고 고다 올라가서 계속 그래 맥이 없었단 말입니다.
0: 예.
2: 굉장히 천이 박사 먹고 지금 심혈이 64, 그래서 그 다울로 되는 게 맥이 없는 줄은 모릅니다, 지금.
0: 아, 그렇죠. 예, 예.
2: 예. 아무리 나가 해도.
0: 너무 정상입니다. 예.
2: 예. 예, 맥이 아예 없다 말입니다. 밥을 잘 먹지, 잠을 잘 자지 하니까, 예. 어찌도 온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밖에도 이게, 제가 이게 활동도 자꾸 하고 이러니까 그런지 골관절이라면 좋다 말입니다.
0: 그렇죠.
2: 이게 속맥이 없어 누워있고, 예. 그나 나가 조금 이래면 나가 누가 좀 사는 데가 어울리면 스트레스 받아서 또 그다음에 나 심장이 후두후두거리고 이래던 게 이 증상이 다 없어졌단 말입니다. 천이 박사.
0: 그렇죠. 이게 천명희 이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해 나온 제품이고 CAMP 발견이라는 로베산까지 두 번까지 받았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해서는 이심할 바가 여사분이 말씀하는 예. 게 아주 적중합니다. 예.
2: 예, 확실히 이게 다르긴 다른다 이야기.
0: 그렇죠.
2: 예, 그래서 이 활동 어쩌고 뭐인가 뭐 값이 또 오른다며.
0: 아, 이번에 구상 활동이 끝나면 그 공장 측에서 계속 지금 통지가 옵니다. 한데 우리가 지금 버티고 있는데 100원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그러니까, 잘 활용하시기
2: 예.
0: 바랍니다.
2: 그러니까 이 좀도 이렇게 주문하자 그럽니다.
0: 여사분한테는 이 제품이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주문해 놓으셔.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이게 완전히 그 액체도 아니고 가루 분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효기도 완전히 보증할 수 있으니까 실험 놓고 사세요. 예.
2: 네, 네. 수고하세요.
0: 예. 건강기원입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천이 박사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이미 견제에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여기에 서두에 말씀드린 그게 있는데요. 바로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부에서 중국의 세계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항목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계부라 하면 중국 자연과학원 그리고 발전개혁위원회 이면 나라

0: 음반 이거 운영하는 그 발전개혁위원회입니다. 여기에 추진 항목에 속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부의 추진 항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드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전달해드리는 그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황차 최근에는 지금 공장 측에서 계속 가격 인상이 된다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 가게 가격이 498원인데 이제 곧 598원으로 된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제품, 천명의 의학 박사가 건강하게 있어서 연구에 성공해 나온 제품, 그리고 세계 부위에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이런 항목에 속하게 되어 있고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노인 이 계단에 들어 60세 그 이상으로 가는 분들 가운데서는 노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딱 기맥이 떨어져서 움직이기가 싫고 집에만 있고 이런 분들은 운동 에너지 보충제라 이렇게도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제품 자체를 드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아주 행운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 불편하게 되면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불편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이 제품 자체는 세포를 복구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용 이계통에서 이걸 주사용으로 쓰는 이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가 많이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생명조직은 모두 모두 세포로 조성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기억세포 모든 그 뭐 혈관, 혈압 이것도 모두 세포와 관련이 있는데 이 새로운 세포가 더 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희 박사의 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노년기에 들어서게 되면 많은 세포가 빠른 속도로 탈락되고 신경세포가 빠른 속도로 말라깡이가 됩니다. 무엇 때문에? 신경세포도 역시 세포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세혈관을 통해서 영양이 공급되어야 되는 건데 이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억이 떨어지는 데는 그 세포가 말라깡이가 되게 되어 있어서 기억을 상실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청춘을 확보하는 차원이라면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를 견지하는 것이 기회입니다. 황차 지금 가격 인상 전에 이 제품 자체를 드시는 게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천희 박사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으니까 8, 90세가 20, 30대처럼 된다고 이 정도 끝이 여기에서 논문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팔로 한 통한 노인이 젊음으로 돌아가는 이런 기회가 바로 천희 박사에 속하게 되어 있고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백병을 불러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과학기관의 세포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이 제품 자체가 바로 천희 박사에 속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천희 박사로 우리 형님이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1년 쓰니까 예. 이 부위와설이
0: 중풍 후유증한 자들한테는 회복이 빠르죠.
2: 예, 병원에서 출연한
1: 네, 전화가 끊겼는데요.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천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1: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는 구산맞이 특선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게 498원이고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 식전에 하루에 두 번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0: 16가게, 20가게 눈에 붙이는 거야 10가가 1,000원 현금권을 떠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총값에서 1,000원 뺏습니다. 이런 우대활동은 어쩌다 있는 우대활동이니까 여러분들 등한히 듣지 마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왔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전유 박사를 모두 쓰고 있습니다. 내 동생, 나, 그 다음에 또 우리 내 친구, 이렇게 서 있었는데, 아, 참 좋습니다. 어떻게 있었습니까? 예. 내가 먼저 말하지 말고 내 친구를 먼저 말합시다.
0: 예.
2: 우리 친구가 예, 저 풍수 속 심장병으로서 예, 세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0: 예.
2: 그래서 자꾸 몸이 불어나서 예, 다리 걸지도 못하고 거기다 또 무릎이 꺼지도 아파서 그 몸이 지도 난 데다 무릎이 꺼지 아파서 발을 걸지 못해서 그리고 예, 이 혈압 파동이 진해 심해가지고 좀 뭡니까 혈압 올라가 내려갔다 이래가지고 그 썼는데 그 다음에 이 전유박사를 쓰고 이러니까 그 후에 지금 첫째 혈압이 혈압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이 몸이가 이 풍습인지 뭐이다 하여튼 몸이 영 쌩이 불어나고 이랬는데 그게 지금에 이전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0: 그
2: 몸이
0: 그렇죠.
2: 좀 가벼워진단다.
0: 예.
2: 몸이 가벼워진단다. 걸을 후에 이렇게 무릎이 좀 아예 아프고 예. 그렇답니다. 그리고 삼차신경통으로 해서 세우도 머리 형 진짜 아파가지고 열도 안 나면서 예. 그렇게 고생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쓰고 나니까 예. 전유박사 쓰고 나니까 어쩐 일인지 세포를 잘 관련시키고 새로운 세포가 또 이렇게
0: 빨리 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예.
2: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경 전달이 잘 되고 이러니까 예. 이 머리 아픈 게 변두통, 경추 막머리 아픈 게 이런 게 지금 많이 나거든요.
0: 변두통이라는 거는 그게 모진 목숨을 아사가는 그런 통통이 따르게 되는데 혈관, 뇌혈관 경련입니다. 뇌혈관이 바로 서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변두통으로 전달되는데 이게 심장과 뇌혈관에 있어서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풍 후유증 환자들, 이제쯤 변두통이 있는 분들, 여러모로서 뇌혈관에 대해서는 심장, 뇌혈관에 있어서는 특수 공헌자로 나서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2: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 교수 내 동생도 간단히 이야기하겠네. 내 동생도 이미 중풍 맞을 때입니까? 두 번이나
0: 백으로서 예.
2: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그래 이강 선생님이 이렇게 소개하신 이왕 맞으니까 예. 아, 지금 이거 1년 남아에 병원 가지 않습니다. 봄과 가을이면 이맘때면 또 병원에 들어가 한 보름씩 쨔쨔하고 이제 나와도 그때는 한 달 지나가면 또 재돌림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 이 전유박사 이렇게 꾸준히 쓴 결과에 많이 났습니다.
0: 그렇죠.
2: 병원도 가지 않고요. 예. 네. 이걸로 그런 거. 그 다음 나도 간단히 얘기하면 내 또 과신병이 있습니다.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 그 다음 항상 이렇게 신경통이 발작하고 이러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0: 예.
2: 전유박사는 늘 이렇게 쓰니까. 그 우리 소에서 이렇게 효과를 아주 좋으니까 이번 특수한 이게 우리 활동에 지금 참여하려고
0: 저는 있겠지만. 또 빼주제입니까? 많이 건지법 약에서 약을 많이 주고 저는 빼주고 예.
2: 야 얼마 좋습니까 이 정책이
0: 기회가 예. 좋죠
2: 그래 예. 그렇죠 선생님 어쨌든 이렇게 뭔가 감사합니다 어떻게 말하든지 선생님이 제 이 좋은 약들 이렇게 소개하니까 내 동생 내 친구 나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건강을 찾으니까 선생님께 항상 고마운 마음입니다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0: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2: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전유박사로 우리 형님이 지금 쓰고 있는데 부고 맞아서 병원 치료를 한 20일 받고 나와서 전유박사를 인천 시작했었는데 이전에 야득달 9달 잡았는데 어떤이 손이라 올라가 머리를 빗습니다.
0: 중풍 후유증 환자들이 복용해서 효과를 본 분들은 기본일 겁니다. 10년 루에 앉아있던 신경외과 미국의 박사를 22년도에 양천공 22년 6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39개 세계신노쇄관회의에서 이 사람을 읽을 제품이 나서려니까 바로 천희 박사가 나섰는데 이 사람을 읽었다지 않습니까? 큰 효과죠. 예.
3: 예. 그래 이 다리라면 줄줄 구수된 게인데 이전에 발기축이라면 요래 그 두운다.
0: 예.
3: 이구한가.
0: 예, 그렇죠. 점차 완전히 그가 쑥쑥 다리가 올라가게 돼 있을 겁니다.
3: 예. 그래서 예, 전이 발사 이 좋을 때, 우대할 때 좋을 때, 오늘이 또 배달 받고, 예. 선생님이 장수로만 우리 아빠에 지금, 예. 밤 소변 차수 받아가지고 저녁엔 쉬지 못했습니다.
0: 예.
3: 예, 지금 장수로만 이제 한 보름 썼는데, 야, 정말 세약이 다르긴 다릅니다. 예.
0: 이 장수로바의 특수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 예, 자체를 예. 제가 이야기하라고 하는 중인데, 이 제품 견제한 게 건빡 관련해서는 다른 제품하고 대비가 되지 않을 겁니다. 예.
3: 예, 어쨌든지 밤소변 차도 지금 많이 줄어들어 저녁에 짠 폭시고, 예. 용 좋습니다. 이제 한 보름 썼는데, 정말 예, 이 날마다 세약이 정말 다르긴 다른데, 내 그래.
0: 예. 예,
3: 발달되기는 발달되는구나. 약을 쓰면 쓸수록 세약이 좋으니까나. 어쨌든지 아바 이 장수로방 지금 쓰고 한 보름 된데 밤잠 푹 쉬지 소변 차수도 무너지지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래
0: 그렇죠.
3: 오늘 또 배달받아 그냥 좀 오래 쓰자고 그랬다.
0: 그렇게 하셔.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예. 주의사항 가운데 이 약자면서 루후 우링즈 무슨 쩌샤 이런 거 주의하라 했는데 우리 지금까지 나오는 약 가운데는 이런 성분이 없으니까 이런 약 때문에 이 약을 못 쓰거나 그런 표단은 있을 수 없으니까 시름 나도 됩니다. 이런 약은 네. 독성이 강한 이런 성분이어서 우리 지금까지 나온 성분 가운데는 이런 약이 포함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시름 놓고 써도 됩니다. 예.
3: 예, 예. 뭐 불량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0: 없습니다. 이런 없습니다. 예, 예.
3: 예,
0: 예.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잘 쓰기 바랍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천희 박사에 대해서는 시름 넣고 쓰시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완전히 보증하다시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천명이 이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한 제품에 속하니까 여러분들 견지만 하게 되며 건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 세계부위에서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그리고 중국과학원이 그리고 그 중국 거지부에 여기에 추천 항목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뭐 거기서 추천하는 게 우리 건강을 책임지는 차원에서 추천하는 거지 건강이 나쁘다고 추천할 문제가 있는 걸 추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논행계에 들어서 장수 제품이라는 천희 박사 CAMP에 속하니까 잘 쓰시기 바라면서 지금 새로운 제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이 지금 인기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28가지 진기약재가 포함되어 있는데 중요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선 먼저 관리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하면 콤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갔고 잠을 잘 자게 하고 소화가 잘 되게 하고 호흡계통이 좋아지게 돼 있고 순환장애를 풀어주게 돼 있고 원기를 꾸벅 배회했습니다. 원기를 돋아주면서 근본을 지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실에 들어서서 많은 여러 가지 그 장수의 이런 처방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장수로방이라 하게 되면 장수의 오랜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이 특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지금 이 제품 자체에 들어간 성분들 자체를 놓고 말하게 되면 기본으로서 부선 壮양해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바지텐이라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고벤이라 하는데 게이 콤파치입니다. 직접 게이 콤파치 여러분들 잘 이전에 녹변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거는 구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게 구자의 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게이 콤파치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콤파치 직접 드시 담아서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수란 성분이 들어가서 壮양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가운데서는 룬창 통변에서는 노폐물을 네. 쭉쭉 빼주고 그리고 모든 여기에서는 우리가 공능이 내려가는 것 그거 네. 올리쳐주는 호세 통증 경락을 잘 소통시켜주면서 많은 영양 성분이 제때 전달해가는 좋은 역할을 한대.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천희 박사 약품은 이번 우대 활동이 끝나면 100원 인상된 5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이야기 프로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중국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47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용일 주임께서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1: 네, 오늘은 황금제, 대왕도 산성 등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황금제 이야기입니다.

0: 땅이 쩍쩍 갈라탈렸고 강물마저 말라들어 밑바닥에 드러나는 은혜의 봄. 머나먼 타고장으로부터 일가 식소를 거느린 젊은이가 산길을 찾아 가난하기로 소문난 열두 삼천리뿔 북쪽형의 압록강에서 얼마 멀지 않은 석두대라는 강 언덕 마을로 찾아왔습니다. 석두대 동네는 그닥 크지 않은 작은 마을인데다가 원래 살던 사람들이 타고장으로 살 길을 찾아 떠나다 보니 찌그러져가는 헐망한 빈 초가집만 그대로 있었습니다. 농사꾼 내연은 빈집을 수리하고 들었는데 남편의 이름은 로득이라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로득이네 식구들과 인차 잘 아는 사이로 또 되었습니다.
1: 네, 로득이가 낯선 고장에 와서 의지할 데가 있게 되었네요.
0: 네, 마을 사람들은 늘 보리나 옥수수 같은 쌀을 로득이네 집에 가져다 주어 빈 주먹에 살아가는 그들이 굶지 않도록 보살펴 주었습니다. 또한 비가 오는 날이면 그들은 또 로드긴의 헐망한 집에 비가 샌다고 이용도 고쳐주고 형제처럼 있는 힘껏 도와주었습니다. 여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돌봐준 이 은혜를 언제 다 갚겠어요. 로드기 아내는 남편한테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느라면 은혜를 갚을 날이 꼭 있을 텐데 죽기 전에 꼭 은혜를 갚아드려야지. 그럴 때마다 로드기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인간의 내연은 날마다 어디로 갔다가 이렇게 늦게 돌아오는가 이웃 사람들이 묻곤 했습니다. 네, 하긴 저 돌바위제에 그 심어놓은 대기밭을 일구는 중이지요. 로드기는 부접적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마을치고 어느 누구도 밭을 못 일군다는 그 머리 젓는 저 석구제 말이오가요? 다른 곳에서 밭을 일구게나 온통 돌천진 그 돌을 어쩌고 밭을 이군다고 그렇게 그러는가. 싹싹 걷어죽여나 헛수고야 헛수고. 마음씨 고운 이웃집 할아버지가 권고해 나섰습니다. 로이님, 글쎄 여러 사람들이 모두 헛수고라고 한다고 알려주지만 제가 꼭 마음에 들어서 어쨌든 일구고 볼 텁니다. 로드기는 주장을 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석두대를 내놓고 다른 곳도 대기밭을 이룰 데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손대기 싫어하는 석두제 기석부터 제 나름대로 밭을 일구어가는 로드인에 대해서 알고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로드인의 내에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별을 이고 나가다가 달을 지고 지친 몸으로 전해 늦게 돌아오곤 했습니다. 로드인의 내외가 날마다 이렇게 부지런히 바위돌을 까고 돌을 주워내면서 황소 한 마리가 누워있을 자리만큼은 떼기밭을 누워가기 시작해서부터는 밭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1: 네, 로드기가 네. 많은 밭을 개간했군요.
0: 예, 네, 로드기네가 해마다 이렇게 밭을 누워가니 그에 따라서 집살림도 좋아졌습니다. 마음씨 고운 이웃들은 색다른 음식이 생기면 늘 로드기네 식구들과 나누어 먹으면서 로드기네 내를 칭찬했습니다. 인단의 내는 참말 부지런하네. 그 말이 옛말에 가까운 이웃이 먼 사촌보다 낫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동네 마음씨 고운 분들이 잘 보살펴준 덕이지요. 로덕이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0: 그래도 인자네 내가 마음씨 착한 덕일세 사람이 살아가노라면 고생이 막심하네만 인자네는 구차한 살림에도 남을 도와주니 그것이 바로 쌓은 덕일세.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느 한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로덕이네 내가 석두대에서 부지런히 돌을 주워내며 밭을 덮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머리에서 돌을 주워내고 있던 로덕이 아내가 남편 쪽을 대고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와서 보세요. 빨리 오세요. 참 희한한 것이에요. 하던 일을 멈춘 로덕이가 아내 곁에 다가가서 아내가 가르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정말 누런 색이 나는 조그만한 물건이 햇빛에 번쩍거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무엇일까? 로드기는 두 눈을 비비고 산천히 살펴봤습니다. 틀림없는 황금덩이었습니다.
1: 로드기 아내가 황금을 발견했군요.
0: 네, 로드기는 조심조심 황금덩이를 주워서 묻은 흙을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하느님 앞시사 우리가 황금덩이를 주었습니다. 로드기는 너무 기쁜 게 하늘을 우러러 소리쳤고 아내는 너무 기뻐 펑펑 뛰기까지 했습니다. 여보, 그때 우리도 이런 황금을 줄 때가 있나? 로드기는 황금덩이를 손에 쥔 채 그만 저도 모르게 아내까지 끌어안고 말았습니다. 글쎄 말이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요? 로드기 아내도 이렇게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내 애는 보기한 황금덩이를 보자기에 여러 번 감사하고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어느덧 점심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대강 점심을 치른 뒤 로드기는 나무 밑에서 황금덩이를 머리 밑에 베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아래 위에 흰 옷을 입은 노인 한 분이 백발 수염을 쓰다듬으며 로드기한테로 다가왔습니다. 백발 노인은 로드기를 쳐다보고 허허 웃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인자가 로드기라는 건 나는 진작 알고 있네. 내가 여기에서 살면서 밑에간 살펴보니 인자는 매우 부지런하면서도 아주 마음씨가 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 그러니 내가 방금 이 황금덩이를 임자들한테 준 것은 혼자 잘 살지 말고 옆 사람도 잘 살게 도와주게나. 예적부터 황금은 흙 사슴이라 했거늘 덕을 쌓는 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게나. 남한테 황금에 대한 속속들이 알려주지 말고 임자니 그 내가만 알고 있으면 되네. 그 말에 네, 로이님이 본부대로 아무쪼록 명심하고 좋겠나이다. 로드기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거듭 부탁하니만 나의 말을 꼭 명기하고 처사하도록 하게나. 나는 돌아가겠네. 말을 마친 그 백발 로이는 압록강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로이님 천천히 다녀가세요. 로드기는 이렇게 소리치면서 인사말 하던 중 그만 잠을 깨고 말았습니다.
1: 네, 로드기가 꿈속에서 신선을 만난 건가요?
0: 네, 로드기는 괴이한 꿈 이야기를 아내한테 낱낱이 터놨습니다. 그렇다면 백발 로인이 붕괴에 쫓지요. 로드기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금덩이를 집에 가져온 로드기의 내아는 집 안방 땅바닥에다 굴을 파고 그곳에 감춰뒀습니다. 며칠 지난 뒤 황금덩이를 살펴보던 로드기 내아는 그만 어리둥절해지고 말았습니다. 글쎄 저 주먹만큼 그 하던 큰 황금덩이가 며칠이 알보다 좀 작은 새끼를 낳았던 것입니다. 황금덩이가 새끼를 낳다니 세상에 별난 희귀한 일도 다 있니 그려. 로덕이가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고 보니 백발 로님께서 황금덩이를 팔지 말고 새끼만 팔라는 말씀이 있겠어요. 아내의 말이었습니다. 글쎄 난 새끼만 팔겨 넌 그것으로 남을 도와주겨. 이렇게 합의를 본 로드인의 내에는 새끼 황금덩이를 팔아 살도 사고 전도 사다가 새 옷도 지어 입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황금덩이를 더 많은 새끼를 낳았습니다. 로드인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넉넉해지자 인차 고래등 같은 기와적을 번듯하게 또 지어 놓았습니다.
1: 네, 로드인네가 대부자로 되었군요.
0: 네, 그러고 보니 그들은 갑부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봐요, 백발원이 본부대로 우리만 이렇게 잘 살지 말고 이것들도 도와주자고. 로덕이 아내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 나도 그저 그런데 그렇게 공유하던 참이었어. 아내의 말에 로덕이도 찬동해 나섰습니다. 로덕이는 내에는 금덩이가 새끼를 낳기만 하면 한 덩이씩 이웃들한테 나누어 주었습니다. 허나 사람들이 욕심을 한 저마다 달랐고 저마다 제 나름인 것이었습니다. 황금덩이를 주니 매우 고맙네. 그런데 임자는 어디에서 그런 금덩이가 됐나? 혼자 주워주마고 우리도 주워보자고.

0: 이 인단이 내년에 늘 석두대 밭을 일구어 농사한 것 같더니 석두대 황금덩이를 파오지 않았는가? 거기가 어디지? 우리한테 속시원히 알려주게나. 마을 사람도 늘 이렇게 도둑이 내년한테 묻구나 했습니다. 처음 이들 내년은 백발론이 부탁대로 모든 내막을 알려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1: 네, 황금의 비밀을 알려주지 말아야죠.
0: 네, 하나 그 보는 사람마다 너무도 묻는 바람에 알려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석두대에다 대기밭을 이루는 중 뜻밖의 큰 황금덩이를 줍게 되었으다. 로드기는 끝내 한마디 알려주고야 말았습니다. 그제야 그 사연을 알게 된 사람들은 저마다 부자가 되어보겠다고 앞다투 석두대에 찾아가서 돌을 파내고 밭으로 일구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할만한 금덩이를 주원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석두대를 황금자라 불러왔습니다. 세월은 류소와 같이 흘러 로드기는 아들이 장가될 때가 되어 타동네에서 며느라기를 맞아들였습니다. 시집 부모가 작은 금덩이를 마을 사람들한테 얼마씩 나눠주는 것을 몇 번 보관한 며느라기는 마치도 자기 살점을 떼어내는 것처럼 아까운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금방 문턱을 넘어 들어온 내로서는 그저 묵묵히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흘이 가면서 그녀는 더는 참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한 것은 어려서부터 집안에서 죄밖에 없다고 자라난 데다가 또한 로드인에와는 달리 온 뱃속의 욕심뿐인지라 며칠 후 시부모님한테서 금덩이가 새끼 낳는 경과를 나나치 물어봤습니다.
1: 네, 며느리가 그 비밀을 알고 어떻게 할까요?
0: 네, 이미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라 일이 없으려니 생각한 시부모님들은 모든 것을 다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황금덩이가 덩이까지 또 보였습니다. 듣고 보니 새끼를 낳는 황금덩이가 대단히 보배입니다. 내일부터 작은 금덩이를 남한테 주지 말아요. 모아두면 우리 더 큰 부자가 될 게 아니겠어요? 로드기는 며느리 말에 도리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며느라기, 자네는 우리 집에 들어온 지 며칠 안 되니 우리가 어떻게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온 것을 잘 모르네 하니까 금덩이 말을 더는 꺼내지 말게나. 시어머니도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임자가 참견할 일이 아니니 실없는 소리를 하지 마오. 남편도 다 이랬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제 주견을 굽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선 잘 살고 봐야지 쓸데없이 남까지 도와줄 게 있나요? 저는 이 집 며느리는 절대 그렇게 못하겠어요. 며느리는 계속 제 쪽에서 이기겠다고 우통쳤습니다. 그때로부터 로드인의 집안은 금덩이로 인하여 마을성이 들새가 없었고 화목하던 가정은 점점 화기가 사라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1: 네, 가정 불화까지 생기게 됐군요.
0: 네. 동네 집에서도 로드인의 가정의 마을성이 들새 없는 것을 진작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씨 곱던 로드인의 가정은 요즘 늘 싸움으로 밤을 새워 간다니까 들어보면 며느리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까지 눈에 차지 않더군요. 그렇고요. 어찌 살아가겠는가. 누군가 하는 말에 다른 한 사람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로드인의 내연은 황금령에서 황금덩이를 주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금덩이가 작은 새끼 금덩이를 낳는다구만. 며느리는 그 금덩이를 제가 좌우지하겠다고 싸운다나. 이렇게 말하고 난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황금덩이를 기어코 제 손아귀에 넣고 좌우지하겠다더군. 내 직접 들었는데 며느리인 주제에 이상 부모들을 쥐락펴락하다니 라고 하면서 가깝게 지내던 마을이 이웃들은 너도 한마디 나도 한마디 로드인의 식구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니 비록 발 없는 말이었지만 마침내 온 마을에서 알고 소문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속상해하면서도 로드인의 내년은 황금덩이가 계속 새끼를 낳으려니 생각하고 살펴보았는데 요즘은 웬일인지 황금덩이는 더는 새끼를 낳지 않았습니다.
1: 네, 왜소 새끼를 낳지 않을까요?
0: 네, 로드기가 생각해보니 집안에 말썽이 생긴 후부터 황금이 새끼를 낳지 않았던 것입니다. 황금덩이야, 마을 사람들은 너의 도움을 받고 살림이 많이 늘었구나 했구나. 그런데 내가 더는 새끼를 낳지 않는 걸 보니 아마도 내가 일처리를 잘 못한 것 같구나. 어디에 시원히 대답해 주려마. 로드기는 이렇게 황금덩이를 손에 쥐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수영긴 로인이 부탁대로 할 수가 없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야. 아이고, 이렇게 한마디 더 보태며 한수까지 시원한 로드기는 황금덩이를 천으로 싸고 쌌습니다. 그는 며칠간 밤마다 황금덩이를 베고 잠을 자곤 했습니다. 며칠 후 로드기는 내년에 상

0: 열심히 하던 그때 집안에 말썽을 없애고 황금덩이를 며느리 앞에 풀어놓고야 말았습니다. 이 금덩이는 우리 집 보배니 잘 거두어 주게나. 로드기는 욕심쟁이 며느리한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근데 그 황금덩이를 손에 넣은 욕심쟁이 며느리는 너무도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1: 네, 왜서 황금덩이를 며느리한테 맡길까요?
0: 네, 그것을 받은 그녀는 미칠 듯이 기뻐났습니다. 나에게는 누구한테도 없는 황금덩이가 있다. 나는 대부자가 되었어. 욕심쟁이 며느리는 이렇게 자랑을 내려놓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이에 부러워할 때에서 며느리를 미워했을 뿐더러 로드인의 식구들까지 그를 또 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씨 고운 로드인애가 안폰 같은 며느리를 맞아들더니 망하지 않는가 보라니까. 글쎄 일이 그렇게 비뚤어져 갈 줄은 누가 꿈에들 생각했겠소. 이렇게 마을 사람들은 로드인의 식구를 뒤에서 의논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중이었습니다. 금덩이를 매일 안고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세련 소리를 내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웬일인가 하여 살펴보니 금덩이는 구랭이로 변하여 혀를 날름거리더니 재빨리 문 밖으로 기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금덩이가 구랭이로 변했구나. 내 금덩이가 구랭이로 변했구나. 며느리는 미친 듯이 미치더니 끝내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1: 네, 며느리가 욕심을 부리다가 미쳐버렸군요.
0: 네, 따라서 마을에서 상등 부자였던 로드인에도 기타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림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것은 로드인의 며느리가 욕심스레 지 혼자 부부가 되려 부자가 되려 했기에 그 하얀 수염을 기른 노인이 벌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황금덩이를 줬던 그 재는 그냥 황금재라고 불러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1: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0: 그 지반시에 있는 평도라는 그 마을에 가면 그제 날이 으리으리했던 고구려 산성 유적을 쉽게 보낼 수 있습니다. 채원향 폐왕 마을이 북쪽산 산꼭대기에다 견고하게 수축했던 이 산성을 두고 민간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고구려 시기 이 산성에는 여덟 형제가 군사를 거느리고 진을 치고 있으면서 국내 성으로 침범하여 오는 적군을 막아내곤 하였습니다. 또한 적군의 수요가 아주 많을 때면 여덟 형제는 성에다 쌓아놓은 봉화대에 불을 지펴 연기를 올림으로써 맞은 편에 우뚝 솟은 오룡산에서 위급함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룡산에 진을 치고 있는 대군은 산성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게 되면 즉시 군사들이 호응하여 나서서 적군을 물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당시에는 신호를 알리자면 봉화대가 아주 필요했죠.
0: 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여덟 형제가 한창 무예를 익히고 있는데 성 안에서 고함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성을 지키는 놈들아, 너희들은 똑똑히 듣거라. 이 어르신님 일행이 성문으로 지나갈지라. 너희들이 신세를 좀 지려니요 하니 성문을 열어달라. 소리를 듣고 난 문지기가 이 일을 여덟 형제한테 알렸습니다. 뭐 도둑머리가 몰려온다고 어디 가보자. 여덟 형제는 이윽하여 성문 위에 올라서서 바깥쪽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과연 늘 병정을 드나들면서 백성들한테서 재물을 빼앗아내면서 애로락질하면서 살아가는 도적무리인데 그 수요는 적지 않았습니다.
1: 네, 도적무리가 왜서 성문을 지나가려고 하는가요?
0: 네, 이 도적들은 말로는 산성문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지만 실상은 그 산성을 빼앗아내려는 심보임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네 놈들은 어디에서 굴려온 놈들인데 함부로 문을 열어달라는 거냐. 날도 인젠 어두워져서 가니 문을 좀 모연다. 마지가 아래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뭐 성문을 안 열겠다고 이놈들아. 당장 성문을 열어라. 그렇지 않으면 성문을 산산에 박살낼 테다. 도적 두목이 울렁거렸습니다. 고약한 놈들아, 네 놈들은 누구 앞에 와서 함부로 덜된 수작을 하는 거냐. 살고 싶으면 순순히 물러가라. 둘째가 욕을 퍼부었습니다. 조정에서도 이 어르신님이 낯을 봐주는데 하물며 네 놈들이 강에 맞서다니. 오늘 저녁 내가 선수 성문을 열 테다. 도적 두멍이 곁에 선 꺽다리가 우쭐렁거리며 허성정성세를 돋구었습니다. 어디 성문 여는 재간이 있으면 장기를 펴봐라. 셋째도 앞에 나서서 약을 올려주었습니다.
1: 네, 도적 무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0: 네, 이때 그 도적들은 이 고장에서 제일 사납고 또한 사람 수요가 제일 많은 그 도적 무리였습니다. 하여 이 놈들은 누구도 감히 제 놈들과 맞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등대고 민간에 다니며 죽이고 빼앗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습니다. 자, 어느 누구도 먼저 성문을 여는 자한테는 제일 큰 상을 줄 테다. 도적 두목이 이렇게 호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도적 무리들은 앞다퉈 성문을 열겠다고 마구 날뛰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살펴보니 도적 놈들이 수여오는 그리 많지 않지만 그리 또 적지도 않다. 그러니 원봉을 청하지 말고 우리 여덟 형제가 손을 써서 물리치도록 하자. 용봉이 능한 마지가 여러 동생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글쎄, 놈들이 기세를 보니 그렇게 무서울 건 없으니 성곽을 굳건히 지키면서 화살로 도적놈들을 족치자고. 명궁수로 불리는 둘째가 형님 아래 찬동해 나섰습니다. 어라요, 두 형님들 생각대로 합시다. 세자도 찬동해 나섰습니다. 그러자 돌을 뿌려 맞추는데 백발백중에서 돌팔매쟁이로 불리우는 넷째와 창을 고찰하시는 다섯째도 머리를 끄덕이며 이상 형님들이 이사에 동감을 표했습니다.

0: 예, 도적 무리들과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1: 예, 이래하여 여덟 행자는 불을 달아 연기를 올리지 않고 온 밤동안 달려든 도적놈들을 잡아치웠습니다. 이렇게 하룻밤 도적 무리와 싸움을 벌려갔지만 도적놈들은 점점 약스럽게 달려드는 바람에 승부가 나지 않은 채 어느덧 날이 푸름푸름 밝아왔습니다. 마지가 살펴보니 도적놈들은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도적놈들이 별로 남지 않아서 인제는 우리 형제가 성문을 나가서 쫓아버리자 마지가 이렇게 영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성문이 활짝 열리더니 말을 탄 여덟 형제가 군사를 이끌고 달려나와 도적무리한테 달려들었습니다. 마탱이 지휘하여 명공수인 둘째는 화살로 도적을 쫓았고 힘이 센 셋째는 큰 칼 휘둘러서 휘둘렀고 돌 발매질 잘하는 넷째는 연신 돌을 던졌습니다. 몽둥이를 잘 쓰는 다섯째는 참바 옥로를 던져 목을 잘 거는 여섯째와 합작하여 그 도적을 잡아치웠습니다. 일곱째와 여덟째도 검과 화극으로 휘두르면서 아주 용맹스럽게 쏘았습니다. 그제야 도적두목 제놈들이 산성을 지키는 여덟 형제의 적수가 못된다는 것을 느끼고 뿔뿔이 사방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여덟 형제는 단합하여 이렇게 한 번 또 한 번 도적 무리들이 침입과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밀 막아내곤 하여 도적으로부터 후한상을 받았습니다.
0: 네, 여덟 형제가 도적 무리들을 물리치고 공을 세웠네요.
1: 네, 이들 여덟 형제가 아주 용맹하다는 소문이 마침내 멀리에까지 퍼져갔습니다. 이들은 산성을 굳건히 지키는 한편 평시에도 군사들을 조련시키며 부지런히 무예를 닦곤 했습니다. 이래하여 한동안 적군이 이 산성을 엿보고 함부로 달려들지 못하였습니다. 태평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둘째는 심심풀이로 형과 동생들을 선동하여 함께 산행을 떠났습니다. 성에 남은 다섯째가 넷째 형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불을 달아 연기를 올려볼까? 지금까지 여러 번 싸웠지만 연기 한 번도 올려보지 못했으니 한번 시험삼아 달아보는 것이 어때? 그 말에 글쎄 시험삼아 달아보렴. 넷째는 동생이 말에 찬동을 했습니다. 다섯째는 장작댐에다 불을 달아 연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지난 뒤 오룡산에 진을 치고 있던 군사들이 산성에 닦아보니 사이가 조용하고 잠잠하였습니다. 의하여 연기를 올려나니까 오룡산에서 달려온 군사들이 물었습니다. 요즘 너무도 태평무사하니 오룡산 쪽에서 제때 홍하려 오겠느냐 떠본 것이었네. 달리 생각 말이나 다섯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 우리를 떠보는지 아니면 진정 적군이 진입하여 왔는지 우리가 그 진술을 어찌 알 수 있나. 이런 장난은 더 하지 말게. 이렇게 말을 마친 오룡산 군사들은 두들거리며 뒤에 돌아갔습니다. 이 일 마지와 둘째 셋째는 알지 못했습니다.
0: 예, 장난을 너무 심하게 한 거죠?
1: 예, 그러던 어느 날 마지가 또 셋째 동생을 데리고 산행을 떠났습니다. 성에는 네 동생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적군이 산성을 빼앗으러 달려왔습니다. 성을 지키던 네 동생들이 생각에는 몇 번 싸움에서 모두 이겼으니 이번에도 못 이기려 하는 데서 나무 장작에다 불을 달아 연기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성우에 있는 놈들아, 오늘 똑똑히 듣거라. 오늘 우리는 얘놈들이 그 들을 채없애 버리러 왔다. 그러니 순순히 성문을 열고 항복하여라. 항복하면 이 어른님은 얘놈들을 죽이지 않을 테다. 하나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맞서면 성문을 불태워 버릴 테다. 적장은 성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습니다. 뭐 네놈들한테 항복하라고 이 고약한 놈들아 당치하는 소리를 작작 쳐라. 오늘 살겠으면 고스란히 물러가고 죽고 싶으면 어디 끝까지 덤벼봐라. 그러자 적장은 큰 칼을 휘두르면서 호령했습니다. 빨리 이 성을 둘러싸고 성우의 놈들을 잡도록 하라. 적장이 령소리에 따라서 적군은 개미때만에 성을 에워싸고 성으로 도망오려고 했습니다. 사태가 위험함을 느낀 다섯째가 외쳤습니다. 놈들이 성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일제히 화살을 쏘라. 적군이 아득바득 성문을 열려고 할 때 성으로부터 무수한 화살이 날아와서 적군들을 쓸어 눕혔습니다. 허나 수여가 현저하게 많은 적군 한 발짝도 물러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적장이 지휘하여 적군은 기어코 성을 빼앗으려고 죽기내기로 또 달려들었습니다.
0: 네, 산성이 위험하게 되었군요.
1: 네, 산성을 끝까지 지켜내던 다섯 형제 중 여섯째와 여덟째가 그만 화살을 맞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양자간의 싸움은 그야말로 치열했습니다. 적군이 수시로 성문을 열어 지킬 위험성이 있음을 느끼게 된

0: 그래서 제가 급히 영을 내렸습니다. 빨리 봉화대의 나무 무지에다 불을 달아 연기를 올려 오룡산에다 알려라. 빨리. 보상을 입지 않은 여섯째가 재빨리 미리 쌓아놓은 그 장작등에 불을 달아 연기를 올렸습니다. 이때 오룡산에 있는 군사들은 산성이 피어오른 연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혹시 우리 떠보는 오늘 올린 연기가 아닐까? 그나저나 오늘은 급하게 가지 말고 천천히 가보도록 하자. 오룡산에 진을 치고 있는 장군이 말했습니다. 한편 산행을 나갔던 새 행제는 산성에서 피어오른 연기를 보고 놀랐습니다. 큰일 났구나. 저 피어오는 연기를 봐라. 필경 산성에 적군이 달려든 것이로구나. 빨리 성으로 돌아가자. 마지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글쎄, 싸움이 여백처럼 연기를 내어 원병과 정할까? 둘째도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나요? 평시도 경각심을 늦추지 말자고 참 끝내 큰일이 생겼네. 셋째는 이렇게 두들을 그랬습니다. 셋째야, 그런 것을 캘 때가 아니다. 빨리 달리자. 마지가 채찍질 하면서 말했습니다. 산행 나갔던 새 행제가 성 가까이 왔을 때는 이미 한 발 늦었습니다.
1: 네, 산성이 위험하게 되었군요.
0: 예, 산성을 지키던 다섯 동생들은 죽은 것은 죽고 상한 것은 잡히고 말았습니다. 적군은 좋다고 정무에 가서 도함을 체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새 행제는 너무나도 분하여 신경까지 곤두세웠습니다. 나라에서 잘 지키라고 맡겨준 중요한 군사 요충지를 지켜내지 못하고 빼앗겼으니 이제 무슨 낯으로 사람들을 대하겠느냐. 돌아가도 삶의 명이 없으니 차라리 이 산성을 도로 빼앗자구나. 마지가 이렇게 두 아우를 보고 말했습니다. 형님 생각이 오라요. 대장부가 나라의 부끄러운 일을 저질러 놓았으니 살아있은 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저놈들과 죽기 내기로 싸워 성을 도로 찾아와야죠. 둘째의 결심이었습니다. 셋째는 말없이 두 형이 이사의 머리를 끄덕이며 동의를 했습니다.
1: 네, 산성이 함락되었군요.
0: 네, 때마침 그 오룡산에 진을 치고 있던 대군이 뒤늦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삼형제는 선봉이 되어 산성을 도로 찾는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들은 산성을 철통같이 에워싸고 있다가 불시에 성문을 마수고 성안에 쳐들어갔습니다. 성호에 있던 적군은 금방 산성을 점령한 뒤 뒤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그런대로 어지러이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이리하여 산성을 빼앗는 적화간의 싸움은 너무도 치열하여 양쪽 군사들이 대조금을 당했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연속 사흘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오룡산에서 달려온 군사들은 이들 삼형제와 손잡고 끝내 적들이 손에서 산성을 빼앗아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산성을 지키던 이들 여덟 형제 치열한 싸움터에서 모두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1: 용맹한 여덟 형제가 모두 전사를 했군요.
0: 예, 사람들은 이들 여덟 형제가 나라의 종임을 떠먹고 군사요충진 산성에 다녀간 진을 치고 있으면서 고구려 땅을 목숨으로 지켜왔다고 하여 이 산성을 팔왕도 산성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오래 흐른 뒤 팔왕도 산성은 음력 변화에 따라서 대왕도 산성이라 고쳐 불러지게 되었습니다.

0: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 이야기 시리즈 547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편탄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먼저 우리 활동에 대해 말씀드립시다. 아, 이번 그 8월 달 우리 활동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이달 말일까지 하게 됩니다. 예,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고급 항균 아이스 매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이 아이스 매트는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선정하는 브랜드 상품입니다. 예, 여름철 인기 판매 제품이죠. 예, 세탁이 가능한 여름용 매트인데 벌집 구조를 적용해 가지고 제조한 제품이기 때문에 공기가 잘 통해 시원하지만 또 차갑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예, 찜질 매트죠.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도 빼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 번약 3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여태까지 지금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번약 3곽을 더 증송해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예, 세탁이 가능한 브랜드 제품 푸른 팔 누에 섬유 여름 이불 한 세트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아, 이 이불은 원단이 부드럽고 섬세하고 피부에 자극이 없습니다. 예, 항균작용도 있으면서 공기가 아주 잘 통하죠. 예, 이불이 중량이 2근 되는데 특별히 가볍고 보송보송할 뿐만 아니라 몸을 누르지 않아가지고 묵직함하고 답답함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죠. 예, 동시에 쾌적함을 극대화시켜주는 이런 좋은 제품입니다.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도 빼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번약 3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예, 러시아 야생 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게입니다. 예, 이런 고급 선물 세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상 이야기입니다. 예, 현대적인 그 고신기술

0: 술로 제조한 소분자층 중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흡수가 빠르죠. 예, 드시자마자 1, 2초 사이에 흡수됩니다. 예, 특히는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서장이 설상고원 지구의 야생에서 자란 이런 야생약재하고 홍경천은 5,400m 이상에서 자란 진귀한 야생약재입니다. 예, 그리고 서장에서 연황금이라고 불리는 약재 또 네 가지가 들어갔고 서장이 세세대대로 내려온 비밀 처방으로 특수 제조한 국가보물급 서장약입니다. 예, 선후에서 우리 이 그 장약심대방원은 이 주요하게는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이 이 방법이 아주 특수한 이런 방법인데 파핵 용지 효소라고 해. 이런 파핵 용지 효소를 추출해 가지고 그 심장이 기를 보충할 수 있고 또 심장 경락도 소통시켜 준다. 예. 그리고 심장이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줘 가지고 심근 세포도 격활시켜 주죠.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제 전화 맞죠?
0: 예, 맞습니다.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나도 장약 심리방으로 있습니다.
0: 예.
2: 정말 효과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기내 섰습니다.
0: 좋죠. 예.
2: 내가 그동안 가택에서 이래 다니니까 정말 이 고가병률이 좋은가 알았는데 내 정말 이거니 체험해보니까 내 경신유람을 가서 어느 날을 걸어다니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이래도 아이 저녁에 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0: 아유 피곤하지 좋은 않고 일입니다.
2: 이튿날에도 또 역시 또 멈추질라 갔다.
0: 아유
2: 예. 자식들이 된다. 야 어머니 정말 좋은 이야기 썼었는데다 저렇게 건강하시니 백세가 문제 없습니다.
0: 예.
2: 아이들이 막 그린다 나를.
0: 백세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80대에 어서는 넘었는데
2: 아도 잘 되고 예. 정말 잠도 잘하고
0: 예, 잠을 그거 퇴후에 쑥거지는 아이 잡습니까
2: 이번에 처음 해보고서는 정말 확실히 약이 좋다는 거 더 느끼게 됐습니다.
0: 하하, 경신 갔다 오셔서 더 느끼게 되죠. 예. 아예 그렇게 하십시오.
2: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주요하게 심장의 에너지를 많이 보충해주면서 기혈 보충도 해주고 풍한 습도 빼주고 콩팥이 허증을 치료합니다. 예, 관절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한테 치료작용이 좋죠. 예, 이제 그분처럼 그 경신유람 그분이 80대 중반입니다. 예, 그런데 이 약을 드시기 전에 관절이 몹시 아팠습니다. 이분이 저희가 잘 알지만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경신유람 가가지고 그렇게 그 관절 저리 그 발생하는 순환장애입니다. 예, 예 심부전이 온 이런 분들 보면은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다리 부조이도 생겨나고 예, 경우 전신이 피로해하고 심작이 막 두근다거립니다. 예, 중이는 예, 심부전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이런 분들 첫째로는 예, 그 기혈 보충을 해줘가지고 몸이 근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근본 치료의 핵심이라고 인정합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약과기 치료 범위에 보면은 기와 혈을 보충해주는 약이라고 딱 밝혀놓은 이런 약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그에 따르는 훌륭한 성분들이 들어갔죠. 예. 소홍화라든가 황계라든가 또 홍경천이라든가 청궁, 당귀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심장이 기를 보충해주고 심장이 양을 보충해줘가지고 심장이 뛰는 원동력을 키워준다. 예. 그래서 숨쉬기 바쁘고 피로감이라든가 추위를 탄다거나 약한 이런 증상을 해결해 주게 되죠. 예. 그리고 중이는 예, 두 번째는 어혈을 풀어주고 경락을 통하게 하는 이런 치료 방법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해줘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당귀라든가 소목, 청궁이라든가 우술, 소홍화라든가 지룡이 들어가서 미세순환을 개선하고 심장 부담을 낮춰줘가지고 가슴이 답답하다든가 또 심장이 두근거린다 하거나 또 입술하고 혀가 푸르스름해나고 어두운 색을 띠는 이런 어혈로 인한 증상을 해결해준다. 예. 그리고 경락을 통하게 해주는 이런 성분, 이 경락을 경락처방이 또 우리 이 장약 심리방에 들어가 들어가 했는데 일은 그 담남성하고 소목 우술하고 지하수어

0: 지령하고 소홍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우리 이 장약 심리방 약과기 치료 보면은 어혈을 풀어줘서 아,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약이라고 딱 밝혀놓은 이런 약입니다. 예. 예. 네. 거신도가 높은 약이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어혈을 풀어줘서 혈액순환이 아주 잘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예, 네. 셋째는 예, 중이는 예, 예, 수분을 배출시켜줘 가지고 붓기를 가라앉혀주고 표면에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해주면서 또 심부전으로 인한 이런 부성하고 숨이 찬 증상을 치료해준다고 인정합니다. 예, 우리 네. 장약 심내방 보면은 홍경천이라든가 지룡 담남성이라든가 황기, 지하소라든가 우술, 천궁이 들어갔기 때문에 몸속이 수분을 배출시켜주고 폐에 쌓인 이런 어혈하고 팔다리 부종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호흡이 편안해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또 치료해 주죠. 예. 중이는 이런 방법으로 심부전을 치료해 주기 때문에 심부전으로 고생하시고 있다면은 아, 네. 우리 장약 심내방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1: 예, 그러면은 예. 오늘 이 배달 받아서 보겠답니다.
0: 예, 배달 받아서 보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예,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근 20년 동안 이 혈압으로 고생하던 환자입니다.
0: 네.
3: 예. 예,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 장약 심리방에 대해서 호감이 생기고 믿음이 가고 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0: 예.
3: 거의 2년째 썼는데,
0: 예.
3: 정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예, 효과를 꼭 보죠.
3: 예. 예. 예, 첫째 혈압이 계속 오르내림에 고등학교에 서 약을 서약 달고 살았는데, 저 이거 먹으면서 한 여덟 달부터 선생님 그 지도하에서 약을 감량하고 기간을 누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을 배합해서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혈압이 정말 오랫동안 하나도 파도 없습니다.
0: 얼마나 좋습니까? 예.
3: 네, 큰 거 제일 큰 문제 해결했습니다. 예, 로넨이 중풍이 올까봐 얼마나 걱정입니까?
0: 맞습니다.
3: 예,
0: 중풍 예방에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3: 예.
0: 저희가 어서는 5년 5개월을 이 장약 심리방만 조소말 방송에서 방송 드리는데 정말 지금 이 약을 드시면서 그 어느 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그 이 중풍이 왔다거나 또 중풍이 변두리에서 또 이렇게 그 헤매던 이런 분들도 예,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예,
3: 그러니까
0: 그런 이야기입니다.
3: 약을 5년 4개월 동안 팔 수 있다는 건 얼마나
0: 5년 5개월입니다. 저는
3: 예, 예, 예. 대단하죠.
0: 그렇죠.
3: 보통 어떻게 그렇게 팝니까? 예, 정말 믿음이 되고 정말 써도 정말 괜찮은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는 세계선호가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흉하고 안개 낀 것 같고 소리 나고 예, 정신 날 때 없었습니다.
0: 예.
3: 그 기미를 남은 제일 상쾌한 기분으로 아침 맞이하는 느낌되면 고라니 맛있어 해졌단 말입니다.
0: 얼마나 좋습니까?
3: 그러니까 정신이 나고 귀 소리가 안 나니까 머리가 아프던 것도 이렇고 소리가 안 나고 아까 정신이 나지.
0: 얼마나 좋습니까? 예.
3: 예. 그리고 관절도 계속 무릎 관절 허리 아프고 이래서 고생 많이 했는데 무릎 귀 이 부순게 내리고 꺾음이 되고 할까나 많은 고통을 더우고 지금은 심심 걸어 다닐 수 있고 운동 가벼운 운동도 다 할 수 있습니다.
0: 좋죠. 예.
3: 예, 그리고 이 발다리가 예, 자꾸만 저리고 손발이 계속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래서 발, 발바닥에 그 얼음 먹였은 것처럼 그랬는데 그게 없어지고 발바닥에 땀이 나고 발바닥에 온기가 왔단 말입니다.
0: 예.
3: 얼마나 좋은 말이었습니다.
0: 좋죠. 예.
3: 예, 그래서 우리 부부가는 어디 활동 있을 때 마사지 먹자고 그 계속 하고 있는데 내 친구가
0: 예.
3: 뭐 한 가지 좀 문의해달랍니다.
0: 아,
3: 네. 제 이런 문의는 그러니까 피신병이랍니다.
0: 아.
3: 그래서 나의 피신병인데 선생님하고 물어봐서 좋다면 자기도 뭐 아이 이종 귀에 싸서 먹어보겠다면 이번에 활동 또 이건 좋테니까.
0: 맞습니다. 예. 이 피신병이라는 예. 게 이렇습니다. 예. 우리 몸을 상초, 중초, 하초로 나눕니다. 예. 상초의 견데 예, 그 심장하고 폐가 있습니다. 예. 심장이라는 거는 혈액순환을 책임진 장기고 폐라는 거는 호흡을 책임진 장기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런 중요한 장기가 둘 다 문제 생겼다 할 때 환자 본신은 숨이 많이 차오면서 매우 바쁘죠. 예. 이 폐심병이라니 에, 그 폐하고 심장이 동시에 병이 든 걸 말하는데 먼저 폐동맥이 굳어집니다. 예. 그러면서 심장에 피가 잘 들어가지 못하죠. 예. 이 폐동맥이 압이 높아지면은 심장에서 특히 우심실이 피가

0: 심장이 잘 들어가지, 그 웃음실이 피가 심장이 잘 들어가지 못하는데 들어간다 해도 압력을 느끼기 때문에 웃음실 비대가 온다. 예. 두꺼워진다 이 말이죠. 예. 예, 정상적인 상황에서 원래 심장 두께가 제일 두꺼운 거는 좌심실이 돼야 된다. 예. 그런데 웃음실 비대가 오면서 심장에서 충분한 혈액을 내보낼 수 없게 되죠. 예. 그러면 심장은 전력을 다해서 피에다 혈액을 수출해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폐에 나갈 때는 까만 피입니다. 정맥이 피가 우심실에서 폐에 나가는 순서인데 여기서부터 저해를 받습니다. 폐의 제일 기본 단위, 제일 그 작은 단위, 거기가 폐포입니다. 그러면서 섬유변이, 폐포의 섬유변이 오면서 그에 따르는 혈관도 굳어지고, 그 다음 동맥경화도 있고 혈압도 높기 때문에 심장이 폐에다 피를 보내는 순간 피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탄성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심장이 비대가 오는 걸, 이런 걸 폐심병이라 하죠. 예. 우리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홍경천, 홍경천이라든가 지룡, 담남성이라든가 황기, 이런 그 진귀한 약재들이 폐경락에 들어가 가지고 폐를 깨끗이 해준다. 예. 그러면서 폐를 유난하게 하고 열도 풀어주고 폐음이 허약해서 열이 난다거나 또 마른 기침이 난다거나 또 가래가 많은 이런 증상도 해결해주고 염증을 없애주면서 폐열도 내려주기 때문에 숨이 찬 증상이 빨리 해결될 수 있죠. 예. 그리고 우리 이 장약 심내방 볼 때 심장병을 치료해주는 데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입니다. 예. 주로 소홍화하고 홍경천, 당귀하고 지룡, 또 소목이 심장경락에 들어가가지고 심장 기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심근세포도 격활시켜주면서 심장이 펌프 기능을 높여주기 때문에 심장에서 충분한 혈액을 폐에다 내보내줄 수 있게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폐심병 치료에 치료 작용이 아주 좋죠. 예. 추천드립니다. 예. 그분한테.
1: 알았습니다.
0: 예, 그분이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저희가 더 상세하게 료해하고 그리고 그분한테 더 상세하게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전화를 해 주십시오.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는 이 심내방에 이 중풍 환자가 쓰고 있는데 이 논쟁에서 정말 이 진료관 질병에서는 선생님이 5년 얻은
0: 5개월입니다.
3: 예. 강의하셨죠, 그러니까.
0: 그렇습니다.
3: 그러니까 이야기 어떻다는 거 알 수 있고, 많은 사람 지금 논쟁에서 지금 이야기 좀 수박하고 있는데.
0: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3: 이 질병이라면 정말 무서운 데 이제, 그러니까 이 병이가 지금.
0: 그렇죠.
3: 예. 예. 예, 정말 무서운 데입니다. 그 다음에 중풍 오기 전에 징조도 이런 약 쓰면 좋겠고, 징조
0: 그렇죠.
3: 오기 전에 써야, 그 다음에 이거 제품이 오지 않고, 부 오지 않고, 부 읽은 다음에 이게 병이 치료한다는 게 정말 인간의 약이 아야 됩니다. 그래, 끝내에 수많은 약을 써도 아이들에게 끝내 이 서장의 약을 직접 장약 집단에서 한 약을 쓰니까 기다면 효과받다 말인 것
0: 같아요. 그렇죠. 이 약이 예. 아주 강한 약입니다.
3: 그래도
0: 뇌골이 중한 병도 치료해낼 수 있습니다.
3: 예, 이 약이 정말 인간의 약이 아닙니다. 예. 그 서장에서 정말 연한금으로 된 약이 네 가지가 들어갈 수 있거나 어떤 약에도 비교해야 되고 또 홍경선 5,400m 이상 되는 약이 또 들어갈 수 있거나 이런 정말 산소가 많이 저장된 약은
0: 그렇죠.
3: 우리가 지금 아이 심리적으로 지금 중풍이 온다, 뇌출혈이 온다, 아이 8년 동안 말 못한 사람이 넉 달 잡고 말을 한다.
0: 예.
3: 예. 이런 일은 정말 기적이고 사실대로도 예. 그분들 다 참가했고 또 예. 방송에서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승인 아야 돼도 아야 할 수 없다 말한다. 사실 앞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 약이 우리의 연맹의 소문이 지금 엄청나게 높대고 뭡니까. 예.
0: 이 약은 소문으로 많이 나가는데 한쪽 사람까지도 예. 지금 방송 못 듣고 곁에 조선 사람이 그 이 객관 치료 효과가 좋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가지고 한쪽 사람들 쓰는 게 많습니다. 이거
3: 옳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조선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불 이불을 돌려서 한둑이 쓴다. 그러니까 한둑들이 어디 인간은 양수니까.
0: 아, 근데 그 사람들도 이거 쓰고서 지금 좋아진다.
3: 확실히 그 사람들도 쓴 거 보니까 눈을 보고 소리 확실히 어때 이렇게 아이 그런 그 중에 한 게 이렇게 많이 나서서 온다. 이러니까 그 다음에 확실히 어떤 날서다 그러니까 그렇지. 나 눈을

0: 받기 때문에 이러냐고 한들들이 힘이 나고 쓴다 말인가.
1: 맞습니다.
0: 예. 예. 그리고 이야기 우리의 중풍한다가 이게 그래서 내 중풍만 치료된 것이 아니라 체풍이 되었고 혈압이 조절 잘 됐지. 아, 그다음에 그 변비도 해결됐지. 그다음에 고가병은 또 그래서 예, 선생님 말씀하잖아요. 낫지 말아야 되고 나은
1: 아, 그렇습니다. 예, 이제 야, 그분도 모르니까 이제 그분도 80대 중반이 그 할머니인데 이제 그 처음에 한 분이 그분이 이번에 경신 갔다 오셔가지고 예, 그래서 예, 자기 본인이 낸데다가 전화와 말하는 게 확실하게 정말에 이번에 이하고 뭐 그끌래 그 이 경신에 가서 그렇게 돌아댕기고 그래도 다리 하나도 아예 아프고 그 저녁에도 이렇고 이튿날에도 그래서 맘대 또 그 먼출출라도 댕기고 이렇다면서 와 확실히 공저히 가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내가 전화 왔어요.
0: 그분이 금년에 86세인데
1: 네? 그분 없습니다. 86세입니다.
0: 그분이 그분이 그 뭐죠? 경신이란 게 어디인가?
1: 경신이란 것이 다 같대요.
0: 거기 갔다 오셔도 피곤하지 않는다. 다 이게 홍영철이 매년에 그 크기 높이는 5,300m 이상 되는 약이 들어가서 이러냐고 우리 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나가서 피곤하지 않는다는 게 나. 사실 다 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집에 좀 약이 있긴 있는데 우리 남편이 된다. 야, 약이 어쨌든 이렇게 좋은 약이 없어. 이번에 이게 로인들이 우리 하던 게
1: 좋다. 얼마 좋습니까?
0: 아, 생각이 들어 제 예, 고맙다 선생님.
1: 그렇죠.
0: 그러니까 천원 더 가지지. 그 천원 더 가지니까 한 가지지. 그래 이번에 또 의대 활동 참가하자고 그래.
1: 예. 의대 활동에 참가하실 생각 있으면 이사 17979번으로 전화해서 배달을 받도록 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수고하신다.
1: 예.
3: 이 장약 심리방 정말 오랫동안 먹고 건강 잡은 분 중에 한 분입니다.
1: 예,
3: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예 품 맞아가지고 정말 질질 끌고 다니던 거 보던 사람들 다 도와주니까 모든 곁에서 그 이야기 정말 세상에서 좋은 이야기라고 다 이릅니다.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하고 모두 얘 쓰고 시작했는데 쓰니까 다 효과 보니까 다 좋다고 말한다.
1: 그렇죠. 많이 소개했잼까 손님이 또.
3: 예. 선생님이 그 항상 말했지만 약재 대원이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1: 얼마나 중요하다
3: 지방야생약재 그동안 하고 이 그 소장고원이 야생약재가 천차만별 차대
1: 그리고 얘기 같은 홍화래도 예, 소장이 이 소홍화 이게 장홍화라기도 하는데 이 장홍화하고 예, 일반 이 지역이 그 북방이나 남방이 그래서 홍화 완전히 치료 효과가 다릅니다. 같은 이런 홍화래도
3: 예. 이 나라의 보물급 약재라 보물급 약이라 할 때는 얼마나 아이 명성이 높은 약입니까? 이렇게
1: 그렇지.
3: 아이 치료 못하면 이런 보물급 약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소장에서 연한금을 불리는 약이 네 가지 들어갈까? 그 약효에 대해서는 또 무슨
1: 말할
3: 요지도 옷제품을 이용할 요지도
1: 그렇지.
3: 그려놓으니까 보세요. 신장이 수제를 하라는 것도 이렇게 써서 관산동맥이 그 맥힌 거 다 뚫어주고 녹여주고 아이 통하게 하니까 나 지금은 심장을 내서 무슨 병원 다니거나 난 그러면 5년 5개월씩 먹지만은 돈마 도와진 거는 내가 심장이가 모두 거서 계속해서는 뭐 어린 자식들 열어두고 죽는다 하던 게 지금 이 약 쪽에 지금은 5년 아이 5개월째 병원 한번 모르고 아이 검사 수치 다 정상이 되고 기울부덕으로 해서 그래서 이 여름에도 막 죽기 고생하고 이 삼복처가는 죽기 고생하다
1: 더 바쁜다 원래 심장병 이, 있는 사람이 예.
3: 예, 지금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혈압이 다 정상이 됐지. 어, 병원 모르고 살지. 이게 또, 심노시 관병만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원래, 이, 기울이 피 부족하니까 수혈하는 거 아이 받으니까, 예, 영양실종염에, 소화계통도 나쁘고, 콤파치 간, 다 어디, 비상 어디나 좋은데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모두 나가면 얼굴 색이 좋다지. 옛날만, 아이, 옛날에는 나가 먹고 사는 거 하던 게, 지금은 다 하고서 피부 좋아졌지, 눈이 얼리 부러지 않고, 보기 좋다고 모두, 아이, 떨룩떨룩하고 재구재구 다니던 게, 아이, 모두 가다도 그 본 같아서 서고 있던 게, 어제는 만대를 활개 치고 다니니까, 나.
1: 어디
3: 소수이란 들어가 모두 어깨 툭툭 치면 모두 것도 어찌면 이렇게 좋아지는가 이럽니다. 약이 이게 정말 세상에 정말 아직까지는 정말 이런 약이 없습니다. 정말 해놓고 말
1: 이게 효과가 자, 좋지 않으면 5년 5개월 저희가 계속 이거 이렇게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3: 예. 돈은 돈이 짱입니까?
1: 그렇죠. 예.
3: 어, 5년 5개월요 한 가지만 붙들고 계속 예. 먹겠습니까?
1: 그렇죠.
3: 내가 예, 지금 이 5년 5개월 먹지만 우리 삼촌이가 이 아유, 95, 5세인데, 이거 다 쓰고 지금은 나는 100세까지 문제 없을 것 같아.
1: 구분도 얼마 효과로.

0: 아이 맞습니까?
1: 예, 그런 거 아니지. 그래서 이번에 또 한식 들어온 거, 여기 야구 전문의 활동에 쌌는데, 그거 다 이렇게 그 여름 휴가에서 한식들이 늙어 내려놓으니까, 또 생일도 띄우고 아까 와보고 갔는데, 가시게 싹 야구 보냈단다. 그래, 오늘이 공사 나왔으니까, 나, 어제 내보고 어찌나 전화하면서, 기어나 내리 꼭 우리 배달시키 달라, 이래, 우리 영감 놓친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런단 말이야.
0: 예, 그렇죠. 이 야구는 벌써, 그니까, 어째서 우리 지금 계속 이달 말일까지 하게 되는가. 원래 이달 말일까지, 이거, 그, 8.15 우리 활동이 원래 못한다. 근데 어째서 이렇게 예, 하게 예. 되는가 하면은, 예, 25, 28일에 월급이 나오는 사람이 많더라 말입니다. 근데 저희한테 객가나, 그, 지금 예약이 그렇게 25부터 28일이 많이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 예. 이거, 아, 겜 이달 말일까지 하자. 이래서 이달 말일까지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거.
1: 예. 그랬다.
0: 예. 그래서 이 9번 보고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1: 예, 예. 계속 그 배달하든지
0: 된다.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료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행입니다. 2026년 상반기 우리조 농촌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증가폭은 전성 2위를 차지해 괄목할 만한 부민 증수 답안지를 내놓았습니다.
3: 연변주 동심기업지원 복지로 발전소호 민영경제발전봉사전문활동이 일전 연길에서 가동됐습니다.
2: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 연선에 도문시 월청진 일생일세 월청만 문화관광 대상이 변경 연선의 특색문화관광 새 지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일내 우리 조에서는 산업으로 향촌진흥에 조력한 것을 견지하면서 부민 대상을 다양하게 배치해 증수 경로를 넓혔습니다. 2026년 상반기 전주 농촌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증가폭은 전성 2위를 차지했는 바 여러 특색 향촌들은 자원 우세에 입각해 치부 새 경로를 모색하면서 괄목할 만한 부민 증수 답안지를 내놓았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입니다. 마을에 들어서면 조선족 민가가 정연하게 늘어서 있고 뜰은 깨끗하며 논에는 벼바다가 넘실대고 소형기차가 그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촌역사관, 특색민박, 무형문화재 체험관, 커피숍 등 다원화된 업종이 지속적으로 완성되면서 뜨거운 향촌 관광 열기가 촌민들의 증수 지불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국 향촌 관광 중점촌인 광동촌은 논 풍경 관람 잔도, 휴식 정자, 조공 삭도 관람차 등 관광 시설을 구축해 관광객들이 논의 아름다운 경치를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조선족 전통 가무 공연과 민속 문체 활동 체험을 상시화해 향촌 관광 경력 모식을 풍부했으며 견학 문화 관광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체계화된 견학 과정을 맞춤형으로 마련했습니다. 지금의 광동촌은 생태관광, 민속체험, 견학실천, 휴양건강양생이 일체화된 향촌관광 목적지로 거듭났습니다. 전통산업면에서는 마을의 171헥타르의 논자원을 통합해 규모화, 과학기술화, 브랜드화 재배의 길을 걷고 있으며 맛있다, 해란강 어미 등 유기입살 브랜드를 육성해 입살 가격을 높여

가지고 농민들의 증수를 촉진했습니다. 천진 관광객 조혁단입니다. 여름방학에 친구와 함께 이 마을로 여행을 왔는데 매우 짙은 향토 정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논도 보았는데 공기 중에 벼의 향기가 극했습니다. 이곳의 주먹밥도 매우 맛있었습니다. 입살이 정말 향기롭고 건축물도 민족 특색이 짙으며 관광시설도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소형 기차나 허수아비 같은 인증사진 촬영 명소도 많아서 기념사진을 남기기에 아주 좋습니다. 화령시 동성진 광동촌 촌민 왕뢰입니다. 저는 광동촌에서 11헥타르의 논을 다루고 있는데 해마다 10만 원 안팎의 수입을 올립니다. 지금 광동촌의 관광업도 비교적 발전해 해마다 1,500원 안팎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광동촌의 벼 연구개발 기지에서 잡겨 육종 일도 하고 있어 해마다 일정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광동촌에서 사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4년간의 발전을 거쳐 광동촌의 집채 수입은 2015년에 10만 원에 불과하던 데서 지금은 연간 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화령시 동성진 당위 부석이고 광동촌 당지부 석이며 촌민위원회 주임인 김헌입니다. 광동촌에서는 1차, 2차, 3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힘써 들어주었습니다. 1차 산업 면에서 우리는 토지 료전, 합작사 경영, 입살 판매 및 보전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향촌 관광 관리 면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저공 삭도 관람차, 계락원, 논 관광을 중점적으로 건설했으며 촌민들이 현지에서 취업하도록 해서 수입을 늘렸습니다. 2025년 광동촌의 집채 경제 수입은 100만 원을 초과했고 촌민 1인당 수입은 2만 4천 원에 이르렀습니다. 마을마다 맞춤형 대책으로 다원화된 부민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조양천진 류신촌에서는 집채 자원을 활성화해 태양광 발전 수익, 온실 임대, 토지 료전, 방조 부축 대상을 통해 집채 경제를 장대시켰습니다. 2025년 류신촌의 집채 경제 수입은 33만 여원이었고 촌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1만 5천 원으로 동기 대비 9% 증가했습니다. 마을에서는 또 공익성 일자리, 드락경제, 전자상 거래 생방송, 온실 산업 대상 등 증수 조치를 내놓아 대중의 안정적인 증수를 1층 보장했습니다. 연결시 조양천진 류신촌 당지부 서기고 촌민위원회 주임인 강려평입니다. 우리는 촌민들이 집 앞뒤의 텃밭에 감자, 고추, 콩 등 경제 작물을 심도록 적극 경계하고 남은 부분은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안계는 촌민들이 촌내 기업에 가서 일하도록 도왔으며 촌민들의 유휴 가옥을 외지 촌민에게 임대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결시 조양천진 류신촌 촌민 손소화입니다. 농사를 짓기 전에 마을에서 종자와 화학비료 같은 것을 집중 구매하는데 한 포대당 2, 3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처럼 14헥타르를 다루면 한 해 4천여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농안계는 온실에 가서 일하면서 하루에 150원씩 받는데 한 달 남짓 때라면 5천여 원을 봅니다. 마을에서 배당금도 나누는데 우리 집 네 식구가 1,270여 원을 받아 살림에 보탬이 됩니다. 우리 전 농민들의 증수 경로는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증수 구조는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알곡 가격의 안정적인 상승과 온실 경제의 빠른 발전, 향촌 관광 열기 고조 등 긍정적 요인의 견인에 힘입어 올 상반기 전주 농민 경영성 수입은 6,182원으로 총 수입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토지 류전 수입과 유휴 택지 활성화를 통해 재산성 소득 경로를 효과적으로 넓히고 농촌 집채, 자금, 자산, 자원 정돈에 힘입어 장부 외 토지 유상 사용을 실시했으며 해농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정책적 혜택으로 대중의 이전성 수입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 농촌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동기 대비 636원 늘어난 8,831원이었고 증가폭은 7.8%로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주 농금 농촌국 농촌경제경영관리소 소장 한옥입니다. 연초 이래 우리는 농업 적합 산업 대상 발전, 집체 경제 발전 장대, 신흥 경영 주체 견인,

0: 취업 일자리 개척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농민들의 소득을 전방위적 다원 쪽으로 높였습니다. 소득 증가폭이 비교적 높아 농민들의 행복감과 만족도가 뚜렷하게 향상됐습니다.
1: 연변주 동심기업지원법치로 발전수호 민영경제발전봉사전문활동이 일전 연기해서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선전강연단 설립, 전문강연, 좌담, 질의응답 등 형식을 통해 민영기업 발전에 정밀봉사를 제공하고 우리주 민영경제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연변주 민영경제동심선전강연단 초빙의식이 있었습니다. 관련 단위와 각 현시 추천을 거쳐 최종적으로 당정 업무 골간, 법률 사무 전문가, 우수 기업가 20명을 선전 강연단 성원으로 초빙하고 초빙장을 발급했습니다. 선전 강연단은 정부와 기업, 법률 사무소, 기업의 우수 자원을 통합하고 동심 선전 강연, 상회 진입, 기업 진입 활동을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흥변부민 정책과 법률 법규 해독, 경제 형세 분석, 기업 관리 경험 공유 등 일련의 선전 강연 봉사를 상시적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회의에서 선전 강연단 성원들은 노동자 권익 보장과 기업 채용 위험 방지, 민영경제촉진법과 민영경제 관련 정책 형세, 현대 기업 관리 경험, 기업 준법 체계 건설과 법치화 경영 등을 둘러싸고 선전 강연과 강의를 해 기업이 발전 기회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에 따른 경영과 위험 방지 통제 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하도록 도왔습니다. 연변 중비 생태농업발전위원회사 총경리 조균강입니다. 선전 강연원으로 된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의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 느낀 점을 더 많은 기업들과 나누고 광범한 민영경제 기업가들이 발전 신심을 견정해하고 주동적으로 담당 자규하며 사회 책임을 적극 이행하도록 이끌어 지방경제 고품질 발전에 민영기업의 힘을 보태겠습니다. 좌담 교류 단계에서 기업가 대표들은 인력 채용 관리, 준법 경력, 정책 시달 등 문제를 둘러싸고 적극 질문하고 현장에서 자문했습니다. 각 직능 부문과 변호사 대표들은 하나하나 의문에 해답하고 정확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한 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해 사업일꾼들은 통일적으로 등록하고 대장 관리에 포함시켰으며 민영기업 요구사항 배환형 처리 기재에

0: 연변주 민영경제 동심선전 강연단을 조직했습니다. 이는 주로 우리주 민영경제 발전 실제 입각해 기업 발전의 난점, 운영의 통점, 조난의 막힌 점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상회와 기업이 진입하는 일련의 선전 강연 봉사를 상시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조치는 우리주 민영경제 통전 사업 경로를 효과적으로 넓혔으며 우리주 민영기업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고 비공유제 기업의 분진 역량을 결집하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1: 2026년 해외 중국어 매체 길림성 취재팀이 23일 우리주를 찾아 취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20여 개 해외 중국어 매체의 대표들은 첫 역으로 연변 박물관을 찾아 문화 탐방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당일 오전 해설원의 인솔하에 해외 중국어 매체 대표들은 연변 박물관의 여러 전시청을 참관했습니다. 대표들은 역사 자료와 유물을 통해 연변의 깊은 문화 저력과 여러 민족 인민이 당의 용도 아래 단결 분투해온 빛나는 역정을 깊이 요해했습니다. 보르두갈 신보 사장 마려메입니다. 박물관은 참관하기 전에는 연변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그저 매우 특별한 곳이라는 것만 알았지 그 내포가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돌아간 후 제가 가장 보도하고 싶은 것은 이곳의 풍경과 음식이나 오락과 같은 풍부한 요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연변의 독특한 분위기입니다. 이번 활동의 우리조 일정은 이틀간으로 매체 대표들은 또 화룡시 광동촌, 훈촌 방천 애국주의 교양기지와 훈촌 동부가 다국전자상거래 산업단지를 탐방하며 연변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생생한 실천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연변행은 해외 중국어 매체의 국제 전파력에 의탁해 우리조의 민족 단결, 변강 안정 공고, 개방 발전의 새로운 면모를 전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연변의 대외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해 좋은 여론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0: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 연선의 도문시 월청진 일생 일세 월청만 문화관광 대상이 전면 운영에 들어가 변경 연선의 특색 문화관광 새 지표로 떠오르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도문시 월청진 마패촌에 위치한 일생 일세 월청만 풍경구 낭만적인 혼인 연애 주제 경관을 도처에서 볼 수 있고 변경의 산수 풍경과 고풍스러운 요소가 어우러져 독특한 변경 정취를 자랑합니다. 수많은 자가용 관광객들이 이곳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 연변 문화 관광의 독특한 매력을 몰입감 있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천 관광객 양려 씨입니다. 자가운전으로 왔는데 연선의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고 이곳의 사람들도 아주 친절합니다. 이곳이 참 편안하고 마음에 듭니다. 331 국도 일생 일세 월청만 풍경구는 도문시 월청진의 중점 투자 유치 변경 문화 관광 대상으로 도합 5,380만 원이 투입됐으며 정부와 기업의 협동 건설 모식을 채택했습니다. 풍경구는 혼례식 공방, 사랑의 징표 거래소, 관광객, 집산 중심 등 특색 경영 모식을 구축하고 주제 경관, 문화 관광 장소 및 기초 시설을 건설했습니다. 331 국도 1314km 지점에 의탁해 일생일세 사랑 주제 IP를 구축한 풍경구는 연선의 문화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결해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의 새로운 인기 명소로 부상하는 바 도문 변경 관광 상품 공급을 일정 풍부히 하고 변경 향촌 진흥과 흥변 부민의 강력한 문화관광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331 국도 일생일세 월청만 풍경구 리사장 진소과입니다. 이 풍경구는 부지 면적이 3만여 평방미터이며 발해 문화 여행 촬영과 연변주에서 유일한 와이어 비행 공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펼쳐지는 몰입형 공연이 대략 9개이며 와이어까지 더해져 다른 풍경구들과 차별화됩니다. 331 국도 일생일세 월청만 풍경구는 특색 IP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변경 생태와 민속 자원을 발전 우세로 전환시키면서 도문의 변경 관광 명함을 1층 빛내고 있습니다.
1: 환절기에 비가 많이 내리고 온도, 습도가 야생균류의 대량 생장 번식에 적합하면서 현재 독버섯 중독 다발기에 들어섰습니다. 최근 여러 지역에서 야생 독버섯을 잘못 먹어 중독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조질병예방통제중심, 조위생감독소에서는 안전제시를 발표해 야생 독버섯 중독을 경계할 것을 일깨웠습니다. 전문가의 소개에 따르면 야생 버섯은 종류가 많아 육안으로 독성이 있는 버섯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힘듭니다. 조질병예방통제중심, 조위생감독소, 식품감축과 사업일꾼,

0: 전하림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색깔이 화려한 버섯에만 독이 있다. 벌레가 먹은 버섯은 독이 없다. 고온으로 익히면 독성을 제거할 수 있다. 마늘로 독성이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등 관점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대중을 오도해 중독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일부 치명적인 독버섯은 외관이 평범하고 은폐성이 강해 적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심각한 신체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중독된 후에는 특효 해독약도 없습니다.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일부 독버섯 중독에는 잠복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잘못 식용한 초기에는 구역질, 구토, 설사 등 가벼운 위장 증상만 나타나고 증상이 잠시 완화되면서 호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독소가 계속 장기를 파괴하게 됩니다.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전하림입니다. 모르는 야생 버섯을 캐지 않고 사지 않고 먹지 않을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부주의로 독버섯을 잘못 먹어 중독됐을 경우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하며 절대 지체하면서 관찰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남은 독버섯 견본을 보관하거나 사진을 찍어 남겨 진찰을 받을 때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생명 안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1: 2026년 연변주 중로년 무술운동대회가 23일까지 이틀간 연계시 체육중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연변주체육청회, 연변주사회체육관리중심에서 주최하고 연변주무술협회에서 주관한 것으로 제2회 전국전민건강체육대회 동북구역 계열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전주 각 현시의 무술 애호가들은 중화 전통 무술을 매개로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며 중로년층의 건강하고 진취적인 정신 풍모를 과시했습니다. 전주 각 현시에서 온 선수 258명이 대회에 참가했는데 이틀간의 치열한 경기를 거쳐 금메달 212매, 은메달 113매, 동메달 58매 등 총 410매의 메달이 나왔습니다.
0: 융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내 완제품 기름 가격 조정 주기 배치에 따라 8월 28일 24시에 제17라운드 가격 조정 창구가 열리게 됩니다. 최신 추산 결과에 의하면 휘발유와 디젤유의 예상 인상폭은 한 톤당 400원과 385원입니다. 소매 가격으로 환산하면 92호 휘발유는 1리터당 32전, 95호 휘발유는 1리터당 34전, 0호 디젤유는 1리터당 33전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북축구연맹전 경기 일정과 경기 제도 배치에 의하면 두 차례 준결승전은 홈장 원정 경기 2차전 대결 모식을 계속 실시하며 경기는 9월에 집중적으로 열립니다. 9월 5일에 연변 대표팀 대 대련 대표팀, 9월 11일에 심양 대표팀 대 장춘 대표팀, 9월 12일에 대련 대표팀 대 연변 대표팀, 9월 19일에 장춘 대표팀 대 심양 대표팀 경기가 펼쳐집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나 윤일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경만 작사 작곡의 생명에 대하여를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피는 그 이유를.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필 때 그 진통을. 그 여린 잎에 기나긴 밤, 무거운 이슬 품고 해 뜨는 아침 반짝이는 어여쁜 생명아. 이렇게 보며 느낍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조금씩 그리 배웁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생명에 대하여.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의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 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의학회 리사이고 중화중의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 전화는 432-2000

0: 432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2: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볼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호철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첫 곡으로 린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소나무를 준비했습니다. 소나무처럼 단단한 이기와 끈기로 삶을 이끄는 사람들의 모습을 노래에 담았는데요. 김옥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리성비 작사 김미란 작곡의 장백의 수르개를 소개합니다. 장백산의 수르개처럼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꿈을 노래한 이 곡은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박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마찬걸 작사 장래남 작곡의 나의 인생은 우리 매개니 삶을 솔직하게 표현한 곡인데요. 자신의 이야기를 마주하며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노래를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정은 작사, 정기성 작곡의 새 시대 창가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열정과 희망을 노래한 곡으로서 듣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에너지를 전달해 줍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다음으로는 문춘산 작사 손오공 작곡의 행복의 아리랑을 소개합니다. 아리랑의 정겨운 멜로디에 행복의 이야기를 담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을 노래한 곡입니다. 방송의 가수의 노래로 함께 즐겨보십시오.

다음 노래는 박혜만 작사, 김흥일 작곡의 희망찬 새연변입니다. 연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사람들의 희망과 꿈을 노래한 이 곡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사해 줍니다. 최소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재관석 작사 최학산 작곡의 인생을 빨간 정열로입니다. 빨간 정열처럼 뜨거운 열정과 용기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노래한 이 곡은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열정을 불어넣어 줍니다. 한철호 조미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옛날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돼지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방부린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 안녕하십니까? 상강중리권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화초에 대한 건강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두대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동충하초 우대활동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한 박스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건강베개 두 개와 프로바이오틱스 두각을 드립니다. 여섯 박스 사시면 네 박스 드리고 바다오리알 선물 세트 두 세트와 셀레늄 오상잎살 한 포대와 남경동린당 비타민 B 다섯 곽을 함께 드립니다. 아홉 박스 사시면 열한 박스 드리고 천원 가격에 에너지 영양 밥솥 하나와 코인자임 Q10 캡슐 다섯 곽을 함께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23박스 드리고 1980원 가격에 공기청정기 한 대와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5곽을 함께 드립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산삼보다도 더 귀중한 우리 장약으로 된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 예, 특별 우대 활동에서 원래 Q12가 떨어졌는데 어제 도착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9곽에 11곽 예약한 분들은 283-0666번에 연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Q10은 위에서 환자분들이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수요하는가 하면은 심장 영양 보충제입니다. 때문에 심장을 보도하고 심장세포 기능을 강화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도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동시에 심근세포 심근세포가 손상되는 것도 방지도 해줍니다. 예, 우리 장기적으로 쓴다 할 때는 심장 보양에도 아주 좋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외에도 우리 장기적으로 이 Q10도 구복한다 할 때는 예, 우리 피부 미용에도 아주 좋습니다. 피부 주름도 개선하고 또 노인 분들이 예, 이 피부에서 또 몸에서 냄새 나는 이런 것도 제거합니다. 때문에 환자분들이 수요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라 할 때는 인삼하고 로경과 함께 우리나라의 3대 보약 중에 하나이고 진시황이 불로초, 양귀비, 절무미 묘약으로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곤충, 여름에는 약초로 되는 이 동충하초는 옛날부터 무병장수하고 강장이 이런 비약으로 알려지면서 현대인들이 항암작용하고 로화방지, 치매 예방에도 아주 탁월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고대하고 현대가 만난 이런 아주 신비로운 약으로서 현대인들이 만성질병하고 이난병을 치료하는 데는 예, 가장 효과적인 이런 약품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이름 자체에서도 아주 신비로운 생명활동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반갑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전 동충하초를 오래 썼습니다. 이전에 이 동충하초를 쓰기 전에는 저는 오랫동안 심장하고 피가 안 좋아가지고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마른 기침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우몸에도 허열이 나고 이래가지고 검사하니까 예, 심장하고 피가 안 좋은데 피는 수술하라는 이런 진단까지 받았댔습니다.
1: 네.
2: 그때 제가 나이도 많고 또 뭐 그렇게 건강한 편도 아닌데 수술까지 하면서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약으로만 치료해보려고 처음에는 병원약 한동안 쓰다 또 안 되니까 중요원에 좀 약도 쓰고 그래도 또 안 되니까 이 광고에서나 방송 광고에서 나오는 광고약 많이 썼습니다. 쓰다 한동안 쓰다 또 아이들은 또 다른 약으로 바꿔가지고 여러 번 바꿔서 오랫동안 썼는데 한번 실현 못했습니다. 이러다 선생님들이 그 방송하처 강의를 듣고 방송하처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점차 나아져가지고 예 지금은 완전히 뭐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지금.
1: 네.
2: 예, 가슴이 편하고 숨이 차거나 뭐 피부 이전엔 피부 많이 말랐는데 그런 증상도 없고 그래가지고 영 가슴이 편한다. 가슴이
1: 네.
2: 편하니까 또 마음도 편하고 그리고 내가 이 동충하철 써보니까 동충하철은 뭐 그런 소화제도 아닌데 이전에는 아이 밥 먹기도 싫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소화 잘 되는 약도 많이 먹었지만 이 동충하철은 소화제는 아니지만 정말 단맛이 있고 때리면 배고프고 먹으면 또 소화 잘 되고 이래가지고 이하고 장이 정말 편한다.
1: 예.
2: 이래가지고 예, 저는 이 위장도 편하고 그다음에 이 가슴도 편하고 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이래가지고 사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1: 예.
2: 이래가지고 예, 제가 생각하는데 이 동충하철은 정말 병을 진짜 치료하는 이런 약이라 생각하고 왜 그런가 하면 이 동충하초에 증기한 약물들이 내가 그동안 많이 약 썼지만 다른 약물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맞습니다.
2: 동충하초는 예, 동충하초는 진짜 병을 치료하는 정말 증기한 약물이라고 생각한다. 이래가지고 저는 아, 이 동충하초를 여기까지는 저만 많은 약을 썼고 이랬지만 이 동충하철을 어쩌다 만나가지고 지금 등이 필요가 돼가지고 잘 보내고 있는데 좀더 나이도 많고 이래니까 계속 동충하철을 열심히 쓰려고 생각합니다.
1: 예.
2: 그리고 제가 동충하철 써보니까 활동할 때마다 써니까 그렇게 너무 뭐 부담이 너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루에 또 한 번 먹으니까 좀 편한다.
1: 예.
2: 그래가지고 동충하초는 진짜 병을 치료하는 나한테는 정말 최고의 약이라고 생각한다.
1: 예.
2: 그래서 계속 열심히 쓰려고 생각한다.
1: 예. 그리고 이번 활동 후에 이 영양 보충제를 같이 드리기 때문에 이 바로 동충하초 균분과 같이 쓰면 효과를 더 잘 본다. 예, 네. 그리고 지금 Q10이 원래 떨어졌다 했는데 어제 도착했습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3: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0: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나는 당뇨병이 있어서 합병증이 와서 영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거 먹으니까 합병증도 많이 없어지고 혈당도 조절이 영 잘 됩니다.
1: 예.

0: 그래서 나는 계속 쓰려고 또 쌀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1: 예, 280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지금 교십이 도착했습니다. 예.
0: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저는 지금 동충하차이 바라보는 약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이 약을 쓰기 전에 뭐 저는 굉장히 어지럼증이 나고 대응되어져. 그리고 또 심장도 또 두근두근 거리지. 숨이 차고, 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리고 또 이 소화도 잘 안 돼. 연입성비대에서 소변도 잘 안 나고. 그리고 무릎 관절 가고. 이 여러 가지 증상이 많았는데, 이 동충 하산이 발을 불었던데, 지금은. 이런 증상이 많이 좋아졌어.
1: 네.
3: 그래서 문제 화장도 쏠 때, 한 9곽 써가지고 계속 쓴다고 그럽니다.
1: 예, 9곽에는 11곽 드립니다. 예. 11곽 드리면서 이 에너지 영양 밥솥하고 교십을 드립니다. 교십이 그래 도착이 됐습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보면은, 예, 단순한 이 전통 약재 효능을 넘어서 삶의 질하고 수명 연장에 대한 이런 현대인들이 기대를, 예, 상징할 수 있는 이런 약품입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4: 저도 동충하초를 먹고 있습니다.
1: 예.
4: 약은 사실이 신기한 약입니다. 겨울에는 벌레, 여름엔 풀로 자라고, 예, 예, 발효균균이 돼서 30대를 농축해서 다른 약이 30대를 혈을 높인다니까. 이 약은 먹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약은 좋은 약입니다. 나는 예,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속이 두근두근하고 황당하고, 예, 어떤 때는 숨도 찬 것 같더라고, 예, 분위기 또 낀 것 같은데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심장약을 많이 이렇게 먹었는데, 그래도 먹을 때뿐이지 효과 없을 때다. 그런데 이 동충하초를 먹기 시작하면서 그런 증상이 하나둘 없어지면서 영속이 편안하고 영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 혈압조절이 잘 돼서 좋습니다. 혈압조절, 원래 녹음이 있어가지고, 예,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예, 동시에 대응하고 그러던 게 이 약을 먹으니까 되나, 예, 혈압조절이 잘 돼가지고 그래, 그런 증상이 이거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달씩 이 혈압약을 먹던 게 인근 이틀에 하나씩이나 이틀에 반씩이나 먹어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이게 완전히도 좋을 때다. 나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오장육부에만 좋은 거 아니었는데, 나는 무릎 배 아프고 여수간반 탈출이 있어가지고, 예, 다리 내리 줄이 뻗치면서 걷기도 힘들고 이랬습니다. 허리 아프면서. 그런데 이 약을 먹은 게 그런 게 해결돼서 걷기도 편안하고, 예, 밤에 누워 자면서 허리 아파서 오고 하던 게 그런 것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1: 네.
4: 예, 확실히 약은 예,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다른 약보다 예, 하루에 한 번 먹으니까 좋습니다. 다른 약들은 하루에 두 번, 세 번, 어떤 때는 들고 놀까지나 먹었든지, 안 먹었든지 득행해서 그랬다는데, 하루에 한 번만 먹으니까 영 편리하고 효과도 좋고 좋습니다. 예, 이번 할도 그렇게 좋고 기습도 왔다니까, 예, 아홉 가구 살려고 합니다.
1: 예, 2830-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4: 예, 알겠습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우리 집에 아저씨는 동충하초 발효 균분을 어서는 좀 오래 잡쌌습니다. 그런데 혈압이 낮고 어떨 때는 높고 이러던 게 혈압이 정상이 되고요. 예, 수면도 이전에는 심장이 나빠가지고 소리, 예, 밤에 잘 때는 어떨 때는 놀라서 막 그러는데, 지금은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잡수면서부터 지금 이 밤의 수면도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목이 아파가지고 머리 가래가 그냥 붙어가지고 소리 그러던 게 지금 가래, 목에 가래가 없어졌습니다.
0: 이 무슨 동순화 초균부는 4,500m 악렬한 환경

0: 환경에서 살아서 그러는지 정말 약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1: 네.
0: 예, 이번에 검사를 해보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예, 피순환도 잘 되고 지금.
1: 네.
0: 예, 그래서 정상이 됐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계속 이거 대습하자 그럽니다.
1: 예.
0: 이번에 가겠습니다.
1: 예, 283 00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3: 아, 안녕하십니까? 예, 저도 이 동충하초 바르기 먹은 지 어떤 1년 넘어 거의 2년 됩니다.
4: 네.
3: 그래, 지금, 많은 면에서 통화됐습니다. 제가 정말 온몸이 어디나 불편하고 영 그랬는데 지금 이 동충하초 바르기는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썩 다가와야 하고, 정말, 먹을까 말까 그랬습니다. 닭약 네. 자꾸 많이 먹어도 무슨 효과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되겠는가. 문제는 머리가 아프면 이 심내혈관 그게 있어가지고 소리 계속 하고 꿈새 부들러 머리 아프고 휑하면 소리 어지럽고 이러면 그랬는데 이게 차츰차츰 나서지 있겠다.
4: 네.
3: 그러면 소리 위도 안 좋아가지고 밥도 바로 못 먹음이 좋아야 되고 계속 그래서 자꾸 먹어도 위가 쌍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어쨌든지 정말 아무리 좋은 것도 못 먹고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이거 접시에 먹으면 그 민치 끝에 그냥 얹은 것처럼 배침 계속 맞으라 댕겼습니다. 쓸데 없을 때다. 그때 보이지. 그랬던 게 이거 접시에 먹기 시작해서 이 그 증상이 차츰차츰 없어지고 밥을 이래 못 기본 게 있더란 말입니다. 처음에는 못 기본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먹기 쉽지 않고 못 기본 게 없고 그래서 그래면서 지냈는데 이 동충하초 바르기는 접시에 먹기 시작해서 이 맛이 돌아지면서 먹기 시작하니까 소화도 됩니다. 조금 더 먹어도 소화되더란 말입니다. 금방상에 날라가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밥이 정말 그 조그만 공기를 하나 거의 먹습니다. 그래도 이 민치끝이 그 증상이 지금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주의해야 뭐 이게 그렇게 된 게 그게 지금 간데온데 없어졌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옛날부터 이 이야기 이게 정말 좋다 하더만 정말 좋구나. 내가 이때까지 한 돈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다는 건 다 먹잖아요. 그래서 머리 그렇지 소화해야 되지 바로 먹지 못하지 그래서 이때까지 있었는데 이거 접수해서 먹기 시작해가지고 소리 이렇게 차츰차츰 효과 나서 이 머리도 이렇게 그냥 머리 아프던 게

0: 등등편을 떼었습니다.
1: 네.
0: 그걸 계속 먹었는데 네. 이래가 아 이게 정말 확실히 예, 사람께 정말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먹기 위해서 내 그 활동이 또 상과에 처음엔 조금 쌌습니다.
1: 네.
0: 그래서 4천 원 넷째 싸서 먹기 시작한 게 나사지니까 아, 오늘 이것은 돼야 되겠다 해서 활동 참가해서 그거 쌌는데 8천 원 내주고 싸서 먹으니 이래 지금 조금 조금 이렇게 먹기 시작하면서 다른 거 결별 아예 하고 어떤 애들로 이거 장악해가지고서 아예 먹고 이것만 먹어서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다 되찾아놓고 이것만 먹습니다.
1: 네.
0: 서민 두 개를 먹던 게 지금 어떤 한낚시 먹어도 몸 괜찮단 말입니다.
1: 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0: 예, 뭐든 게 불편하든 게 없어지고 뭐든 게 좋아지니까 예, 활동이 참가해서 그래서 어떤 다른 거 다 사놓고 서리 이걸로 그저 어떤 늙음하게 뭐 죽을 때까지 무슨 다른 약을 자꾸 돈 팔 필요 없다 이기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0: 그래서 내 지금 활동이 참 나도 어서는 80 중반이 되니까 사는 게 정말 앞이 어디는 없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선택해서 그래서 이걸로 그러니까 모든 게 내 그래서 머리 아프고 소화 아이 되고 심장이 흡수하면 이렇던 게 모든 게 지금 다 좋아지니까 이거 선택해 먹고 어디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활동이 참가해서 어쩌면 계속 이걸
1: 학교마다
0: 싸서 계속 이거 먹을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전화한다.
1: 지금 러인 분들이
0: 감사합니다.
1: 예, 러인 분들이 내세 있으면 벌써 80대 들어서면은 좀 머리가 휑하기도 하고 기억력도 안 되고 사유도 안 되고 이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에는 최근 연구에서 보면은 이 식물성 멜라토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라 할 때는 수면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뇌에서 생성되는 나쁜 노폐물들을 뇌를 청소해주는 작용도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이런
0: 거는
1: 잠도
0: 자온다.
1: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이가 노화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암하고 치매도 예방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0: 치매가 무슨
1: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꾸준히 그래 쓰십시오.
0: 예.
1: 예.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는 이 면역력 증가는 아주 이 좀 독특한 이런 좀 특수한 작용이 있습니다. 예, 면역력 증가에서 또 독보적인 지표 성분은 이 코디세핀이란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다양한 이런 효능도 가지고 있고 또 면역세포인 자연살해세포의 활성화가 11%나 증가시킵니다.
2: 네.
1: 그리고 림프구의 증식은 28%로 높인다는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NK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라든가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이런 선천성 면역 반응이 핵심 세포입니다. 이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력을 높이기 때문에 면역체계의 전반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디세핀에는 천연 항생제 물질이자 항바이러스 물질이 있기 때문에 감기라든가 상기도 간염을 예방하는 데서는 효과가 아주 특수합니다. 예, 우리 런앤에 보면은 감기 한번 걸리면 잘 낫지 않거나 기침 한번 하면은 좀 오래가거나 이런 분들은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거니와 또 오래전부터 호흡기 질환 때문에 고생하던 이런 분들도 좋은 효과를 봅니다.
2: 네.
1: 그리고 우리 면역 조절에서는 주요한 성분이가 다당류입니다. 이 다당류는 코디세핀과 함께 이 동충하초에서 량대 활성 성분입니다. 때문에 단순한 면역력 증진을 넘어서 면역 조절에서도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면역 결핍 상태라든가 또 너무 과도한 면역 반응 양쪽 모두에 작용하기 때문에 면역의 균형을 잡아주는 이런 조절 작용도 합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특

0: 각종 면역세포 하나만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면역체계 전반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강화해서 우리 몸이 자연 치유력을 높여서 건강한 몸으로 유지시켜줍니다. 예, 이 내용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우리 약을 쓴 다음에 일상적인 예를 들면은 예, 우리 서약 같은 건 소염되면은 소염 한 다음에는 소염제 쓴 다음에는 맥이 똑 떨어져야 하는 분들이 많죠.
1: 네.
0: 예, 근데 우리 발효 동충 하적 균분은 이런 소염 시키면서도 또 몸을 건강하게 하는 자연 치유력까지 또 높여줍니다.
1: 네.
0: 그리고 동충하초는 면역력 증진에 막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인체 전반의 균형을 회복시켜서 다면적인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동충하초는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키면서 산소 이용률을 높여서 심장 근육이 산소 소비량을 감소시켜서 피로를 빠르게 해소시키고 지구력을 향상시키면서 심장 기능을 많이 강화시킵니다. 예, 때문에 지금 심장 질환으로 고생하던 분들이거나 혹은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던 이런 분들은 예, 그 좀 특별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노화도 방지하고 염증성 질환을 완화시켜주는 데서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예, 그 위에도 이 동충하초는 예, 발효시켰기 때문에 이 발효 과정을 거쳐서 추출한 이 추출물들은 예, 항산화 효능이 더 극대화돼서 현저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의학에서는 폐하고 신장에 유익한 이 동충하초는 현대 연구에서 보면은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 손상도 감소시키고 심장 기능 개선에서는 예, 효과가 아주 특수하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체내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예, 암세포에 대한 저항력도 높여서 종양 억제율이가 100분의 83%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5대 활동기회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회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연결라디오 조선호 문의생활방송입니다. FM 102.3MHz 중국 연결라디오 조선호 문의생활방송은 연결지역사회와 동포사회 지기로 열린 방송시대의 창출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결라디오 조선호 문의생활방송은 방송언론의 뉴대 역할과 여론감독의 재기능을 수행하면서 민족의 발전과 나라의 본영 부강을 위한 비전 있는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본 채널은 오후 1시 35분부터 점검을 거친 후 오후 3시 55분에 다시 여러분의 곁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속적인 애청을 기대합니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송보폐 웅담분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내 방송을 들으시면서 송보폐 웅담분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송보폐 웅담분 구산맞이 우대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드리며 60곽을 사시면 80곽을 드리고 아이패치 10곽과 1,000원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네, 박선생님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2: 네, 송보폐 웅담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송보폐 웅담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폐 웅담분은 국가약품비준호마가 있는 순 100% 중약 그 문자가 붙은 Z문자가 붙은 OTC 국약에 속합니다. 절대 보건품이 아니고 OTC 국약에 속하는 중약에 속합니다. 보온 제품 자체는 소나무 송자에 보배라는 보자에 송보폐 웅담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그 연구 출처가 특수한 연구 출처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가고 치료 효과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이라는 걸 진일보 말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본 제품은 우리나라 저명한 만성질병 연구 전문가이고 그리고 4대 중위가속의 계승인으로 불리우고 세 번째는 해방군 총위원회 총병원의 신경질병연구소 줄기세포 이학연구중심의 주임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연변대학 농학원 고암항업연구

연구실 거급 연구원으로 불리우는 황야진 선생이 연구 단队를 이끌고 바로 상품으로 나온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웅담분은 보통 웅담분하고 벌써 연구 출처, 상품 출처가 명확한 구별이 있는가 하며, 두 번째는 이 제품 자체는 지금 흑곰한테서 분리 추출했습니다. 우리 곰은 흑곰, 백곰 나는 거 우리 텔레비 같은 데서 보면 아시죠? 그리고 우리 동북에 있는 흑곰은 동면합니다. 그래서 동면하는 시간이 석 달 내지 다섯 달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요. 동면하는 어간이 어떻게 생존하는가, 먹지 않고 자는데 어떻게 생존하는가, 바로 자기가 평소에 저축했던 그 지방을 꺼내서 생존으로 유지하게 돼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개봉한 다음에는 원래 그 전에 동면하기 전하고 똑같은 체질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웅담분 자체는 완전히 우리 쓰기만 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효과가 전면적이면서 진실한 이런 특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저희들 여기에서 설명이 나온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대해 드리는데요. 웅담분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철담, 체담, 금담으로 나누는데, 철담은 전방 웅담분 가운데서 24.5%를 차지하고, 체담이라는 것은 75%를 차지하고, 금담은 0.5%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금담은 법의급 상품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효과성이 보통 뭐 웅담분이 그 배스로 놓고 말하게 되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서 확실히 우수한 이런 효과를 보게 되어 있는데요. 이래서 복용 방법은 그 이게 한 곽 안에 모두 다섯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병을 하루에 복용하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캡슐에 담아서 따뜻한 물로 삼키면 됩니다. 식후에 드세요. 이건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 제품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식후에 그 캡슐에 이어서 따뜻한 물로, 따가운 물로 하지 마세요. 따뜻한 물로 삼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 자체는 그 공동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서 여러 다각도로의 좋은 치료과를 거두게 되는데요. 우선 이 제품 자체는 평간 맥목의 효과를 봅니다. 간에 좋고 눈에 좋고 담낭에 좋습니다. 이래서 이 제품 자체는 평간 맥목의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물체를 보는데 희미하게 보이거나 현은증이 생기거나 앞이 눈앞이 아물거리거나 눈이 벌겋게 되거나 쉽게 눈이 부어나거나 이러한 분들한테는 본 제품 성보표 웅담분을 복용하시게 되면 이런 증상이 빨리 가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앞에서 많은 분들이 시도해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성보폐 웅담분은 평간맥막의 효과에서는 아주 돌출한 이런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성보폐 웅담분은 3고에 졌습니다. 고혈당, 고혈압, 고혈제. 많은 제품 자체는 혈압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는가, 혈지가 또 높아지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제품 자체는 오히려 혈지를 조절하고 혈당을 조절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는 특수한 효과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곰 자체가 생존하는 동면하는 그 기한 내에 자가 지방을 충분하게 분해해서 재활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지금 보통 나이가 드시면서 혈압이 높거나 혈지가 높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 성보폐 웅담분을 드시게 되면 이런 지방을 합리하게 까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혈압의 혈지에 여기 혈당에 좋은 치료효과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대서 모든 약을 다 끊으셔 이것만 드셔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기타 약을 드시면서 이런 제품을 함께 겸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효과성은 확실하게 빨리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나이가 점점 드시면서 진단을 받았는데 담낭에 결석이 있다, 담낭벽이 두껍다, 혹은 또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0: 감즙이 제대로 생성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 功능이 많이 떨어져서 오지간한 고기 같은 거, 기름 같은 거, 그거 뭐 소화내기 너무 힘들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 제품 성법회 응답분을 견제해서 복용했으면 기본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받고 적지 않은 분들은 담낭의 결석으로 인해서 담낭벽을 다치는 경우를 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갖고 통통을 참기 힘들어지는데 오히려 이 제품 자체는 리단 룽스 한다는 건 담낭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그 결석이 생긴 걸 그거 용해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동근이 라디오를 켜니까 나 선생님이 응답번호 강의라는 거 들었습니다. 이거니 몇 달 전에 강의할 때 듣고서리 그 응답번호 지금까지 먹고 있습니다.
0: 아, 사실입니다. 예, 예, 예. 그렇죠.
2: 정말 예, 좋은 응답부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응답부나고는 예,
0: 완전한 구별이 생기죠. 그럼요. 예.
2: 정말 뭐 응담인 게 아니라 군단이라는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어찌감이 그게 어찌 뭔가 어지럼증이 해결되고 예. 심장이 좋아지고
0: 네, 혈관이 좋아지니까 아픈, 심장 혈관이 좋아지죠.
2: 좋아지고 예. 허리 다리 아픈 데도 좋았을 때
0: 아, 그렇죠. 골격통에 예. 좋습니다.
2: 예, 다리 허덜허덜 아픔, 떨리면서 걷기도 힘들었댔습니다. 그런 게, 이거, 이건 넉 달가라 먹은 게, 이건 걷는 데도 예, 많이 나빠졌습니다. 예. 시장까지 예, 다닐 수 있습니다.
0: 예.
2: 예, 그리고 특히 담낭이 썼을 때다.
0: 아, 그러네.
2: 예, 기름진 것과 계란 같은 거 못 먹었댔는데, 지금은 예, 예, 담낭이 좋아지니까, 나 기름진 것도 먹고, 달걀도 먹을 수 있습니다.
0: 예.
2: 그리고 예, 간이 좋아졌습니다. 간이 좋아지니까 예, 눈도 그와 같이 따라 좋아진 것 같습니다. 눈이 예, 깔깔하고 부엌고 예, 잘 안 보게 됐습니다. 시력이 나빠가지고
0: 예.
2: 텔레비도 예, 제대로 볼 수 없었는데 지금은 예, 텔레비 화면도 눈이 깔깔하고 부었던 것도 나사지고 예, 텔레비 화면도 예, 제대로 예,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정말 부담이 없이 응답분이 정말 좋은 응답분입니다. 예.
0: 그렇죠.
2: 그리고 예, 저기 허리 아파가지고 소리 그랬던데 다리만 아픈 게 아니라 허리도 아파 그랬는데 그거 먹은 게 허리도 밤에 잘 때 돌아눕다며 오고 오고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증상이 없이 그저 허리 돌아눕고 이럴 수 있습니다. 영 좋은 응답분입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2: 그래. 활동이 좋을 때 69살이라고 합니다.
0: 어, 그렇게 하셔. 이분의 활동이 특수하게 진행됩니다. 예. 응답분의 이분의 활동은 30가게, 30가게, 60가게, 80가게를 주고 전원을 빼주고 10가게 눈에 붙이는 과약 주는 우대 활동이 진행되니까 이때 한 가게 가격은 47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예. 특수한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세요.
2: 정말 군단인 게, 응담인 게 아니라 정말 군단이란
0: 말. 아, 예, 잘 이해하고 계세요.
2: 어찌, 예. 예, 효과 좋은지 지금. 예, 알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이번에 성법회 응담분 특수한 구삼자우로 진행하는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한 가게 128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60각을 사면 80각을 줍니다. 이건 싸놓고 있기 때문에 변질하지 않습니다.
1: 네.
0: 응담분은.
1: 잠시만요.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성원표 응담분은 어제는 한 주문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예,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그래서 어제 약을 써도 쓸데없고 친구를 해도 쓸데없고 합니다. 그러네 응담, 성원표 응담은 가끔 얘기를 할까나 예, 그거 싸서 숨가게 숨각 줍니다. 예, 그거 싸서
0: 예. 아, 먼저 번에 예, 예, 그랬습니다. 예,
3: 예, 술에다가 그랬까나 지내 욕해서 못 먹겠어.
0: 아, 예,
3: 쫀아이다가 그래 먹고 할까나 예, 오용 빠를 때다.
0: 삼키기도 편리하고 예, 빨리 예. 흡수가 됩니다. 예,
3: 그래 먹고 그런 게 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고모가 또 그런 당뇨 종합을 인내해서 예, 그래서 아예 아픈데 없답니다. 그래고 저 그래. 아, 지네 아파서 내가 10개를 그랬던 거 또 딸을 그래가지고 저를 그래 드렸더만이 그거 잡수고 술에다가 역해서 폐지기는 빨리 폐지는데 예. 지네

0: 여러분들은 이거 뭐 나 혼자만 드시지 않고 우리 식구들 함께 드시거나 좀 뒀다가 불편할 때 함께 드셔도 되는 거니까 이번에 기회는 특수합니다. 60각 싸면 80각을 줍니다. 그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00원도 또 빼주게 돼 있으니까 이때 네. 한 가게 가격은 아주 싸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집 아들은 예, 소리가 나고 못된 게 간이 좀 나빴었습니다. 그래서 간에 대한 약 많이 먹고 병원 치료도 세게 했습니다. 야. 이제 좋다는 약을 좀 다 싸먹은데 아이들 운다보는 길에서 어디서 말 듣고 싶어 운다보는 싸서 먹었단 말입니다. 예. 예. 어, 그런 게 지금 효과 영 좋습니다.
0: 어, 그렇죠. 간에 예.
2: 아프다지 니네 간이 나빠놓고 밥을 그냥 못 먹는단 말입니다. 밥.
0: 예.
2: 밥을 못 먹고서 이렇게 잠 못 자고 저밤 중에도 일어나서 막 가위 턱에서 나면 아프다지 그래 그리고 병원이가 어떤 때는 댄디도 맞추고 그래 여기서 효과 뭐야 이 효과 이번에 중도 공단 뭐 효과 영 좋습니다.
0: 부작용 없습니다. 그리고 예.
2: 그러시게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번도 오래 먹었습니다. 그래 먹었는데 이번에 너무 효과도 없고 그러는데 이 응답을 따면 당연히 그런 거 먹게 단답분도 먹었습니다.
0: 어, 효과 그렇죠. 그렇죠.
2: 여기 응답물에서 이 효과를 잘 봤다 하면서 이번에 또 계속 하겠답니다. 오늘
0: 이번에 귀해입니다. 예, 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1: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1: 네. 짧게 얘기하십시오.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오빠분께서 이 전문가 이 손법의 웅장분에 이 웅장분이 나오자마자 어떤 한 보름 동안 썼습니다.
0: 예.
3: 썼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증상이 있었는가 하면 상보증을 다 동반하고 있었어요.
0: 예.
3: 예, 혈압, 혈지,
0: 혈당, 에, 예, 혈당까지.
3: 예, 이거 예. 다 이러니까 아주 힘들죠. 예, 막 어지럽고, 아, 그 다음에 거기다 또 지방간도 있어놔서, 예, 이, 뭔가 밥이란, 밥 갖다도 소화도 안 되고,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니까, 이거, 그냥 이 허리도 아프고, 그 다음에 이 허리 아프면서 콩팥이 안 좋아가지고, 아주 그 소변 차수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눈도 잘 보이지, 안색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0: 예, 예.
3: 그날 백내장으로 해서 진단 받았는데, 그럼 병원에 가면 자꾸 수술하라지. 아, 어제 또 연세도 계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0: 예.
3: 그 다음에 이 손곱에 웅당분을 쓰기시라 했는데, 하여튼 옛날에 그 보통 웅당분만 확실히 다르답니다.
0: 확실히 다르죠. 효과성이 다릅니다.
3: 예, 성고평 응감분지 효과가 많이 나고 이래. 그러면 이거 복용하니까 이 안절도 잘 보이고 예. 그다음에 백내장도 수술할 필요도 없이 이거 계속 이렇게 수혈을 하면서 예. 그다음에 저 뭐니까 이 상고실은 다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예. 지금 여분이 이 활동이 좋을 때 60과급 싸겠답니다.
0: 예, 법의급 상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기회가 특수합니다. 잘 이용하세요.
1: 네, 예.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담분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보온 제품을 쓰시고 골격이 좋더라, 소화가 잘 되더라, 눈이 잘 보인다. 그리고 뭐 적지 않은 분들 간 삼고가 해결받고 혈전이 해결받고 여러모로서 종합적으로 좋은 효과를 보던 제품은 그리고 그 지방간이 있거나 알코올간이 있거나 간경화가 있거나 이런 분한테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우수한 제품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송보폐 웅담부는 길림성 송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웅담부는 금담, 철담, 채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웅담즙에는 75%의 채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보폐 웅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바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 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 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 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십니까. 주부 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훈입니다. 주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하고 여성들의 일상과 고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감과 미로의 시간, 여성 공감 코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성들은 어떻게 하게 되면요, 건강에도 유리하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지 무척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가 시간에 공복 운동과 같은 한두 가지 취미 생활을 즐기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공복 운동이 과연 건강에 좋을지, 공복 운동의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보고 직장인 여성과 주부님들의 시간과 상황에 딱 맞는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편의 미니 영상이 온라인에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 젊은이가 공복 상태로 아침 달리기를 하다가 갑자기 길가에 쓰러지게 됐고 이후 뭐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견해서 즉시 병원으로 이송을 했죠. 주부나 많은 사람들이 공복운동이 대사율을 높여서 지방연수를 가속한다고 생각을 하여 이런 운동에 열중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방법이 바람직한 걸까요? 네, 공복운동을 선택하는 일부 주부들을 보게 되면요, 이런 운동이 대사율을 높여 체지방을 더 효율적으로 연소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식은 일정한 이론적 근거가 있지만 과학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의사는 밤새 잠을 자고 나게 되면요, 체내에 글리코겐 저장량이 낮아지며 또 이때 운동을 하다 보면 실제로 더 많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돼서 단기간 내 체지방 감소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공복운동은요, 신체 상태가 좋은 사람들에게는요 문제가 없지만은 제때 수분을 보충하는 데 주의를 덜내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공복운동이 과연 기초 대사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네, 의사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는요, 글리코겐 저장량이 부족해지기 쉬워서 몸이 에너지원으로 근육 단백질을 분해할 수가 있으며 이로 인해서 근육 손실이 발생을 하고 몸이 더욱 쉽게 에너지 보수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복운동이 증가시키는 것은요, 운동 중에 소모되는 칼로리뿐 기초 대사량을 영구적으로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체지방 감량의 핵심은 여전히 장기적인 에너지 음성 균형, 즉 섭취량보다 소비량이 더 많은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공복운동은 누구에게나 적합한 것이 아니며 배가 부른 상태에서 바로 운동하는 것은요, 그 누구에게도 권장하지를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요, 중간 강도의 운동을 식후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뒤 하는 것이 좋고 격렬한 운동은요, 식사 후 최소 2시간이 지나서 하면 좋습니다.

대사는요, 대사 속도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소모했는지와 근육을 어떻게 단련했는지 더 주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방금 공복운동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직장인 여성과 주부를 위한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상황에 딱 맞는 헤어스타일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올해 글로벌 헤어 트렌드를 관통을 하는 가장 큰 키워드는요, 자연스러움과 효율성입니다. 더 이상 머리카락 한 올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것은요, 구식으로 됐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삶을 반영을 하는 개성과 이 관리의 용이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떠올랐습니다. 유로 패션 위크에서도 과장된 연출보다는요, 질감과 광택을 살린 글래스 헤어, 즉 광택감이 있는 직발이나 또 손질하지 않은 듯한 멋진 엉성함이 대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특히 주목할 점이라면요, 직장과 가정이라는 두 가지 영역을 우가는 현대 여성들의 수요가 추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장에도 잘 어울리면서도 아이를 데리고 또 공원에 가도 위화감 없는 스타일을 주목받기도 하죠. 스타일이가. 이 직장인 여성들을 위한 센스 있는 헤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네, 출근길 10분만 투자를 해도 전문적이면서도 감각적인 스타일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깔끔한 윤곽과 적당한 변화감입니다. 지루한 단발은요, 이제 그만. 2026년에는요, 프렌치 시스크 정수인 프랑스식 단발이 단연 돋보입니다. 네, 턱선과 귀 중간의 길이에 앞머리를 가볍게 내려 얼굴을 감싸주는 듯한 실루엣이 특징인데요. 깔끔한 정장에도 캐주얼한 니트에도 아주 잘 어울려 정교한 겨울음을 연출하기가 좋습니다. 조금은 더 여성스러우면서도 단정한 느낌을 원한다면요, 웬디 컷, 즉 단발머리나 짧은 머리를 추천합니다. 어깨에 닿듯 말듯한 길이에 뒷머리 볼륨을 살려주고요, 앞머리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C컬이 얼굴선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특히 얼굴이 둥글거나 각진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스타일입니다. 긴 머리는 너무 정적이고 단발은 용기가 안 나죠. 뭐 이런 분들을 위한 중간 길이의 곱슬머리가 올해 특히 인기랍니다. 어깨에서 쇄골 사이의 길이에 물결이 살짝 감긴 스타일입니다. 너무 인위적이지 않으면서도 우함을 더해주죠. 네, 직장인에게 있어서는요, 가지런히 자른 단단한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주기도 하죠. 특히 이 가르마를 정중앙에 두고 광택나는 직발로 연출을 하다보면 더없이 세련된 오피스 룩이 완성이 됩니다. 출근 준비에 시간이 없다면요, 목덜미에 살짝 내려앉는 낮은 위치에 올림머리는 단정하면서도 여유로 보여 직장인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왔습니다. 네, 여기에 가르마를 옆으로 나누다 보면은 얼굴형이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도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마무리입니다. 끝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농축된 액체 타입의 헤어커 제품과 또 은은한 광택을 주는 헤어 오일만 있다 보면은요, 평범한 머리띠도 명품 같은 느낌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다는 점이죠. 네, 혹시 굵은 머리카락이라면요, 머리띠를 머리카락으로 한번 감싸주는 기법을 적용을 한다면요, 디테일이 훨씬 살아납니다. 네, 방금 직장인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주부님들을 위한 실용적인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육아와 이 가사로 바쁜 주부님들에게 헤어는요, 이 생존과 자존감 사이의 줄다리기와도 같기도 하죠. 네, 아이를 안았을 때 또 얼굴에 닿지 않고 아이 손에 닿아도 또 위험하지 않으면서도 거울이 비친 제 모습에 웃음이란 스타일. 네,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네, 단 1분이면 완성하는 헤어스타일입니다. 젖은 머리를 그냥 돌돌 말아 클립으로 고정하기만 하게 되면요, 1분 안에 세련된 스타일이 완성이 됩니다. 머리카락에 힘을 주지 않아 모발 손상을 방지하는 것은 덤으로 되죠. 조금 더 정돈된 느낌을 원한다면요, 고무줄로 묶은 후에 몇 가닥을 의도적으로 빼내어 엉성함을 연출해 보십시오.

나쁜 아침에도 또 뭐 일부러 이런 스타일이라는 핑계가 생겨서 완벽하게 빗어 넘기지 않아도 되는 안도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 자연스러운 곱슬물이라면요, 샴푸 후 컨디셔너로 수분을 충전하고요, 컬 크림이나 젤을 발라 자연 건조시키기만 하면 좋습니다. 건강한 컬이 오히려 더 젊고 활기차 보이는 효과를 가져다 주기도 하죠. 네, 이 얼굴에 닿는 앞머리가 거슬린다면요, 윗부분만 살짝 묶게 되면요, 단발의 얼굴이 환해지고 이 자연스러운 잔머리가 분위기를 더해주기도 합니다. 네, 이 스타일은요, 아주 효과적으로 뿌리 볼륨을 살려주는 드라이 샴푸만 살짝 뿌려도 완벽한 룩이 완성이 됩니다. 네, 방금 주부들을 위한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잠시 후에 또 얼굴형에 맞는 머리 양식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스타일이 나에게 잘 어울릴지 고민이라면요, 얼굴형과 개인 생활 패턴에 따라서 선택지를 좁혀보시기 바랍니다. 둥근 얼굴형과 각진 턱을 가진 여성이라면요, 턱선을 감싸주는 프랑스식 단발머리가 좋습니다. 얼굴 곡선을 부드럽게 잡아주고요, 시선을 분산시켜 페이스 라인이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답니다. 반대로 긴 얼굴형의 이마가 넓은 분이라면요, 앞머리와 볼륨이 중요한데 이마를 적절히 가려주면서 얼굴 길이를 짧게 보이게 해줍니다. 볼륨 있는 파동머리도 얼굴에 폭을 주는 데 도움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리고 얇은 모발이며 또 볼륨이 없는 분이라면요, 뿌리 볼륨을 살려주는 가볍고 부드럽고도 통풍이 되는 느낌의 파마나 볼륨 매직이 좋고요. 특히 뒷머리 내부층을 잘 살린 단머리가, 이 단발머리가 볼륨감을 극대화시켜주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아침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분이라면요, 단발이나 짧은 머리 스타일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머리를 관리하는 시간을 생각하면은 오히려 단발이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자연스러운 질감을 살린 짧은 머리나 단발 머리를 말리지 않고도 스타일이 살아납니다. 네, 5에서 여성들의 얼굴형에 맞는 머리 양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리 예쁜 스타일도 건강한 모발이 있어야만이 빛을 발한다는 사실, 알구니가 살아나고 자연스러운 볼륨을 되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매일 고데기와 또 드라이어를 사용하는 것은요, 사용함에 있어서 모발에 치명적이기도 합니다. 가능하다.

오늘은요, 공복 운동의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보고요. 직장인 여성과 주부님들의 시간과 상황에 딱 맞는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알아봤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이 여러분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홍희였습니다. 돌아오시게 다시 인사드리죠.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0: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봉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봉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태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내 방송을 들으시면서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태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백자방 구보객 구산맞이 우대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20곽을 더 드리며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투골태 구산맞이 우대활동은 6곽을 구매하시면 4곽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며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 됩니다.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박 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보객과 더불어 관절 전문 치료약품 투골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보객 투골태 이 제품 자체는 구삼 계기로 하는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되는데요.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 백자방 구보객은 한각에 398원입니다. 한각은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각을 싸면 20각을 물어다 드립니다. 이런 우대활동은 이용할 만한 가치가 아주 높은 우대활동에 속합니다.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17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골태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치료 전문 제품에 속하는데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0: 나는 우수한 산자병원, 산자병원이라면 아시죠? 염매병원과 비슷한, 이보다 규모가 더 크고 우수한 이런 병원하고, 거기에서, 거의 제일 작아도 근 10년간의 이런 림상 경험을 총화해냈고, 이런 기초상에서 결국 환자분들도 많이 여기서 그 접촉하고, 이런 기초상에서 발명특허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490원인데요. 12각을 싸면 15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여기에는 구봉약 한 가게, 외용약 한 가게 물어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한 가게 계담이 20알 쓸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두 외용과 구박을 합해서도 200원 잡아받게 되지 않으니까 관절통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이번 우대활동을 제대로 잘 이용만 하신다면 제대로 노년기에 들어서서 관절통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던 문제는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널리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지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자병인데 굉장히 억줄에 항상 머리 어지럽고 또 혈압도 온정한데서 손발이 저리고 차서 이래 백자만 구박한 먹고부터 혈압이 온정되니까 어지럽지 조금 해결됐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2: 그리고도 예, 나 전례집으로 다 밤섭에 다 6번째 화장실 다니다가 사람이 아침에 정신 나지 않고 했는데 이 백자방 구방 먹고부터 한 번도 섭외 나이 많아지면서 섭외 다섯 수금은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0: 간과 콤팥을 도와주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요. 예. 콤팥이 예. 든든해지니까 그런 점이 해결받습니다.
2: 그러니까 예, 섭외 다섯 줄어들니까 아침에 밤 지나쳐서 일어나면 정신 나옵니다.
0: 그럼요. 큰 문제 예. 해결이죠. 말은 예. 간단하지만 해도 그처럼 힘든 밤에 자지 못하고 화장실만 출입하고 그러다 보면 밤에 못 자게 되면 만병을 불러오는 게 자지 못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가 편히 주무실 수 있게 공동주체 명확하게 제기됐습니다. 불면증을 해결하고 건망증을 해결한다는 예.
2: 예, 그러나 효과도 없고 이번에 또 활동해서 그 계속 먹을 회사입니다. 이거.
0: 예, 우수한 활동이니까 이번에 이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예 그리고 예. 이제 우리 좋게 한국에서 요즘 안 들어왔는데 야 현장 일을 다니면서 좀 일을 제가 과해서 요청한 탈출에 무릎 관절을 심해서 이제 50대 중반인데 그때 영 앉았다 일어나서 영 못 봤는다. 무릎이 아파서
0: 그렇죠.
2: 예, 그, 두월탄 약속 보라도, 이제, 선생님과 알아봐달라는 게, 이제, 당연히 들깠다, 지금 이야기 됐습니다, 선생님 이 방송.
0: 예.
2: 예. 이게 어떻습니까, 이 두월탄가.
0: 이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외국 생활에 진출하셔서, 거기 가서 뭐, 거의 남이 뭐 주는 밥만 얻어먹고, 남이 멍땅 그 생활을 뭐 부축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노력해야 되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특히 힘들다는 게 이제 요초에 문제가 생기고 무릎관절도 힘들다고 이렇게 말했으니까 보통 요초하고 무릎관절이 먼저 그리고 어떤 분은 경추, 견주, 손목, 발목까지 불편한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아무튼 골격통에는 투골테입니다. 이 제품 자체는 드시고 바르고 특히 흑개미를 중심으로 한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이런 성분이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특히 많은 분들이 골격통을 해결하는 데는 위를 상해서 많이 부담된다 이렇게 하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복용해보신 분들이 말씀한 대로 이야기하다면 위에 부담이 가지 않더라. 특히 간과 콤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골격통을 풀어주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이제 동생분이 쓰는 데는 제일 아주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선택하는 게 이번에 아주 기회입니다.
2: 그러면 이번에 확대해.
0: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지금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바르고 마사지하고 뭐 이런 결과 어지간한 관절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국가 발명 특허

0: 받은 제품 자체에서는 이 제품이 아주 기본 제일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인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바로 효과성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게 되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흑개미를 중심으로 했는데 흑개미는 해독 지통의 역할을 충분하게 합니다.
1: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두부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2: 예, 제가 배짜방을 먹고 여러 면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혈압과 심장이 엄청 안 되고 어지럼 뚱뚱하고 머리도 아프고 경계기민에 없었습니다.
0: 아, 예.
2: 그리고 위 나빠서 소화 안 돼 밥 먹지 못할까 항상 맥이었고 그리고 계속 소리도 나고 소변도 잦아서 밤 자지 못했습니다. 아파서 예. 돌아눕기도 바빴습니다. 굽기도 바쁘고.
0: 그 문제죠요. 모두.
2: 예. 예.
0: 말은 간단하지만 해도 그거 이미 당할 때는 얼마나 힘든 과정이 지나갔는데 그렇죠. 예.
2: 예. 그래도 이 저기 선생님이 이 방송하는 것도 고속했다가 저기 고기 먹은 게 저는 안 세게 먹었습니다.
0: 예.
2: 그렇게 좀 위에서 말한 증상이 지금 많이 나가지고 있습니다.
0: 예.
2: 그리고 너희 오염에 저기 침하고 이랬던 것도 지금 많이 났습니다. 이하고 먹어보니까 예, 구멍약이 돼서 흡수도 빠르고 안 뜨다고 효과도 좀 좋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2: 예 그래도 먹기
0: 하루에 한 번 딱 주무시기 전에 든다는 게 이런 약이 드물지 않습니까? 예, 지금 들고 있지요. 백년 장수 제품이라고. 뭐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하며 이 제품 자체는 황정이라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상처, 중처, 하트를 골고루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상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장, 폐경락, 머리까지 피가 충분하게 잘 소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처로 놓고 말하게 되면 건비, 이귀 역할을 하는 성분에 속합니다. 바이처즈성이라 했습니다. 백초 가운데 제일 신성한 초약에 속한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지금 황제내경에서는 중요한 면역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비위 소화 공동에서 온다.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정이나 성분 자체가 건비위 역할을 하는가 하면 그리고 하처에 있어서는 부선 이징해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을 든든하게 하고 정신이 나게 하고 남성들한테는 또 뭐 정상으로서 모든 성공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성분이 바로 황정이라 성분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황계란 성분이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세포가 나오는 속도가 많이 늦고 낡은 세포가 빠른 속도로 탈락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공능이 저하를 불러올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이 황계란 성분 자체는 기혈을 보충해주면서 새로운 세포가 나오는 이런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우리가 어디에 상처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빨리 토창성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세포가 빨리 나오면서 상처를 빨리 아물겨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특히 단삼이라는 성분 자체는 경락을 잘 소통시켜주면서 어혈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혈이란 건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 보통 어혈이라 하게 되면 어디 통 맞추게 되면 퍼렇게 이물지요. 이물다는 게 그게 제대로 소통되지 못하고 한 대 모여 있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어혈을 풀어주면서 경락을 잘 소통시켜주는 이런 역할하는 단삼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종합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눈이 밝아졌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죠. 이게 바로 구기자라 성분 자체가 즉우간선 간과 콩팥을 도와줘 우리 간과 콩팥은 일선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해도 콩팥은 여기에서 부간선 해주는 성분이 중요한 성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1: 네. 예.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오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자, 선생님 계속해서 말씀 주실까요?
0: 지금 투골대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우수한 관절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OTC 공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실험 놓고 이 제품 자체를 쓰시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우리가 믿고 쓰는 것과 반신반의하며 쓰는 게 효과성은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많은 분들이 여기 흑개미를 중심으로 한 활락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흑개미가 주요한 성분이고 활락이라는 것은 경락을 소통시켜준다는 말입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0: 저도 두고 배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0: 저는 어째 두고 배를 썼는가 하면 예, 한땅 무릎이가 예, 한땅 여기 와서 무릎이 붓고 그때 그래고 예, 물이 여러 번 탔어요.
1: 아, 그렇죠.
0: 예. 예. 예. 그리고 저 오른쪽 어깨가 견주기 여기 있어서 예, 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두고 배가 두고 그런
1: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으니까. 예.
0: 예.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 신심이 생겨서 예, 쓰기 시작한 게 어둠 거의 석 달이 됩니다.
1: 예. 예.
0: 그런 게 정말 이 뭐 선생님과 말씀 같이 효과가 용도습되다.
1: 예.
0: 약도가 따업되다.
1: 예.
0: 약을 먹고 그다음에 예, 저기 그 약물을 바르고 암말을 할까 영 효과가 영 빠릅대다.
1: 그렇죠. 예. 이 제품 자체를 쓰셔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여기 성분 조합이 잘 됐고 외형과 구복이 결합됐으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아마 국가 발명 특허까지 받은 제품 자체로는 드물 겁니다. 신심 갖고 쓰시는 게 기본일 겁니다.
0: 그렇습니다. 이 내 무릎이 붓고 이런 게 이 무슨 게 내릴까에 다리 굽히기 용 많이 허라고요. 그런 거기가 다리가 가벼워졌습니다.
1: 그렇죠. 부승계 내리는 게 보통 무릎 빼서 부승계 내리는 게 아니라 칭팡텅이란 성분 자체가 네 혀변 소변이 잘 통하고 풍습이 빠지게 되고 경락이 잘 통하게 된 이런 차원에서 그 물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절로. 예예. 예.
0: 예. 그리고 이 저 오른쪽 어깨가 예. 머리 감기도 받고 옷 입기도 바쁘던 게 이것도 예, 먹고 약을 바르고 아마가 어떤은 예, 머리를 감을 수 있고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큰 해결이지요. 그게 제대로 예. 되지 않게 되면 얼마나 힘들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 그렇죠.
0: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많은 고통 받았습니다. 다른 약은 이전에 많이 먹어봤지만 예, 첫째 위를 상해서 못 먹겠을 때.
1: 그렇죠.
0: 예. 그런데 이 약은 위를 상하지 않고 오래 위를 더워서 밥을 영 잘 먹게 됐대요.
1: 예. 예. 그렇죠.
0: 그래서 이게 이 약이 영 더울까에 정말 난 이런 약을 처음 이렇게 써봅니다.
1: 그럴 겁니다. 관절 제품으로는 예, 아주 특별합니다. 예.
0: 예. 그 이번도 활동이 영 더웠을 때다. 예.
1: 그렇죠. 예, 예.
0: 노인들을 맞으면서 그래서 저는 계속
2: 고삼 맞입니다.
0: 그래서 예. 이번에 할 때 오늘이 배달 받다고 그랬다.
1: 그렇게 하세요.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성약을 소개해 줘서 고맙습니다.
1: 늘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백가방 쓰고 있는데 나도 영 좋습니다. 어지럼 증 다 해나고 머리 두통도 없어지고 배가 조절도 되고 이 맥도 나고 영 좋습니다.
1: 네.
3: 여러분도 예, 선생님과 이 계란 한다 쓰면 어떻게 하는가 물어봤는데 지금 예, 이거는 한 14월을 썼는데 걔도 밥맛도 돌아서고 맥이 조금 오른단다.
1: 결핵 환자한테 너무 잘 어울립니다.
3: 예,
1: 보통 결핵 환자들이 예, 민감한데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는 게 너무 좋은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예, 예. 내 맥이 없어 꼼짝만 더딘 게 맥이 좀 나는 게 알긴다면서리.
1: 예.
3: 예. 내 이번에 우리 할 때 이렇게 좋다니까 그럼 싸겠다면서 전부에 조금 쌌단 말입니다.
1: 예.
3: 우대 할 때에 3일에 배달받다 그랬다.
1: 15각을 싸면 20각을 줍니다.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는데 결핵 치료하고 절대 모순되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귀해입니다. 예, 잘 이용하라 하세요.
3: 소화도 잘 되고 이용 좋다.
1: 그렇죠. 정신이 나고 소화가 잘 되고 간과 콩팥이 도와지게 되어 있으니까 모든 순환장애가 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를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3: 예. 예.
2: 네.
3: 네. 오늘 배달 받기죠. 예, 감사합니다.
1: 네. 네. 네.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네.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네, 안녕하세요.
4: 지금 두고차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4: 네. 그 뒤에서 손을 나고 허리 아프면 걷기 바쁘고.
1: 예.
4: 네. 뒤에 밤에서 보면 차수랑이 타고 이래서 내가 두고차를 선택해서 봤는데 확실히 많이 효과 본 게 알긴다, 지금.
1: 그렇죠.
4: 손 나든 것은 많이 나고 허리 다리 아픈 걸자면 힘들던 게 다리가 좀 많이 헷갈아졌습니다.
1: 예.
4: 밤에 특히 저는 다스 잤더니 하수를 하던 부자니까 사람 사람들 기대 삼다 지금.
1: 어 그렇죠. 이게 건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골격통을 해결해주게 되는 근본에서 치료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4: 이분 활동이 대단하다. 오래 좀 장기적으로 좀 쓰자고 한다.
1: 그렇게 하죠.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시게 되면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데는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대 이 제품 자체는 이미 우리 지구에 나온 일에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그 효과성을 충분하게 향수로서 느낄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0: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우리 저기 친구 딸님이 한국에 가서 고제 노동을 한 없는 동안은 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너무 아파가지고 집에 들어온 게 그 다음에 이거 나서서 얼마야?
1: 잘 들립니다. 말씀하세요.
0: 예. 들리. 예. 그래서 전문가 저기 아 이게 허리 지나고 허리 아프지. 그다음에 다리 막 내게 아프지. 무릎이도 막 타게 들면 아프지. 그다음 이 손가락 바로 쓰지 못하고 이 손목도 막 시커러서 다른 못.
1: 아 고생 많이 이거, 했죠 외국 생활에서.
0: 예. 아 스트레스도 많이 맞고 골이 아프지 이 경추도 아프지 어깨 박쪽이 막 아프지
1: 아 아픈데 없을 겁니다 예예
0: 예. 예. 그래 그다음에 와서 그래도 영 형태 없지 그래 50대 중반인 게 막 갱년기도 동반했겠죠 예
1: 그렇죠 예예
0: 예. 그래 그래도 영 와서 이 약은 너무 일 못해서 집에 왔는데 내가 이랬습니다 이 두갑해가 아주 정말 아주 명약이라고 다루고 먹고 예 이렇게 하면 거기서 인축 나서 깨라고 그래 제가 꼭 써보라고 그래 그래서 본 게 어떤 한이 석 달 건드는데 이전보다 많이 났다 이 손가락 펴지 못한 게 그게 펴진답니다 손가락이
1: 그렇죠 손가락 그분뿐만 아니라 먼저번에 어느 분이 말씀한 거 들으셨죠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이 손가락 마디가 다 부었다서 아침에 일어나서 칼지기도 힘들어지고 밥 먹기 술지기도 힘들던 게 다 풀렸다고 그렇죠
0: 예예 그다음에 손목이랑 막 시끄고 무슨 거 지지 못하겠던 게 그것도 좀 온화하면서 혈기 통하면 좀 아프지 않답니다. 예.
1: 그렇죠.
0: 그다음에 이 허리도 예 많이 낫고요. 이전부터 신경 상태가 예 안 좋았는데 막 신경질 쓰면서 이게 지금의 이 약 쓰면서 오케시 약이고 또 흡수가 좋고 위도 자극이 아니하고 이렇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것도, 예. 그래 그저 앞으로 그저 계속 쓰겠답니다. 그 주문 더 받겠다고 쓰리. 그래 예, 전화 예. 해달라서 전화합니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501-775번에 전화하세요. 예.
0: 예, 잘 알았습니다.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 들고 있는 투골대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발라주고 마사지 해주게 되면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럴러 구셀러란 말이 제가 늘 입에다 담고 하는 말인데 사람이 노화되는 과정에 골격이 노화를 해서 구부정해지고 그리고 무릎을 쓰기 힘들어지고 변형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능이 이 골격을 통해서 정상 공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데 공능 저하가 골격통으로 인해서 많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흑겜이라는 성분 자체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미형 운동 영양 버물거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간과 건팥을 도와줍니다. 간을 도와주는 차원에 아무리 골격이 좋다 해도 간에서 근육을 제대로 만들어 간주근이라 합니다. 근육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골격이 좋다 해도 외딴 서기 힘들어집니다. 근육이 받쳐주고 골격이 좋고 이게 잘 어울려야만이 우리가 모든 움직임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여기 흑겜이라는 성분이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간과 건팥을 도와주는 이런 차원이 포함되는가 하며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칭펑텅이 들어갔고 방귀란 성분 자체는 혈압을 온정하고 소염 역할을 충분하게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요. 소염이라면 골격통이 소염은 보통 세균성 소염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균성 염증을 쳐주는 데 있어서는 특수한 역할하는 방귀란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칭펑텅 친주, 방귀 이런 조합성분을 인해서 관절통 해결하는 데는 우수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잘 선택하기 바랍니다.
2: 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 됩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평소 레이 바르게 행동하나요? 레이는 서로를 따뜻하게 이어주는 고리와도 같습니다. 예의를 갖추면 주변 사람들과 더 즐겁게 지낼 수 있고 배려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자라나는데요. 작은 인사와 배려하는 마음은 모두 서로에게 기쁨을 선사합니다. 친구들,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간직하면서 레이 바른 좋은 습관을 길러보세요. 모두 다 따뜻한 마음을 소유한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볼까요?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친구들, 가끔 우리 곁에서 반갑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맞이해주는 동물이 있지 않나요? 네, 바로 개인데요. 조그맣고 귀여운 강아지부터 듬직하고 씩씩한 큰 개 봐도 우리는 기분이 금방 밝아지고 걱정이 사라진답니다. 과학연구에 따르면 강아지와 함께 놀고 교류하면 사람은 행복감과 마음의 평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더욱 소중한 점은 강아지가 뛰어난 정서파악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감을 느끼거나 외로움과 우울함에 빠졌을 때 강아지는 가장 먼저 알아채고 조용히 다가오는데요. 부드럽게 머리를 기대거나 걱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강아지 모습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주기도 합니다. 동요 한 곡 듣고 자급견의 역할을 배워보겠습니다. 동요 우리 이름을 보내드립니다.

길러진 개를 말하는데요. 법 집행, 시각장애인 보조, 가축관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구체적인 역할에 따라 군견, 경찰견, 맹인 안내견, 폭발물 탐지견, 고조견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군견은 군대에서 복무하는 개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후 추적, 감별, 경계, 순찰, 수색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군견의 주요 품종으로는 독일, 목양견, 곤명견 등이 있는데요. 독일 목양견은 적응력이 뛰어나고 복종성이 높아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군견으로 되고 있습니다. 곤명견은 우리나라에서 육종한 품종으로 고산지대와 극한 기후에 특히 강한 적응력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동요 듣고 기타 종류의 작업견도 알아보겠습니다. 동요 음악 유희 재미난 다야를 보내드립니다.

맹인 안내견은 엄격한 훈련을 거친 작업견으로 주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품종은 성격이 온순하고 공격성이 없으며 지능이 비교적 높은 레브라도입니다. 맹인 안내견은 장애물 회피, 교통신호인식, 계단 오르내리기, 안내 등 60여 가지의 기본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폭발물 탐지견은 예민한 후각을 이용해 폭발물과 쉽게 연소하고 폭발하는 위험물질을 찾아내는 일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공항, 기차역이나 지하철역 등 곳에서 짐, 택배 등을 신속하게 검사를 합니다. 또한 올림픽 대형회의, 경축활동 등을 펼치는 장소와 주변 환경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고 경찰과 협력해 범죄 현장에서 폭발물을 수색하고 단서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네, 동료 노아나 동갑이를 보내드립니다.

개는 우리의 충직한 친구이지만 때로는 버림받거나 아프거나 위험에 처한 개들도 있답니다. 개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주인이 없는 개를 만나면 수용소거나 관련 구조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개 보호소에 필요한 물품을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개를 보았을 때는 음식을 함부로 나누어 주지 말아야 하는데요. 초콜릿, 포도, 양파 등은 개에게 매우 위험한 음식이랍니다. 개가 잘못 먹으면 병에 걸리거나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데요. 우리는 또 개의 귀나 꼬리를 함부로 잡아당기

때리지 말아야 합니다. 때리는 것은 더욱 안 되죠. 개가 밥을 먹거나 자고 있을 때도 건드리거나 놀리지 말아야 하는데요. 이런 행동들은 개에게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요 비눗방울 동동을 듣겠습니다.

집에서 개를 기르고 있다면 충분한 산책과 놀이 그리고 휴식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개가 아프면 제때 병원에 데려가고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말아야 하죠. 친구들, 우리 모두 꼬마 선전원이 되어 보는 것이 어떨까요? 개는 기쁨과 슬픔을 느끼는 소중한 생명이라는 사실 널리 알리고 개를 보호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작은 관심과 실천이 모이면 개들이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답니다. 오늘 우리는 개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았죠. 개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군견, 경찰견, 안내견 등으로 우리의 안전과 생활을 지키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8월 26일 국제 개 사랑의 날을 기억하며 충분한 사랑과 관심으로 개를 보호하고 아껴주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복순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리천우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꽃과 나를 준비했습니다.

방실, 나도 방실, 햇님 사랑 좋아, 꽃들이 방실. 엄마, 아빠 따뜻한 사랑, 아도 좋아, 나도야 방실, 방실. 꽃과 나 손잡고 약속 하나 했대요. 방실, 방실 웃음 서로 나눠가며 곱게, 곱게 크자고. 꽃도 활짝, 나도 활짝, 따사로운 햇살 꽃을 피우고.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경만 작사 작곡의 생명에 대하여를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피는 그 이유를.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필 때 그 진통을. 그 여린 잎에 기나긴 밤. 무거운 이슬 품고 해 뜨는 아침 반짝이는 어여쁜 생명아. 이렇게 보며 느낍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조금씩 그리 배웁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생명에 대하여.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층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

0: 빈배가 남쪽 기슭으로 돌아오면은 지휘원의 지시대로 한 줄로 서서 배에 올랐다. 한 번에 큰 배에 60명, 작은 배에는 40명씩 탔다. 많이 타거나 적게 타는 일도 없고 먼저 타겠다고 우기는 사람도 없었다. 침착하면서도 빨랐다. 노새를 태울 때도 마찬가지였다. 미리 안장을 벗겨둔 노새를 6필씩 배에 실은 다음 말 모는 사람이 말고삐를 쥐고 뱃머리에 앉았다. 좀비가 끝나면은 사공들은 뱃노래를 부르며 사나운 물결이 넘실거리는 강으로 배를 저어나갔다. 이렇듯 질서 정연하고 규를 잇는 부대를 난생 처음 보는 장복은 그만 입을 벌린 채 담을 줄 몰랐다. 요백성은 선두부대의 간부를 불렀다.
1: 선두형들로 곧바로 40리를 더 걸어서 수경하라고 하세요. 참무장 동지, 다들 꼬박 하루를 굶었습니다.
0: 그 간부가 말했다.
1: 안 됩니다. 40리를 더 가야 산꼭대기 이룰 수가 있어요. 만약 적들이 먼저 그 산꼭대기를 차지한다면 우리가 아주 위험해질 겁니다.
0: 그 간부가 또 뭐라 말하려고 하자 류백성이 우산을 휙 저으며 가로막았다. 그가 고개를 돌리자 장복에게 물었다.
2: 배를 더 얻었습니까? 두 척 다 가져왔습니다.
0: 그 말을 듣고 류백성이 환하게 웃었다.
2: 그럼 배사공이 36이나 되니 두 조로 나뉘어 번갈아 배를 몰아도 되겠습니다. 우리의 선장이 돼주시겠습니까?
3: 제가 어떻게...
0: 장복은 눈이 휘둥그레지었다.
2: 뭐 안 들겠습니까?
0: 류백성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또 물었다.
2: 큰 소틀 두 개쯤 빌릴 수가 있을까요?
3: 아, 그럼요. 마을 엿공장에 큰 소치 있을 겁니다.
2: 그 소틀 가지라 강가에 걸어놓으십시오. 부대가 와도 밥 먹을 새가 없을 때가 많거든요.
0: 강가 모래톱에 엄청나게 큰 솥 두 개가 걸리었다. 그리고 그 곁에 키를 놓고 전사들마다 쌀을 한 줌씩 꺼내놓게 했다. 이렇게 하면은 뒤오는 전사들이 밥은 못 먹더라도 죽 한 사발은 먹을 수가 있었다. 금사강에는 그 이름처럼 사금이 흔하였다. 해가 잘 드는 점심 무렵이면은 모래톱 여기저기가 금빛으로 반짝거리었다. 전사들은 죽을 먹으면서 반짝거리는 모래톱을 구경을 했다. 밤이 되자 북쪽 강기슭에 밝은 등불을 걸었다. 남쪽 기슭에는 높다란 말뚝을 쪼개서 헝겊을 끼워놓은 담 석유를 부어서 큰 횃불을 만들어 달았다. 이튿날 아침 장복이 모으는 배에 류백성과 여러 지휘자들이 함께 올랐다. 배에는 사창을 메고 허리띠를 찬 호위병들이 미리 타고 있었다. 지휘관들은 따뜻한 햇볕을 쬐며 흡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주덕이 말했다.
4: 이제 돼서요. 강을 건너기만 하면은 우리 홍군은 살아난 셈이라니까.
0: 모 대통이 웃으며 말을 받았다.
4: 며칠 전까지도 몇몇 동지들은 강을 건널 수 있을지 걱정을 하면서 도로 공지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사천 사람들은 요백성을 보고 용이라고 한다던데 강물이 어찌 용이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0: 요백성은 쑥스러워서 장복과 배서공들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4: 제가 무슨 용입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용이죠.
0: 배는 거친 물살을 헤치며 북쪽 기슭으로 다가갔다. 류백성이 강 기슭에 있는 산골을 가리키며 말했다.
1: 건너쪽에는 집이 없어서 저기를 지휘소라고 삼

맞습니다. 좋아요. 저기가 살펴보기 더 편하겠군요. 좋을 내가 말했다. 백성이 당신 짐이 더 버거워졌군요. 용가 나루터와 홍문 나루터에서 다리를 놓을 수 없으면은 모두 여기로 강을 건너라고 전군에 전부를 보냈거든. 지휘관들은 배에서 내려 기슭이 오른 뒤에 뱃사공들 손을 맞잡고 여러 번씩이나 고맙다며 인사를 건넸다. 나무배 일곱 척으로 꾸박 아홉 낮 아홉 밤을 실어 날라서야 홍군 전체가 강을 건널 수가 있었다. 그동안 오군단은 석판하 일대에서 며칠 동안 힘들게 싸우면서 적들이 쫓아오는 것을 막고 있다가 전군이 강을 건넌 다음에야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마지막 날 배장과 몇몇 전사들이 장복과 배사공들을 남쪽 기슭으로 돌려보냈다. 앞으로 뱃사공들 형편이 더 어려워질지도 모르니 하루에 은전 한 입씩 준 것 말고도 은전 서른 입씩 더 쥐어주었다. 장복과 뱃사공들은 홍군을 바라며 아쉬워하였다. 몇 사람들은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었다. 조대장이 걱정스레 말했다. 곧 적들이 들이닥칠 겁니다. 어서 산으로 몸을 숨기십시오. 이튿날 적들이 덮쳐들었다. 장복, 장조만 부자, 향시를 비롯한 뱃사공들은 모두 산으로 올라갔다. 산 아래 남쪽 모래톱에는 천막이 빼곡하게 들어찼고 마을에서는 불길이 치솟았다. 당황한 사람들이 서둘러 피난을 가는 모습도 보이었다. 뱃사공들은 얼른 산굴에 들어가 숨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늙은 호라비는 니금국에서 가져온 저고리를 벗어버리고 다시 알몸이 되었다. 그는 장복을 바라보며 서글픈 얼굴로 물었다. 홍군은 언제쯤 돌아올까? 나는 아무래도 땅을 나눠 받지 못할 것 같아. 향씨가 호주문에서 돈을 꺼내 세워보니 아직 동전이 몇 입 남아있었다. 그는 세고 또 세다가 다시 호주문에 넣으며 말을 했다. 이 돈을 안 뺏기고 지켜낼 수가 있을지 차라리 홍군을 따라가는 게 나을 뻔했어. 장복과 장조만 부자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말문을 닫은 채 고개를 숙였다.

장계석은 주저한 생각에 잠겨 곤명해왔다. 역사의 교묘한 일치로 그의 욕망은 더욱 불타올라 홍군을 대도하에서 소멸하리라 결심을 한다. 하늘은 어두침침하고 흐리터분했다. 검은용 한 마리가 금세 비바람이라도 몰고 올 것처럼 공중에서 제멋대로 놀고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다. 이룡은 운남 대리에서 나온 천연석이었다. 누군가 땅속에 묻힌 그 돌을 발견하고는 멋들어진 대리석 병풍을 만들어 운남의 왕 용운에게 바치었다. 룡문은 그룡을 보자마치 지하에 오랫동안 묻혀있던 보물을 찾은 듯 기뻐했다. 그는 이 커다란 병풍을 남북 분위기로 꾸며놓은 아늑한 화분에 들여놓았다. 그리고 산책할 때마다 병풍 앞에 서서 한참씩 용을 바라보곤 하였다. 오늘도 용우는 병풍 앞을 한걸음게 거닐고 있었다.

중하고 메마른 몸에 두루마기를 걸쳤는데 침대에 누워 실컷 앞편을 피운 뒤라 낮빛이 꽤 붉었다. 그래도 두 눈은 정기로 넘쳤고 요란해 보였다. 어제 장계석과 수행 참무진이 비행기를 타고 곤명에 왔다. 룡우는 직접 마중을 나가 오화산 별장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장계석 일행이 몹시 지쳐 보여서 별장까지 길잡이 노릇만 하고 곧장 돌아왔다. 오늘은 정식으로 장계석과 만나는 날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먹고 담배까지 피웠는데도 시간이 남았다. 오룡무는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오룡무는 이제 아주 홀가분했다. 걱정과 조조, 당황과 불안을 몰고 온 폭풍우는 이미 지나가버렸기 때문이었다. 넉 달 전 홍군이 귀주 경내에 들어왔을 때가 그랬다. 겉으로는 냉정한 척 하였지만 속으로는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홍군이 운남으로 들어오는 것도 두려웠지만 장계석이 도랑치고 가재 잡는 수를 쓸까봐 겁이 났다.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을 여러 모아놓고 의논해 보았지만 다들 주장만 그럴싸하게 내놓을 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결론을 내지는 못하였다. 첫 번째 의견은 오래전 석달계도 궁지에 빠질까 두려워 머물지 않았을 만큼 운남은 국경과 가까워 움직이기 쉽지 않으니 홍군도 올지 안 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지키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의견은 홍군은 기동력이 강하여 만약 여러 갈래는 아니요 넓게 들어온다면은 막기 힘들기 때문에 각 현에 방어 공사를 수축을 하고 물자 보급을 차단하자는 것이었다. 세 번째 의견을 낸 사람들은 대군이 뒤쫓고 있는 데다가 각성이 막혔으니 홍군은 절대 살아남을 도리가 없다고 하면서 태평천국 군대도 겨우 13밖에 못 버텼으니 너돌이 도적인 홍군 역시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자신을 했다. 세 번째 의견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고개를 끄덕이었다. 또 다른 의견도 있었다. 장계석은 확실히 일석이조를 노리고 있었기에 주왕군이 장계석을 따라 운남에 들어온다면 전국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니 홍군을 운남 안에서 막을 것이 아니라 밖에서 막아야 운남에 더 이롭고 주왕의 마음도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룡무는 운남의 우두머리로 지내온 지 오래였다. 자기 나름대로 큰 뜻을 품고 있는 그로서는 네 번째 방법이 마음에 들었다. 룡무는 손도를 심노군 총지휘로 삼아 여섯 개 려를 귀주로 보내었다. 룡무는 손도와 려장들을 배웅하며 연애를 베풀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수 있겠는가? 하지만 아쉽게도 령군의 묘책은 주왕군이 귀양을 재빨리 점령하는 바람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왕가래는 바라던 대로 끝장을 맞았지만은 용문은 토끼의 죽음을 요가 슬파는 격으로 가짜 눈물이라 흘려야 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위로가 되는 일이 있었다. 장계석이 귀양의 가치자 손도가 철기를 달래가 도움으로써 운남군대 위험을 떨치는 것이다. 령우는 그 일만 생각하면 어깨가 으쓱해서 자다가도 웃음이 나왔다. 그렇다고 불안한 마음을 싹 떨쳐버릴 수는 없었다. 지난번에는 홍군이 텅 빈 운남에 들어온다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설악의 군대가 곤명에 들어오겠다지 않는가. 령우는 설악이 곤명으로 못 들어오게 단단히 못을 박았다. 확실히 왕가래를 했던 것보다는 훨씬 잘한 선택이었다. 폭풍우는 이제 문 밖을 지나갔다. 홍군은 사천으로 가서 회리를 포위 공격하고 있고 설악의 군대도 금사강까지 홍군을 뒤쫓아갔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운남은 다시 용문의 세상으로 된다. 령우는 장계석이 홍군을 뒤쫓을 병력을 재배치하기 위해 오는 것일 뿐 다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였다. 이참에 장계석의 비위를 잘 맞춰준다면 떡고물이 좀 떨어질 것 같기도 했다. 령우는 벌써부터 대리석 병풍 속 용처럼 기분이 동동 드는 것 같았다. 령우는 곧 차를 타고 오화산 별장으로 떠났다. 호위대장은 용주석을 정중하게 맞으면서 위원장께서 지금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 조금 기다리면은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령우는 그 참에 호위대장에게 장계석의 음식 습관 등 생활 방식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후에 일처리 편리를 위해서였다. 10분쯤 지난 후에 반공 동맹군이자 암투의 적수인 두 사람이 만났다. 둘은 얼른 본론을 꺼내지 않고 곤명의 날씨가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몇 분을 떠들었는데 기분이 참은 열렬했다. 령우는 장계석에게 건강은 어떠냐며 살갑게 물었고 송미령의 안부도 잊지 않고 챙기었다. 장계석은 여빈 얼굴로 어색하게 웃으며 짧게 대답했다. 초조하고 불안한 흔적이 짙었다. 간신히 화를 누르고 있는 사람 같기도 했다. 저 늙은이가 귀조에서 공산당이랑 보름이나 싸우면서 속 좀 썩였겠네. 결국 왕가렐만 해치웠지 공산당은 털끝도 못 건드렸으니 정말 불쌍하군. 우룡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계석이 우룡문의 호를 부르며 사근사근하게 말을 걸어왔다. 지주, 지난번 귀주에 공산군을 도불할 때 운남이 군대가 명령을 잘 따라주더군. 잘했네. 내가 선도도로 귀양으로 오라고 하니 선도가 밤낮 걸어서 제때 왔어. 이게 다 평소의 훈련이 잘 됐다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응?

장편 소설 대장정 5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이야기 프로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중국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47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영일 조임께서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1: 네, 오늘은 황금제, 배왕조 산성 등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황금제 이야기입니다.

0: 땅이 쩍쩍 갈라터졌고 강물마저 말라들어 밑바닥에 드러나는 은혜의 봄. 머나먼 타고장으로부터 일가식소를 거느린 젊은이가 산길을 찾아 가난하기로 소문난 열두 삼천리뿔 북쪽형이 압록강에서 얼마 멀지 않은 석두대라는 강언덕 마을로 찾아왔습니다. 석두대 동네는 그닥 크지 않은 작은 마을인데다가 원래 살던 사람들이 타고장으로 살길을 찾아 떠나다 보니 찌그러져가는 헐망한 빈 초가집만 그대로 있었습니다. 농사꾼 내외는 빈집을 수리하고 들었는데 남편의 이름은 로드기라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로드기네 식구들과 인차 잘 아는 사이로 또 되었습니다.
1: 네, 로드기가 낯선 고장에 와서 의지할 때가 있게 되었네요.
0: 네, 마을 사람들은 늘 보리나 옥수수 같은 쌀을 로드기네 집에 가져다 주어 빈 주먹에 살아가는 그들이 굶지 않도록 보살펴 주었습니다. 또한 비가 오는 날이면 그들은 또 로드기네 헐망한 집이 비가 샌다고 이용도 고쳐주고 형제처럼 있는 힘껏 도와주었습니다. 여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돌봐준 이 은혜를 언제 다 갚겠어요? 로드기 아내는 남편한테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느라면 은혜를 갚을 날이 꼭 있을 텐데 죽기 전에 꼭 은혜를 갚아드려야지. 그럴 때마다 로드기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인간의 내외는 날마다 어디로 갔다가 이렇게 늦게 돌아오는가 이웃 사람들이 묻곤 했습니다. 네, 하긴 저 돌바위제에 그 심어놓은 떼기밭을 일구는 중이지요. 로드기는 부적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마을치고 어느 누구도 밭을 못 일군다는 그 머리 젓는 저 석부제 말이오가요? 다른 곳에다 밭을 일구게나 온통 돌천진 그 돌을 어쩌고 밭을 이군다고 그렇게 그러는가. 싹싹 걷어죽여나 헐수고야 헐수고. 마음씨 고운 이웃집 할아버지가 권고해 나섰습니다. 로이님, 글쎄 여러 사람들이 모두 헐수고라고 한다고 알려주지만 제가 꼭 마음에 들어서 어쨌든 일구고 볼 텁니다. 로드기는 주장을 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석두절 내놓고 다른 곳도 대기밭을 이룰 데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손대기 싫어하는 석두제 기석부터 제 나름대로 밭을 일구어가는 로드기네 대해서 알고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로드기네 내에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별을 이고 나가다가 날을 지고 지친 몸으로 저녁늦게 돌아오곤 했습니다. 로드기네 내외가 날마다 이렇게 부지런히 바위돌을 까고 돌을 주워내면서 황소 한 마리가 누워있을 자리만큼은 떼기밭을 유어가기 시작해서부터는 밭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1: 네, 로드기가 많은 밭을 개간했군요.
0: 예, 로드기네가 해마다 이렇게 밭을 늙어가니 그에 따라서 집살림도 좋아졌습니다. 마음씨 고운 이웃들은 색다른 음식이 생기면 늘 로드기네

0: 시끄러라. 나누어 먹으면서 로드기는 내를 칭찬했습니다. 이인단에 내는 참말 부지런하네. 그 말이 옛말에 가까운 이웃이 먼 사촌보다 낫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동네 마음씨 고운 분들이 잘 보살펴준 덕이지요. 로덕이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임단의 내가 마음씨 착한 덕일세 사람이 살아가노라면 고생이 막심하네만 임단에는 구차한 살림에도 남을 도와주니 그것이 바로 쌓은 덕일세. 이웃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느 한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로덕이는 내가 석두대에서 부지런히 돌을 주워내며 밭을 덮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머리에서 돌을 주워내고 있던 로덕이 아내가 남편 쪽을 대고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와서 보세요. 빨리 오세요. 참 희한한 것이에요. 하던 일을 멈춘 로덕이가 아내 곁에 다가가서 아내가 가르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정말 누런 색이 나는 조그만한 물건이 햇빛에 번쩍거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무엇일까? 로드기는 두 눈을 비비고 산천히 살펴봤습니다. 틀림없는 황금덩이었습니다.
1: 로드기 아내가 황금을 발견했군요.
0: 네, 로드기는 조심조심 황금덩이를 주워서 묻은 흙을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하느님 앞시사 우리가 황금덩이를 주었습니다. 로드기는 너무 기쁜 게 하늘을 우러러 소리쳤고 아내는 너무 기뻐 펑펑 뛰기까지 했습니다. 여보, 그때 우리도 이런 황금을 줄 때가 있나? 로드기는 황금덩이를 손에 쥔 채 그만 저도 모르게 아내까지 끌어안고 말았습니다. 글쎄 말이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요? 로드기 아내도 이렇게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내 아내는 보기한 황금덩이를 보자기에 여러 번 감사하고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어느덧 점심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대강 점심을 치른 뒤 로드기는 나무 밑에서 황금덩이를 머리 밑에 베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아래 위에 흰 옷을 입은 노인 한 분이 백발 수염을 쓰다듬으며 로드기한테로 다가왔습니다. 백발 노인은 로드기를 쳐다보고 허허 웃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로드기라는 건 난 진작 알고 있네. 내가 여기에서 살면서 밑에간 살펴보니 임자는 매우 부지런하면서도 아주 마음씨가 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 그러니 내가 방금 이 황금덩이를 임자들한테 준 것은 혼자 잘 살지 말고 옆 사람도 잘 살게 도와주게나. 예적부터 황금은 흙 사슴이라 했거늘 덕을 쌓은 뒤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게나. 남한테 황금에 대한 속속 들이 알려주지 말고 임단이 그 내가만 알고 있으면 되네. 그 말에 내 로이님이 본부대로 아무쪼록 명심하고 좋겠나이다. 로드기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거듭 부탁하니만 나의 말을 꼭 명기하고 처사하도록 하게나. 나는 돌아가겠네. 말을 마친 그 백발 로이는 암록강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로이님 천천히 다녀가세요. 로드기는 이렇게 소리치면서 인사말 하던 중 그만 잠을 깨고 말았습니다.
1: 네, 로드기가 꿈속에서 신선을 만난 건가요?
0: 네, 로드기는 괴이한 꿈 이야기를 아내한테 낱낱이 터놨습니다. 그렇다면 백발 로인이 붕괴에 쫓지요. 로드기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금덩이를 집에 가져온 로드기의 내아는 집 안방 땅바닥에다 굴을 파고 그곳에 감춰뒀습니다. 며칠 지난 뒤 황금덩이를 살펴보던 로드기 내아는 그만 어리둥절해지고 말았습니다. 글쎄 저 주먹만큼 그 하던 큰 황금덩이가 며칠이 알보다 좀 작은 새끼를 낳았던 것입니다. 황금덩이가 새끼를 낳다니 세상에 별난 희귀한 일도 다 있니 그려. 로덕이가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고 보니 백발 로님께서 황금덩이를 팔지 말고 새끼만 팔라는 말씀이 있겠어요. 아내의 말이었습니다. 글쎄 난 새끼만 팔기요. 넌 그것으로 남을 도와주기요. 이렇게 합의를 본 로드인의 내에는 새끼 황금덩이를 팔아 살도 사고 전도 사다가 새 옷도 지어 입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황금덩이를 더 많은 새끼를 낳았습니다. 로드인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넉넉해지자 인차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번듯하게 또 지어 놓았습니다.
1: 네, 로드인네가 대부자로 되었군요.
0: 네, 그러고 보니 그들은 갑부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봐요. 백발원이 본부대로 우리만 이렇게 잘 살지 말고 이것들도 도와주자고. 로덕이 아내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 나도 그저 그런데 그렇게 궁리하던 참이었어. 아내의 말에 로덕이도 찬동해 나섰습니다. 로드김의 내년은 금덩이가 새끼를 낳기만 하면 한 덩이씩 이웃들한테 나누어 주었습니다. 허나 사람들이 욕심을 한 저마다 달랐고 저마다 제 나름인 것이었습니다. 황금덩이를 주니 매우 고맙니. 그런데 임자는 어디에서 그런 금덩이가 됐나? 혼자 주워주지 말고 우리도 주워보자고. 이 임자네 내년은 늘 석두대에 밭을 일고 농사한 것 같더니 석두대에 황금덩이를 파오지 않았는가? 거기가 어디지? 우리한테 속시원히 알려주게나. 마을 사람도 늘 이렇게 로드기 내년한테 묻곤 하였습니다. 처음 이들 내년은 백발론이 부탁대로 모든 내목을 알려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1: 네, 황금의 비밀을 알려주지 말아야죠.
0: 네, 허나 그 보는 사람마다 너무도 묻는 바람에 알려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석두대에다 대기밭을 이루는 중 뜻밖의 큰 황금덩이를 줍게 되었으다. 로드기는 끝내 한마디 알려주고야 말았습니다. 그제야 그 사연을 알게 된 사람들은 저마다 부자가 되어보겠다 앞다투 석두대에 찾아가서 돌을 파내고 밭을 일구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할만한 금덩이를 주워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석두대를 황금제라 불러왔습니다. 세월은 류소와 같이 흘러 로드기는 아들이 장가될 때가 되어 타동네에서 며느라기를 맞아들였습니다. 시집 부모가 작은 금덩이를 마을 사람들한테 얼마씩 나눠주는 것을 몇 번 보관한 며느라기는 마치도 자기 살점을 떼내는 것처럼 아까운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금방 문턱을 넘어 들어온 내로서는 그저 묵묵히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날이 가면서 그녀는 더는 참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한 것은 어려서부터 집안에서 쟤밖에 없다고 자라난 데다가 또한 로드인에와는 달리 온 뱃속의 욕심뿐인지라 며칠 후 시부모님한테서 금덩이가 새끼 낳는 경과를 나나치 물어봤습니다.
1: 네, 며느리가 그 비밀을 알고 어떻게 할까요?
0: 네, 이미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라 일이 없으려니 생각한 시부모님들은 모든 것을 다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황금덩이가 덩이까지 또 보였습니다. 듣고 보니 새끼를 낳는 황금덩이가 대단히 보배입니다. 내일부터 작은 금덩이를 남한테 주지 말아요. 모아두면 우리 더 큰 부자가 될 게 아니겠어요? 로드기는 며느리 말에 도리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며느라기, 자네는 우리 집에 들어온 지 며칠 안 되니 우리가 어떻게 남이 도움을 받으면 살아온 것을 잘 모르네 하니까 금덩이 말을 더는 꺼내지 말게나. 시어머니도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임자가 참견할 일이 아니니 실없는 소리를 하지 마오. 남편도 다 이랬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제 주견을 굽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선 잘 살고 봐야지 쓸데없이 남까지 도와줄 게 있나요? 저는 이 집 며느리는 절대 그렇게 못하겠어요. 며느라기는 계속 제 쪽에서 이기겠다고 우통쳤습니다. 그때로부터 로딩의 집안은 금덩이로 인하여 마을성이 들새가 없었고 화목하던 가정은 점점 화기가 사라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1: 네, 가정 불화까지 생기게 됐군요.
0: 네. 동네 집에서도 로드기네 가정의 말썽이 그칠 새 없는 것을 진작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씨 곱던 로드기네 가정은 요즘 늘 싸움으로 밤을 새워간다니까 들어보면 며느리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까지 눈에 차지 않더군요. 그렇고요. 어찌 살아가겠는가. 누군가 하는 말에 다른 한 사람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로드기네 내에는 황금령에서 황금덩이를 주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금덩이가 작은 새끼 금덩이를 낳는다구만. 며느리는 그 금덩이를 제가 좌우지하겠다고 싸운다나. 이렇게 말하고는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황금덩이를 기어코 제 손아귀에 넣고 좌우지하겠다더군. 내가 직접 들었는데 며느리인 주제에 이상 부모들을 쥐락펴락하다니 라고 하면서 가깝게 지내던 마을의 이웃들은 너도 한마디 나도 한마디 로드인의 식구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니 비록 발 없는 말이었지만 마침내 온 마을에서 알고 수군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속상해하면서도 로드인의 내년은 황금덩이가 계속 새끼를 낳으려니 생각하고 살펴보았는데 요즘은 웬일인지 황금덩이는 더는 새끼를 낳지 않았습니다.
1: 네, 왜소 새끼를 낳지 않을까요?
0: 네. 로드기가 생각해보니 집안에 말썽이 생긴 후부터 황금이 새끼를 낳지 않았던 것입니다. 황금덩이야, 마을 사람들은 너의 도움을 받고 살림이 많이 늘었구나 했구나. 그런데 내가 더는 새끼를 낳지 않는 걸 보니 아마도 내가 일처리를 잘 못한 것 같구나. 어디에 시원히 대답해 주려마. 로딩이 이렇게 황금덩이를 손에 쥐고 말했습니다.

0: 이제 수영진 로인이 부탁대로 할 수가 없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야. 아이고 이렇게 한마디 더 보태며 한숨까지 쉬고 난 로드기는 황금덩이를 손으로 싸고 쌌습니다. 그는 며칠간 밤마다 황금덩이를 베고 잠을 자곤 했습니다. 며칠 후 로드기는 내년에 상의하던 그때 집안의 말썽을 없애고 황금덩이를 며느리 앞에 풀어놓고야 말았습니다. 이 금덩이는 우리 집 보배니 잘 거두어 주게나. 로드기는 욕심쟁이 며느리한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근데 그 황금덩이를 손에 넣은 욕심쟁이 며느리는 너무도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1: 네, 왜서 황금덩이를 며느리한테 맡길까요?
0: 네, 그것을 받은 그녀는 미칠 듯이 기뻐났습니다. 나에게는 누구한테도 없는 황금덩이가 있다. 나는 대부자가 되었어. 욕심쟁이 며느리는 이렇게 자랑을 내려놓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이에 부러워할 때에서 며느리를 미워했을 뿐더러 로드기네 식구들까지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씨 고운 로드기네가 안풍 같은 며느리를 맞아들더니 망하지 않는가 보라니까 글쎄 일이 그렇게 비뚤어져 갈 줄은 누가 꿈에들 생각했겠소. 이렇게 마을 사람들은 로드기네 식구를 뒤에서 의논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중이었습니다. 금덩이를 매일 안고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세련 소리를 내지는 것이었습니다. 웬일인가 하여 살펴보니 금덩이는 구랭이로 변하여 혀를 날름거리더니 재빨리 문 밖으로 기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금덩이가 구랭이로 변했구나. 내 금덩이가 구랭이로 변했구나. 며느리는 미친 듯이 미치더니 끝내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1: 네, 며느리가 욕심을 부리다가 미쳐버렸군요.
0: 네, 따라서 마을에서 상등 부자였던 로드기네도 기타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림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것은 로드기네 며느리가 욕심스레 지 혼자 부자가 되려 했기에 하얀 수염을 기른 노인이 벌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황금덩이를 줬던 그 재는 그냥 황금재라고 불러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0: 그 지반시에 있는 평서라는 그 마을에 가면 그제 날이 으리으리했던 고구려 산성 유적을 쉽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채원향 폐왕 마을이 북쪽산 산꼭대기에다가 견고하게 수축했던 이 산성을 두고 민간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고구려 시기 이 산성에는 여덟 형제가 군사를 거느리고 진을 치고 있으면서 국내 성으로 침범하여 오는 적군을 막아내곤 하였습니다. 또한 적군의 수요가 아주 많을 때면 여덟 형제는 성에다 쌓아놓은 봉화대에 불을 지펴 연기를 올림으로써 맞은편에 우뚝 솟은 오룡산에서 위급함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룡산에 진을 치고 있는 대군은 산성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게 되면 즉시 군사들이 호응하여 나서서 적군을 물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당시에는 신호를 알리자면 봉화대가 아주 필요했죠.
0: 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여덟 형제가 한창 무예를 익히고 있는데 성 안에서 고함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성문을 지키는 놈들아, 너희들은 똑똑히 듣거라. 이 어르신님 일행이 성문으로 지나갈지라. 너희들이 신세를 좀 지려니요 하니 성문을 열어달라. 소리를 듣고 난 문지기가 이 일을 여덟 형제한테 알렸습니다. 뭐 도적머리가 몰려온다고 어디 가보자. 여덟 형제는 이윽하여 성루에 올라가서서 바깥쪽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과연 늘 병경을 드나들면서 백성들한테서 재물을 빼앗아내면서 외락질하면서 살아가는 도적무리인데 그 수요는 적지 않았습니다.
1: 네, 도적무리가 왜서 성문을 지나가려고 하는가요?
0: 네, 이 도적들은 말로는 산성문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지만 실상은 그 산성을 빼앗아내려는 신보임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네 놈들은 어디에서 굴려온 놈들인데 함부로 문을 열어달라는 거냐. 날도 인젠 어두워져서 가니 문을 좀 모연다. 마지가 아래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뭐 성문을 안 열겠다고 이놈들아. 당장 성문을 열어라. 그렇지 않으면 성문을 산산에 박살낼 테다. 도적 두목이 울렁거렸습니다. 고약한 놈들아, 네 놈들은 누구 앞에 와서 함부로 덜된 수작을 하는 거냐. 살고 싶으면 순순히 물러가라. 둘째가 욕을 퍼부었습니다. 조정에서도 이 어르신님이 낯을 봐주는데 하물며 네 놈들이 강에 맞서다니 오늘 저녁 내가 손수 성문을 열 테다. 도적 두멍이 곁에 선 꺽다리가 우쭐렁거리며 허장 성세를 돋구었습니다. 어디 성문 여는 재간이 있으면 장기를 펴봐라. 셋째도 앞에 나서서 약을 올려주었습니다.
1: 네, 도적 무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0: 네, 이때 그 도적대는 이 고장에서 제일 사납고 또한 사람 수요가 제일 많은 그 도적 무리였습니다. 하여 이 놈들은 누구도 감히 제 놈들과 맞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등대고 민간에 다니며 죽이고 빼앗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습니다. 자, 어느 누구도 먼저 성문을 여는 자한테는 제일 큰 상을 줄 테다. 도적 두목이 이렇게 호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도적 무리들은 앞다퉈 성문을 열겠다고

0: 바로 낚였습니다. 얘들아, 내가 살펴보니 도적놈들이 수여하는 글이 많지 않지만 글이 또 적지도 않다. 그러니 원봉을 청하지 말고 우리 여덟 형제가 손을 써서 물리치도록 하자. 영봉이 능한 마지가 여러 동생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글쎄, 놈들이 기세를 보니 그렇게 무서울 건 없으니 성곽을 굳건히 지키면서 화살로 도적놈들을 족치자고. 명궁수로 불리는 둘째가 형님 아래 찬동에 나섰습니다. 어라요, 두 형님들 생각대로 합시다. 세자도 찬동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돌을 뿌려 맞추는데 백발백중에서 돌팔매쟁이로 불리우는 넷째와 창을 고찰할 수는 다섯째도 머리를 끄덕이며 이상 형님들이 이사에 동감을 표했습니다.
1: 네, 도적 무리들과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0: 네, 이래하여 여덟 형제는 불을 달아 연기를 올리지 않고 온 밤 동안 달려든 도적놈들을 잡아치웠습니다. 이렇게 하룻밤 도적 무리와 싸움을 벌려갔지만 도적놈들은 점점 약스럽게 달려드는 바람에 승부가 나지 않은 채 어느덧 날이 푸름푸름 밝아왔습니다. 마지가 살펴보니 도적놈들은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도적놈들이 별로 남지 않아서 인제는 우리 형제가 성문을 나가서 족쳐버리자. 마지가 이렇게 영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성문이 활짝 열리더니 말을 탄 여덟 형제가 군사를 이끌고 달려나와 도적 무리한테 달려들었습니다. 마탱이 지휘하여 명궁수인 둘째는 화살로 도적을 족쳤고 힘이 센 셋째는 큰 칼 휘둘러서 휘둘렀고 돌 발매질 잘하는 넷째는 연신 돌을 던졌습니다. 몽둥이를 잘 쓰는 다섯째는 참바 옥로를 던져 목을 잘 거는 여섯째와 합작하여 그 도적을 잡아치웠습니다. 일곱째와 여덟째도 검과 화극으로 휘두르면서 아주 용맹스럽게 쏘았습니다. 그제야 도적두목 제놈들이 산성을 지키는 여덟 형제의 적수가 못된다는 것을 느끼고 뿔뿔이 사방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여덟 형제는 단합하여 이렇게 한 번 또 한 번 도적 무리들이 침입과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밀 막아내곤 하여 도적으로부터 후한상을 받았습니다.
1: 네, 여덟 형제가 도적 무리들을 물리치고 공을 세웠네요.
0: 네, 이들 여덟 형제가 아주 용맹하다는 소문이 마침내 멀리에까지 퍼져갔습니다. 이들은 산성을 굳건히 지키는 한편 평시에도 군사들을 조련시키며 부지런히 무예를 닦곤 했습니다. 이래하여 한동안 적군이 이 산성을 엿보고 함부로 달려들지 못하였습니다. 태평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둘째는 심심풀이로 형과 동생들을 선동하여 함께 산행을 떠났습니다. 성에 남은 다섯째가 넷째 형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불을 달아 연기를 올려볼까? 지금까지 여러 번 싸웠지만 연기 한 번도 올려보지 못했으니 한번 시험삼아 달아보는 것이 어때? 그 말에 글쎄 시험삼아 달아보렴. 넷째는 동생이 말에 찬동을 했습니다. 다섯째는 장작댐에다 불을 달아 연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지난 뒤 오룡산에 진을 치고 있던 군사들이 산성에 닦아보니 사이가 조용하고 잠잠하였습니다. 의하여 연기를 올려나이까 오룡산에서 달려온 군사들이 물었습니다. 요즘 너무도 태평무사하니 오룡산 쪽에서 제때 홍하려 오겠느냐 떠본 것이었니 달리 생각 말이나. 다섯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 우리를 떠보는지 아니면 진정 적군이 진입하여 왔는지 우리가 그 진술을 어찌 알 수 있나. 이런 장난 더 하지 말게. 이렇게 말을 마친 오룡산 군사들은 두들거리며 뒤에 돌아갔습니다. 이 일 마지와 둘째 셋째는 알지 못했습니다.
1: 네, 장난을 너무 심하게 한 거죠.
0: 예, 그러던 어느 날 마지가 또 셋째 동생을 데리고 산행을 떠났습니다. 성에는 네 동생들만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적군이 산성을 빼앗으러 달려왔습니다. 성을 지키던 네 동생들의 생각에는 몇 번 싸움에서 모두 이겼으니 이번에도 못 이기려 하는 데서 나무 장작에다 불을 달아 연기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성호에 있는 놈들아, 오늘 똑똑히 듣거라. 오늘 우리는 네놈들이 그 들을 처없애 버리러 왔다. 그러니 순순히 성문을 열고 항복하여라. 항복하면 이 어른님은 네놈들을 죽이지 않을 테다. 하나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맞서면 성을 불태워 버릴 테다. 적장은 성호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습니다. 뭐 네놈들한테 항복하라고? 이 고약한 놈들아, 당치 않은 소리를 작작 쳐라. 오늘 살겠으면 고스란히 물러가고 죽고 싶으면 어디 끝까지 덤벼봐라. 그러자 적장은 큰 칼을 휘두르면서 호령했습니다. 빨리 이 성을 둘러싸고 성우의 놈들을 잡도록 하라. 적장이 령소리에 따라서

0: 적군은 개미 때문에 성을 에워싸고 성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사태가 위험함을 느낀 다섯째가 외쳤습니다. 놈들이 성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일제히 화살을 쏘라. 적군이 아득바득 성문을 열려고 할 때 성으로부터 무서운 화살이 날아와서 적군들을 쓸어 눕혔습니다. 그러나 수여가 현저하게 많은 적군 한 발짝도 물러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적장이 지휘하여 적군은 기어코 성을 빼앗으려고 죽기내기로 또 달려들었습니다.
1: 네, 산성이 위험하게 되었군요.
0: 네, 산성을 끝까지 지켜내던 다섯 형제 중 여섯째와 여덟째가 그만 화살을 맞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양자간의 싸움은 그야말로 치열했습니다. 적군이 수시로 성문을 열어줬길 위험성이 있음을 느끼게 된 다섯째가 급히 영을 내렸습니다. 빨리 봉화대의 나무 무지에다 불을 달아 연기를 올려 오령산에다 알려라. 빨리. 부상을 입지 않은 여섯째가 재빨리 미리 쌓아놓은 그 장작등에 불을 달아 연기를 올렸습니다. 이때 오령산에 있는 군사들은 산성이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혹시 우리 떠보느라 올린 연기가 아닐까? 그나저나 오늘은 급하게 가지 말고 천천히 가보도록 하자. 오령산에 진을 치고 있는 장군이 말했습니다. 한편 산행을 나갔던 세 형제는 산성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 놀랐습니다. 큰일 났구나. 저 피어오르는 연기를 봐라. 필경 산성의 적군이 달려든 것이로구나. 빨리 성으로 돌아가자. 마지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글쎄, 싸움이 여백치열한 연기를 내어 원병과 청할까? 둘째도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나요? 평시도 경각성을 늦추지 말자고 참 끝내 큰일이 생겼네. 셋째는 곁뜬 이렇게 두들을 그랬습니다. 셋째야, 그런 것을 캘 때가 아니다. 빨리 달리자. 마지가 채찍질하면서 말했습니다. 산행 나갔던 세 형제가 성 가까이 왔을 때는 이미 한 발 늦었습니다.
1: 네, 산성이 위험하게 되었군요.
0: 예, 산성을 지키던 다섯 동생들은 죽은 것은 죽고 상한 것은 잡히고 말았습니다. 적군은 좋다고 정무에 가서 도함을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세 형제는 너무나도 분하여 신경까지 곤두세웠습니다. 나라에서 잘 지키라고 맡겨준 중요한 군사 요충지를 지켜내지 못하고 빼앗겼으니 이제 무슨 낯으로 사람들 대하겠느냐. 돌아가도 살 면목이 없으니 차라리 이 산성을 도로 빼앗자구나. 마지가 이렇게 두 아우를 보고 말했습니다. 형님 생각이 오라요. 대장부가 나라에 부끄러운 일을 저질러 놓았으니 살아있은 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저놈들과 죽기내기로 싸워 성을 도로 찾아와야죠. 둘째의 결심이었습니다. 셋째는 말없이 두 형이 이사의 머리를 끄덕이며 동의를 했습니다.
1: 네, 산성이 함락되었군요.
0: 네, 때마침 그 오령산에 진을 치고 있던 대군이 뒤늦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삼형제는 선봉이 되어 산성을 도로 찾는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들은 산성을 철통같이 에워싸고 있다가 불시에 성문을 마수고 성안에 쳐들어갔습니다. 성호에 있던 적군은 금방 산성을 점령한 뒤 뒤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그런대로 어지러이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이리하여 산성을 빼앗는 적화간의 싸움은 너무도 치열하여 양쪽 군사들이 뒤에 조금을 당했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연속 사흘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오령산에서 달려온 군사들은 이들 삼형제와 손잡고 끝내 적들이 손에서 산성을 빼앗아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산성을 지키던 이들 여덟 형제 치열한 싸움터에서 모두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1: 용맹한 여덟 형제가 모두 전사를 했군요.
0: 예, 사람들은 이들 여덟 형제가 나라의 종임을 떠먹고 군사요충진 산성에 다녀간 진을 치고 있으면서 고려 땅을 목숨으로 지켜왔다고 하여 이 산성을 팔왕조 산성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오래 흐른 뒤 팔왕조 산성은 음력 변화에 따라서 대왕조 산성이라 고쳐 불러지게 되었습니다.

0: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547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수상한 볼거리, 먹거리, 농후한 민족 특색. 매력적인 연변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개발군은 지역경제발전의 주진지이고 대상건설의 주전장이며 산업승격의 주엔진입니다. 전성 개발구 개혁동원대회 포치 요구에 따라 우리조에서는 개발구 체제 기재 개혁이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전력을 다해 추진하고 재반 개혁을 힘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조에서는 체제 기재 혁신을 돌파구로 주요 직책에 초점을 맞추고 봉사 기능을 강화하며 개혁 효과를 지속적으로 방출함으로써 개혁으로 장벽을 허물고 실천으로 발전 동력을 불러일으켜 전주 개발구 고품질 발전에 가속도가 붙도록 힘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길 고신기술산업개발구는 이번 개혁을 계기로 기구 최적화, 인사 개혁과 산업 승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분업이 명확하고 산업 사슬이 상호 보완되며 집결 발전하는 산업단지 새 구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개혁 후 연길 고신기술산업개발구는 내부 기구를 11개로 최적화했는데 그중 경제 관련 부문의 비중이 91%를 차지합니다. 연길 고신기술산업개발구 관리위원회 발전 및 개혁국 국장 왕영명입니다. 전성 개발구 개혁의 총체적 사업 포치를 둘러싸고 세 가지 주도산업, 세 가지 보조산업, 산업발전 배치를 한층 세분화해 실행하고 있습니다. 연초 제품업, 전용설비 제조업, 의약제조업을 3대 주도산업으로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봉사업, 식품제조업, 연구 및 시험발전을 3대 보조산업으로 확정해 산업발전의 주공 방향을 정확히 설정했습니다. 단지에 입주한 카슨 길림세포 자원고관리위원회사에서는 더 정밀하고 효율적인 정부기업 봉사체계에 힘입어 화장품 연구개발 새 분야를 적극 개척하고 있습니다. 카슨 길림세포 자원고관리위원회사 운영부 책임자 박성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화장품 생산과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향후 전환을 거쳐 수출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연구를 하는 한편 수출을 위한 생산 준비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연길 고신기술산업개발구에는 3종 중약가공약 생산대상 등 13개 대상이 낙착했습니다. 이 가운데 투자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대상이 10개이며 주도산업 투자 비중이 74.8%까지 상승해 투자 유치 대상의 량과 질이 모두 향상됐습니다. 길림 연길국제공항경제개발구도 기구 간소화, 체질 강화, 동력 부여, 효율 증대라는 개혁 방향에 따라 연변주 445 산업발전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개혁을 심층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이 개발구의 규모 이상 공업 생산액은 동기 대비 38.1% 증가했습니다. 길림 연길국제공항경제개발구 경제발전구 국장 왕항용입니다. 인사와 보수 면에서는 전원 사업 현재 관리와 전원 일터 초빙제를 실시하고 인력을 투자 유치와 대상 건설 일선에 집중시켰습니다. 의류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길림 절강 1대1 협력 산업기지 건설 대상 2기가 올해 순조롭게 착공했습니다. 관련 부문에서는 전체 주기적인 봉사와 보장을 제공해 대상 건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건축 1국집단유한회사 대상경리 장우입니다. 관련 부문에서 전단계 수석을 하는 데 협조하거나 대행에 나섰고 외부차 운송과 건설 잔토 처리도 협조해서 해결했습니다. 기업 혜택 면에서는 보증서로 보증금을 대체하도록 적극 추진해 기업 부담도 줄여줬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대상 건설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었고 생산과 안전, 기술에 집중할 수 있게 됐으며 발전에 대한 신심도 더 확고해졌습니다. 도나경제개발구는 개혁 후 경제 관련 부문 비중이 86%를 차지했으며 직능 배치가 산업단지 경제발전의 핵심 임무에 전면적으로 부합하게 됐습니다. 올 상반기 공업생산 총액 55억 3,400만 원, 영업수입 49억 9,100만 원, 수출입 총액 19억 2,600만 원을 완수해 산업발전의 좋은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0: 도나경제개발구의 선두 의약기업인 길림 오동 약업집단 주식요한 괴사의 인삼녹용 계열제품 심층 가공 및 지능화 승격 개조 대상이 올해 조업합니다. 개발구 개혁은 기업의 기술 개조와 생산능력 확대, 플랫폼 건설, 산학연 협력에 더 정밀하고 효율적인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길림 오동 건강과학기술요한회사 부총경리 사례입니다. 우리는 올해 인삼녹용 제품 심층 가공 대상을 가동했습니다. 이 대상은 우리가 신청해 낙착시키기 시작할 때부터 개발구 정부에서 여러 면으로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줬습니다. 덕분에 대상 낙착이 매우 순조롭게 성공적으로 진행됐죠. 대상 건설 과정에서도 개발구 여러 부문과 각급 지도 일꾼들이 끊임없이 조사 연구와 방문을 하면서 기업 발전과 대상 낙착 정황을 수시로 관심했습니다. 도나경제개발구 관리위원회 당사업위원회 서기이고 관리위원회 주임인 윤서휘입니다. 우리는 산업사슬의 취약점과 부족점을 둘러싸고 산업사슬 연장, 보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 전기기계 및 기자재 제조, 농부산물 가공 등 산업 분야에서 우수 기업과 접촉하고 질 높은 대상을 적극 유치해 낙착시키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과정 봉사 기재를 완성하고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겠습니다. 개혁을 통해 우리주 개발구 관리기구는 약 9% 간소화됐고 산하 사업 단위는 57% 줄었으며 경제발전 관련 내부기구 비중은 88%로 높아졌습니다. 내부기구 지도 간부직 또한 16% 감축돼 기구 대우가 더 정리화되고 효율적으로 변했습니다. 주 상무국 부국장 총명량입니다. 우리는 개발구 기구의 통합과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혁이 계속 심화됨에 따라 각 개발구에서 부담을 덜고 가벼운 마음으로 전진하면서 경제발전 주전장으로서의 역할도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주 개발구에는 투자유치 대상 106개가 낙착했고 산업단지 유휴면적 16만 평방미터 이상을 활성화했습니다. 개혁 성과는 이미 실질적인 발전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주민정국과 주자선총에서 조치하고 연결세 민정국에서 협조한 자선구조 대학구 미루기 하급지원금 발급식이 25일 연결해서 있었습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호복군이 의식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호복군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당위와 주정부에서는 시종 대학구 미루기 하급지원 행동을 민생온종 프로젝트, 향촌지능조류 프로젝트, 공익자선중점 프로젝트로 간주하고 정책자금, 자원지원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우리주 하급지원 공익사업 고품질 발전에 튼튼한 정책적 지탱과 조직적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지금까지 루계로 1,011만 원을 모금하여 생활이 어려운 학생 3,126명을 지원했습니다. 의식에서 주민정국 책임자가 애심기업 대표에게 감사패를 증정을 했습니다. 이어 호복군과 주민정국 애심기업협회 관련 책임자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학생 대표들에게 학업지원 자금패를 전달했습니다. 지원을 받은 학생 대표와 학부모 대표가 서로 무대에 올라 발언을 하면서 학업 지원 정책 실시와 사회 각계 관심에 감사를 표하면서 어려운 처지 학생들이 대학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이 사랑과 관심을 부지런히 배우고 분발 전진하는 동력으로 바꿀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활동 마지막 순으로 당의 빛발 연변 비춘에 주제 사상 정치 수업을 진행하여 청일 학생들이 홍색 교양 속에서 초심과 사명을 느끼고 분발 전진의 힘을 얻게 했습니다. 이번 활동의 지원 대상은 전주 도시와 농촌의 최저 생활 보장 가정, 빈곤 해탈 가정 가운데 전일제 전문 대학 및 그 이상 대학교에 입학한 올해 수험생들입니다. 현재까지 조사 확인과 심사를 거쳐 전주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학생 118명이 2026년 자선구조 대학금 이루기 프로젝트 지원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올해 프로젝트에서는 지원 표준을 일정 최적화하여 입학한 대학교 류형에 따라서 분류 지원하는데 쌍일루 대학은 1인당 15,000원, 일반 본과 대학은 1인당 10,000원, 전문 대학은 1인당 8,000원을 지원합니다. 연변조 변경인구 학업지원 발전 촉진의 비서장 전선숙입니다. 학급 지원은 물질적인 부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조국을 가슴에 품고 부지런히 배우며 분발하여 앞으로 학업에서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향후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의 힘을 모으고 관련 부문과 협력을 하여 염전 자선 학업 지원 사업의 힘을 보태 전강 학생들의 배움의 길을 지켜주겠습니다. 2026년 대학 신입생 류계섭입니다. 올해 저는 정주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지원 자금이 있어서 앞으로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학업에 더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의 과학연구 소조를 힘써 높여 실질적인 과학연구 성과로 사회에 보답하고 조국 건설에 이바지하며 저를 도와준 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0: 올여름 연길 인터넷 인기 간판벽에 계속되는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 주변 일평균 관광객 흐름이 연 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안 부문에서는 현장에 여러 개 고공 망루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망루가 인증사진을 찍는 최적의 카메라 위치로 되면서 당직 민경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났습니다. 연길 인터넷 인기 간판벽은 연변대학 정문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 외벽에 70여 개 이중언어 조명 간판이 동시에 켜져 화려한 빛을 발하는데 처음에는 연변대학 졸업생들의 기념 촬영 배경벽에 불과했으나 점차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면서 연길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 야경으로 자리 잡아 전국 관광객들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공안 부문에서는 간판벽 맞은편 교차로와 연선에 고공망루 여러 곳을 설치해 질서와 안전을 보장해왔습니다. 연결시 공안국 대학성 경무소 당직 민경 고욱입니다. 지정위치 근무, 화장 순찰, 로면 도보 순찰, 무인기 순찰, 고공망루 당직 등 다차원적 예방통제 체계에 따라 현재 고공망루 5개와 이동식 승강망루 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이 많아질수록 현장 관리 난도도 높아졌습니다. 너도나도 최적의 카메라 위치를 차지하려다 보니 위험을 무릅쓰고 자도까지 뛰어나가 구도를 잡는 일도 벌어졌고 당직 민경들이 여러 차례 만류하고 유도했으나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한 관광객이 망루 시야가 탁 트여 아래쪽에 혼잡한 인파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판벽 전체를 온전히 화면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당직 민경에게 사진 한 장을 부탁해보았습니다. 관광객 반몽설입니다. 직접 찍으면 각도가 낮아 다소 복잡하게 나오는데 경찰이 찍어준 각도는 아주 훌륭해서 인터넷 인기 간판벽 전체를 다 담아낼 수 있습니다. 관광객 최시암입니다. 경찰들도 사진 찍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걸 알고 한번 시도해보려는 마음으로 줄을 섰는데 찍어준 사진 각도도 정말 좋고 예쁘게 나와서 경찰 아저씨가 참 고마웠습니다. 젊은 당직 민경들이 사진 각도를 잘 잡는 데다 태도까지 친절해 사진 촬영을 부탁하는 관광객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관광객들은 민경이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을 촬영해 사교 매체에 올렸고 이는 또 하나의 새로운 화제가 됐습니다. 이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 경찰들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연길시 공안국 대학성 경무소 당직 민경 고욱입니다. 관광객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건 우리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을 때 더 좋은 각도를 찾으려고 차도로 내려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를 제지해야 합니다. 지금은 관광객들이 망루 아래의 안전구역에서 대기하며 사진을 찍으니 질서가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연기를 찾은 관광객들이 예쁜 사진 몇 장을 찍고 돌아가려 하는데 우리 근무 지점은 시야도 좋고 각도도 좋으니 도와주고 있습니다. 올여름 공안 부문에서는 간판벽 망루의 근무 시간을 기존의 밤 11시에서 12시까지로 연장하고 젊은 민경 여러 명을 교대로 근무 지점에 증파해 관광객이 몰릴 때는 한 망루에 민경 두 명이 동시에 근무하게 했습니다. 민경들의 대리 촬영은 관광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관광지 질서를 유지하는 효과적인 조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 커피 블렌딩 대회 2026년 선발전 길림 연변 경기구 경기가 일전 우리주에서 펼쳐졌습니다. 커피 블렌딩 종사자와 커피 애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커피 원두 배합 비율, 품평과 창의적 융합을 둘러싸고 기량을 겨뤘습니다. 경기장에서 참가 선수들은 차분하게 커피 원두 선별, 배합 비율 계량, 검증 등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선수들은 제한된 시간에 블렌딩 비율을 반복적으로 조정하면서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산, 원두가 지닌 서로 다른 풍미 특성을 조합해 커피 블렌딩 기술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풍미 표현, 배합의 논리성, 일관성, 창의성 등 여러 측면에서 선수들의 작품을 엄격하게 평가했습니다. 세계 커피 블렌딩 대회 공동 발기인 오양입니다.
2: 세계 커피 빈도스 대회.

커피 블렌딩 대회는 커피 블렌딩을 주요 경기 내용으로 합니다. 우리 핵심 리념은 블렌딩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대량 블렌딩 방식에서 우리가 일정량 블렌딩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변화함으로써 매 한 잔의 블렌딩 커피가 조제

0: 강원혁과 최성민이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커피 블렌딩 기술을 매개로 커피 산업과 소비시장, 지역 문화관광을 서로 연결하고 연변의 커피 전문 기능 인재 양성을 촉진했습니다.
1: 주당리 통전부 연변대학 부속병원에서 주최한 당외 지식분자 의료건강봉사단 무료진찰활동 일전 용정시 로투구진 동심촌에서 펼쳐져 량질 의료봉사를 촌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 연변조 당외 지식분자 의료건강봉사단 의밀꾼 29명과 신사비계층 인사연합회 자원봉사자 10명이 동심촌을 찾아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전방위적인 무료건강봉사를 제공했습니다. 무료 진찰 현장에서 의밀꾼들은 노인들에게 혈압, 혈당, 심장 박동수 등 기초 건강검진을 함과 동시에 뇌혈관, 심폐, 호흡기, 소화기, 전립선 등 전문 검사와 동맥경화 평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검사 등 정밀 검진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리혈관 질환 등 흔한 노인성 만성 질환에 대해 전문가들 1대1 자문을 받으며 과학적인 약 사용을 지도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 신경내과 주임 의료처입니다. 이번 무료 진찰 활동에 신경내과,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통증의학과, 비뇨기외과 등 여러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주민들에게 진찰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고위험 질환이나 잠재적 중증 위험이 발견된 노인에 대해 3일권으로는 현장에서 정보를 등록하고 전문적인 진료 건의를 제공하여 농촌 노인들이 진료 불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줬습니다. 령정시 로투구진 동심촌 촌민 조력형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아 외출하기도 힘든데 마을에 와서 검사를 해줘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저는 주로 심혈관과 혈압을 검사했지요. 이웃들도 다 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에 의사가 약 복용 방법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이제 주당이 통전부에서는 당외 지식분자와 신사회 계층 인사 등 우수한 인재 자원을 지속적으로 통합해 의료 하향, 편민 봉사 등 공익 활동을 상심하고 농촌 의료 봉사의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양질 의료 봉사 기층의 마지막 1km를 뚫어 정밀한 민생 봉사로 향촌 진흥에 힘을 실어줄 계획입니다.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년 전국 소배구 선수권대회 결승전이 근일 호남 장사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연결시 신흥소학교에서 출전시킨 병조와 정조 배구팀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병조는 전국 우승을 하고 정조는 전국 4위를 차지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나 서태문이었습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00

0: 각국 중에 각광을 받는 음식의 하나로 옥수수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옥수수는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효과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옥수수의 건강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옥수수 조리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간단하고 흔한 방법은 옥수수를 삶아 먹는 것입니다. 옥수수 껍질을 제거하고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면 되는데요. 매력적인 향기 풍겨나오기 시작하면 젓가락으로 옥수수를 꽂아 즐겁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영양학 전문가들은요, 옥수수를 드실 때 흰색 옥수수 배아를 놓치지 말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배아에는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옥수수 속 작은 보물이라 불립니다. 옥수수를 꾸준히 섭취하면요, 다음과 같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선 혈당 안정에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옥수수를 한 끼 식사에 포함하면은요, 포만감을 높여주고 위장 운동을 촉진해서 변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여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 끼 식사에서 식이섬유가 풍부하면은요, 포만감을 높여주고 위장 운동을 촉진해주며 변비를 예방하고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옥수수는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이죠. 충분한 칼륨을 섭취하면 체액균형을 유지하고 세포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유리합니다.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흰쌀 찐빵, 꽃빵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 식품과 비교를 했을 때 찐 옥수수는요, 칼로리가 비교적 낮습니다. 주식 일부를 옥수수로 대체를 하면 총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가 있어서 체중 감량과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1: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2: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1: 365일을 건강하게
2: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0: 말이 있듯이요, 운동은 건강을 유지해주고 노쇠를 지연시키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아요. 노인들은요, 자신한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건강 장수에도 많은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구체적으로 운동은 노인들의 건강에 어떤 좋은 점을 가져다 주는지 운동학적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 네, 우리 운동학적 측면으로 우리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인간의 생리적 기능을 어떻게 보면 우리 체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우리 인간의 생리적 기능인 우리 체력도 환경이라든지 내능이라든지 생활 습관의 영향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의 영향이 따라가지고 증진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3: 특히 우리 노인님들은 나이가 들면 따라가지고 우리 노화에 의한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체력도 함께 감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적절한 신체 활동과 자신이 몸에 알맞는 규칙적 운동을 하게 되면은 체력이 감소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체력을 증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말씀드린다면은 자신이 몸에 알맞는 규칙적 운동이 우리 효과를 말씀드리면은, 하나는 우리 운동은 호흡기와 순환기 기능을 증진시켜가지고 우리 심폐지구력을 향상시켜줍니다. 특히 우리 노인님들에게 있어서 지속적이면서도 자신의 몸에 알맞는 적절한 운동은 인체의 독립기관인 심장의 기능은 물론 호흡기인 폐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 우리 기초 운동은 노인님들이 신경계 발달과 근지구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신경계는 노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경계는 신체로 하여금 안정성이나 항상성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며 신체 내부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0: 그리고 우리 규칙적인 운동은 노인님들에게 근 지구력 향상을 높여주고 피로를 덜 느끼게 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1: 네.
0: 특히 우리 노년기에 적당한 운동은 신체나 정신상의 노화를 늦출 뿐만 아니라 노년기의 우리 대표적인 정신장애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치매를 예방하는 데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몸에 알맞는 적절한 운동은 노인들이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각종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면서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운동을 규칙적으로 계속 하게 되면은 몸속에 우리 코티솔과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가지고 면역력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자신의 몸에 알맞는 규칙적인 운동은 노인들이 만에 고심하는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 그리고 정상적인 관절 가동 범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여 관절이나 인대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노화 방지는 물론 면역력 제고나 정상적인 생활 유지나 건강을 위해서라면 규칙적으로 자신의 몸에 알맞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의료인들은요, 이 자신의 신체 상황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걷기와 같은 운동이 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걷기 운동 외에도 어떤 운동이 노인들한테 적합한지 전문가의 건의를 듣고 싶네요.
0: 네, 우리 전문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 노인님들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는 우리 노화 과정에 의한 노인님들의 신체적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마다 신체 상황이나 운동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운동 목표에 따라 운동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말하자면 자신의 몸에 알맞은 운동을 구슬이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1: 네.
0: 일반적으로 우리 노인들이 운동 목표는 우리 지구력 향상이라든지 신체 가동 범위와 유연성 개선 그리고 근력을 향상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심장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큰 근육군이 동원되어 되는 운동과 반복적이면서도 동적인 운동이나 혹은 지구성이 강한 우리 운동 종목을 선택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지구성 능력이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걷기라든지 뭐 상당히 좋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등산, 계단 오르기, 또 수영, 태극권, 자전거 타기와 같은 운동 종목들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유연성 증진과 근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어깨나 고관절 부위 회전 운동과 같은 큰 근육군이 사용되는 운동이 적절하겠고요. 여기는 우리 맨손 체조라든지 태극권이라든지 수영 종목과 같은 운동 종목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효과가 제일 좋은 운동 종목은 남성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자전거 타기가 제일 운동 뭔가 뭐 저 효과가 좋다고 볼 수, 나와 있고요. 여성은 등산 운동으로 이런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 노인들은 보게 되면 등산이라든지 걷기 라든지 테니스, 체조, 근력 운동, 수영 수로 건강 척도 점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반영된 반면 우리 남성 노인들한테는 우리 자전거가 제일 최고인데 그 다음으로는 우리 수영이라든지 등산, 골프, 탁구, 걷기, 달리기, 테니스 그 외에도 우리 근력 운동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전거 타기나 등산 운동이 노인님들한테 효과적이라고 해서 그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노인님들의 관절 때문에 등산 운동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운동학적 측면에서 볼 때 걸으면서 실시하는 가벼운 팔다리 운동은 관절의 가동 범위나 유연성을 개선시켜주고 근력과 근질량을 증가시키기 뿐만 아니라 골다공증 또 골연화증 예방이나 치료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걷기 운동이나 계단 오류와 같은 운동을 노인들에게 많이 권장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100세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은 여생을 건강 장수하려면 자신 몸에 알맞은 적절한 운동과 근지구력이나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량이 느리는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량이 수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나이가 40대를 넘어서게 되면 매년 한 대략 한 1% 정도의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렇게 볼 때면 우리 100세가 되면 한 40%밖에 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근육 운동을 하는 것이 또 근력을 키우는 것이 하나의 장수 비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근육을 키우는 것이. 그래, 위에서 소개한 운동 종목들은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하나하나 상세히 또 설명을 해 주실까요?
0: 네, 우리 노인들이 많이 즐기는 우리 등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을 오가면서 등산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하체 근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신체의 소화 능력을 키우고

0: 올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우리 대자연과 접촉해가지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육체 단련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거나 심지적인 정화 효과도 우리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사람들을 보게 되면 등산을 하게 되면은 뭐 머리가 맑아진다든지 뭐 기분이 상쾌해진다든지 뭐 이런 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 원인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고혈압이나 협심증이 있는 노인들은 등산 시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심장에 많은 부담이 가기 때문에 몸에 불편한 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을 줄이려면 일반적으로 한 30분 정도의 산행을 진행한 후에 중간중간에 한 10분 정도씩 휴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등산 중에 목이 마르다고 해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기능을 떨어질 수 있으므로 땀이 많이 나는 시즌으로 한다면 등산에 앞서 적당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겠고 가급적이면 운동 중에는 물을 적게 마시고 운동 직후에 일정한 양의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자전거 타기는 무릎이나 발목에 실리는 중륙부하가 비교적 적어가지고 체중이 많이 나가고 관절이 좋지 않은 노인분들한테 적합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 운동은 척추에도 아주 좋은데요. 이는 우리 페달을 밟으면서 척추가 이상적으로 위로 굽어져가지고 골반에 들리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적당한 운동은요, 건강 장수에 도움을 주지만은 과한 운동은 오히려 해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가끔 뭐 이런저런 소식을 또 접하지 않아요? 뭐 중청년들도 좋고 노년층에서도 갑자기 운동 경연을 하다 보니까 뭐 운동 그저 헬스장에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밖에서 뭐 이런저런 체력 활동 하다 보다 뭐 정신이 혼미해지는 경우도 간혹씩 보지 않습니까?
0: 예, 맞습니다.
1: 과한 운동해서. 그래서 노인들은 어떤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을까 싶은데요.
0: 우리 노인님들 운동도 그렇고 우리 운동에 있어서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신이 몸에 알맞는 운동이가 제일 최고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네. 이걸 찾는 게가 참 쉽지 않거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뭐 조언을 받는다든지 이런 도움을 받는 게 그거든요. 운동을 저 처음에서 본다면 노인들이 건강장수 운동 프로그램을 설정할 때에는 노화 과정에 의한 노인들이 신체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과 달리 우리 노화 현상에 인해 가지고 많은 신체적인 약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래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골질량, 골밀도가 감소해가지고 청년이나 중년에 비해가지고 골절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 높은 운동이나 장시간의 운동은 노인님들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결합조직이 밀도가 높고 인대와 근이 탄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관절의 가동 부위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약점 때문에 하루에 여러 가지 운동 종목보다는 한두 가지 간단한 운동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세 번째는 우리 근질량 감소되고 신경계 기능이 퇴화해가지고 자극에 대한 반사와 반응이 시간이 좀 느리게 됩니다. 노인님들은. 이 같은 노인성을 인해가지고 또 이런 약점 때문에 노인들이 젊었을 때 유연성과 탄력성을 감소되고 조직이 허약해지며 조그만 사건에도 상해 같은 우리 이런 위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움직임이 일정하지 않다든지 운동 강도가 지나치게 너무 갑작스럽거나 또 불규칙적인 이런 운동은 노인들에게 운동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안전함에서도 비교적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한다면 낮은 강도의 저충격적인 운동이나 큰 근육군이 동원된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루에 한 가지 정도의 운동이나 신체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비교적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적절한 운동, 뭐 노인들의 운동 시간대라든가 또 시간 길이 그리고 강도 등 면에서도 참 주의해야 할 점들이 꽤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이 우리 몸에 좋은지 알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우리 운동화처 처음에서 볼 때 노인들이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반드시 개인이 체력 수준을 체크한 후 운동 종목이라든지 운동 강도라든지 운동 빈도 그리고 운동 시간, 운동 기간 이런 또 운동 단계를 이렇게 우리 뭔가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운동 강도를 말씀드린다면은 운동의 강도는 대상자의 하루 칼로리 섭취량이 한 10% 정도에 해당하는 열량을 소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최대 운동 능력이 한 50% 정도의 뭔가 뭐 강도를 활용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노인들은 최대 운동 능력을 측정하거나 이런 것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안정시 심박도수와 연령으로 우리 최대 심박수를 산출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우리 목표 심박도를 우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목표 심박도수는 최대 심박도수의 한 60% 정도 수준에서 도달하면 되는데.

0: 우리 운동할 때 우리 심박동수를 말씀드린다면은 보통 한 1분에서 130에서 140 정도의 심박동수를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운동 시간이나 우리 운동 빈도를 말씀드린다면은 운동 시간과 빈도는 운동이 강도에 따라 조정되는데 예를 들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운동할 때 러닝들이 중등 강도 예를 들어서 60% 정도의 우리 운동 강도를 우리 실시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 일주일에 최소 3회로 하되 더 낮은 강도로 실시할 때는 하루에 1회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운동은 목표 심박동수의 수준에 따라가지고 최소한 한 30분 정도 많게는 50분 정도로 일주일에 3회 정도로 수행하는 것이 우리 적절한 운동 빈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적절한 준비 운동과 정비 운동을 실시해야 됩니다.
1: 그렇죠.
0: 운동 전에 관절과 근육을 서서히 풀어주는 준비 운동을 하되 소요 시간은 대략 한 15분 정도로 구성하고 운동의 유형은 가벼운 걷기라든지 스트레칭이라든지 가벼운 체조 형태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때 사용하는 근육은 본 운동에서 주로 사용하는 근육군과 관절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고 강도는 지치지 않고 심리적으로나 생리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을 정도로 우리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 운동은 신체를 안전하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운동으로서 보통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우리 낮은 강도의 운동을 적합한데 일반적으로 준비운동은 준비운동이 역순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겠고요. 운동의 강도와 속도를 서서히 낮추어가지고 심박동수가 분당 우리 정기운동 가운데서 그래서 100회 정도 또 그 이하로 낮추는 것이 우리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우리 본 운동에서 주의할 점을 말씀드린다면은 본 운동에서 우리 접촉성 운동, 경쟁적 신체 활동, 심하게 신체를 뒤트는 운동, 돌발적인 출발이나 정지, 우리 갑작스러운 방향을 전환하는 이런 운동은 신체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배제하는 것이 좋겠고요. 가능하면은 운동 강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본 운동을 실시하는 동안에 일반적으로 일정한 휴식 시간이나 낮은 강도의 동작을 중간중간에 삽입함으로써 피곤하지 않는 상태에서 운동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더울 때는 우리 탈수나 탈진, 일살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야외에서의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추울 때는 우리 고혈압이나 협심증, 뇌졸중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길이, 강도 등면에서 주의해야 해 주시고요. 노년기에 또한 보게 되면요.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만성질환이 있을 경우 어떻게 운동 조절을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러닝들이 만성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네. 그래가지고 러닝들 가운데서 우리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분들 운동을 시작할 때는 우선적으로 전문 의사회 상담을 거쳐가지고 또 자신의 건강 상태와 체력 수준을 정확히 평가한 후에 운동 형태나 운동량을 결정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운동으로 볼 때 우리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운동 형태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무리하거나 국부적인 부위 운동보다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담이 없이 즐겁게 향할 수 있고 전신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유산성 운동 형태가 제일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런 우리 운동 종목들을 우리 말씀드릴 수 있다면은 우리 맨손 체조라든지 우리 가벼운 걷기라든지 가벼운 달리기라든지 또 등산 오르막이 높지 않은 이런 가벼운 등산이라든지 또 수영 그리고 계단 오르기라든지 태극권, 요가와 같은 이런 운동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 당뇨병 환자들에 있어서 운동 강도는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스스로 우리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리 운동 강도를 말씀드린다면 인지할 수 있는 정도는 일반적으로 이마에 땀이 약간 흐를 정도라든지 등에 우리 땀이 약간 배일 정도라든지 약간 숨이 찰 정도 이런 수준에서 향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우리 근력 운동을 겸해가지고서 하면서 인슐린 민감도가 증가로 인해가지고 당대사도 잘 되고 기초대사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당수술을 내려준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노인님들도 근력운동 또 특히는 우리 당뇨병 환자들도 우리 근력운동을 계속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에 따른 현상들은 어느 정도 개인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220에서 본인 나이를 들어주게 되면 최대 심박수를 구할 수 있는데 최대 심박수의 우리 얼마 정도를 하게 되면 되느냐면은 한 40% 정도 우리 당뇨병 환자들은 또 우리 다른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보통 보게 되면은 우리 운동 시 우리 심박도수를 말씀드리게 되면 아까는 일반인들은 130에서 140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120 정도라도 뭐 상당히 뭐 운동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만

0: 간성질환에 따른 우리 지속 가능한 운동 형태를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간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우리 가벼운 산책이나 맨손 체조이 적당하겠고요. 우리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우리 운동 전 체중과 혈압을 측정한 후에 산책이나 가벼운 달리기와 같은 심폐지구를 향상시키는 운동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고지혈증 환자의 경우에는 우리 빨리 걷기라든지 자전거 타기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조금 힘이 약간 들어가는 이런 느낄 정도의 우리 운동 종목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만성질환 경우에는 좀 운동 강도도 스스로 잘 조절해야 되지요. 자기 신체 소질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한 이 나이가 들다 보게 되면은요, 노인들이 심혈관 질환으로 앓고 있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운동시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렸으면 좋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운동을 통해 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심장이 건강하지 한지 아닌지 사실 운동으로도 우리 일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우리 심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운동 중에 종종 명백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심장질환을 갖고 있는 놈들은 운동 시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장 건강과 운동은 불가피면이 우리 인연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장은 생명의 엔진으로 불리며 그 건강 여부는 우리 삶의 질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운동은 심장 기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천연약으로서 둘 사이에 관계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우리 나타나 있습니다. 심장의 우리 범프작용은 인간의 생명주의의 근원이 됩니다. 심장은 우리 지속적인 수축과 이완을 통해 가지고 산소와 풍부한 열을 전신의 각 부위로 전달하여 생명이 정상적 작동을 유지하게끔 하는데요. 건강한 심장은 이 임무를 능률적으로 완수하며 몸 구석구석이 충분한 영양분과 산소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우리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운동 환자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적당하고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이 작업 능률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빨리 걷기라든지 자전거 타기, 등산이라든지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근의 수축력을 향상시키고 심장이 뛸 때마다 더 많은 혈액을 수송할 뿐만 아니라 운동은 관상동맥의 확장을 촉진하고 심장근육의 혈액 공급을 증가시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운동 중 여러 가지 시료를 보내는데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게 되면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있을 때 나타나는 우리 전형적 증상을 보게 되면 아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숨이 막혀 지나치게 헐떡헐떡거리는 이런 증상들이거든요. 운동할 때 호흡이 곤란하며 가벼운 움직임에도 숨이 차게 되고 이는 심장의 혈액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심장기능이 전화되어 폐의 혈액순환이 차단되어 호흡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 무근무근을 누른 것처럼 이런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운동으로 인해 흉통이나 가슴 답답함은 심장문제의 흔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심근 허혈로 인해 발생하는 운동 중 심근이 산소 소모량이 증가하고 혈액 공급이 부족하면 통증이나 압박감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체는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피로 회복을 아주 느리게 됩니다. 운동 후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회복 시간이 현장이 길어진 현상은 심장 기능이 저하되는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심장은 신체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할 수 없어가지고 근육에 저산소증이 나타나 생기는 피로감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심장 박동수가 이상이 생기면서 리듬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운동 중 심박동수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려져 운동 강도에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심장 전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징후라고 볼 수 있는데 운동 중 자주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나 또 부정맥과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우리 운동을 잠시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지 부종이나 혈액 정체와 같은 우리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운동 후 우리 하체라든지 특히 발목에 부종이 발생하는데 이는 심장 기능 저하로 인한 혈액순환 부진으로 인한 것으로 우리 판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들은 운동 종목 선택에서 뿐만 아니라 운동 강도 면에서 중등 부하 이하로 운동을 해야 하며 계절이나 날씨 변화에 따라 가지고 운동 시간과 시간도 적절하게 배치해야 하며 건강에 유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노인들을 보면 운동 시 수분 보충에 있어서도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올바른 수분 섭취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0: 네, 우리 연구대상자 이야기 되면은 겉보기는 우리 건강해 보이는 우리 로인이 무더운 우리 여름철에 물을 잘못 마셔가지고 뇌출혈로 사망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우리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0: 왜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어른들은 나이가 들면에 따라 혈관이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 탄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철에 온 후 갑자기 찬물을 마시게 되면 혈관이 반사적으로 갑자기 수축하게 되는데 이때 혈압은 콜로로스를 탄 것처럼 심하게 변화되면서 생기는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혈압 변화는 어른이 연약한 혈관에 엎친데듯 충격으로 흔들림이 것으로서 우리 벽에다 다시 한번 우리 강하게 차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또한 우리 일부 어른들은 여름철에 온도가 비교적 높은 지나치게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도 좋지 않다고 보는데 하지만 이것도 우리 여름철에 잘못된 습관을 봅니다. 우리 여름철에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은 식도와 위점막을 우리 불에 굽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자극을 주기 때문에 혈관이 확장하여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이런 병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여름철에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은 원래 약한 심장에 다른 심장에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것과 같아서 뇌출혈 위험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운동하자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른들이 물을 마실 때는 균형 잡힌 수분 섭취 습관을 길러줘야 될 뿐만 아니라 매번 적게 여러 번 마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또한 냉수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한 15도 이상의 온도 그리고 우리 온수라고 한다면 40도 이하의 온수 뭐 이런 정도의 우리 뭔가 물을 마시는 것이 우리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운동을 할 때 맹목적으로 하기보다는요, 요령을 장악하고 해야, 스스로 뭐, 자기 몸에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운동 전에는 어떤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네. 어느 계절이든 우리 운동을 시작하기에 반드시 계절에 따른 우리 날씨 변화에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쾌적한 운동 복장을 선택해가지고 착용한 후에 운동 준비, 준비 운동과 같은 우리 사전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준비 운동은 우리 계절의 변화와 날씨 변화에 따라가지고 달리 할 수 있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 여름철은 다른 계절보다 비해가지고 아침에도 그렇고 낮과 저녁에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탓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근육이나 관절이 상대적으로 빨리 풀리기 때문에 준비 운동 내용과 준비 운동 시간이 다른 계절보다 좀 적게 써야 됩니다. 여름철 운동에서 진행하는 우리 준비 운동은 대략 한 5분 정도로 하되 주약의 근육과 인대 그리고 관절을 서서히 풀어주는 것이 좋겠고요. 신체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신체 활동을 위주로 하여 여러 가지 스트레칭으로 물론 우리 발목이나 무릎, 허리, 어깨, 목, 요 같은 신체의 주요 관절이나 발다리, 허리 근육과 인대를 충분히 누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혈압이라든지 심장질환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그 외에도 우리 관절에 관련된 질환이나 우리 성인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운동을 하기 전에 전문의사와의 상담을 거쳐가지고 그리고 우리 스포츠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후에 자신의 몸에 알맞은 운동 종목이나 운동 강도, 운동 빈도 그리고 운동 시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 우리 여름철에는 우리 땀 흡수가 잘 되는 쾌적한 운동 복장을 차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운동 전이나 운동 과정 그리고 운동 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가지고 운동 시에 많은 땀 배출을 생기는 우리 탈수 신생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1: 네. 그리고 또 보면은 노인분들이 운동을 마치고 난 뒤에도 이 정리 운동, 마무리 운동이 참으로 중요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운동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느 계절이든 물러나고 운동 전 준비 운동을 해야 하지만 본 운동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우리 마무리 운동도 해야 됩니다.
1: 그렇죠.
0: 예, 왜냐하면 우리 정기 운동을 해야만이 우리 몸이 운동 중에 변화된 혈액순환이나 심장 박동수나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안정수술을 되돌아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정기 운동도 우리 계절이나 날씨 변화에 따라 가지고 소요되는 시간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름철으로 한다면 정기 운동은 본 운동 과정에 생긴 열이나 피로 물질을 안전하게 배출하거나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운동으로서 다른 계절에 비해 소요되는 시간이 다소 짧겠고요. 대략 한 5분 정도로 시간을 하게 되면은 또 적겠고요. 운동하자 측면을 본다면 일반적으로 정리 운동은 준비 운동이 역순으로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준비 운동은 신체 부위에 따라 가지고 위로부터 아래로 했다면은 정리 운동은 아래로부터 위로 하는 이런 신체 리듬을 회복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 운동은 일반적으로 우리 가벼운 체조라든지 그리고 부위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겠고요. 정리 운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은 운동의 강도와 속도를 서서히 늦춰 가지고 우리 심장 박동수가 우리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게 심장 박동수인데 심장 박동수가 한 바퀴 정도 또 그 또는 그 이하로 다시 말하면 우리 안정시 우리 심박동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좋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이게 우리 정리 운동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그리고 또 뭐

0: 질병을 앓고 있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 실내 운동을 또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운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실까요?
1: 네, 우리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환경 조건이나 경제 조건이 뭐 허락되면은 우리 헬스 클럽에 가가지고 우리 탁구나 배드민턴, 테니스와 같은 우리 실내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우리 조건이 허락되지 않아도 우리 가정집과 같은 우리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운동화주로 말씀드린다면 실내에서 하는 간단한 운동으로도 노인들이 건강을 충분히 챙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운동, 한 가지 방법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집에서 한다고 할 때 우리 책상이나 책상 모서리를 잡고 우리 할 수 있는 우리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일의 우리 다리 운동도 있는데 이 같은 우리 운동 보게 되면은 우리 하체 근력을 단련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게 우리 이런 운동 보게 되면은 우리 종아리와 우리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걸음걸이가 온전하지 못해서 좀 비틀거리는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이렇게 걷는 분들은 두 손을 허리를 잡고 두 발로 곧게 선 자세를 해가지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이런 운동을 반복하는 기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비틀거림에 걷는 분들이 우리 이런 뭔가 걸음 자세를 우리 교정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1: 이게 한 가지겠고요. 네. 그 외에도 우리 무릎이 좀 뻐긋하거나 우리 아프다든지 또 무릎을 좀 안 좋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무릎을 우리 선자리에서 뭐냐 하면은 허리에 우리 손을 잡고 선자리에서 뭐냐 무릎을 폈다 굽혔다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 무릎 통증이 완화되거든요. 이런 것이 있겠고요. 또 계단을 오를 때 힘들다고 한다면은 또 계단 올 때 물론 다 힘들죠. 그러니까나 이럴 때 좀 오르기 때는 오르기 전에 다리를 옆으로 들었다. 옆으로 이래서 벌렸다 뭔가 가뒀다 벌렸다 가뒀다 이런 운동을 몇 번 한 후에 또 올라가게 되면은 좀 덜 힘듭니다. 네. 이런 효과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면은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운동도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노인님들이 뭐 앉았다가 또 일어날 때 좀 힘들지 그렇죠. 뭘 잡아야 또 뭐 일어나가는 일이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좋기는 뭘 어떤 운동을 하게 되면 하면 좋으냐면은 뭐 벽을 짓고 뭐 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뭐냐면은 꼬타퇴 다리를 높이는 네. 운동이지 않습니까? 이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뭔가 뭐 저 힘이 드는 걸 좀 뭔가 효과가 좀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허리가 불편하면서 또 뭔가 뭐 저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또 허리가 뭐 지부자하다든지 허리가 불편하고 이런 분들은 뭐 양팔을 뭐 허리에 대고 뭐냐면은 허우 뒤트위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좀 뭔가 뭐 저 허리 통증이 좀 완화되고 그렇거든요.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이런 실내 운동을 자주 하는데 간단한 운동에도 하고 우리 효과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강력 추천하는 바인데 저도 이런 운동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드린 동작들은 한 번에 한 20회 정도로 반복해서 해주는 게 좋겠고요. 하루에 시간 나는 대로 우리 아침 식사 전이나 점심 식사 후나 또 저녁 식사 후에 하루에 한 세 번 정도씩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면은 효과가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요. 노인들은 자신한테 맞는 운동을 꾸준히 견지하는 것이 건강 장수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신체 기능이 점점 퇴화되고 있는 만큼 운동 시는 조심해야 되는데 총체적으로 노인들은 운동 시 어떤 점에 주의를 돌리면 좋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노인들은 운동을 뭐 할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뭐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하는 게 좋겠는데 본 운동에서는 보통 우리 접촉성 운동이라든지 경쟁적인 신체 활동이나 심하게 신체를 뒤트는 운동이라든지 돌발적인 출발이나 정지, 갑작스러운 방향을 전환하는 운동은 신체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배제하는 게 좋겠고요. 가능하면은 운동 강도가 일정하게 유지하다면서 하는 운동을 계속 견지하는 게 좋습니다. 네. 본 운동을 실시하는 동안에 일반적으로 일정한 휴식 시간이나 낮은 강도의 운동을 중간중간에 우리 삽입함으로써 우리 피곤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우리 날씨가 너무 더울 때는 탈수나 탈진, 일살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가급적이면 야외에서 운동을 피하는 게 좋겠고요. 또 추울 때는 고혈압이나 혈중 열증 이런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노년기 운동 요령에 대해서 전문가의 얘기 잘 듣고 갑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연변대학 체육학원 체육교연부 원 주임이셨고 체육박사이신 김창권 선생님을 모시고 노년기에 적합한 운동과 이러한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운동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노인들은요, 이 자신한테 맞는 운동을 꾸준히 견지하게 되면은요,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에도 아주 이로운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인체 여러 기능이 퇴화되고 있는 시기에 처해 있는 만큼, 우리 노인님들은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꼭 지켜가면서 안전하게 운동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유쾌한 하루 늘 즐겁고 웃는 시간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국가 비밀은 나의 책임, 나의 지킴, 나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철칙입니다.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달려와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마음을 여는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거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 거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이란입니다.

0: 삶의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0: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가 무단 염수원 가수로부터 연변에서 창작된 노래들을 가르쳐 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염수원 가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반주를 맡으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여러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자, 지난 시간에는 또 어머니 반가 소리를 다 마무리했고요. 되죠? 마무리가.
0: 잘할 수 있어요. 네? 네. 다 마무리 됐어요.
3: 마무리. 기업팀을 배워서.
0: 박자는 그래도 맞췄어. 응하고 박자는 기본입니다. 그건 맞춰야 돼. 그 다음에 처리는 뭐. 처리를 곧 3시간 다 못 배우니까.
3: 맞아요.
0: 하고 박자는 다 맞출 수 있죠? 대답 못 하잖아.
1: 아, 안 됐다는 얘기예요.
0: 뭐, 한번 해보겠다는 뜻인지.
1: 한번 불러보고 가실까요,
0: 복수로
1: 그러면?
0: 갑시다. 예, 예. 악보 있죠, 다?
1: 예.

0: 하나 노래를 이어서 하겠죠. 오늘 새 노래를 배워봅시다.
1: 네, 네, 오늘 갖고 오신 노래가
0: 원래 이 노래 아침 연배인데 네. 거기다 노래 제목을 아름다운 연배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2: 원래 그런 것 같아요.
1: 네, 가사 내용을 보면은 가사 내용을 보면 그렇죠. 김영건 선생님 작사하시고 조인길 선생님께서 작곡을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연변을
0: 아름다운
1: 연변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네, 가사를 이렇게 적으시고요.
2: 네,
1: 그 가사 먼저 읽어드릴게요. 근데 이 가사를 렘수호 선생님께서 직접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우리 연변 전소 자취소 70주년? 70주년 때 이 곡이 탄생됐습니다. 제가 김영근 선생님한테 부탁해가지고, 김영근 선생님 가사 쓰시고, 조한길 선생님이 북경에서 곡을 해서, 바늘까지 해서 보냈어요. 네. 가사는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우리 조선 언어로,

0: 또 넋줄인데요. 옳죠? 한 줄, 두 줄, 넋줄인데 가사 내용이 영 풍부한다. 장백에 빛나는 아침으로 오세요. 두만강 역사의 아침으로 오세요. 평강벌 춤추는 황금 물결, 금삼각 눈부신 새 아침.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연변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춤추고 노래하며 당신과 손에 손 잡고 새 아침 열어갑시다. 열었습니다.
1: 네. 자, 가사 말이 간단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 기억하기가 쉽죠. 간단하지만 모든 아름다운 연변에 대한 그 네. 자랑거리가 여기 함축되어 있습니다.
0: 맞습니다. 네. 장백산, 부만강, 평강벌,
1: 금삼각,
0: 금삼각. 황금물결에는 우리 배밭에 말아서 우리 연변에 네, 나올 다 나왔습니다. 예? 금삼각 어딘가 훈춘이
2: 훈춘이
0: 봄은 다 나왔어요. 예, 가사가 영 좋습니다. 간편하고 정말 무게 있는 가사입니다. 한번 배워볼까요?
2: 네. 네.
0: 이분들이 키에 맞춰서 C로 하면 되는가?
3: G.
2: 진짜?
0: 네. 장백에 빛나는 아침으로 오세요. 따라합시다. 예.
2: 네.
0: 시작.

좀 붙잡았잖아요. 우리 어수선님이 기침 안 잘 걸렸네. 장대 붙잡이 다 했잖아요. 이게 품격인데. 예.

0: 아름다운 시작. 아름다운 우리 연명. 예, 가사 들렸습니다.
1: 아름다운
0: 우리 여셔 이아빠
2: 아름다운 네. 연변이랬죠.
0: 아름다운 우리 연변. 우리.
1: 아름다운
0: 우리 여시오.
1: 아름다운
0: 우 연재. 연재인데다 우재를 여러 사람한다. 우리. 우리 연. 일단 위에다 연재를 여러 말 하는데. 우리. 아름다운 이 악보 네. 제일 처음에 깬다 두 번째 악보
2: 그러면 적으세요. 네,
0: 아름다운 우리 적었습니까?
2: 예.

붙여서 내려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간단하죠? 자, 뭐 붙점만 잘 하셔요. 장배 끊고 붙점 지키셔요.

0: 재밌어요.
1: 예, 재밌어요.
2: 감탄한다. 감탄 노래가 큽니다. 단조가 반짝거리 들어가서 노래가 영 큰. 가사가 간단한 가사들이 좋은 가사인데.
1: 맞아요.
2: 다시 한번 해. 저리 같이 가봐 꼬라고 한번.
1: 자,
2: 붙여 보세요.

0: 점점 빨리 배우네요.
1: 조금 들었던 펄이 있습니다.
0: 웃었던. 아, 예, 많이 나갔습니다.
1: 예, 조금 들었습니다.
2: 예? 이게, 지금 양산도 장단으로 했어요. 예, 양산도.
0: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예, 사실 그다음 막는 아름다운 연매 그 하비락 쓰는 데서 요 이거 반복한다. 아름다운 이절 가세 다시 내려온다. 새 아침 열어 갑시다. 이거지? 예, 예, 반복하셔. 예, 예. 그리고 아, 이제 선율로 들었던 그 기억 가지고 하는데 악보대를 부르세요. 평강벌 춤추는 황금 이런 맛을 내지 마세요. 그게 막 악보로 대로 불러야 된다. 배울 때는 평강벌 춤추는 황금 물결 어떤 분은 또 금삼각 막 이렇게 막 어서 발성 멋은 아니라 안 돼요. 그렇게 배우면

0: 또 어느 분이 평강벌문 뭐 맛은 해서 아 누구나 할 때 아닙니다. 평강벌 춤추는 황금물결 금삼각 또 어느 분이 금삼각 이렇게 하지 말라세요. 금삼각 눈부신 새아지 이렇게 불러야 된대. 딱딱딱딱 음대를 불러야 된대. 자, 평강벌 이번에 어느 분이 무슨 해문
1: 지퍼내.
0: 제가 짚어내겠습니다. 평 시작.

0: 이렇게 골라야지 않습니다. 자, 응달이 한번 해보죠.
1: 정식 올래?
0: 그 응달 하셔야

이 장고를 왜 맨 안에 쳐주겠어? 그리고 장고 흥이 타이를 따말한다. 아름다운 해머지 우리 장고 소리 들으면서 그 타라 말한다. 잠깐부터 아름다운 우리 연변 떨지 마세요. 아름다운 우리 연변 허블로 이걸 하지 말고 해. 자 아름다운 시작.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춤추고 노래하며 당신과 손에 손 잡고 아침에 문을 촥 여는 것처럼 햇빛이 그래 촥 새 아침이여러 갑시다 이런 환기가 나오잖아. 예? 춤추고 다시 한번 시작.

마지막 가서 허블루 다 이거 쓰는 맛에 농경에 너무 들어가면 너무 쓰는 긴데 장백 어떤 제가 다 배웠습니다. 어떤 처리를 배우겠습니다. 장백에 빛나는 아침으로 오세요. 아침으로 오세요. 잘 쓰세요. 장백에 빛나는 아침으로 오세요.

어느 분보다 병강 병강벌 병강벌 병강벌이요. 병강벌 모르겠어요. 이제 병강벌 바다 춤추는 이런 환경에

0: 일동. 새 아침 열어 갑시다. 허블로 더불어 들어가. 한번 같이 해보죠.
1: 장백의

잠깐만 떨지 마세요. 습관하면 소리가 이렇게 흔들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하면 소리가 낙인 난다고 하면.

0: 점검해서 다. 예, 그건 그렇고 자꾸 그 뭐 따지 말라는데 자꾸 딴데. 경강벌 춤추는 황. 오늘 보니 자꾸 황금을 막 이렇게 한대. 황금물결 황. 앞에서 황 한 모시 없는데 황금물결. 예, 우무 다 이미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다른 모습 아예 다 됐나 봐요. 경강벌 춤추는 황금물결 거지. 금삼 여기도 이제 어느부터 금삼 또 뭐 쓴단다 말해.
1: 금삼강
0: 그렇지. 새아치 새아치 아치
2: 아치
0: 아치. 노래 선율 자체가 그대로 지금 맛은 냈단 말인데. 병강벌 이번에 어느 분 나왔네. 이름 찍 점을 찍겠어. 병강벌 시작.

0: 진짜 막 여는 것처럼 꼭 썼는데.
1: 제가 지금 어디 있어봐.
0: 제일 마지막 줄에 이 합창이 들어온다 말이다 원래는. 근데 이렇게 먼저 선을 배우면 된다 마지막 끝나는 거예요. 제 아침 열어 갑시다.
2: 여기다 이게
0: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줄에.
1: 제 아침 열어 갑시다.
0: 이게 리탈이 없습니다. 제 아침 열어 갑시다. 이랬는데.
2: 좋다.
0: 네. 좋다 하지 마시오. 우리 열 가다가 천스럽습니다. 이 노래. 아. 이 좋은 큰 노래 좋은 노래 깨끗하게 다 끊어야죠. 좋단.
2: 맞아요.
0: 예. 자꾸 꼬하고 토론해서 좋다를 뺐습니다. 장백에 빛나는 아침으로 오세요. 딱 이런 거 시작.

0: 아름다 있으네. 예. 뭐 이설도 없으니까.
1: 이제 안 보고.
0: 어떻게 이렇게 해봅시다. 아, 첫줄로 장백에 빛나는 아침으로 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분이 하고 여기 네 분이 두 번째 줄로 그 다음 주고받고 장백에 빛나는 아침으로 오세요. 저분들 두만강 역사에 주고받고 해라 말한다. 아침으로 오세요. 그럼 또 평강볼 춤추는 황금물결 금삼각 또 있다 분들이 네, 이렇게 아, 네. 재밌게 해보시고 금삼각 보세요. 금삼각이라 삼각. 네, 삼각이지. 삼각. 이분이 보세요. 우리 선생님이 곡 쓴 게 금삼각 눈부 이렇게 딱 썼는데 네. 앞에 강인데 금삼각 눈부신 금삼각
2: 금삼각
0: 예. 네. 그런데 힘 주지 마. 금삼각 금삼각 삼각 예 시작
2: 금삼각 눈부신 새해 아침
0: 그렇지 여기다 비행창에다 소리를 한 금삼각
2: 금삼각
0: 자 요래 저 요렇게 세 분이 장백에 간다 시간이 전쟁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3: 시간 됩니다
0: 한 번만 해봅시다 한 번 할 시간이 되니까
3: 돼요
0: 자 시 다 주시오

0: 에게 빛나.
1: 안 돼요.
0: 내가 한 번 더 주사는데 이분들 너무 즐거워해가지고. 안 돼, 안 된대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2: 예. 한 번만 하시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되죠.
0: 막 막아버려. 안 돼요.
2: 죄송합니다. 시간이 그냥 무한정 연장됐으면 좋겠는데. 예. 너무 기분 좋게 배우신 것 같아요.
0: 제가 다 배웠어요.
2: 네네.
0: 뭐 이제 그 품격으로 이제 다시 다음 시간에.
3: 정말 재밌어요.
2: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2: 네. 지금까지 국가 1급 성악가수 이신연변 가무단 염수원 가수로부터 아름다운 연변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네,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반주를 맡으신 장선생님 피아노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4: 네. 수고하셨어요.
2: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엄일연이었습니다.

빈 배가 남쪽 기슭으로 돌아오면은 지휘원의 지시대로 한 줄로 서서 배에 올랐다. 한 번에 큰 배에 60명, 작은 배에는 40명씩 탔다. 많이 타거나 적게 타는 일도 없고 먼저 타겠다고 우기는 사람도 없었다. 침착하면서도 빨랐다.

0: 노새를 태울 때도 마찬가지였다. 미리 안장을 벗겨둔 노새를 6필씩 배에 실은 다음 말 모는 사람이 말고삐를 쥐고 뱃머리에 앉았다. 좀비가 끝나면은 사공들은 뱃노래를 부르며 사나운 물결이 넘실거리는 강으로 배를 저어나갔다. 이렇듯 질서 정연하고 규를 잇는 부대를 난생 처음 보는 장복은 그만 입을 벌린 채 담을 줄 몰랐다. 요백성은 선두부대의 간부를 불렀다.
1: 선두형들로 곧바로 40리를 더 걸어서 수경하라고 하세요. 참부정 동지 다들 꼬박 하루로 굶었습니다.
0: 그 간부가 말했다.
1: 안 됩니다. 40리를 더 가야 산꼭대기 이룰 수가 있어요. 만약 적들이 먼저 그 산꼭대기를 차지한다면 우리가 아주 위험해질 겁니다.
0: 그 간부가 또 뭐라 말하려고 하자 류백성이 우산을 획 저으며 가로막았다. 그가 고개를 돌리자 장복에게 물었다.
2: 배를 더 얻었습니까? 두 척 다 가져왔습니다.
0: 그 말을 듣고 류백성이 환하게 웃었다.
2: 그럼 배서공이 36이나 되니 두 조로 나뉘어 번갈아 배를 몰아도 되겠습니다. 우리의 선장이 돼주시겠습니까?
3: 제가 어떻게...
0: 장복은 눈이 휘둥그레지었다.
2: 뭐 안 될 게 있습니까?
0: 류백성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또 물었다.
2: 큰 소틀 두 개쯤 빌릴 수가 있을까요?
3: 아, 그럼요. 마을 엿공장에 큰 소치 있을 겁니다.
2: 그 소틀 가지라 강가에 걸어 놓으십시오. 부대가 와도 밥 먹을 새가 없을 때가 많거든요.
0: 강가 모래톱에 엄청나게 큰 소 두 개가 걸리었다. 그리고 그 곁에 키를 놓고 전사들마다 쌀을 한 줌씩 꺼내놓게 했다. 이렇게 하면은 뒤오는 전사들이 밥은 못 먹더라도 죽 한 사발은 먹을 수가 있었다. 금사강에는 그 이름처럼 사금이 흔하였다. 해가 잘 드는 점심 무렵이면은 모래톱 여기저기가 금빛으로 반짝거리었다. 전사들은 죽을 먹으면서 반짝거리는 모래톱을 구경을 했다. 밤이 되자 북쪽 강기슭에 밝은 등불을 걸었다. 남쪽 기슭에는 높다란 말뚝을 쪼개서 헝겊을 끼워놓은 다음 석유를 부어서 큰 횃불을 만들어 달았다. 이튿날 아침 장복이 모으는 배에 류백성과 여러 지휘자들이 함께 올랐다. 배에는 사창을 메고 허리띠를 찬 호위병들이 미리 타고 있었다. 지휘관들은 따뜻한 햇볕을 쬐며 흡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주덕이 말했다.
4: 이제 돼서요. 강을 건너기만 하면은 우리 홍군은 살아난 셈이라니까.
0: 모 태동이 웃으며 말을 받았다.
4: 며칠 전까지도 몇몇 동지들은 강을 건널 수 있을지 걱정을 하면서 도로 궁지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사천 사람들은 요백성을 보고 용이라고 한다던데 강물이 어찌 용이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0: 무배 일곱 척으로 꼬박 아홉 낮 아홉 밤을 실어 날라서야 홍군 전체가 강을 건널 수가 있었다. 그동안 오군단은 석판하 일대에서 며칠 동안 힘들게 싸우면서 적들이 쫓아오는 것을 막고 있다가 전군이 강을 건넌 다음에야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마지막 날 배장과 몇몇 전사들이 장복과 배사공들을 남쪽 기슭으로 돌려보냈다. 앞으로 배사공들 형편이 더 어려워질지도 모르니 하루에 은전 한 입씩 준 것 말고도 은전 서른 입씩 더 쥐어주었다. 장복과 배사공들은 홍군을 바라며 아쉬워하였다. 몇 사람들은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었다. 조대장이 걱정스레 말했다.
5: 곧 적들이 들이닥칠 겁니다. 어서 산으로 몸을 숨기십시오.
0: 이튿날 적들이 덮쳐들었다. 장복, 장조만 부자, 향시를 비롯한 뱃사공들은 모두 산으로 올라갔다. 산 아래 남쪽 모래톱에는 천막이 빼곡하게 들어

0: 마을에서는 불길이 치솟았다. 당황한 사람들이 서둘러 피난을 가는 모습도 보이야 한다. 뱃사공들은 얼른 산굴에 들어가 숨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늙은 호라비는 니금국에서 가져온 저고리를 벗어버리고 다시 알몸이 되었다. 그는 장복을 바라보며 서글픈 얼굴로 물었다.
1: 황군은 언제쯤 돌아올까? 나는 아무래도 땅을 나누어 받지 못할 것 같아.
0: 향씨가 호주문에서 돈을 꺼내 세워보니 아직 동전이 몇 입 남아있었다. 그는 세고 또 세다가 다시 호주문에 넣으며 말을 했다.
1: 이 돈을 안 뺏기고 지켜낼 수가 있을지 차라리 홍군을 따라가는 게 나을 뻔했어.
0: 장복과 장조만 부자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말문을 닫은 채 고개를

장계석은 초조한 생각에 잠겨 곤명해왔다. 역사의 교묘한 일치로 그의 욕망은 더욱 불타올라 홍구를 대도하여서 소멸하리라 결심을 한다. 하늘은 어두침침하고 흐릿허분했다. 검은용 한 마리가 금세 비바람이라도 몰고 올 것처럼 공중에서 제멋대로 놀고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다. 이룡은 운남 대리에서 나온 천연석이었다. 누군가 땅속에 묻힌 그 돌을 발견하고는 멋들어진 대리석 병풍을 만들어 운남의 왕 용운에게 바치었다. 룡운은 그 룡을 보자마치 지하에 오랫동안 묻혀있던 보물을 찾은 듯 기뻐했다. 그는 이 커다란 병풍을 남북 분위기로 꾸며놓은 아늑한 화분에 들여놓았다. 그리고 산책할 때마다 병풍 앞에 서서 한참씩 용을 바라보곤 하였다. 오늘도 용우는 병풍 앞을 한걸음게 거닐고 있었다. 껑충하고 메마른 몸에 두루마기를 걸쳤는데 침대에 누워 실컷 앞편을 피운 뒤라 낯빛이 꽤 붉었다. 그래도 두 눈은 정기로 넘쳤고 요란해 보였다. 어제 장계석과 수행 참무진이 비행기를 타고 곤명에 왔다. 룡우는 직접 마중을 나가 오화산 별장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장계석이 이름이 몹시 지쳐 보여서 별장까지 길잡이 노릇만 하고 곧장 돌아왔다. 오늘은 정식으로 장계석과 만나는 날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먹고 담배까지 피웠는데도 시간이 남았다. 오룡무는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오룡무는 이제 아주 홀가분했다. 걱정과 조조, 당황과 불안을 몰고 온 폭풍우는 이미 지나가버렸기 때문이었다. 넉 달 전 홍군이 귀주 경내에 들어왔을 때가 그래했다. 겉으로는 냉정한 척 하였지만 속으로는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홍군이 운남으로 들어오는 것도 두려웠지만 장계석이 도랑 치고 가재 잡는 수를 쓸까봐 겁이 났다.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을 여러 모아놓고 의논해 보았지만 다들 주장만 그럴싸하게 내놓을 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결론을 내지는 못하였다. 첫 번째 의견은 오래전 석달계도 궁지에 빠질까 두려워 머물지 않았을 만큼

우리남은 국경과 가까워 움직이기 쉽지 않으니 홍군도 올지 안 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지키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의견은 홍군은 기동력이 강하여 만약 여러 갈래는 아니요 넓게 들어온다면은 막기 힘들기 때문에 각 현에 방어 공사를 수축을 하고 물자 보급을 차단하자는 것이었다. 세 번째 의견을 낸 사람들은 대군이 뒤쫓고 있는 데다가 각성이 막혔으니 홍군은 절대 살아남을 도리가 없다고 하면서 태평천국 군대도 겨우 13밖에 못 버텼으니 떠돌이 도적인 홍군 역시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자신을 했다. 세 번째 의견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었다. 또 다른 의견도 있었다. 장계석은 확실히 일석이조를 노리고 있었기에 주왕군이 장계석을 따라 운남에 들어온다면 전국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니 홍군을 운남 안에서 막을 것이 아니라 밖에서 막아야 운남이 더 이롭고 주왕의 마음도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용무는 운남의 우두머리로 지내온 지 오래였다. 자기 나름대로 큰 뜻을 품고 있는 그로서는 네 번째 방법이 마음에 들었다. 용무는 손도를 심노군 총지휘로 삼아 여섯 개 려를 귀주로 보내었다. 용무는 손도와 려장들을 배웅하며 연애를 베풀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술잔을 구원하며 귀조에 들어가면은 기배를 부하 왕가렐의 부대를 잘 해결하라고 일렀다. 룡무는 진작부터 귀조를 먹어치우고 싶었지만은 기회가 없었다. 마침 하늘이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아쉽게도 룡문의 묘책은 주왕군이 귀양을 재빨리 점령하는 바람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왕가렐은 바라던 대로 끝장을 맞았지만 룡문은 토끼의 죽음을 요가 슬파는 격으로 가짜 눈물이라 흘려야 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위로가 되는 일이 있었다. 장계석이 귀양에 갇히자 손도가 철길을 달래가 도움으로써 운남군대 위험을 떨치는 것이다. 룡호는 그 일만 생각하면 어깨가 으쓱해서 자다가도 웃음이 나왔다. 그렇다고 불안한 마음을 싹 떨쳐버릴 수는 없었다. 지난번에는 홍군이 텅 빈 운남에 들어온다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설악의 군대가 곤명에 들어오겠다지 않는가. 룡우는 설악이 곤명으로 못 들어오게 단단히 못을 박았다. 확실히 왕가리를 했던 것보다는 훨씬 잘한 선택이었다. 폭풍우는 이제 문 밖을 지나갔다. 홍군은 사천으로 가서 회리를 포위 공격하고 있고 설악의 군대도 금사강까지 홍군을 뒤쫓아갔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운남은 다시 용문의 세상으로 된다. 용문은 장계석이 홍군을 뒤쫓을 병력을 재배치하기 위해 오는 것일 뿐 다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였다. 이참에 장계석의 비위를 잘 맞춰준다면 떡고물이 좀 떨어질 것 같기도 했다. 룡우는 벌써부터 대리석 병풍속 용처럼 기분이 동동 드는 것 같았다. 룡우는 곧 차를 타고 오화산 별장으로 떠났다. 호위대장은 용주접을 정중하게 맞으면서 위원장께서 지금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 조금 기다리면은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룡무는 그 참에 호위대장에게 장계석의 음식 습관 등 생활 방식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후에 일처리 편리를 위해서였다. 10분쯤 지난 후에 반공 동맹군이자 암투의 적수인 두 사람이 만났다. 둘은 얼른 본론을 꺼내지 않고 곤명의 날씨가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몇 분을 떠들었는데

기분이 참은 열렬했다. 어룡무는 장계석에게 건강을 어떠냐며 살갑게 물었고 송미령의 안부도 잊지 않고 챙기었다. 장계석은 여빈 얼굴로 어색하게 웃으며 짧게 대답했다. 초조하고 불안한 흔적이 짙었다. 간신히 화를 누르고 있는 사람 같기도 했다. 저 늙은이가 귀주에서 공산당이랑 보름이나 싸우면서 속 좀 썩였겠네. 결국 왕가를만 해치웠지 공산당은 털끝도 못 건드렸으니 정말 불쌍하군. 어룡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계석이 어룡문의 호를 부르며 사근사근하게 말을 걸어왔다. 지주, 지난번 귀주에 공산군을 도불할 때 온남이 군대가 명령을 잘 따라주더군. 자른 내가 선도도로 귀양으로 오라고 하니 선도가 밤낮 걸어서 제때 왔어. 이게 다 평소의 훈련이 잘 됐다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응?

장편 소설 대장정 5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환급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넣어드리고 추가로 심장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곽을 넣어드립니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넣어드리고 코엔자임 Q15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산품으로 코엔자임 Q10 한 곽을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네, 이번 우대 활동은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데요.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레이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대활동, 특히 특대우대활동으로서 이번 우대활동은 천원씨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활동은 오래 하지 않습니다. 며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우대 활동은 잘 이용하셔서 우리 잘 치료할 때는 많은 만성병을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만성병 중에서도 우리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예, 치매하면은 정말 치매라는 이 소리만 들어도 듣기 싫을 정도죠. 이 젊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나이가 60대, 70대, 80대에 들어서면은 제발 치매만은 걸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누구나 노인에 들어서면은 다 바라는 바람이죠. 이 왜냐하면은 일단 치매가 걸리면 내성시야이라 말입니다. 그렇게 자식들 앞에서도 정말 옥기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치매만 걸리지 말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제 생각대로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치매라는 거는 발병률이 점점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금 우리 그 수명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따라서 치매 환자들도 많이 가파르게 발병률이 올라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은 이런 치매가 걸리지 않겠는가? 치매는 우리 예방이 위주입니다. 예방. 일단 치매가 걸려서 심한 다음에는 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치매 초기라든가 치매에 걸리기 전에 어쨌든 나이가 들면서 오는 한 개 퇴행성 질병이라 말입니다. 이 치매라는 것도. 이 치매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란 건 주로 바깥으로부터 뇌 조직이 이 변두리 바깥으로부터 뇌세포가 손상하고 뇌세포가 굳어지면서 오는 치매고 그다음에 뇌 중간에는 뇌세포부터 위축 오면서 오는 거는 주로 우리 파킨슨병으로 오는 치매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2: 예, 저도 이건 내갱생 후부터 혈압도 온전한데고 뒷골이 풋풋하면 어지럼증이 세게 나고 가슴이 후들후들하면 특히 많이 고생했습니다. 네.
1: 예.
2: 일단 성전은 강의 듣고 그대로 보시면 죽고 먹고 있는데 아, 좀 혈압도 그만큼 온전되고 어지럽지 않냐 죽고.
1: 네.
2: 예. 그리고 떨림증도 저희 형보다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나 특히 이게 전례점이 있어서 서면 보는 게 힘들고 차수도 많고 시원하지 못하고 한타치 조금 기도해야 조금씩 먹고 그러니까 허리 아프고 작동도 아프고 항상 몸이 영 피곤합니다 이러더니
1: 그렇지.
2: 네, 그대 보시는데 뭐 후부터 서면 차수가 많이 줄어들고 서면 보는

0: 이름보다 유튜브 영식 어디 잘 봅니다, 지금.
1: 맞습니다. 이하고 오랫으면 오랫을수록 이 속이 시원하게 나가고 여성분들 방광염, 여도염, 신염 이 병이 치료되고 남성분들 전립선 비대, 여도염, 방광염 이 방면에서 확실하게 나서지는 이야기입니다.
0: 예, 그러니까 자수 그림 한 통에 쪼니까 잠 잘 자는 사람이 맥이나 좀 들납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 효과 이렇게 좋을 때 약도 좀 없지, 좀 확대 장구에 또 다다받고 합니다.
1: 네. 천원씨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예.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이?
2: 네.
0: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런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치매 가운데서 50% 이상입니다.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주로 우리 금방 한 일을 까먹게 되고 대뇌 바깥에서 피질 쪽에 있는 뇌신경세포부터 죽어나가는 이런 치매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 우리 음주라든가 혈관성 치매라든가 유전적인 인소라든가 이외에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히 남성분들한테서 많이 생기는 질병은 파킨슨병으로 오는 치매입니다. 파킨슨병은 그냥 떨리고 몸이 굳어지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우리 대뇌 중간에 있는 이런 그 뇌세포가 손상이 오는 겁니다. 특히 우리 대뇌에는 흑질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대뇌도 손에 대뇌 무슨 손과체 흑질 많습니다. 그 부위에 따라서 부르는 것이 특히 중간에 와서 중뇌에 와서 흑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도파민이라는 거 분비합니다. 한게 호르몬이죠. 이런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우리 행복지수를 높여주고 행복하고 기뻐지고 그와 반면에 운동신경을 자극해서 운동세포가 이게 전달이 되면서 신경 전달이 되면서 대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돼서 일어나시오 서시오 이런 운동세포를 자극한단 말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지켜보자.
2: 네, 잘 안 들리는데요.
3: 안 들립니다.
2: 네.
1: 네, 그거 창문 깨러 오십시오. 네.
3: 알았습니다.
1: 네. 네.
3: 네, 환자가 동업진비인 색이 있어가지고.
1: 네.
3: 거리심하고 머리가 불만 깎아낀 것 같고, 기억력이 있고, 예,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그게 하고 못 봤습니다.
1: 네.
3: 그리고 이제 뼈도 나빠가지고, 계속 소리도 보고 양도 보고 그런 다시 타고 한테 신신신신이 하고 그랬는데 이 근육이 반반으로 잘해서 좀 쓰고 있어요. 그런데 몸식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이런 문제가 좀 적합한 것 같습니다.
1: 예.
3: 예를 이용해서 좀 시야인 아들이 조금 좀 힘이 드는 것 같고 고래는 좀 공격해야 되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1: 이게 잘
3: 사는 게 많이 나아졌단 말입니다.
1: 예.
3: 이 환자가 적합한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동안 다
1: 숨질까요? 일단 두 개 조정은 먼저 쓰십시오. 그러면 알깁니다. 그 다음에 증상이 많이 나아지면서 장기적으로 복용한다 할 때 점점 더 잘 알겠습니다. 먼저 두 개
3: 괜찮겠습니다.
1: 네.
2: 네. 그래요.
1: 약국에 전화하십시오.
2: 네. 네. 네.
3: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일단 이런 뭐 파킨슨병으로 오는 치매든 아니면 알츠하이머성 노년성 치매든 여러 가지 이런 치매는 대부분 다 우리 뇌조직 뇌신경세포가 위축이고 이런 도파민이나 멜라토닌이나 이런 분비가 다 줄어드는 겁니다. 특히 또 멜라토닌도 그렇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잠을 오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잠을 이 멜라토닌은 또 대뇌에 있는 손과체라는 부분에서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2: 네.
4: 예, 저도 지금 근육 보상을 쓴 지

0: 저는 한 열흘이 됩니다. 제가 지금 과정을 보게 되면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흐리멍텅하던 게 이게 지금 이렇게 괜찮아요. 장암이가 지금 좀 이전 맞죠.
1: 장암이 오는데 많이 났을 겁니다.
0: 예, 이 옛날에는 장암이 했는데 지금 이게 나사진이 하긴 남아요, 장암이.
1: 네.
0: 그 실 놓고도 장암이 기도 안 합니다, 또. 그리고 또 이 기억력도 지금 좋아지면 하나하나 지금 그리고 저기 또 하나 특징 나는 이게 소변 차수가 좀 심한데 여기 약간 시에 지금 발견나면 근데 이거 보게 나면 이게 이 약이 이 근육 보시면 이게 새로운 약인데 이게 써보니까 확실히 예 여러 면에 사양 저 자그마하시 이렇게 아닌데 아무튼 약이 있으면 시간이 짧으니까 그냥 되게 내게 합당한데 나는 이게 좀 이런 활동도 좋고 이럴 때 좀 있어서 고민하자
1: 네, 이번 우대 활동은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1,000원이나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2: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내라는 거는 우리 사령부입니다. 제일 최고 기관이란 말입니다. 령도란 말입니다. 이래서 이 대내에서는 벨라벨라는 호르몬을 다 분비합니다. 특히 이 멜라토닌 같은 거는 우리 대뇌에 보면은 대뇌하고 소뇌 중간에 손과체란 부분이 있습니다. 설처럼 그렇게 생긴 거라 해서 손과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멜라토닌을 분비합니다.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 멜라토닌 이런 그 투여수라고 말하는데 약도 실면증인의 사람들 많이 먹어봤을 겁니다. 멜라토닌은 제3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의학적으로는 第三只 엔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눈은 두 개 됐으니까. 근데 이 멜라토닌을 한 개의 세 번째 눈이라고 말한다. 왜 그러는가? 보면은 밤인가 낮인가 이걸 알아내는 것이 멜라토닌입니다.
2: 네, 단분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3: 저도 건네고지 나는 먹는 환자입니다. 어제 먹는가 하면 혈압도 그래 안 돼가지고 머리가 휘잉하면서 거리 땡하면서 이렇습니다. 그리고 오지름증도 나고 이래서 혈압약을 하나를 두 번씩 먹었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이 온동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혈압약을 하나를 두 번씩 먹던 게 한 번씩 먹어도 괜찮겠습니까?
1: 아주 좋죠. 두 번 먹던 사람들 한 번씩 먹고 이 약을 한 1년씩 쓰고 보면 그 한 번씩 먹는 혈압약도 하루 건너 이틀 건너 이렇게 먹어도 됩니다. 혈압 조절되는 걸 잘 관찰하면서 혈압약 줄이는 약입니다. 이 약은 대뇌가 맑아지지 않으면 혈액이 깨끗해야 됩니다. 이래서 혈액을 보충할 수 있는가 하면은 혈액을 정화해주고 성혈 보혈하는 약입니다. 꾸준히 쓰십시오.
3: 예, 내가 그리고 이 소변이 닫아댔습니다. 하루 종일 두고서 몇 번씩 소변보다 나면 다시 못했는데 지금은 이 하루 종일 이고서 한번 기근해야 두 번 보고서 잠을 잘 잡니다. 잠을 잘 자니까 일어나면 정신하고 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1: 예.
3: 이렇게 효과 좋습니다. 그래, 우리 언니도 예시랍 소설이 안 돼가지고, 잠이 자지 못하고, 소변이 자다가지고, 소리, 이렇게 고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 먹는 거, 보고 소리 이렇게 넣어오니까, 우리 언니도 이 약을 같이 살려고 합니다, 지금.
1: 예.
3: 이번
1: 같이 참 좋습니다. 이번에 15곽 사도 15곽 드리니까 30곽이 나가니까 충분하게 둘이 있어도 오래 쓰죠. 그리고 1,000원은 빼주지 않습니다.
3: 1,000원도 빼주지 이렇게 전화할 때 그래 싸다고 그래 그런다. 그러기 혈액이 맥힌 것 같으던 게 그게 아무래 열린 것 같으려 합니다. 허리
1: 그렇죠.
3: 대응하던 게 허리 맑아지고 정신

0: 가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대뇌세포가 자기 기능을 찾아가면서 멜라토닌 분비도 올라가고 세라토닌, 도파민 이런 많은 이런 호르몬 분비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잠이 안 오던 사람들 잠이 잘 오죠. 이 멜라토닌이가 바로 디산즈 엔진이란 게 그겁니다. 지금은 낮이다. 우리 움직여야 된다. 활동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그러나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지면 어젠 밤이다. 자야 된다.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되죠. 이렇게 잠을 자야 됩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분비되는가? 대뇌란 말입니다. 이 대뇌세포가 건전해야 이런 멜라토닌이든 도파민이든 분비가 잘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호르몬을 뭐 자꾸 바깥에서 먹어만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손과체라미 또 수축이 옵니다. 또 수축이 오죠. 내 분비하지 않아도 이렇게 바깥에서 자꾸 들어오는데 하니까 자기 기능을 잃어가게 됩니다. 무시개나 그렇습니다. 우리 그 내 몸에 있는 이런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더 그런 세포가 자기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 바깥에서 보충해 주다 보면은 그런 세포들은 더 위축이 온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 대뇌에 있는 많은 이런 그 대뇌 세포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자기 기능을 완성할 수 있게끔 촉진할 수 있는 약이가 그 뇌포신안입니다. 그것도 치료가 된단 말입니다. 그냥 서약처럼 임시 오늘 보충하고 오늘 보충하지 않고 오늘 먹지 않으면 내일이 또 하고 이렇게 임시 구급하는 약이 아닌 많은 우리 대뇌 조직을 더 건강하게 때문에 우대 활동 잘 이용하십시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 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관 구복액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1: 네.
0: 일단 저희들 연기관 구복액은 우리 그 효능에 똑똑히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효능을 갖고 있지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에 쓴 효능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무슨 효능이 있다고 밝혔는가 보면은 일단 간과 콩팥을 자양해준다. 자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꼭 병이 걸린 다음에 그걸 막 소염제라든가 진통제라든가 뭐 이렇게 치료하는 것보다 본래 갖고 있는 기초상에서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병이 걸리지 않게끔 보양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약은 오래 쓰게 되면은 콩팥을 자양해주고 간을 양간해주고 그 다음에 몸이 허한 걸 보충하는 부위 허하다는 게 우리 몸이 허약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약하다 하면 보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처럼 간과 콩팥을 자양해주면서 몸이 허한 걸 보충해주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0: 간하고 곰팥은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는 데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놉니다. 물론 손톱끝 하나, 머리칼 하나가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 제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간하고 콩팥 비장은 많은 일을 합니다. 특히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신선부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선부조라는 게 무슨 증상이 나타난가 하면은 위는 뜨겁고 아래는 냉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병이 있으면. 콩팥하고 심장이 생리평형이 깨진 걸 말합니다. 심장은 오행학에서 보면은 불에 속합니다. 화입니다. 이 콩팥은 수에 속합니다. 물입니다. 물과 불은 상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극이가 상극대로 계속 가면은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죠. 우리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잘 잡아줘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심장하고 콩팥이 관계를 말합니다. 만약시 이 심장하고 콩팥이 무죠 사이가 나쁘다 이럴 때는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해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어머니가 지방간도 있고 당남들이 앉아야 항상 이길 수 없고 그렇게 소화 안 되고 해. 그리고 옆구리를 키우면서 밥맛이 없잖아요. 밥을 먹지 마라. 영향이 없습니다. 이러더니 그러다 이 성장관이 듣고 이렇게 있고 구매하고 먹고 있는데 조금은 소화 잘 되고 기름기 음식 먹으면 이전에 성인됐어 그러던 이 증상 좀 이렇습니다.
0: 예.
2: 네, 밥맛이 당연히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그냥 이 약 먹고 병원에 가 검사를 했는데 잠에도 정상 수치로 나오고 그렇게 범사변이 영 잦았는데 다이어트 보지 봤습니다. 범사변은
0: 범사변 잦던 사람들이 이 약 쓰고 많이 나사렀던 분들 죽지 않습니다.
2: 예, 그래도 이거 구하였습니다부터 범사변에 아 정말 한 번 날이 또 혹시 두 번 본다 했습니다. 이래
0: 예.
2: 아, 그러니까 참 제작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맥이 나지 정신 나오게
0: 이 약은 꾸준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계속 쓰게 되면은 지금보다 또 더 좋은 효과 봅니다.
2: 와, 그래도 나는 이번에도 네. 또 받았습니다. 예.
0: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에?
1: 네, 2797번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신선부절한 어떤 증상이 있는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두한 종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는 차고 족, 발이죠. 발에는 열 해야 사람이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1: 네.
0: 한 종열.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네 지금 이 우리 이모가 영지 입간 구박액을 쓰고 있는데 병원에가 검사라니까 강경화 복수 10초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이거 열심히 듣고 지금 어제는 반면 썼습니다. 반면 쓰니까 그렇게 소화되지 않고 맥이 없고 몸이가 자꾸 붓기던 게 어제는 많이 내렸다 재니까 그게 좋아 맞습니다. 그리고 얼굴 색깔이 항상 누렇던 증상이 지금 많이 벗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쓰니까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눈도 그저 부었더니 지금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기고 몸이가 그렇게 약하던 게 지금 밥이 맛이 없어 그렇게 하던 게 너무 잘 먹어도 됐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배우 잠을 잘지 못해 고사했는데 잠도 영 잘 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고 너무 좋으니까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그래 오늘이 배달 됐다고 그래 전화 드린답니다.
0: 예, 우대활동 이 반값으로 내려가는 우대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잠깐.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우리가 덥다 하면은 마릅니다. 마를 뿐만 아니라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요리 몽땅 우여와 찼다 말입니다. 머리. 우이라는 게 어딥니까? 머리라 말입니다. 이래서 목도 마르고 입도 마르고 눈도 마르고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0: 우리 더우면 어떻습니까? 집이 갑자기 덥거나 바깥이 여름이 와서 더울 때면 정신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 열이가 몽땅 위로 올라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두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2: 예, 예, 수고 많습니다.
0: 예.
2: 예, 나는 이깐님 뭐 구별을 쓰고 여자 정말 많이 합격받았습니다. 우리 여심이 시에서 와서 이 촌에 신체검사한데 있는데 어제 화암당 가본가 야 수치 정상 수치 다 됐습니다. 야
0: 어찌 많이
2: 좋겠습니다. 야 선생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야 내 이야기하는 네. 정말 오늘 이날이 없습니다. 야 내 정말 네. 그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수고 효과 없어하다 선생님이 강의를 하니까 그때부터 그러는데 야 정말 어찌 기쁘지 정말 나가봅시다. 지금 환단 찾고 집에 오는 길이
0: 네 그렇죠. 네. 건강이 좋아졌다는 네. 것만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2: 그래 이런다 그 선생님 오늘 밤에 정말 좋아졌습니다. 어찌 기쁘지. 그래서 아 정말 이야기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선생님.
0: 그렇죠. 용지라는 게 이게 미천가지 중약제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약입니다. 간에
2: 예, 예, 그래서 내 그 이야기 아 보는 너무도 좋았어요. 내 정말 오늘 천하 어때 거기 자리 어찌나 거기 있을까요? 예. 그래서 예. 이야기 계속 복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0: 예, 날 계속 복용하십시오. 예.
2: 예, 예, 예, 아, 선생님, 예. 정말, 이 도약을 아셔서 감사합니다. 난 정말, 선생님,
0: 여자라.
2: 나의 두 번째 생명이 은인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예, 선생님, 건강하세요.
1: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0: 우리 물리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물의 물이라며 보면은 찬물하고 도움을 섞어 놓으면은 찬물이 밑에 갑니다. 그래서 손을 엿봐서 물이 다 따뜻했네. 이러고 보면은 더 깊이 엿보면 밑은 차단 말입니다. 우리 몸에 열도 그렇습니다. 열이 있으면 이런 걸 허열이라고 하죠. 쓸데없는 열을 말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사한성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매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우천입니다. 작곡은 길성월 작사 박성웅 작곡의 사랑이 머문 곳입니다. 우리 삶에는 사랑이 스며 있는 자리마다 특별한 온기가 남습니다. 디즈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류은정 작사 문승화 작곡의 어머니 조국이를 만나보겠습니다. 어머니 품처럼 포근한 조국, 그 이름만으로 가슴 뭉클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김인덕 작사 최학산 작곡의 자랑하는 우리 연변입니다. 새로워지는 만큼 빛나는 연변의 오늘을 노래합니다. 이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정근 작사 박성철 작곡의 사랑과 조국입니다. 하나의 숨결로 이어진 그 깊은 울림을 현진 가수가 전해드립니다.

이어진 곡은 허복순 작사, 리하수 작곡의 우리의 꿈입니다. 꿈 하나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데요. 아직 잠들지 않은 그 꿈, 함께 펼쳐보는 건 어떨까요? 박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 노래는 비광원 작사 유나나 작곡의 된장말 꿈의 고향입니다. 고소한 된장 냄새가 그리운 정겨운 말, 그곳이 바로 꿈꾸는 고향입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근 작사 박동호 작곡의 인생길 우리 함께입니다. 인생길을 함께 걷자고 손내민 노래인데요. 함께라는 이유만으로 힘이 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보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자 중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오메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특별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거창한 꿈이 이루어질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순간에 숨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순간, 편안한 휴식 시간, 소중한 사람과 나눈 따뜻한 대화 모두 행복의 조각들입니다. 행복은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평온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큰 성취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소소한 기쁨을 발견하고 마음을 여유롭게 가꾸며 매일의 삶 속에서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네,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행지 복근성의 중심도시 복주입니다. 1700년 넘는 역사를 간직한 해상 실크로드 발원지이자 강남 대표 문화 명성인 복주. 고풍스러운 명청시대 골목길부터 도자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 또 입맛을 사로잡는 민체 음식까지 볼거리 먹을거리가 아주 가득한 곳입니다. 복주 여행의 핵심 명소와 현지 음식, 또 여행 꿀팁까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행 계획 중인 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주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첫 번째 필수 관광지 바로 삼방치랑입니다. 삼방치랑은 진조시대부터 뿌리를 내려서 당오대 시기에 자리를 잡고 송조 때 형태가 완성된 뒤 명청시대 전성기를 맞은 복주 최대 역사문화지구로 리방제도에 살아있는 화석 명청건물박물관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규모가 매우 큰 역사보존구역이기도 합니다. 이름인 삼방치랑의 뜻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중심거리인 남후거리를 기준으로 서쪽에 3개의 방, 동쪽에 7개의 골목이 펼쳐져 붙여진 이름이 되겠습니다. 서쪽 3방은 의금방, 문유방, 광록방, 그리고 동쪽 7골목은 양교항, 랑관항, 탑항, 황항, 안민항, 궁항, 길피항입니다. 삼방치랑의 가장 큰 매력은 당송시대 리방도시 구조가 그대로 보존되고 270여 채의 명청 고건축물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그중 159채가 문화유산보호건물로 지정됐고 15곳은 전국 중점 문물보호 단위로 지정될 만큼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겠습니다. 선보정 고택, 림강민, 빙심 고택, 업복 고택 등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곳은 복주 출신의 유명한 역사 인물들이 많이 거주했던 곳이기도 하겠습니다.

사람이 붐비는 오후보다 아침 일찍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적한 거리에서 고풍스러운 정취를 만끽하기 좋고 돌길이 많으니 편한 운동화를 신고 가는 게 필수겠습니다. 한마디로 삼방치랑은 1700년 세월이 살아 숨쉬는 복주의 심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 건축과 역사를 깊이 느끼고 싶다면 반드시 들러야 하는 곳입니다.

삼방칠항을 둘러봤다면 다음으로 추천할 수 있는 곳은 민칭현에 위치한 자천하 해사골입니다. 아, 중국판 해상 실크로드 디즈니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이곳은 500무 넓이의 대형 테마 체험 공간으로 단순한 놀이공원이 아닌 해상 실크로드 도자기 문화를 배우고 즐기는 에듀테인먼트 장소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이만디 해상 무용로를 재현한 80여 개 테마존이 마련되어 있어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곳의 핵심 콘텐츠는 도공소년 아인과 정령 아해의 모험 이야기입니다. 민강 부두에서 배를 타고 아프리카까지 도자기를 전달하는 여정을 4D 영상관, 워터슬라이드, 그리고 공중비행 체험 등 다양한 시설로 생생하게 구현했고 국내 최초 이동식 공연인 해사다쇼가 테마존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티켓 시스템도 아주 실용적인데 1표 4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장의 입장권으로 모든 무대 공연 관람과 AR로 배우는 도자기 제작

가족 여행객 전용 추천 코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7세부터 12세 아이와 함께 온다면 오전에는 도자기 문화 체험을 하고 점심은 도자기 모양 디저트를 맛본 뒤에 오후에 워터파크 시설을 즐기는 반나절 동선이 좋겠습니다. 자천아 해사골은 2000년 도자기

역사를 담은 체험형 박물관이자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모험 공간으로 역사 교육과 놀이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이색적인 명소가 되겠습니다. 명소 관광을 마쳤다면 또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인 현지 음식을 맛볼 차례죠. 복주는 중국 4대 요리 중 하나인 민체의 중심지로 달콤 새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민체의 정수로 꼽히는 불도장부터 거리 간식까지 하나씩 살펴보자면 먼저 불도장입니다. 100년 역사를 지닌 대표 메뉴로 취추원 식당의 불도장이 가장 유명합니다. 20여 가지 고급 식재료를 3일 동안 천천히 푹 고아 만들어서 깊고 풍부한 육향이 일품입니다. 민체 전체의 조리 특징 두 가지를 꼽자면 첫째는 정교한 칼솜씨.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썰고 종이처럼 얇게 저미는 기법이 유명하고요. 담조향랍편이 대표 요리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다양한 국물 요리로 일탕십변이라는 말처럼 한 가지 육수로 10가지 맛을 연출하는 게 민체의 진수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여행 가이드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복권선 복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인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거리 음식도 종류가 아주 많은데요. 복주 어묵, 육연, 새우수, 굴전, 정변호, 춘권, 실면, 비빔면 등 10가지가 넘는데 특히 복주 어묵은 생선살로 만든 껍질 안에 고기초를 채운 독특한 형태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관광객이 꼭 맛봐야 하는 음식 세 가지를 따로 추천해 드리자면 첫 번째는 육연입니다. 고기로 만든 얇은 껍질에 고기소를 채운 만두로 복주 사람들은 생일이나 명절에 꼭 챙겨 먹는 특별한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00년 역사를 가진 리치육입니다. 돼지 등심에 십자 칼집을 내서 튀겨 리치 열매 모양으로 만들어 복주 특산 홍조로 달콤새콤한 맛을 더한 요리로서 붉은 색상이 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담조 향답편으로 민체 최고의 칼솜씨를 보여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달팽이 쌀을 내미나게 두께인 0.8mm 내지 1.2mm로 균일하게 썰어 홍조 소스와 볶아내는데 45도 각도 균일 칼질과 분당 120회 속도 조절이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집에서 따라 만들고 싶다면 오징어로 재료를 대체하고 도마도 페이스트와 막걸리로 간단한 소스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접시에 민체 칼솜씨, 불 조절, 홍조 향이 모두 담긴 요리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복주 사람들의 아침 식사 대표주자 정변호를 소개합니다. 600년 역사를 지닌 간식으로 철판 가장자리에 쌀 반죽을 얇게 부쳐 굳힌 뒤 해물육수에 넣어 만들며 새우 발효 소스인 새우의 맛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아, 조개, 황화채, 돌김 등 해산물을 넣고 굴전, 요우태와 함께 곁들여 먹는데 현지인들의 아침 식사 방식입니다. 비 오는 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나눠 먹는 추억의 맛으로 복주 어머니들의 따뜻한 정성이 담긴 음식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주 요리는 정교한 조리법과 천년 역사가 어우러져 향기가 사해에 퍼지고 식문화가 천고에 전해진다는 말이 어울릴 만큼 매력이 넘치기 때문에 복주 여행 중 꼭 다양한 민체 요리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고 마음이 무거워질 때 여행을 통해 쉼을 얻습니다. 여행은 단순히 먼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틀에 박힌 생활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정화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평소 바쁘다는 이유로 놓쳤던 작은 행복들을 여행 속에서 다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낯선 도시의 거리를 천천히 걷다 보면 색다른 설렘이 가득합니다. 익숙한 풍경이 아닌 새 풍경을 보며 시원한 바람을 맞고 또 현지의 특색 있는 음식을 맛보는 모든 순간이 소중한 추억이 되겠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모습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며 쌓였던 스트레스와 걱정이 점차 사라지는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짧은 여행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와도 여행에서 느꼈던 여유와 행복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얻은 경험은 시각을 넓혀주고 지친 마음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을 사랑합니다. 여행은 언제나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듣기만 해도 저절로 어깨가 들썩이고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최근 작사 리태허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장수타령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맞고 향해 갈 때마다 느끼는 그 특별한 감정과 그리움을 노래한 가요 조혜 작사 허설아 작곡의 고향에 갈 때마다를 전해드립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머니의 바느질, 그 작은 바늘과 실에는 우리를 위한 정성과 사랑이 가득합니다. 최관석 작사, 리만수 작곡의 김천 가수가 부른 어머니의 바느질을 전해드립니다.

연변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언젠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노래한 가요. 박송산 작사, 안홍천 작곡의 렴수원 가수가 부른 연변에 가고 싶소를 전해드립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과 또 생활 속 작은 발견을 함께 나눌 서태문입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오늘을 만들고 또 오늘의 선택이 일요일의 건강을 만들어가죠. 우리 모두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살림에 깃든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방송에서는요, 가정주부님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다양한 생활 지혜를 준비했습니다. 과일 세척, 황금 법칙에서부터 달걀을 보다 더 건강하고 과학적으로 섭취하는 방법, 항염과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 슈퍼식품과 여름 절 목욕시 주의사항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온 가족의 건강을 챙기시는 주부 여러분,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의미 있는 역사인물 이야기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과일입니다. 맛도 좋고 비타민도 풍부한 과일은요, 온 가족이 영양 보충에 빼놓을 수가 없는 음식이랍니다. 하지만 많은 주부님들은요, 과연 어떻게 해야 과일을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을지 고민할 때가 참 많거든요. 과일 표면에 남아있는 잔여 농약과 각종 우물을 제대로 씻어내지 않게 되면요,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요. 아래 과일 세척의 세 가지 황금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요, 바로 꼼꼼히 헹구기. 흐르는 물이 관건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일을 물에 오래 담그면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오래 담그는 것보다 흐르는 물로 씻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고여있는 물에 오랫동안 담가두면 표면에서 떨어져 나온 오염물질이 다시

채 과일 겉면에 달라붙을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잔여 농약과 오물을 없애주는 것은요, 끊임없이 흐르는 맑은 물입니다. 이 올바른 세척 방법은 이렇습니다. 과일을 흐르는 깨끗한 물에 대고 손 혹은 부드러운 솔을 사용을 해서 표면을 30초 이상 정성껏 문질러 씻어줘야 합니다. 특히 껍질째 먹는 포도 또 딸기 같은 과일일수록 이 과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두 번째 법칙, 세제 사용은 금물이랍니다. 간단함이 가장 안전하거든요. 혹시 더 깨끗하게 씻으려고 주방 세제나 시중에 나온 과일 채소 전용 세척제를 쓰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세척제를 사용하게 되면요, 오히려 새로운 화학 잔여물이 과일 표면에 남게 될 위험이 아주 큽니다. 네, 일부 과일은요, 껍질에 미세한 구멍이 많아 세제 성분이 틈새 스며들어 완전히 헹궈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대부분의 일반 과일은요, 깨끗한 흐르는 물만으로도 충분히 세척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좀 더 꼼꼼한 세척을 원하신다면요, 소량의 베이킹소다를 물에 불어 잠시 담갔다가 다시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헹구면 좋습니다. 이 별도의 화학세제를 쓰지 않는 것이 가정식당 안전의 기원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법칙은요, 담그는 시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5분에서 10분만 담그면 충분합니다. 먼지나 겉에 오물은요, 짧은 시간 물에 담그는 것만으로도 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요, 30분 이상 너무 오랫동안 물에 푹 담가 두면은요, 과일 표면의 맛이 손상될 뿐만 아니라 본인의 맛이 손상이 되죠. 물 속에 더러운 물질이 과일 쪽으로 또 다시 흡수될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딸기라든가 블루베리 같은 이 베리류 과일은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부드러운 흐르는 물로 가볍게 헹군 뒤에 연한 소금물 혹은 베이킹소다물에 5분에서 10분 정도만 담갔다가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로 충분히 헹궈서 드시면 좋습니다. 네, 이처럼 작은 세척 습관 하나가 온 가족의 식품 안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주부님들, 이 가정에서 과일을 다룰 때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황금 법칙을 꼭 기억해

식탁에서 빠지지 않은 음식, 달걀에 관한 건강 상식입니다. 달걀은요,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은요, 영양가가 매우 풍부한 식품이랍니다.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요, 매주 적정 양의 달걀을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은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가져다 주고, 당뇨병, 고혈압, 발병 위험도 낮춰준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요,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더 과학적일까요? 네, 주부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가장 권장을 하는 조리 방식은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은 영양소 파괴가 가장 적고 인체 소화 흡수에도 유리합니다. 물이 완전히 끓어오른 뒤에 약한 불로 5분 정도 삶아주는 것이 적당한 것입니다. 너무 오래 삶게 되면요, 노란자의 표면에 회색태가 생기면서 영양 흡수가 떨어지니까 시간 조절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달걀국, 달걀찜, 술안도 좋은 조리 선택이겠습니다. 반면 달걀 프라이는요, 자주 먹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기름에 튀기듯 볶는 과정 속에서 달걀 속에 좋은 영양 성분이 많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기름 섭취량이 늘어나서 지방 과잉 섭취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은요, 프라이는 적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달걀을 먹는 최적의 시간은 바로 아침 식사 때입니다. 아침에 달걀을 먹게 되면은요, 하루 전체 총 열량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낮아져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고 밤사이에 소모됐던 인체 영양소를 바르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양의 달걀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수 군체별 섭취 기준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주부님들 명심해 주시고요. 가족 중에 콜레스테롤 혈증,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 뇌혈관 질환 환자거나 고위험군 분들이 있다면 격일로 달걀 한 개를 대접시켜야 합니다. 또한 질병 회복기 환자분들에게는요, 다른 동물성 식품 섭취가 부족하는 경우 매일 한두 개의 달걀을 대접시켜도 괜찮습니다.

가족들의 기미를 챙기면서 남편이나 이 자녀들의 뭐 재정 때문에 무척 신경 쓰는 주부님들도 꽤 많이 있으시죠? 네, 이런 주부님들을 위해서 항염작용이 있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슈퍼식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케일, 즉 우엽감량입니다. 케일은요 흔히 슈퍼식품으로 불리우는데요, 다른 채소들에 비해서 영양성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케일 안에는요 풍부한 비타민, 미네랄,

발달, 생리 활성 성분이 들어있어서 항산화 작용을 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체중 조절, 항암 보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양성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100g의 케일 속에는요, 비타민C가 63mg 들어있는데요. 오렌지보다도 비타민C 함량이 높습니다. 비타민A는요, 100g당 364마이크로그램이, 그리고 이 카로틴은요, 4368마이크그램으로 당근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네, 이런 영양물질들은 몸속에서 비타민A로 전환이 되면서 눈 건강, 피부와 뼈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을 주고 항염작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칼륨 함량도 눈에 띕니다. 케일 100g당 칼륨 395mg이 들어있어서 바나나보다 높은데요. 칼륨은요, 인체 꼭 필요한 미네랄로 혈관의 천연 이완제라고 불립니다. 평소 고칼륨 식품을 잘 챙겨 먹다 보게 되면요, 혈압 안정과 혈관 보호에 유리합니다. 또한 케일에는요, 칼슘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케일은 열량을 낮추고 또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체중 관리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아주 적합한 식품이랍니다. 네, 장 운동을 촉진하고 장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주어 변비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연구 자료에 의하면은요, 채소 섭취량을 늘리게 되면은요,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과 사망 위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케일은 십자화과 채소로서 글루코시노일태산이라는 이 특수한 생물 활성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일을 잘게 썰거나 충분히 씹어 먹으면은 이 물질이 여러 가지 항암 활성 성분으로 변환되며 종양 억제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케일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요, 주부님들 평소에 밥상에 케일을 자주 올려 보시길 권고합니다.

며칠 밖에서 잔뜩 땀을 흘리고 난 뒤 가족분들이 집에 들어서기 바쁘게 시원한 냉수로 샤워를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더운 날 냉수 목욕 뭐 정말 해도 괜찮을까요? 네, 우리 인체는요 이 자체적인 체온 조절 기제가 있습니다. 더운 환경이 있다 보면은 피부 무시혈관이 확장되고 땀샘이 열리면서 열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차가운 냉수로 몸을 씻게 되면 급격한 온도차로 인해서 혈관이 순식간에 수축을 하고 혈압이 급격히 상승을 하며 심장 박동도 불안정해지죠. 네, 가벼운 경우는요 땀이 잘 나지 않거나 심기항진, 두통이 나타나고도 심각한 경우에 심근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며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 심지어 심장성 돌연사까지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 심혈관 질환을 앓는 어르신들은요 더욱 조심해야 하겠죠. 네, 그렇다면 아주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이건 역시 좋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은 대량의 혈액을 피부 표면으로 몰아가 심장, 뇌 같은 중요 장기의 혈액 공급이 부족하게 만들고 심장 부하를 높여주며 부정맥을 유발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더운 날 목욕에 가장 적합한 수온은요 섭씨 35도부터 40도 사이로서 우리 몸의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38도에서 40도가 가장 이상적이랍니다. 미지근한 물은요 피부 자극이 적어 혈관의 급격한 수축, 확장이 일어나지 않아서 심리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동시에 혈액순환을 촉진해주고 신진대사를 도와 몸기관의 영양상태를 개선해주기도 합니다. 피로로 굳어진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며 피로 회복 효과도 아주 좋습니다. 또한 차가운 물과 달리 인체의 보온 반사를 익히지 않아서 몸속 열 배출이 순조롭고 유효 시원함이 오래 지속이 된답니다. 네, 그러니까 주부님들, 이 가족의 어르신들이나 자네가 목욕을 할 경우 꼭 수온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가 작은 일상 속에 있다면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은 듯이 보냅니다. 우리 연변엔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사비라는 말처럼 홍색 유전자가 살아 숨쉬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운 변강의 땅 곳곳에는요, 수많은 항일 영웅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제3방면군 총재비를 맡았던 진한장 열사의 고귀한 사적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진한장 열사는 만족으로서 1913년 도나현 성서 반절하툰 지금의 도나시 한장향 한장촌에서 태어났습니다. 1932년 9월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그는 결연히 펜을 버리고 총을 잡았습니다. 그는 왕덕님이 영소라는 길림 중국 국민 구국군에 참가하여 전방사령부 비서직을 맡았습니다. 그해 10월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고요. 이후 그는 끊임없이 전선에 서서하며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1934년 6월 영안 공농의용대 정치지도관으로 임명이 됐고요. 35년 2월부터는 동북반일연군 제5군 제1사 정치부 주임, 제2사 참모장, 동밀항일연군 제2군 2사 참모장, 대리사장, 중공동남특위 상무위원, 중공남만성의위원,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제2군 제5사 사장, 제3방면군 지휘관 등 중요한 직무를 연임했습니다. 진한장 열사는 선후에서 경박고 수력발전소 기습작전, 대사전투, 한충령 매복전, 의무성 지략 탈취, 루이당 방화작전 등 수많은 유명한 전투를 직접 지휘했습니다. 여러 차례 적군을 크게 무찔러 수많은 전병을 섬멸하였고 일본 침략군의 기세를 철저히 꺾어놓았습니다. 또 관내 항일투쟁과 유기적으로 호응을 하며 민족해방투쟁에 큰 공헌을 세웠습니다. 1940년 12월 8일 영간현 소완완골 전투에서 진한장 열사는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향년 겨우 27세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목숨을 바쳐 조국과 민족을 위해 싸웠던 열사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과일 세척 방법 달걀과 케일의 과학적 섭취법 더운 날 올바른 목욕 상식을 알아보고 지난 장 열사의 홍색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어린이들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책 몇 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맛이라는 책입니다. 장품성이 쓴 이 책은 주황홍색 교통선이라는 은밀하고도 위대한 혁명 역사를 배경으로 창작된 장편 아동소설입니다. 아이의 순수한 시각으로 혁명 세월 속의 열혈과 따뜻한 정을 서서히 펼쳐 보입니다. 소녀 란란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비밀 교통원으로서 위험한 일상을 겪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한밤중에 암호 연결, 은밀한 정보 전달, 비바람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모습, 사양진에서 보낸 세월 속에서 란란은 부모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신념과 지조를 점차 이해하게 됩니다. 다음은 어린 시절 길은 스스로 걸어야 한다는 책입니다. 이는 작가 심석계의 자서전적 단편 소설로 내가 나를 한 번 더 보게 하기 위해 한잠 자고 눈 떠보니 아침이다. 웃는 것보다 우는 게 좋다. 길은 스스로 걸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로 부축하게 하지 마. 아들의 반전 다섯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심석계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배경으로 섬세한 필치와 애틋한 감정에 대한 서술을 통해 그의 유년 시절 순수하고 재미있는 학교 생활과 친구, 선생님에 대한 깊은 정을 보여줍니다. 전체 작품은 낡고 누런 흑백 색의 기조 속에 약간의 순수하고 밝은 색채를 화면에 가볍게 배치해 놓은 듯 겹겹이 쌓인 기억의 먼지 속에 가려져 있던 맑고 밝은 색채가 스며나옵니다. 정보가 폭발하는 요즘 시대에 청소년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길을 안내해주는 등불이 필요합니다. 동영상과 패스트푸드 문화가 우리 주위를 가득 채울 때 진정으로 마음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성장 이야기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 책은 어린 독자들에게 강인함과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창을 열어줍니다. 다음은 자크 어보의 부름이란 책입니다. 작가 류호가 쓴 사실주의 장편 아동소설인 자크 어보의 부름은 서장 지역의 생활과 변천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크 어보 설사는 서장 유목민들 마음속의 신성한 산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가장 경건한 사람만이 그의 참모습을 볼 수 있으며 무릇 자크 어보 설산의 참모습을 본 사람이나 동물은 그녀의 영원한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루가와 아버지 라오, 어머니 다와, 할머니 양초일 가족은 자크 어보 초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품은 소녀 루가의 가족과 장족 사자개와의 운명이 엮인 이야기를 통해 자크 어보 초원의 자연 생태, 유목민 문화와 현대 문명의 충격에서의 갈등과 융합을 선보입니다. 이 소설은 섬세한 필치로 장족 거주 지역의 풍토와 인정을 묘사함과 아울러 사람과 동물, 전통과 현대 충돌을 통해 생명의 존엄과 자연을 경외하는 깊은 사고를 전달합니다. 다음은

여기는 아주 좋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작가 소아정정이 창작한 생명력이 충만된 장편 동화입니다. 로정일 가족과 한 지붕 아래에서 살고 있는 제비, 도마뱀, 쥐 등 작은 동물들을 둘러싸고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속에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양 철학적 사고가 담긴 조는 풍경을 생동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작품의 언어는 맑고 담담하며 여유로운 리듬으로 순박한 시골 풍속을 감칠맛나게 들려주면서 인생에 대한 저자의 사색, 누구나 자기에게만 속한 가장 좋은 여기를 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합니다. 다음은 엄마의 백납 이불이라는 책입니다. 아동문학 작가 당지자가 쓴 이 작품은 호남성 장사의 금정 옛거리에서 사대에 걸친 여성들의 성장 및 변화를 시점으로 교묘하게 백납 이불을 정서적 매개체로 하여 가족의 우정과 고향에 대한 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이 개혁개방 이래 겪은 발전과 변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자녀 교양과 여성 자기 성장이라는 핵심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이 책은 어머니가 인내와 지혜로 특이한 발달을 겪고 있는 딸 록광을 위해 사랑으로 감싸며 엮어가는 동년 이야기를 통해 사랑의 포용과 끈기를 해석하고 새 시대의 소년 아동들에게 진정을 이해하고 자의점을 받아들이며 아름다운 품성을 전승해가는 양질의 독본을 제공해줍니다. 다음은 청동신수라는 책입니다. 왕년생 남자아이 목가수의 여름방학 여행이 할아버지 목중복의 문물 복원에 관한 옛날 이야기를 이끌어내며 고고학 연구 일꾼인 아버지 목위평의 업무 일상에 녹아듭니다. 디테일이 풍부하고 생활의 토양에서 자라는 자각과 천연을 가지고 삼성퇴 발견 및 발굴의 역사, 문화재 복원의 기술, 절차와 난이도, 그 과학성과 전문성, 관련 발전 역사를 흔적도 없이 서사의 구성과 인물 형상 부각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작가 리산산이 창작한 이 작품은 동년을 핵심으로 하며 왕성한 시대 정신의 핵심과 사실주의의 질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오스트리아의 작가 로베르트 제탈러가 쓴 한평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장편 소설은 오스트리아 서부 텔록 산악지역의 휴양지 개발을 주요 배경으로 허구의 인물인 안드레아스 에거의 한평생을 덤덤하지만 세밀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평생은 티롤 지방의 풍경 묘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정취를 간직했던 이 지역은 케이블카가 설치되고 스키 휴양지로 개발되는 과정을 통해 중대한 변화를 겪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에거의 시점에서 정교하게 묘사되며 이 작품의 핵심을 이룹니다. 어찌 보면 자연인에 가까운 존재인 에거는 아이러니하게도 문명화 과정에 연루되면서 자신의 노동가치와 인생의 의의를 제대로 부여받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평생의 핵심을 이루는 주제는 바로 죽음입니다. 에거의 곁에는 항상 죽음이 따라다닙니다. 그렇다고 죽음은 불행하거나 느닷없는 형태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으니 바로 아내 마리의 죽음입니다. 에거의 주변 사람들은 죽음을 근본적으로 두려워하지만 그렇다고 애써 피하지는 않은 채 담담하게 맞이합니다. 결국 에거 자신도 그러한 태도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심장을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산의 침묵이었다. 제 등에서는 안 된다고요. 에거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발걸음을 다시 옮겼다. 사실 이 책에서 작가는 여러 차례 죽음의 이미지를 대설로 표현했습니다. 특히 소설의 시작 부분에서 에거는 35살 되던 해 대설 속에서 친구가 중병에 걸려 죽어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다짜고짜 친구를 업고 산날의 마을로 내려가 구조를 요청하기로 합니다. 두터운 눈으로 덮인 3km가 되는 산길을 힘들게 걷고 있습니다. 이때 친구가 갑자기 맑아진 정신 상태를 보여줍니다. 친구는 에거의 등에서 내려 어느새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눈보라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후 친구의 얼어붙은 시신이 발견됐을 때 에거는 이미 70세가 넘었습니다. 삶과 죽음, 느림과 빠름이

상징과 비유는 이 장면에서 무한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친구의 짧고 갑작스런 죽음 뒤에는 에거의 길고도 여유로운 일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주인공 에거는 참으로 딱한 인물입니다. 어렸을 때 학대를 받고 오른쪽 다리를 저는 장애를 안고 살지만 그래도 그는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에거가 사는 삶을 따라가 보면 인간의 존엄에 대한 사색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불행한 에거에게도 사랑은 찾아오고 그는 아내가 죽은 뒤에도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나갑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도 그런 사랑을 믿고 있을까요? 한 남자, 산, 고독, 죽음의 사중주로 이 작품에서는 고독 속에서 존엄과 아름다움을 찾는 내용을 부드럽고 온화하게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존재를 이루는 크고 작은 순간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제탈레의 절제된 산문 속에서 예리한 관찰과 통찰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을 지닌 남성의 이야기를 놀라울 정도로 가볍고 탄력 있으며 우아함이 깃든 언어로 풀어내고 있다. 극도로 시적인 작품이다. 무뚝뚝하면서도 예민하다. 사소하고 주변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책이기도 하다. 일단 이 책의 첫 장을 읽게 되면 절대 손에서 놓지 못할 것이다. 이 책은 독일에서 출간되자마자 많은 언론과 문학계 인사들의 주목을 받으며 세계의 독자들에게 소개됐습니다. 출간 후 독일에서만 55만 부가 판매되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세계 25개국의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7월 열나흘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 산책의 윤을입니다. 속이 쓰린 증상, 즉 속쓰림은 위나 식도 점막이 자극을 받아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조문화 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일상에서 위 건강 지키는 세 가지 방법과 여름철 냉채 보관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위나 식도 점막이 자극을 받아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으로는 위산 역류, 위염,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 궤양, 자극적인 음식, 스트레스, 일부 약물 등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쓰리거나 특정 음식을 먹은 뒤 가슴이 타는 듯 아프다면 위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위가 약하거나 위장 점막이 손상된 경우 속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는 입과 식도를 거쳐 들어간 음식물들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주머니 모양의 소화기관입니다. 위액을 분비해 음식물을 잘게 쪼개면서 소화를 돕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건강의료매체 웹MD 등의 자료를 토대로 평소 위 건강을 튼튼하게 지키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자기 전 간식을 피하고 식사 후 바로 눕지 말아야 합니다. 잠자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미산 분비가 왕성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다면 잠들기 2,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식사를 할 때는 느긋하게 먹는 습관을 들이고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에 바로 눕는 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식후 눕게 되면 위와 식도가 평형을 이루어 음식물의 이동 시간이 길어지는데 위산이 과하게 나오면서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과 위산이 역류하면 염증을 유발합니다. 위산 많이 분비하는 음식은 적당히 섭취해야 합니다. 위가 약하면 위산에 매우 예민해집니다. 몸이 위산에 과하게 반응해 통증을 쉽게 느끼는 것입니다. 위산은 산도 pH 1, 2 정도로 매우 강한 산성 물질입니다. 위산으로 인한 속쓰림을 막으려면 강한 맛을 내는 고추, 후추, 겨자 등을 적당히 섭취해야 합니다. 파, 양파, 마늘 등 향이 강한 냄새도 소량씩 먹어야 합니다. 커피와 술도 위산을 많이 분비하는 음식입니다. 특히 술은 위장 점막에 상처를 줄 수 있어 가급적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 케일 등 설폴라판 풍반 식품은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양배추는 식이섬유와 비타민C가 풍부해 장 건강과 면역 강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위에도 좋습니다. 설폴라판이라는 성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양배추의 푸른 잎에 들어있는 설폴라판은 위를 보호합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양배추의 설포라판은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합니다. 양배추 외에 설포라판이 많은 음식은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케일, 청경채 등이 있습니다. 위는 음식물을 저장하고 위산과 소화효소를 분비해 단백질 소화를 돕는 기관입니다. 또 음식물을 잘게 섞어 소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위 건강이 나빠졌을 때 나타나는 흔한 증상은 속쓰림, 더부룩함, 소화불량, 트림 증가, 구역감, 명치 부위 통증, 식욕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염은 위 점막에 염증이 생긴 상태로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과도한 음주, 흡연, 자극적인 음식 섭취, 스트레스, 진통제 장기 복용 등입니다. 위산이 많으면 반드시 위가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산은 소화에 꼭 필요하지만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거나 위 점막 보호 기능이 약해지면 속쓰림, 역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름이 되어 기온이 점점 높아지면서 시원하고 입맛을 돋우는 냉채가 가정식탁의 단골 메뉴로 자리잡고 슈퍼마켓이나 음식점의 냉채 코너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급성 위장염, 세균성 식중독도 년중 최고 발생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냉채는 두네 시간이 지나면 조심해야 한다는 주제가 최근 온라인에서 인기 검색어에 올랐고 많은 네티즌들이 오래된 냉채를 먹은 후 복통, 설사 등 불편한 증상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냉채는 대부분 고온 살균 과정이 생략돼 있어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병원균이 매우 쉽게 번식합니다. 보관시간, 식재료 선택, 조리 과정에서 조그만 소홀해도 건강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실내 온도는 일반적으로 섭씨 30도 이상으로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 병원균이 빠르게 증식하기에 최적의 황금 온도대로서 미생물 번식 속도가 겨울보다 3배에서 5배 빠릅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의 즉석 냉채 미생물 위험 모니터링 보고에 따르면 냉채를 상온에 2시간 두면 세균수가 이미 질병 유발 기준에 도달합니다. 4시간이 지나면 미생물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육안으로 신맛이나 끈적임이 보이지 않더라도 구토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바로 폐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일에 지치고 마음이 답답하고 머릿속이 복잡할 때 갑자기 저도 모르게 휴 하고 길게 한숨을 내쉬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한숨 쉬지 마. 한번 한숨 쉬면 가난이 3년간 지속된다. 한숨 쉬면 행운까지 다 날아간다. 하지만 오늘날 점점 더 많은 과기연구들이 한숨의 오명을 벗겨주고 있습니다. 한숨은 나쁜 습관이 아니라 신체의 자가조절 스위치로서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왔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단 몇 분간 의식적으로 한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뇌, 심폐기능, 혈관, 감정 등에 은근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의학 잡지 세포의학 보고에 발표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감정 조절과 불안 완화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명상이나 다른 호흡법이 아니라 바로 한숨이었습니다. 연구진은 건강한 성인 108명을 모집해 4그룹으로 무작위 배정하고 주요 호흡법과 마음챙김

명상 등을 비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매일 5분씩 지정된 호흡 연습을 하고 이를 28일간 지속했습니다. 각 참가자는 스마트밴드를 착용하여 생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고 연습 전으로 자신의 감정과 불안 수준을 평가했습니다. 28일 후 한 가지 고무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호흡법을 사용하든 하루 5분만 호흡에 집중하면 불안이 즉시 완화되고 부정적 감정이 감소됐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 이 모든 방법 중에서 순환식 한숨이 기분 개선과 호흡 빈도 감소에 가장 뛰어난 효과를 보였으며 심지어 마음 챙김 명상보다도 더 우수했다는 것입니다. 한숨의 또 다른 숨은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통증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한숨을 쉬면 4분 만에 진통 효과를 일으킵니다. 다음으로 폐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한숨을 쉬면 폐의 탄력성을 회복시킵니다. 수면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한숨을 쉬면 신체와 마음을 모두 이완시킵니다. 이 밖에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자주 한숨을 쉬면 몸과 마음의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정다운 고향을 준비했습니다. 정겹고 아름다운 내 고향에 대한 변치 않는 애정을 선율에 담은 이 가요를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김웅룰 작사 김나무 작곡의 잘 살아보세 보내드립니다. 점수원 임향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일상 속에서도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지인들과 정을 나누며 살아야겠죠. 마음이 훈훈해지는가요? 김옥일 작사 작곡의 자주자주 가보세요 보내드립니다. 김청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한 분뿐인 인생 소중하게 가꾸어 가길 바라며 한동의 작사 김광호 작곡의 인생을 아끼며 살자 보내드립니다. 마용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웃음은 밝은 에너지를 전달해줍니다. 웃는 얼굴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김학성 작사, 김경애 작곡의 웃으면 예뻐집니다를 보내드립니다. 류림 박볶음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친구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친구는 인생의 선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함께 울고 웃으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길 바라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이어서 행복한 농촌 생활을 그린가요? 김세형 작사, 김동진 작곡의 우리 농촌 좋구나 보내드립니다. 류영화, 장금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리원학 작사 최삼명 작곡의 아리랑 이상골의 정들어다오 보내드립니다. 전화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기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기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친구들 안녕. 바른 말 이쁜 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쁜이와 함께 풍부한 성구속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 말 이쁜 말. 우리는 공부, 취미, 단체 활동, 꿈을 향한 노력 등 여러 가지 일을 도전하며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면 누구나 빨리 좋은 결과를 얻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노력한 만큼 금방 성과가 나타나길 바라고 한 번의 시도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세상의 많은 일들은 단번에 만족스러운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너무 서둘러 결과만 쫓다 보면 기초를 다지지 못하고 쉽게 좌절하거나 중간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한 번의 큰 성과를 바라보기보다 꾸준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담은 속담과 성구를 함께 배우면서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나아가는 올바른 생활 자세를 배워볼게요. 자, 그럼 먼저 신나는 동요 듣고서 오늘의 내용을 시작해볼까요? 동요 꽃길을 걸으면을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주 듣는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속담부터 살펴볼게요. 술은 밥 등의 음식물을 숟가락으로 떠서 그 분량을 세는 말인데요. 따라서 첫술은 처음 한 숟가락이라는 뜻입니다. 이 속담은 밥을 처음 한 숟가락 떠먹고 배가 부를 수 없듯이 무슨 일이든 처음 시작했다고 해서 한 번에 큰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두 번 노력했다고 바로 완벽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첫날 연습했다고 바로 곡을 멋지게 연주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손동작도 어색하고 소리도 어설플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 단계의 작은 성과를 소중히 여기고 서두르지 않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으로 말리길도 한 걸음으로 시작된다라는 속담을 알아볼게요. 말리나 되는 아주 먼 길도 결국 첫 한 걸음을 내딛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인데요. 이 속담은 아무리 크고 어려워 보이는 목표도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첫 걸음부터 차근차근 쌓아가야만 도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하룻밤 공부해서 갑자기 실력이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교과서를 읽고 문제를 푸는 작은 걸음들이 쌓여서 비로소 실력이 쌓아지는 거죠. 큰 꿈을 보고 겁을 먹기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걸음부터 실천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언젠가 자신의 목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어서 단삽에 우물 파랴라는 속담을 살펴볼게요. 단은 오직 한 번, 하나뿐이라는 뜻이고 단삽은 단 한 번의 삽질을 말하는데요. 삽 한 번 푹 찍었다고 해서 바로 물이 나오는 우물을 파낼 수는 없습니다. 우물을 파려면 수없이 흙을 파내는 반복적인 노력이 필수적이죠. 이 속담은 어떤 일이든지 단번에 좋은 성과나 결과를 쌓을 수 없으므로 끈기 있게 꾸준히 노력해야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비겨서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서 한 편을 완성하려면 자료를 한 번 찾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자료 수집, 내용 정리, 수정 보완을 여러 번 거쳐야 좋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중간에 진도가 더디다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삽을 파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파란 나뭇잎을 보내드립니다.

네, 아래 한우 성구속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一把斧头砍不倒大树를 살펴볼게요. 도끼질 한 번에 커다란 나무가 한순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내리쳐야 비로소 큰 나무를 베어낼 수 있는데요. 이 속담은 어려운 큰일은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없으며 끊임없는 반복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으로 체력을 기르려 할 때 하루 동안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바로 튼튼한 몸이 만들어지지 않죠. 매일 꾸준히 조금씩 움직여야 서서히 체력이 생깁니다. 큰 변화는 순간 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위조정이라는 성구를 볼게요. 급할 급, 어조사 우, 구할 구, 이룰 성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서둘러 목적을 이루거나 성과를 내려고 조급해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결과만 너무 급하게 쫓으면 기회를 소홀히 하거나 정작 중요한 과정을 건너뛰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제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대충 답만 적어놓는다면 결국 공부 실력은 늘지 않게 되죠.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지위조정 이 성구가 가리키는 성급한 마음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차근차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태도를 나타내는 성구도 배워볼게요. 먼저 뽀뽀웨이응이라는 성구를 볼게요. 걸음보, 걸음보, 할 위, 경영할 영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진지를 튼튼히 다지며 전진한다라는 뜻인데요. 매 단계를 확실히 다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신중한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원자 원다라는 성구는 편안할 운, 뽑을 찰, 편안할 운, 칠타의 한자를 쓰는데요. 기초를 단단히 다지면서 착실하게 일을 실행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 공부를 할 때 급하게 어려운 문장만 배우려 하지 않고 단어와 기본 문법을 차근차근 익히는 것이 바로 뽀뽀웨이잉 원자원다 이 성구들이 말하는 자세입니다. 실수가 생겨도 조급해하지 않고 한 단계씩 튼튼히 쌓아간다면 언젠가는 탄탄한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서 돌아올게요. 동요 노래 동무 춤 동무를 들려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이든 단번에 완벽한 결과를 얻을 수 없고 조급하게 성과만 쫓는 마음을 경계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속담과 송구들을 배워봤는데요. 아무리 큰 목표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첫 걸음을 내딛고 착실하게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오늘 배운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공부, 취미, 꿈을 향한 모든 노력에서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가길 바랄게요.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언젠가 멋진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호복순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리천우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꽃과 나를 준비했습니다.

나도 방실, 햇님 사랑 좋아, 꽃들이 방실. 엄마 아빠 따뜻한 사랑 하도 좋아, 나도야 방실 방실. 꽃과 나 손잡고 약속 하나 했대요. 방실 방실 웃음소로.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반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매술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경만 작사 작곡의 생명에 대하여를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피는 그 이유를.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필 때 그 진통을. 그 여린 잎의 기나긴 밤, 무거운 잇을 품고 해 뜨는 아침 반짝이는 어여쁜 생명아. 이렇게 보며 느낍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조금씩 그리 배웁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생명에 대하여.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정수, 조의특색과 현대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네.

0: 예, 반갑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예, 시간을 내서 길태중 이문진부의 박창호 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예, 박창호 주임은 예, 40여 년이라는 중이나 서이의 예, 조이, 조선조이학이라고 내려도 좋습니다. 예,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분인데 예, 퇴직을 하기 전에는 영길시 요양원하고 연변조이병원에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예, 우리 길태중 이문진부의 예, 특별 요청을 받고 예, 매일같이 많은 환자들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임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심리혈관계통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심교통에 심유리 말적 고르지 못한 심리부치 이러한 말적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예, 호흡계통질병 치료에서 예, 특장이 있는데요. 감기를 자주로 하거나 감기가 걸리면 말죠. 예,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 않은 이런 병증,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말이죠. 예,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예, 만성폐염, 예, 그리고 기관지 천식에 급성 만성 인후염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연변에서 장위병 극성이라고 환자들이 말이죠. 칭찬을 받고 있는데요. 소화계통질병 치료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 밀환성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결장염, 담낭염,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최근에 또 제가 레알한 데 이야기 되면 이 박창호 주임이 독특한 말이죠. 자기가 장악한 기술에 혈위주사료법으로 말이죠.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골관절 통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나타나는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고 예, 맥이 떨어지고 예, 식은땀이 쫙 나고 예, 이러한 병증, 갱년기 종합증, 노년성 병변,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우리 연변에 이런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길태중 이문진부에 오셔가지고 예, 창호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예,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얘기합니다.
0: 네.
1: 그러면 박창호 주임이 예, 소화계통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오늘은 예, 소화계통 질병에서 예, 몇 가지를 예, 우리 선택해서 예, 여러분들하고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0: 네.
1: 우리 소화계통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놓고 본다 할 때 중국의 정도는 1.2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도 만성위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천표성 위험이라든가 비후성 위험, 밀환성 위험, 위축성 위험 이런 것들로 말이죠. 나눌 수 있는데 이 위염 중에서 시간을 내 가지고 오늘은 위축성 위염에 대해서 우리 알아봅시다. 위경 검사를 해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위축성 위염 이런 진단을 받게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위에 있는 위점막이가 맞아 위축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열버지고 위 선체가 위축되거나 소실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진단을 받은 분들이 우리 임상에서 표현이 어떠한가? 환자마다 말이죠. 서일 진단은 위축성 위험인데 증상 표현들이 다 틀려지는 겁니다. 우리 중요한

0: 하게 중초라고 있는데 비장이라고 레알에도 뒀습니다. 이 비장이가 허약하고 기가 말이죠. 울체된 상태에서 위축성 위염이 발생하게 되면 위가 항상 말이죠. 더부룩하고 하늘로 비만이라 하는데 막히는 것 같고 두 번째 식사를 하게 되면 이러한 말이죠. 증세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정서활동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 중의학의 특점이 병증론치입니다. 간위가 말이죠. 불조화로움으로서 위축성 위험이 생기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때는 위가 어떤가 하게 되면 붓는 것처럼 아픕니다. 짱퉁이라 합니다. 그리고 트림을 잘하고 기분이 잡치거나 성질을 내게 되면 이런 증세가 말이죠.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이죠. 입이 뜨거워하고 메스꺼운 기운이 있고 식후물이 자주를 나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예.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0: 예, 예. 예.
2: 저는 길태숭이 박창호 선생님께서 치료받는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2: 예, 저는 소화이 되고 항상 이 옆구리 더부룩하고 무슨 처음엔 것처럼 무거운 것도 같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트름이 나고 별로 어떤 데는 입이 씁쓸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0: 예.
2: 그래서 겨레단에 밥도 못 먹고 영 힘들었습니다. 변비도 영 심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트름도 세게 나고 이래. 그래서 모두 말하는 게 사람들이 왜지 말하는 게 박창호 선생 이런 소화기 통살한 데서 그 길을 갔는데 이 담낭용 나쁘다 합대다 담낭백이 뭐 두껍다는
0: 예예예 예.
2: 그래서 지금 약을 썼습니다. 약을 저는 오늘까지 일주일째 먹습니다. 이게 많이 났습니다. 이 형 계속 무슨 처음엔 것처럼 무겁던 게 이게 무거운 감이 없습니다.
0: 예.
2: 이게 어떤 소화도 되고 밥이 냄새도 알리고
0: 예.
2: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냥 입이 씁쓸한 거에 빌리 해라네 이래 용활하게 놀릴 수 있고 그땐 토하게 놀릴 수도 없더란 말입니다.
0: 예.
2: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지금 오늘이 또 아무래도 쓰던 바에 그 박창호 선생 그 더 쓰자 한 두 번 더 쓰자 요약하려고 그랬다.
0: 예 예약이 예.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2: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그리고 또 이런 정황이 있습니다. 예. 중초에 말이죠. 모든 원인으로 스벨이 차면서 위축성 위염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뭐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는가 우리 려해를 해봅시다. 늘상 말이죠. 배가 그득하고 소신이 좀 말이죠. 소신할 때 있고 입에서 본인이 알고 옆에서도 압니다. 입에서 말이죠. 별난 냄새가 납니다. 코초에 그리고 늘상 가슴이라든가 말이죠. 이런 부위가 답답하고 식사를 조금만 해도 말이죠. 배가 붓고 이런 증세들이 나타나고 우리 세수를 하다 보게 되면 해를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설체가 두껍고 그다음에 노란색을 띤 설태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스벨로 오는 위축성 위염 환자들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 체질의학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조선조 의학이 체질과 관계되는 이론이 있는데.
1: 네, 잠시만요.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전화입니까?
0: 예, 맞습니다.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3: 나는 지금 박인덕이 오는가?
0: 윤덕, 예.
3: 박인덕 그 선생님을 배웠으면 해서 지금 그랬다.
0: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3: 너무 골이 아파겠다. 이 골이 아른지 오란다. 예. 한 10년까지 거의 된다. 이러면서 골이 너무 아파가지고 별난 약을 다 썼습니다.
0: 혈압은 어떻습니까?
3: 혈압은 좀 높습니다.
0: 아.
3: 그리고 어제 병원에 가서 이 CT도 몇 번 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큰 문제 없다는데 뭔가 그냥 띵 하고 그냥 허리 날이라 봐. 개인 날이 없습니다.
0: 아, 그 성질이나 자주를 냅니까?
3: 아니 내 혼자 있는 게 무슨 성질 낼 일이 없지 뭐.
0: 아 그건 또 다른 문제고요. 예.
3: 그렇습니다.

0: 내 생각에 그 선생님의 배움대로 좋을까 불해석했는데.
1: 예, 좋습니다. 어전에 오십시오. 예.
0: 예, 예.
1: 이분은 어전만 문진합니다. 예, 예.
0: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는 질태 중이의 수건장을 보이는 환자입니다.
1: 예, 무슨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3: 요즘에 머리도 세게 아프고 혈압이 올라가면 이 뒷단두리도 뻣뻣하고 아프고 그래서 저기 수건자 비어서 약도 먹고 침도 맞고 그래 지금 요새 조금 호전 가져왔습니다.
1: 예예. 예.
3: 그래 오늘이 가서 또 더 보이려고 그럽니다.
1: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3: 예, 일어나게 되면 또 눈앞에 그것도 새까맣지.
1: 아이고, 심하구만요.
3: 예.
1: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다 됐습니다.
3: 예,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댕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1: 안녕하십니까?
4: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예.
4: 예. 저는 예, 위병 환자였습니다.
1: 예, 진단을 받았습니까?
4: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에 위 아팠어요. 그래서 밥만 먹으면 소화해 되고 침도 많이 맞고 예. 기술말에 거기 그 닭이 똥짓도 많이 말려와서 구워 먹었습니다.
1: 네, 지네이 지네.
4: 그런데도나 예, 그냥 낫지 않고 그런데 그다음 또 예, 배라는 게 계속 쌍두하지. 예. 거기에 또 저기 뱀피까지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 예예예. 예.
4: 저기 용하다는 이사를 여기저기 댕기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1: 예.
4: 우리 동창 모임에 갔는데 우리 동창이 하나 그랬대다. 저기 길태 중에 거기 박창호 선생님들 한번 가보라고. 자기는 찍 한번 거기를 간다는 게지. 감기 예. 걸려도 가고 기침나도 거기 가는데 위병 환자도 오더라며.
1: 예.
4: 기다마 그렇게 명심해 듣지는 않았지만 해도 한번 거기를 가보라며 그랬대다.
1: 예.
4: 그래 가서 이튿날로 갔습니다. 이튿날로
1: 예.
4: 갔는데 한 번 약 갖다 먹으니까 위 좀 이래 뜨상감이 납대다.
1: 예.
4: 그래 약을 쓰다나 어제는 한 20날 썼습니다. 그런데
1: 예.
4: 기본상 어제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어제는 밥도 잘 먹고 어제는 침 맞으라도 아이 댕기고 변비도 없고 지금 어제는 기본상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1: 예.
4: 그런데 오늘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박상호 선생님들이 어제 그저께까지 초약 다 먹었습니다.
1: 예.
4: 오늘이 한 번 더 써야 되겠는도 어땠으면 좋겠는도 해서
1: 예.
4: 지금 오늘 박상호 선생님들 토론하러 가려고 그랬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예, 오늘 가보겠습니다.
1: 예, 예. 연계 예, 다 수고. 됐습니다. 예.
4: 예, 수고하셨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2: 여보세요? 네. 네.
1: 안녕하십니까?
5: 네, 수고하십니다.
1: 예.
5: 예, 저 처음으로 내 결태중에 잠을 하는데요.
1: 예.
5: 우리 집 사람이 계속 기침 짓고 가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명의를 찾아서 뭐 치료해도 치료할 그때 뿐이고 또 재발 자꾸 해서 그래 좀 한번 그 그때 중에 박창호 뭐 주의사에서 잘하신다고 근데 광고에서 많이 듣는단 말입니다. 그래 예. 한번 찾아볼까 하고 그런데요.
1: 예 됩니다. 그냥 오세요. 예.
5: 오전에 가야 됩니까?
1: 예 이분은 오전 오후 다 문진하길래 시간 전에 오시면 됩니다.
5: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저 원장님이 환자입니다.
1: 예, 무슨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6: 예, 엉치가 좀 저리고 예, 그 발뒤꿈치 줄이 뻗으면서 예, 그래서 치료 여러 번 했는데 이거 호전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예약하라고 좀 전화 드린 겁니다.
1: 진단은 받았습니까?
6: 예.
1: 무슨 진단 붙입니까?
6: 뭐 신경은 뭐 합디다.
1: 자발신경 토혈합디까?
6: 예.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6: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한 가지 박창호 선생님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1: 예. 말씀하세요.
7: 아. 전번에 저희는 너무 기력이 떨어지고 한 번, 두 번 가서 약 썼는데 많이 호전됐어요.
1: 예, 예.
7: 그래, 감사하다고 전화드리고 한 번 더 가려고 그랬다.
1: 예,

0: 그냥 시간 타서 오시면 됩니다. 예.
1: 그러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하루 빨리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땀뿐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0: 예.
3: 저는 이 무릎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증계를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서 그랬는데 그 대병원에 그 최영희 선생한테 가서 침 맞아가지고 지금 많이 호전됐어요.
0: 예, 좋은 소식입니다.
3: 예, 예 그래서 예 오늘도 또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3: 예,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0: 예.
4: 예, 저는, 그, 항상 위가 또 그렇고 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냄비가 계속 동반했습니다.
0: 예.
4: 그래서 박창호 그 주임한테서 배웠는데, 효과가 완 좋습니다.
0: 예.
4: 썼는데, 이제 두 번 썼는데, 또 한 번 또 공부하려고 가서 배우려고 하는데.
0: 됩니다.
4: 예.
0: 예, 연계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4: 예. 예, 예 수고하세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링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5: 아, 기타병원에 전에 목소리 들으니까 아시는구만.
0: 예, 예, 예.
5: 아, 네, 그런, 거기 강주민 내가 그 약이라 치료받는 그런 환자인데.
0: 무슨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5: 주약 경수병 이야기한다.
0: 예. 예.
5: 그래서 그래, 그 보고 나고 그러는데, 아니, 그니까, 침을 맞고, 그 다음에 일단 그, 그, 약, 중약이라 쓰니까, 아니, 나가지는 게 아니니.
0: 예.
5: 그럼 오늘도 또 나가서 좀 침도 맞고 그 약도 좀 띄워달게요.
0: 예, 그러도록 합시다. 연결시켰습니다. 예.
5: 아,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십니까? 예, 박윤덕 주임 선생님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0: 예, 무슨 정황입니까?
6: 예. 저는 예, 아니 머리 아프지 머리 아프다 보니까 예, 이 어지럽고 메스럽고 이래서 병원에 와 검사한 게 예, 혈진 없고 혈압이 높습니다.
0: 예.
6: 그래서
0: 예,
6: 박윤덕 선생님이 그 약을 두 주일 썼는데
0: 예.
6: 그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이게 예, 증세가 없어지고 예.
0: 좋은 사실.
6: 예, 예, 예. 혈압 좀 예, 조금씩 낮아지고 이런데 좀 오늘 가서 또 더 쓰려고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꼭 오십시오.
6: 예. 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7: 예, 얘기해야 돼요?
0: 예, 완전히 됩니다.
7: 예, 길태병원 강철수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저번에 내 이야기 해다시피, 위 아프고,
0: 예.
7: 아, 어쩐지 진통남에서 아프던 게,
0: 예.
7: 중간거 지금 먹고 있는데, 그래요. 나사지는 까투리에 한 이런 감이 나는데.
0: 예.
7: 예. 중간 또 오늘까지 먹으면 다 먹는 게 뭐랄까. 예. 또, 선생님을 다 보려고 그래요.
0: 예. 그냥 시간 타서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7: 그러니까?
0: 예. 예. 예. 예.
7: 감사합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8: 예, 수고 많으십니다.
0: 네.
8: 저는 심장병 환자입니다.
0: 예, 어떻게 아픕니까?
8: 예, 자다가도 심장이 후뚜후뚜 뛰고, 예.
0: 예.
8: 그냥 잠이 안 오고, 막, 손발이 막 저려나고, 예, 그렇고, 예. 그리고 가슴이 쿵쿵 막히고, 그렇습니다, 그냥.
0: 예.
8: 예, 그래, 박창호 선생 치료를 받고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8: 예, 그래, 오늘 또 가려고 합니다.
0: 예, 오십시오. 시름 놓고 예. 오십시오. 예.
8: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9: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9: 예, 저는, 원장님 선생님의 환자입니다.
0: 예.
9: 허리도 아프고 지금 일이 또 가을이 돼서 일이 얼마나 예. 심해서 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왕 무슨 조리도 나고 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선생님이 약을 썼습니다.
0: 예.
9: 많이 회복도 되고 침도 맞고 첨약도 쓰고 그래서 많이 회복됐습니다.
0: 예, 좋은 소식입니다.
9: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좀 더 공고히 하자고 소리 가슴에 좀 일하기 위해서
0: 예.
9: 완전히 낫게 소리 그래서 더

0: 저기 치료하려고 예약하려 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0: 예. 예. 감사합니다.
2: 예,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우리 조약에 태아민 체질이라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위축성 위염 진단을 받게 되면 왕왕에 중초에 수별이 차면서 오는 말이죠. 이런 위축성 위염입니다.
2: 네.
1: 그리고 또 소양인 체질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은 보게 되면 우리 림상에서 의미없이 허약해지고 특히 위염이 원인이랍니다. 예. 위가 열하면서 위축성 위염이 오게 되는데 환자들이 증상 표현이가 어떻게 아픈가 하면 은은히 아파납니다.
2: 네.
1: 환자분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은근히 아프다 합니다.
2: 네.
1: 그리고 말이죠. 지지는 것 같고 조통에
2: 네.
1: 늘상 말이죠. 입이 마르고 우리의 의사들이 검진을 하다 보게 되면 서전에 혀를 보는 말 중이들이 맥진도 하고 설진을 꼭 합니다. 예.
2: 네, 잠시만요.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세요.
1: 예.
4: 선생님, 저 문의하다 그럽니다.
1: 예, 무슨 정화입니까?
4: 혈압이 요시간에 좀 땀 많이 흘려 그런지 혈압이가 50이 되고 그 혈압이가 110이 됐는데 이런데
1: 록페를 먹어도 되나 그냥 물어봅니다. 아, 그거는 지금 제가 환자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더 체질인가 거기에 관계됩니다. 먼저 조그만 수령으로 잡숴보시오. 록테기 때문에. 록용하고 록테가 좀 틀립니다. 예.
4: 예,
1: 예, 록테는 예. 조금 잡숴보게 되면 아, 그 체질에 맞는가 그러게 되면 편안한 감이 납니다. 그리고 맥이 나고 예.
4: 예,
1: 그러면
4: 예,
1: 계속
4: 예.
1: 잡숴도 이롭습니다.
4: 예, 예, 예, 알았습니다.
1: 예, 수고하세요. 건강하세요. 예.
4: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러니까, 늘상 말이죠. 입이 마르고, 목이 마르고, 우리 말이죠. 세수를 하다 보면 거울을 보는데, 거울을 보십시오. 그러면, 위가 말이죠. 새빨간 색이 납니다.
2: 예.
1: 위험이 부족하여 지면서,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항상 어떻습니까? 심판이 번거로워하고, 잠들기 바쁘고 어떨 때는 말이죠. 또한 도둑이란 독재인데
2: 네.
1: 잠이 든 다음에 말이죠. 땀이 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땀에 말이죠. 폭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만성위험 중에서 밀란성위험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2: 네.
1: 우리 만성위험 환자 중에서 대략 말이죠. 10% 정도를 차지하는데 환자가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가 우리 뇌를 하게 되면 병원에 가서 상관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위가 아픈데 조통현상이 있습니다. 애이는 것처럼 아프다. 그리고 늘상 말이죠. 소신에 이런 현상이 있고 음식을 말이죠. 잡수나 잡수지 않으나 말이죠. 후장에 헛배 붓는 이런 증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상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께 교대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또 두 가지 말이죠.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뒤가 너무 굳어서 보기 바빠 힘들고 어떤 분들은 배가 살살살살 아프면서 또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때 확진을 받지 못하고 정확한 치료를 하지 못하게 되면 이 소화가 되지 못하고

0: 흡수되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불량 현상이 있습니다.
1: 네.
0: 맥이 떨어지고 예, 점차적으로 말죠. 예, 여위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지금 우리 대중인문진부에 가보기 때문에 이런 박장로 선생이라든가 박윤덕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께 담낭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급성으로 나타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만성으로 말자 나타나는 분들이 급성으로 나타날 때는 어느 날인가 갑자기 말이죠. 오른쪽 말이죠. 상복부가 아주 격렬한 통증이 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애이는 것처럼 아픈 교통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왕왕 보기 때문에 결석이라든가 담낭결석에 담결석에 혹은 말이죠. 병원 미상무리가 감동현상이 생깁니다. 첸둔이라 하는데 박히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래서 말이죠. 담낭경부에 요 말이죠. 결석이라 이런 말이죠. 물질이 박히게 되면 이 급성으로 말이죠.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급성 단계를 말이죠.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만성으로 번져질 경우가 있는데 보통 보게 되면 옆구리가 늘상 말이죠. 을근이 아파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우리 연변말로 말하면 등사디 하는데 등이라든가 견갑골 이런 부위까지 아파날 때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경악이 되면 미스건 기운을 느끼고 심할 때는 미스겁고 토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개발군은 지역경제발전의 주진지이고 대상건설의 주전장이며 산업승격의 주엔진입니다. 전성 개발구 개혁동원대회 포치 요구에 따라 우리조에서는 개발구 체제 기재 개혁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전력을 다해 추진하고 재반 개혁을 힘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조에서는 체제 기재 혁신을 돌파구로 주요 직책에 초점을 맞추고 봉사 기능을 강화하며 개혁 효과를 지속적으로 방출함으로써 개혁으로 장벽을 허물고 실천으로 발전 동력을 불러일으켜 전주 개발구 고품질 발전에 가속도가 붙도록 힘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길 고신기술산업개발구는 이번 개혁을 계기로 기구 최적화, 인사 개혁과 산업 승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분업이 명확하고 산업 사슬이 상호 보완되며 집결 발전하는 산업단지 새 구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개혁 후 연길 고신기술산업개발구는 내부 기구를 11개로 최적화했는데 그중 경제 관련 부문의 비중이 91%를 차지합니다. 연길 고신기술산업개발구 관리위원회 발전 및 개혁국 국장 왕영명입니다. 전성 개발구 개혁의 총체적 사업 포치를 둘러싸고 세 가지 주도산업, 세 가지 보조산업, 산업발전 배치를 한층 세분화해 실행하고 있습니다. 연초 제품업,

0: 전용설비제조업, 의약제조업을 3대 주도산업으로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봉사업, 식품제조업, 연구 및 시험발전을 3대 보조산업으로 확정해 산업발전의 주공 방향을 정확히 설정했습니다.
1: 精准锚定产业发展主攻方向.
0: 단지 입주한 카슨 길림세포 자원고관리위원회사에서는 더 정밀하고 효율적인 정부기업 봉사체계에 힘입어 화장품 연구개발 새 분야를 적극 개척하고 있습니다. 카슨 길림세포 자원고관리위원회사 운영부 책임자 박성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화장품 생산과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향후 전환을 거쳐 수출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연구를 하는 한편 수출을 위한 생산 준비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연결 고신기술 산업개발구에는 3종 중약가공약 생산 대상 등 13개 대상이 낙착했습니다. 이 가운데 투자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대상이 10개이며 주도산업 투자 비중이 74.8%까지 상승해 투자 유치 대상의 량과 질이 모두 향상됐습니다. 길림 연길국제공항경제개발구도 기구 간소화, 체질 강화, 동력 부여, 효율 증대라는 개혁 방향에 따라 연변주 445 산업발전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개혁을 심층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이 개발구의 규모 이상 공업 생산액은 동기 대비 38.1% 증가했습니다. 길림 연길국제공항경제개발구 경제발전구 국장 왕항영입니다. 인사와 보수 면에서는 전원 사업 현재 관리와 전원 일터 초빙제를 실시하고 인력을 투자 유치와 대상 건설 일선에 집중시켰습니다. 의류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길림 절강 1대1 협력 산업기지 건설 대상 2기가 올해 순조롭게 착공했습니다. 관련 부문에서는 전체 주기적인 봉사와 보장을 제공해 대상 건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건축 1국 집단위원회사 대상경리 장우입니다. 관련 부문에서 전 단계 수석을 하는 데 협조하거나 대행에 나섰고 외부차 운송과 건설 잔토 처리도 협조해서 해결했습니다. 기업 혜택 면에서는 보증서로 보증금을 대체하도록 적극 추진해 기업 부담도 줄여줬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대상 건설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었고 생산과 안전, 기술에 집중할 수 있게 됐으며 발전에 대한 신심도 더 확고해졌습니다. 도나경제개발구는 개혁 후 경제 관련 부문 비중이 86%를 차지했으며 직능 배치가 산업단지 경제 발전의 핵심 임무에 전면적으로 부합하게 됐습니다. 올 상반기 공업생산 총액 55억 3,400만 원, 영업수입 49억 9,100만 원, 수출입 총액 19억 2,600만 원을 완수해 산업 발전의 좋은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도나경제개발구의 선두 의약기업인 길림 오동 약업집단 주식위원회사의 인삼녹용 계열제품 심층 가공 및 지능화 승격개조 대상이 올해 조업합니다. 개발구 개혁은 기업의 기술 개조와 생산능력 확대, 플랫폼 건설, 산학연 협력에 더 정밀하고 효율적인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길림 오동 건강과학기술위원회사 부총경리 사례입니다. 우리는 올해 인삼녹용 제품 심층 가공 대상을 가동했습니다. 이 대상은 우리가 신청해 낙착시키기 시작할 때부터 개발구 정부에서 여러 면으로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줬습니다. 덕분에 대상 낙착이 매우 순조롭게 성공적으로 진행됐죠. 대상 건설 과정에서도 개발구 여러 부문과 각급 지도 일꾼들이 끊임없이 조사 연구와 방문을 하면서 기업 발전과 대상 낙착 정황을 수시로 관심했습니다. 도나경제개발구 관리위원회 당사업위원회 서기이고 관리위원회 주임인 윤서휘입니다. 우리는 산업사슬의 취약점과 부족점을 둘러싸고 산업사슬 연장, 보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 전기기계 및 기자재 제조, 농부산물 가공 등 산업 분야에서 우수 기업과 접촉하고 질 높은 대상을 적극 유치해 낙착시키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 과정 봉사 기재를 완성하고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겠습니다. 개혁을 통해 우리주 개발구 관리기구는 약 9% 간소화됐고 산하 사업 단위는 57% 줄었으며 경제발전 관련 내부기구 비중은 88%로 높아졌습니다. 내부기구 지도 간부직 또한 16% 감축돼 기구 대우가 더 정리화되고 효율적으로 변했습니다. 주 상무국 부국장 총명량입니다. 우리는 개발구 기구의 통합과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혁이 계속 심화됨에 따라 각 개발구에서 부담을 덜고 가벼운 마음으로 전진하면서 경제발전 주전장으로서의 역할도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주 개발구에

0: 는 투자 유치 대상 106개가 낙착했고 산업단지 유휴 면적 16만 평방미터 이상을 활성화했습니다. 개혁 성과는 이미 실질적인 발전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주민정국과 주자선총회에서 주최하고 연결세 민정국에서 협조한 자선구조 대학금 이루기 학급지원금 발급식이 25일 연결해서 있었습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호복군이 의식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호복군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당위와 주정부에서는 시종 대학꿈 이루기 학급지원행동을 민생온종 프로젝트, 향촌지능조류 프로젝트, 공익자선중점 프로젝트로 간주하고 정책자금, 자원지원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우리 주 학급지원 공익사업 고품질 발전에 튼튼한 정책적 지탱과 조직적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지금까지 루계로 1,011만 원을 모금하여 생활이 어려운 학생 3,126명을 지원했습니다. 의식에서 주민정국 책임자가 애심기업 대표에게 감사패를 증정을 했습니다. 이어 호복군과 주민정국 애심기업협회 관련 책임자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학생 대표들에게 학업지원 자금패를 전달했습니다. 지원을 받은 학생 대표와 학부모 대표가 서로 무대에 올라 발언을 하면서 학급 지원 정책 실시와 사회 각계 관심에 감사를 표하면서 어려운 처지 학생들이 대학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이 사랑과 관심을 부지런히 배우고 분발 전진하는 동력으로 바꿀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활동 마지막 순으로 당의 빛발 연변 비춘에 주제 사상 정치 수업을 진행하여 청일 학생들이 홍색 교양 속에서 초심과 사명을 느끼고 분발 전진의 힘을 얻게 했습니다. 이번 활동의 지원 대상은 전주 도시와 농촌의 최저 생활 보장 가정, 빈곤 해탈 가정 가운데 전일제 전문 대학 및 그 이상 대학교에 입학한 올해 수험생들입니다. 현재까지 조사 확인과 심사를 거쳐 전주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학생 118명이 2026년 자선구조 대학금 이루기 프로젝트 지원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올해 프로젝트에서는 지원 표준을 일정 최적화하여 입학한 대학교 류형에 따라서 분류 지원하는데 쌍일루 대학은 1인당 15,000원, 일반 본과 대학은 1인당 10,000원, 전문 대학은 1인당 8,000원을 지원합니다. 연변조 변경인구 학업지원발전촉진회 비서장 전선숙입니다. 학업지원은 물질적인 부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조국을 가슴에 품고 부지런히 배우며 분발하여 앞으로 학업에서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향후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의 힘을 모으고 관련 부문과 협력을 하여 연변 자선 학업지원사업의 힘을 보태 변경 학생들의 배움의 길을 지켜주겠습니다. 2026년 대학 신입생 류계섭입니다. 올해 저는 정주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지원 자금이 있어서 앞으로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학업에 더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의 과학연구 수준을 힘써 높여 실질적인 과학연구 성과로 사회에 보답하고 조국 건설에 이바지하며 저를 도와준 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0: 올여름 연길 인터넷 인기 간판벽에 계속되는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 주변 일평균 관광객 흐름이 연 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안 부문에서는 현장에 여러 개 고공 망루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망루가 인증사진을 찍는 최적의 카메라 위치로 되면서 당직 민경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났습니다. 연길 인터넷 인기 간판벽은 연변대학 정문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 외벽에 70여 개 이중언어 조명 간판이 동시에 켜져 화려한 빛을 발하는데 처음에는 연변대학 졸업생들의 기념 촬영 배경벽에 불과했으나 점차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면서 연길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 야경으로 자리잡아 전국 관광객들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공안 부문에서는 간판벽 맞은편 교차로와 연선에 고공망루 여러 곳을 설치해 질서와 안전을 보장해왔습니다. 연결시 공안국 대학성 경무소 당직 민경 고욱입니다. 지정위치 근무, 화장 순찰, 로면 도보 순찰, 무인기 순찰, 고공망루 당직 등 다차원적 예방통제 체계에 따라 현재 고공망루 5개와 이동식 승강망루 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이 많아질수록 현장 관리 난도도 높아졌습니다. 노도나도 최적의 카메라 위치

0: 를 차지하려다 보니 위험을 무릅쓰고 자도까지 뛰어나가 구도를 잡는 일도 벌어졌고 당직 민경들이 여러 차례 만류하고 유도했으나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한 관광객이 망루 시야가 탁 트여 아래쪽에 혼잡한 인파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판벽 전체를 온전히 화면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당직 민경에게 사진 한 장을 부탁해보았습니다. 관광객 반몽설입니다. 직접 찍으면 각도가 낮아 다소 복잡하게 나오는데 경찰이 찍어준 각도는 아주 훌륭해서 인터넷 인기 간판벽 전체를 다 담아낼 수 있습니다. 관광객 최시암입니다. 경찰들도 사진 찍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걸 알고 한번 시도해보려는 마음으로 줄을 섰는데 찍어준 사진 각도도 정말 좋고 예쁘게 나와서 경찰 아저씨가 참 고마웠습니다. 젊은 당직 민경들이 사진 각도를 잘 잡는 데다 태도까지 친절해 사진 촬영을 부탁하는 관광객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관광객들은 민경이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을 촬영해 사교 매체에 올렸고 이는 또 하나의 새로운 화제가 됐습니다. 이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 경찰들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연길시 공안국 대학성 경무소 당직 민경 고욱입니다. 관광객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건 우리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을 때 더 좋은 각도를 찾으려고 차도로 내려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를 제지해야 합니다. 지금은 관광객들이 망루 아래의 안전구역에서 대기하며 사진을 찍으니 질서가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연기를 찾은 관광객들이 예쁜 사진 몇 장을 찍고 돌아가려 하는데 우리 근무 지점은 시야도 좋고 각도도 좋으니 도와주고 있습니다. 올여름 공안 부문에서는 간판벽 망루의 근무 시간을 기존의 밤 11시에서 12시까지로 연장하고 젊은 민경 여러 명을 교대로 근무 지점에 증파해 관광객이 몰릴 때는 한 망루에 민경 두 명이 동시에 근무하게 했습니다. 민경들의 대리 촬영은 관광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관광지 질서를 유지하는 효과적인 조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 커피 블렌딩 대회 2026년 선발전 길림 연변 경기구 경기가 일전 우리주에서 펼쳐졌습니다. 커피 블렌딩 종사자와 커피 애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커피 원두 배합 비율, 품평과 창의적 융합을 둘러싸고 기량을 겨뤘습니다. 경기장에서 참가 선수들은 차분하게 커피 원두 선별, 배합 비율 계량, 검증 등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선수들은 제한된 시간에 블렌딩 비율을 반복적으로 조정하면서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산, 원두가 지닌 서로 다른 풍미 특성을 조합해 커피 블렌딩 기술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풍미 표현, 배합의 논리성, 일관성, 창의성 등 여러 측면에서 선수들의 작품을 엄격하게 평가했습니다. 세계 커피 블렌딩 대회 공동 발기인 오양입니다. 세계 커피 블렌딩 대회는 커피 블렌딩을 주요 경기 내용으로 합니다. 우리의 핵심 리념은 블렌딩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대량 블렌딩 방식에서 우리가 일정량 블렌딩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변화함으로써 매 한 잔의 블렌딩 커피가 조제 비율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블렌딩 커피에 대한 기존의 조급한 형상을 고급화된 형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1 더하기 1이 2보다 큰 효과를 내도록 더 좋은 조제 비율로 보다 훌륭한 풍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연 끝에 량희진이 우승을 하고 장원혁과 최성민이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커피 블렌딩 기술을 매개로 커피 산업과 소비 시장, 지역 문화 관광을 서로 연결하고 연변의 커피 전문 기능 인재 양성을 촉진했습니다.
1: 주당리 통전부 연변대학 부속병원에서 주최한 당외 지식분자 의료건강봉사단 무료진찰활동 일전 용정시 로트구진 동심촌에서 펼쳐져 량질 의료봉사를 촌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 연변조 당외 지식분자 의료건강봉사단 의밀꾼 29명과 신사비계층 인사연합회 자원봉사자 10명이 동심촌을 찾아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전방위적인 무료건강봉사를 제공했습니다. 무료 진찰 현장에서 의밀꾼들은 노인들에게 혈압, 혈당, 심장 박동수 등 기초 건강검진을 함과 동시에 뇌혈관, 심폐, 호흡기, 소화기, 전입선 등 전문 검사와 동맥경화 평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검사 등 정밀 검진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리혈관 질환 등 흔한 노인성 만성 질환에 대해 전문가들을 1대1 자문을 받으며 과학적인 약 사용을 지도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 신경내과 주임 의료처입니다.
2: 这次是一整栋我们
1: 이번 무료 진찰 활동에 신경내과

0: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통증의학과, 비뇨기외과 등 여러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주민들에게 진찰 봉사를 제공을 했습니다. 고위험 질환이나 잠재적 중증 위험이 발견된 노인에 대해 3일간 노인 현장에서 정보를 등록하고 전문적인 진료 거리를 제공하여 농촌 노인들이 진료 불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줬습니다. 령정시 로트구진 동심촌 촌민 조력형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아 외출하기도 힘든데 마을에 와서 검사를 해줘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저는 주로 심혈관과 혈압을 검사했지요. 이웃들도 다 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에 의사가 약 복용 방법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이제 주당이 통전부에서는 당의 지식분자와 신사회 계층 인사 등 우수한 인재 자원을 지속적으로 통합해 의료 하향, 편민 봉사 등 공익 활동을 상심하고 농촌 의료 봉사의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양질 의료 봉사 기층의 마지막 1km를 뚫어 정밀한 민생 봉사로 향촌 진흥에 힘을 실어줄 계획입니다.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년 전국 소배구 선수권대회 결승전이 근일 호남 장사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연결시 신흥소학교에서 출전시킨 병조와 정조 배구팀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병조는 전국 우승을 하고 정조는 전국 4위를 차지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나 서태문이었습니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2: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2: 여기는 연길입니다.

0: 지역사회 정보와 동향, 시기시기 각종 정책과 법률에 대한 따뜻한 해독과 적시적인 소통으로 청취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가치 취향 유대감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최미안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구름이 많다가 개겠고 낮에는 소나기 혹은 우레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3, 4급 편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2, 3급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8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2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아래 연변 조선족 자치주 인민정부 办公室에서 발부한 2026년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기념일 휴식에 관한 통고 내용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20일 반포 실시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자치조례 및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식 방법 규정에 따라 주당위와 주인민정부의 동의를 걸쳐 올해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기념일인 구삼명절 휴식을 다음과 같이 배치합니다. 휴식 시간은 9월 2일부터 4일까지 도합 4일간입니다. 8월 31일과 9월 1일은 정상 출근하고 9월 5일과 9월 6일은 정상 휴식합니다. 통고는 이 기간 각급 각 부문과

단위에서는 당직 사업을 강화해 정보가 원활히 전달되도록 보장하고 중대 돌발 사건이 발생하면 규정에 따라 제때에 보고하고 타당하게 처리해 전주 인민 대중이 평안하고 장사롭게 명절을 보내도록 담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0: 네, 오늘 방송에서는 조정협 교육과학위생체육위원회 재명철 주임과 함께 자치주 성립 이래 우리족 경제와 문화, 민생과 생태자원 보호와 관련해 제정된 현행 조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차주임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 지난 70여 년에 우리주에서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참답게 리행함으로써 우리주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추진하는 데 강력한 입법 보장을 제공했는데요. 현재 우리주에서 재정 실시되고 있는 조례들은 주로 어떤 분야에서 역할을 발휘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1: 예, 우리주에서 재정 실시한 자치조례와 조례들은 우리주의 경제 발전과 사회조화, 변강 안정과 민족 단결 사업에서 유력한 법률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0: 네.
1: 우리 주에서는 당면의 실정에 맞춰서 부단히 수정하고 새 조례를 제정했는데
0: 네.
1: 현재 우리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례는 총 36개입니다.
0: 네.
1: 우선 우리 주에서는 경제 건설 분야의 입법을 강화해서 안정하고 빠른 경제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0: 네.
1: 다음으로 사회 능력의 입법을 강화해 민생을 개선하고 사회 조화를 촉진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환경과 자연 보호에 대한 입법을 강화해서 경제사회의 양호하고도 빠른 발전을 보장했습니다. 또한 민족문화교육에 관한 입법을 강화해 민족문화교육 사업이 빠른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0: 네. 경제건설 분야를 보면 경제건설 분야에 관한 입법을 강화해 안정하고도 빠른 경제 발전을 추진했다고 하셨습니다. 경제는 발전의 핵심 동력인 만큼 관련 조례 제정과 정비에 특히 힘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경제건설 면에서는 주로 어떤 조례들이 있습니까?
1: 민족 입법을 전주의 중심 사업과 상호 결합해서 경제 분야에 관한 입법을 강화하여 경제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했습니다.
0: 네.
1: 2004년에 제정된 연변 개체 사용 경제 발전 촉진 조례는 개체 사용 경제의 건강하고 빠른 발전을 추진했고,
0: 네.
1: 개체 공상호와 사용 기업이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줘서 우리 주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2005년에 제정되고 2020년과 25년에 선후 두 차례에 걸쳐서 수정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연변 황소 관리조례는 연변 황소 관리 사업과 연변 황소 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하는 등 방면에서 중요한 주동작용을 했습니다.
0: 네.
1: 이 조례는 연변 황소 품종 보호와 산업 발전 자금이 역할을 잘 발휘하게 하기 위해
0: 네.
1: 자금 사용 방향에 대해서 세분화하고 연변 황소 제품 경영 행위를 규범화하는 등 브랜드 보호와 시장 체계를 건설하여 우리 주 연변 황소 산업 사슬이 연장 및 규모화 발전에 유리합니다.
0: 네, 그렇군요.
1: 그리고 2010년에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관광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주 관광 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관광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며 관광 시장 질서를 수호하여 여행객과 관광업 종사 인원들이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21년 우리 주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관광법과 길림성 관광조례에 근거하고 우리 주 현 실정에 맞춰서 연변 조선족 자치주 관광조례를 수정 실시했는데 이는 전역 관광을 추진하고 관광산업과 관련 산업이 융합발전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고 관광시장을 진일보 규모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0: 네.
1: 같은 해에도 연변 조선족 자치주 양봉업 조례를 수정 실시했는데 2007년부터 실시된 이 조례는 양봉 행위를 규범화하고 봉업 관리를 강화했으며 우리 주 양봉업이 지속적인 건강한 발전이 중요한 작용을 발휘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2010년부터 실시된 연변 조선족 자치주 로급 촉진 발전 조례는 사슴이 약용 가치와 영양과 보건 등 경제 가치를 충분히 발굴함으로써 우리 주 특종 사슴 제품 시장을 개척 확대하고 촉진했으며 우리 주 특유의 사슴 품종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 이용하는 데 힘을 들였습니다.
0: 네.
1: 그리고 2023년에 수정 실시한 연변 조선족 자치주 기업과 기업 경영자 권익 보호 조례는 우리 기업과 기업 경영자들이 합법적인 권익을 진일보 보호해줌으로써 우리 주 투자 유치와 경영 환경을 개선했고 법제화 전문화의 양성 궤도에 들어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2022년에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인삼산업 발전 조례를 수정 실시했는데

0: 여기에 과학기술 지지력도 재배 모식 조정, 원고화 발전, 브랜드 설립 및 시장 체계 건설 지지 등 방면에 대해서 보완했습니다.
1: 네.
0: 2012년 연변 조선족 자치주 인삼 산업 발전 조례가 처음 실시된 이래 우리 주에서는 전성 인삼 산업 고품질 발전 기회를 다잡고 재배 규범화, 품질 표준화, 가공 정밀화 그리고 산업 집결화 발전 방향에 따라서 기지 건설, 기술 공략, 새 상품 개발, 기술 양성 등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1: 네.
0: 2014년에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외국인 관리 조례를 재정 실시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개혁 개방의 신입과 우리 주 경제 사회의 빠른 발전과 더불어 관광, 쇼핑, 투자, 유학, 교수를 목적으로 우리 주를 찾는 외국인이 날로 늘어난 데 대비한 것입니다.
1: 네.
0: 2014년부터 실시한 그 연변 조선족 자치주 외국인 관리 조례는 그 사회 안정과 변광 안정을 수호하고 수호하여서 우리 주 경제 사회의 전면 발전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고 외국인에 대한 관리와 봉사를 일정 규범화하고 법에 따라서 외국인이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데 유리하며 대외 개방과 대외 교류를 촉진하여 더욱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주에 와서 관광, 쇼핑하고 투자, 창업하며 유학한 후에 교직을 맡게 하는 데 유리합니다.
1: 네.
0: 그리고 2023년에는 또 연변 조선족 자치주 안전생산조례를 새로 출범했는데 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과 길림성 안전생산조례 및 관련 안전생산 방면이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제정했습니다.
1: 네.
0: 이 조례는 생산경영 단위 주체 책임과 정부 감독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시달하고 생산경영 단위에서 책임지고 종업원이 참여하며 정부에서 감독 관리하고 업종 자율과 사회 감독 기질을 건립하는 것을 주선으로 우리 주 사업 실제와 결합하여 안전생산 사업에 유력한 법률 지지를 제공해 줬습니다.
1: 네.
0: 그리고 2024년에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그 금정귀 버섯 산업발전 촉진 조례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연변주는 생태우세와 풍부한 자원으로 특색산업발전에 중점을 두어 금정귀 버섯을 위주로 한 식용균, 약용균 산업발전을 촉진하여 이 산업이 연변주의 한계 특색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 네.
0: 조례는 우리 주 금정귀 버섯 산업이 건강하고 쾌속적으로 발전하여 우리 주를 국내에서 품질이 제일 좋고 정밀 심층 가공이 가장 강하며 브랜드가 가장 유명한 금정귀 버섯 주요 생산지구로 구축하기 위한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2009년에 처음 실시한 그 연변 조선족 자치주 조의약 발전 조례도 2024년에 수정 실시했는데
1: 네.
0: 이 조례는 그 2009년에 실시한 그 이래 우리 주 그 조의약 사업에서 아주 큰 그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목전
1: 네.
0: 조의약은 국가 이사 자격 시험 중에 포함된 6개 민족 일요 가운데 한 개로 납입되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이 경제건설 분야에 관한 립법의 질과 강도를 높여 우리 주의 량환 경제 발전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경제 발전의 성과가 주민들의 삶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건설과 민생보장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사회건설 면에서는 어떤 조례들을 제정해 민생을 보장하였습니까?
0: 예, 그 조화 사회를 건설할 때 관한 요구에 따라서 인간 본인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민생을 관심하는 립법 리념으로 사회 건설에 대한 그 립법을 강화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주민들이 관심하는 취업과 재취업에서 나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6년에 연변 조선족 자치주 취업 촉진 조례를 내와서 주민들이 취업과 재취업을 촉진시키고 취업 부축 취업봉사, 취업관리 등에 대해서 규범화하여 이 종업원들이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했습니다. 2024년에 우리 주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요구에 근거하여 그 조례의 부분적 내용에 따라 지도방침, 취업원칙과 각 측의 책임, 정책 지지와 창업 부축을 강화할 때가 난 내용, 그리고 영활 취업과 새로운 취업 형태를 보완하고 촉진하는 조치, 취업봉사와 관리, 직업 능력 건설 등 면에 대해서 그 수정을 했습니다.
1: 네.
0: 2008년에 실시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주택 공적금 관리 조례는 대중들이 제기한 요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엄격한 규정으로 주택 공적금 납부인들이 합

0: 법적인 권력을 수호했습니다.
1: 네.
0: 2018년에 수정 실시된 그 옌변 조선족 자치주 로인 권익 보장 조례는 이 조례에서는 그 료령 사업 부문이 집법 주체 지위와 집법 주체 부문의 직능, 직책과 관련 협조 부문의 직책과 임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1: 네.
0: 또 로인들에 대한 일련의 그 우대 정책과 복리 복지 사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 규정을 제정해서 그 로인을 관심하고 방조하는 량화한 사회 분위기를 형성했으며 로인 우대 대상을 확대하고 로인 교육 봉사 체계를 최적화했으며 그 로인들이 종합 자질과 생활 품질을 제고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저기는 2013년에는 옌변 조선족 자치주 노동 보장 감찰 조례를 정식으로 반포 실시했습니다. 이 조례는 도합 2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네.
0: 국가와 성에서 이미 반포 실시하고 있는 노동보장감찰조례와 비교해 볼 때 노동보장감찰 사업 절차를 규범화함에 있어서 상응한 책임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했고 법률문서 송달 방식을 넓혔으며 노동자와 고용단위 쌍방이 합법적인 권익을 골고루 돌보는 등면에서 모두 새로운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1: 네.
0: 특히 노동보장감찰집법수단을 강화하고 노동자 권익에 대한 보호 강도를 높이는 바 그 노동보장감찰 부문이 이법적 행정을 추진하고 각종 불법 행위를 제지하고 바로잡았으며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는 데 중요한 법률적 이거와 법률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1: 네.
0: 이 조례의 반포로 해서 우리주는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법제체계 건설면에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 네.
0: 이상 조례의 제정과 수정 실시는 우리주 사회사업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광범한 인민대중들이 그 직접적인 리익을 수호했습니다.
1: 네.
0: 또한 효과적으로 여러 면의 리익관계를 조절하고 사회조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놀았습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민생 개선과 밀접한 연계가 있는 이런 다양한 조례들로 주민들의 생활을 보장해 줬는데요. 한편 또 이 도시 관리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 조화와 안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분야입니다. 특히 연변은 예로부터 레이의 고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연간 우리 주 여러 도시들이 전국 문명도시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도시 관리와 사회 문명 건설에 관련된 조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예, 우리 주 도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1: 네.
0: 이 도시 인구가 부단히 증가하면서 도시 관리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났습니다.
1: 네.
0: 이런 정황하에서 우리 주에서는 2020년에 연변 조선족 자치주 도시관리 조례를 지정 실시하고
1: 네.
0: 도시공용시설 운행관리, 환경위생관리, 원림 녹화관리, 유법건설 정돈, 교통관리 등면에 대해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1: 네.
0: 이 조례는 우리 주 도시관리 법제화를 추진하고 도시주민 생활품질 제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2024년에는 또 중앙민족사업회의 정신을 관철시달하고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연변 조선족 자치주 자치조례의 관련 규정 수요에 따라서 이 도시관리조례의 부분적인 내용에 대해서 수정하여 실시했습니다.
1: 네.
0: 조례는 우리 주 도시관리 법제화를 추진하고 도시주민이 생활품질을 제고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2020년에 지정 실시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양견 관리 조례는 관리 부문 직책과 강아지 면역과 등기, 애완견 사양 행위 규범, 법률 책임에 대해서 명확히 하여 양견 행위를 일층 규범화하고 국민의 신체 건강과 인신 안정을 보장해 줬습니다.
1: 네.
0: 최근 연간 주당이 주 정부는 문명도시 건설 사업에 고도의 중시를 돌려서 우리 주 주민들이 문명 소양과 도시 문명 등 방면에서 큰 재고를 가져왔습니다.
1: 네.
0: 2021년에 우리 주에서는 그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육성 실천하고 문명 행위를 촉진하며 국민이 문명 소양과 사회의 문명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고 우리 주 실제 결부하여 연변 조선족 자치주 문명 행위 촉진 조례를 제정 실시했습니다.
1: 네.
0: 이 조례는 총 5장 55조로 규정되었는데
1: 네.
0: 그 문명 행위 촉진 사업의 기본 원칙과 실시 주체에 대해서 조례에서는 그 문명 행위 촉진 사업은 당위 영도 정부 주도 각 방면의 협력, 공중 참여

0: 의 원칙을 견지하며 인간의 본위, 사회공동관리, 상벌결부, 체계적 추진 및 법치, 덕치 결부의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사업기제를 건립, 건전화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1: 네.
0: 문명행위 기본규범에 대해서 조례에서는 창도와 규범을 출발점으로 하고 국민이 해야 되는 행위와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 자각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규정 등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1: 네.
0: 이 조례 제10조부터 제13조에서는 국민은 응당 중국 특색 사회주의 공동리상을 확고히 수립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자각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등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했습니다.
1: 네.
0: 또 14조부터 29조에서는 국민이 응당해야 할 일과 어떤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지 해야 하는 공익사업 등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1: 네. 대중들의 실제 이익을 수호하고 또 민생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조 실정에 맞는 조례들을 제정 실시해 사회조화를 추진해왔는데요. 아울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 사회 발전과 더불어 환경과 자원 보호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환경과 자원 보호 사업 전국적으로도 중시를 돌리고 있는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이면에 관련해서는 주로 어떤 조례들을 제정해 환경보호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0: 예, 우리 주에서는 환경과 자원보호에 대한 입법을 민족립법 사업에서의 중요한 일환으로 간주하고 시달했습니다.
1: 네.
0: 2009년에 제정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수정의정감찰조례는 우리 주의 수원자원개발과 리용, 물재해방지, 수산자원보호 등 사업을 법제화 궤도에 들어서게 했습니다.
1: 네.
0: 2011년에 실시하고 2019년에 수정 실시한 연변조선족자치주 기상재해방어조례는 기후변화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재해예방, 경감, 사업을 잘하여 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기상재해 예보와 조기 경보 발포, 종합 방어와 구조 체계를 규범화했습니다.
1: 네.
0: 그러나 기후 변화가 심화됨에 따라서 기상 재해의 극단성과 재해 손실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기상법과 길림성 기상 재해 방어 조례 등 상위법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올해 우리 주에서는 입법 절차에 의거하여 법제위원회 위원, 입법 자문위원 기층 립법 연락점 그리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였으며
1: 네.
0: 이를 바탕으로 조례를 수정하게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네. 또 2020년에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기후 자원 개발 이용 및 보호 조례를 수정 실시했습니다.
1: 네.
0: 이 조례에 따르면 기후 자원이란 인류의 생산과 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태양 복사, 열, 강수, 구름, 바람 및 기타 이용 가능한 대기 성분 등 자연 자원을 가리킵니다.
1: 네.
0: 우리 주는 기후 자원이 풍부하고 개발 이용 잠재력이 거대하여 녹색 생태를 보호하는 자연적 토대를 지니고 있습니다.
1: 네.
0: 이는 기후 자원 보호 능력을 제고하고 도시 기후 상황과 생태 환경을 한층 더 보호 개선하여 생태 연변 건설을 다그치는 데 유리합니다.
1: 네.
0: 또한 기후 자원을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개발 이용하고 도시 개혁과 대상 건설이 과학화 수준을 향상시키며 기후 자원 개발 이용의 성과와 관련 산업의 발전 후속력을 증강하여 경제 사회의 녹색 생태 그리고 저탄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상 조례의 제정과 실시는 우리 주 환경과 자원보호에 대한 법률 규정을 더욱 완벽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법률이 이거를 내놓았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량관 생태 환경은 연변주의 가장 두드러진 우세이고 보기한 제부일 뿐만 아니라 또 가장 중요한 브랜드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자연 자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 주에서는 생태 환경 보호에도 많은 중치를 돌리고 있는데요. 이 방면에서는 어떤 법률 규정을 제정했습니까?
0: 예, 2015년에 처음 제정하여 2020년에 수정 실시한 연변 조선족 자치주 도시 향진 녹화 관리 조례는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도사 환경을 최적화하고 도시 종합 경쟁력을 제고하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 네.
0: 특히 그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연변 조선족 자치주 도시 녹화 관리 방법은 우리 주에서 녹화 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녹화 건설과 관리를 강화하여 도시형진 녹화 사업이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1: 네.
0: 도시형진 녹화 경관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녹화 면적이 크게 증가했으며 기성구역 녹화 피복률이 전성 평균치 이상에 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경제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서
1: 네.
0: 우리 주 그 도시형진 녹화 관리 건설과 관리에서도 관리에서 아직도 그 중복적으로 건설하고 이 관리가 부실하고 녹지 계획 분포가 합리하지 못하고 녹지 생태 계통 기능이 미흡하고 녹화 총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도시 중심구역 녹화 피복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현시 녹화 발전이 불균형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 네.
0: 조례는 우리 주 도시 향진 녹화 관리 사업의 실정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서 도시 녹화 관리 사업을 전개하고 우리 주를 생태 거주 도시로 건설하여 생태 문명 건설을 다그치는 데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1: 네.
0: 최근 년에 우리 주는 그 도시 향진 녹화 사업을 착실히 벌려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 네.
0: 특히 그 녹화 미화 연길 행동을 전개하면서 2023년 이래 수부도시 연길시는 총 약 5만 6천 그루의 교목과 관목을 심었고 78헥타르의 녹지 공간을 새로 늘렸으며
1: 네.
0: 77개의 그 소공원과 광장을 새로 건설하거나 개소했고 28개의 도로의 그 녹화 품질을 높였으며 3개의 특색 도로를 개소했고 24개 건물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1: 네.
0: 이 녹화 미화 연길 행동을 통해서 연길시 그 도시 품격이 크게 향상되었고 시민들의 행복 지수도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1: 네.
0: 이 밖에 2016년에 제정하고 2020년에 수정 실시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천연 광천수 수원 환경 보호 조례는 그 천연 광천수 개발 자원 개발과 보호의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이 세계 3대 량질 광천수 수원지 하나인 그 장백산이 중심 지역에 위치해 있는 우리 주는 전국에서 제일 큰 그 메타규산형 광천수 집중 분포 지역입니다.
1: 네.
0: 이곳에서 나는 광천수는 자원이 엄청나고 품위가 높아서 전국 나아가 전 세계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 품질이 뛰어나고 물맛이 좋은 황금 수원대의 양질 광천수는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천연 음료, 천연 녹색 음료수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1: 네.
0: 이 연변 조선족 자치주 천연 광천수 수원 환경 보호 조례는 이 천연 광천수의 보호, 개발, 관리 및 상벌 조치, 정부 직책 등 방면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여 우리 주 광천수 산업 발전에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1: 네.
0: 또 그 개발 행위를 엄격히 규범하고 천연 광천수 자원을 과학적으로 보호하여 천연 광천수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유리하며 광천수 자원을 합리하고 질서 있게 개발 이용하고 광천수 자원이 동태적 평형과 영구적 이용을 촉진하고 천연 광천수 산업이 그 지속적이고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실현하여 우리 주의 경제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데 유리합니다.
1: 네.
0: 2020년에 수정 실시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장백송 성급 자연보호구 관리조례는 그 장백송 자원이 그 합리한 개발 이용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법률적 법적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1: 네.
0: 이 장백송은 국가 1급 보호 야생식물로서 우리나라에서 지역성이 강하고 진귀하고 멸종 위기에 놓인 나무 종류입니다. 장백송은 장백산이 특유한 그 생태의 명암이고 활화석이며 연면주 나무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1: 네.
0: 조례는 우리 주 당면이 실정에 근거하여 보호 우선의 원칙을 견지하고 단행관이 관리 경험을 총화하여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전문성을 견지하며 보호구 관리 책임, 체제 설치 등면을 진일보 보완했습니다.
1: 네.
0: 우리 주에서는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을 견지하고 녹색 농업, 생태 관광을 크게 발전시켜 생태 자원 우세를 생태 경제 우세로 전환했습니다.
1: 네.
0: 동국범 표범 국가공원은 전국에서 제1진 국가공원에 입선했고
1: 네.
0: 연변이 그 생태 자연 생태 새 명함으로 됐습니다.
1: 네.
0: 또 국가 그 생태 문명 시범구 건설에서도 적극적인 진전을 가져와서 6개 현시가 성급 생태 문명 건설 시범 현시 칭호를 받았고
1: 네.
0: 생태 문명 건설과 경제 고품질 발전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지금 방송실에는 조정혁 교육과학위생체육위원회 최명철 주임과 함께 우리도 현행 조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 있습니다.

0: 방금 생태 환경 보호 방면에서 우리 주의 현행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생태 환경을 보호해야만이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품고 또 그 품고 있는 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상의 법률 규정들을 적시적으로 제정 실시함으로써 우리 주의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법률 보장을 제공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연변은 여러 민족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자치주로서 민족 간의 화합과 전통 문화의 보존, 발전 또한 우리 주 발전의 초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족 단결 또 문화 교육 사업에 관한 조례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1: 예, 연변 조선족 자치주 민족 단결 진보 촉진 조례는 민족 단결 진보를 촉진하기 위한 그 기본 원칙, 사업 임무, 사회적 협력 보장 및 감독을 명확히 규정하고 민족 사무 관리에서 법적 근거가 분산되고 집행력이 부족했던 난제를 해결하며 우리 주의 실정에 밀접하게 부합하도록 제도 혁신과 실천 탐색을 통해서 신시대 연변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이 고품질 발전에 그 법제적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0: 네.
1: 또한 새로운 시대 당위 민족 업무 방침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에 전면적으로 부합하며 민족 업무 법치 보장 체계를 진일보 건전히 하기 위해서 올해 연변 조선족 자치주 민족 단결 진보 촉진 조례 수정 사업을 정식으로 가동하고
0: 네.
1: 그 고품질 지방 립법을 통해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그 견고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0: 네.
1: 이번 수정은 그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주선으로 삼고
0: 네.
1: 법에 따른 립법, 민주 립법, 과학 립법이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며 공개 의견 수렴, 주정부 상무회의 심의, 주당위 상무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주인민 대표대 상무위원회 심의 청구라는 그 법정 절차에 따라서 규범적으로 추진됩니다.
0: 네.
1: 이 조례 수정 사업은 그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교육 강화, 각 민족 간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그리고 창건 사업 기재 보완, 보장 조치 강화 등 중점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 직책, 제도 체계 보완, 기재 최적화를 추진하여 민족 단결 진보 창건 사업이 상시화, 제도화, 규범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 무형문화유산보호조례 역시 올해 입법 법정 절차를 받고 있는데요.
0: 네.
1: 우리 주는 다민족 거주 지역으로서 각 민족이 오랫동안 서로 도우며 살아왔고
0: 네.
1: 문화적으로 융합 공생해 왔습니다.
0: 네.
1: 2015년 우리 주는 전성에서 가장 먼저 무형문화유산 단행조례를 제정하였으나
0: 네.
1: 그 보호 범위가 조선족 무형문화 무형유산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0: 네.
1: 이 조례를 제정하여 법치 차원에서 전주 각 민족이 그 무형문화 유산 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평등 보호와 협력 발전을 견지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하고 조치가 더욱 실질적이며 더욱 체계적인 장기 보호 기제를 구축하는 데 유리하며
0: 네.
1: 각 민족 군중이 중화 우수 전통 문화에 대한 동질감, 귀속감, 자긍심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고 무형문화 유산 보호가 각 민족이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고 중화민족 공동 정신적 가원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 독특한 역할을 더 잘 발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우리 주는 무형문화유산이 저력이 깊고 보유량이 풍부하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명부 프로젝트 한 건, 국가급 19건,
0: 네.
1: 그리고 성급의 90건, 주급의 180 5건을 보유하고 있어 명실공히 무형문화유산 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1: 새로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 보호제도를 더욱 건전히 하고 사업 기재를 보완하며 보상 조치를 강화하여 무형문화유산이 창조적 전환과 혁신적 발전을 촉진하고 우리 주의 무형문화유산 자원 우세를 진정한 발전 우세로 전환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1: 이 밖에 2024년에 수정된 그 연변 조선족 자치주 조선 언어 문자 사업 조례는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구축하는 것을 주선으로 하여 하며 국가 통용 언어 문자를 보급하는 것을 중점으로 견지하며 과학적으로 조선 언어 문자를 보호하고 존중하며

0: 현어노 문자의 학습과 사용을 존중했습니다.
1: 네.
0: 2024년에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소수민족 전통체육보호 및 발전조례를 실시했습니다.
1: 네.
0: 우리 주의 소수민족 전통체육 항목은 그 광범한 군중기초가 있고 취미성, 관상성과 전승성이 아주 강하여
1: 네.
0: 여러 민족 군중들이 정신문화와 생활을 풍부히 하는 등 방면에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 네.
0: 우리 주의 소수민족 전통체육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민족 정신을 육성 발양하고 여러 민족 이민의 응징력과 구심력을 증가하고 문화 강주 전략을 관철 실시하며 중국 특색의 조선족 문화 건설을 추진하고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촉진하며 경제 발전과 사회 진보, 초여 사회 건설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사적 이유와 현실적 이유를 가집니다.
1: 네.
0: 우리 주의 소수민족 전통체육은 당위 민족정책과 주당위 주이민정부의 그 정확한 영도 아래 전신 발전됐으며 경제발전, 사회안정, 변방안정, 민족단결에 적극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1: 네.
0: 근에 씨름 등 조선족 전통체육 종목은 전국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 18개 경기 종목 안에 들어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직업교육을 발전시키고 종업원들이 자질 향상을 위해서 2007년에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직업교육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주의 직업교육을 규범화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방송 시간이 5분가량 남았는데요. 오늘 다양한 이 조례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에서는 립법 가운데서 주로 어떤 면에 중시를 돌려 이 조례의 사회성과 공정성, 봉사성을 체현했는지 소개해 주시죠.
0: 예, 우리 주에서는 개혁과 발전 안정을 우리 주의 중점 사업으로 강조하고 경제 립법과 사회 립법을 통해서 발전을 촉진하고 민생을 보장했으며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조화를 창조하는 것을 그 민족 립법이 출발점과 지향점으로 삼았습니다.
1: 네.
0: 과학적인 립법을 견지하고 민주 립법에서는 부단히 계승, 탐색, 실현, 창신, 발전하는 이념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를 견지함으로써 법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 국민들이 법률 의식을 제고시켰으며 법으로 우리 주를 다스리는 데 박차를 가했습니다.
1: 네.
0: 우선 지방 실정에 맞는 입법을 견지해서 민족 특색과 지방 특색을 두드러지게 했습니다.
1: 네.
0: 헌법과 기타 법률 법규를 어기지 않고 않는 전제하에서 법률이 부여한 민족 자치 자치권을 충분히 이용했습니다.
1: 네.
0: 우리 주 실제와 결부해서 경제 사회 발전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열점 문제와 그리고 민족 자치 지방에서 존재하는 초점 문제에 중시를 돌려서 입법 항목을 우선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민족 특점과 지방 특색을 충분히 체현했습니다. 동시에 실제와 결부된 그 법률 규정을 내하고 내용 면에서는 대담하게 탐색하고 창신해서 법률 규정을 간결하면서도 실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1: 네.
0: 또한 입법이 지방성과 조속성을 추구해서 그 민족 자치 지방에서 법에 따라서 자치권을 행사하는 데 유력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 네.
0: 다음 입법이 대중성을 견지해서 광범한 이민 대중이 근본 이익을 수호했습니다. 그 대중의 이지를 입법 원칙으로 이민 대중이 관심하는 열점 문제를 선정해서 그 대중의 이지를 체현하고 부동한 계층이 대중 리익을 고려했습니다.
1: 네.
0: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리익 수요에서 권리와 책임, 권리와 의무를 통일하고 행정기관에 필요한 권리를 부여해서 행정기관에서 법에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1: 네.
0: 또한 해당 부문에서 이민 대중이 손실해 리익에 손해주지 않도록 자치법규의 공정성과 대중성을 보증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립법이 민주성을 견지해서 민주 립법의 경로를 넓혔습니다. 초안을 작성하거나 재정 수정하는 과정에서 그 대중들이 립법에 참여하는 원칙을 견지해 립법 사업 투명 제도를 건립했습니다.
1: 네.
0: 주로 좌담회를 열거나 여러 매체와 인터넷을 통해서 공포하는 방법과 기층 조사 방식으로 전문가와 학자, 인대 대표, 정협위원, 사회 각계 인사, 인민 대중 주 직속 부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우리 주 민족 립법이 민주화를 추진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립법이 과학성을 견지해서 립법대오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했습니다. 이 과학적인 립법을 위해서 립법사업에서 법률을 존중하고 절차대로 집행하는 그 과학적인 방법 외에 립법자원을 통합하고 립법사업단체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주인대 및 상무위원회에서 조례 제정과 수정 심의에 효과적인 봉사와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1: 네.
0: 우선 초안 작성 소설을 걸 설립하고 담당 주임이 조정직을 맡고 인대와 정부 해당 부문이 책임자가 그 부조정직을 맡아서 입법 사업이 조직을 보증했습니다.
1: 네.
0: 다음으로 여러 그 전문위원회와 사업기구에서 조례의 초안 작성과 수정 사업을

0: 미리 앞당김으로써 엄격히 입법 절차를 실시했습니다.
1: 네.
0: 예, 특별히 취재나 내용을 엄격히 심사하고 초안 작성 가운데서 생긴 난점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법제부문과 인대 여러 전문위원회 및 사업기구에서는 입법 사업을 밀접히 합작하고 상호 지지해서 그 법률 초안의 작성, 론증, 심의 등 면에서 순조로운 직책을 보장했습니다.
1: 네.
0: 예.
1: 네. 네, 방송을 마감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내 연변의 경제와 문화, 민생과 생태자원 보호와 관련된 일련의 자치 조례들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또 새로운 조례들을 제정하면서 실적에 맞는 법적 기반을 다져왔고 또 이를 통해 경제사회의 발전을 대폭 추진했고 주민들의 생활 여건과 행복지수가 크게 제고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처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입법 정신이 있기에 향후 고향 연변의 더욱 빠른 발전이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주정협 교육과학위생체육위원회 최명철 주임과 함께 우리 주 현행 조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 주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심장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곽을 드립니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고 코엔자임 Q15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